최근 하락세를 이어왔던 국제 유가가 상승 반전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 간 교전으로 양측 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의 서쪽에서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돼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글로벌 석유 유출 감시 서비스인 오피털 EOS의 추정에 따르면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은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 대구 24도 등으로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나타내겠습니다. 해가 지면서 기온은 뚝 떨어져 내륙 지역의 일교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항상 기술의 진보가 많은 사람들을 또 편리하게 해주고 또 그럴 때 아주 큰 투자의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이 AI 기술 투자의 사이클이 끝없이 갈 것 같죠. 하지만 또 언젠가 이게 과거처럼 버블을 일으키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또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볼 주제들이 좀 깊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성공회의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자주 좀 뵙고 싶은데. 예, 예. 근데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AI 버블을 좀 걱정하시는 책이에요.
1: 예, 저는 뭐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뭐 이런 책을 썼는데요. 예,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예. 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늘 미리서 좀 앞서서 경고를 했었어요.
0: 그런 측면이 예, 있으셨죠.
1: 2000년 IT 네. 거품,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예. 그럴 때 뭐 이때마다 뭐 저를 닥터 둠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별명을 지었는데요.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뭐 지나고 와서 생각하면은 좀 앞서갔긴 했는데 꼭 이기게 왔고 또 그 이기가 또 투자자들한테 뭐 기업들한테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마련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물론 그 시기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0: 27년 상반기에 조금 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신기술이라는 게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게 버블을 일으켰다가 그게 꺼지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위기가 됐지만 다시 또 그게 기회가 되고 사실 또 그렇게 순환하면서 살아왔던 거잖아요.
1: 예, 예 늘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하죠. 예. 뭐 세계 GDP, 우리 GDP도 이 수준 자체는 늘 성장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또 계속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0: 그 안에서. 예,
1: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제가 한번 그려본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쓰기 전에 역사를 좀 많이 공부해봤었습니다. 예. 예, 뭐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1929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네. 2000년 IT 거품, 2008년 또 거품 붕괴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요. 예, 제가 쭉 역사를 보니까 그 기술은 정말 경제나 인류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줬었어요.
0: 기여를 하죠, 많이.
1: 예. 예 그런데 늘 그 마지막에 많은 자금이 그 기술을 혁신하고 들어가는데 예, 그때 들어간 자금은 대규모 파괴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주식시장으로 좀 많은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이 책에도 쓰셨습니다만 기술은 남는다.
1: 예, 그렇습니다.
0: 하지만 마지막에 들어간 그 자금, 예. 금융이 큰 고통을 이제 겪었다는
1: 예.
0: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 김영익 교수님의 책. 첫 번째 키워드는 기술혁명 이후의 위기로 저희가 이제 꼽아봤는데 예. 우선 항상 기술혁명에서 늘어나는 게 사람들의 관심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늘더라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채가 나중에 늘어나고요. 예. 뭐 처음부터 어떤 기술이 있으면 많은 자본이고 투자해야 되죠. 예. 예, 그런데 초기에는 예, 부채보다 생산성이 더 증가해요. 예를 들어 기업 측면에서는 부채보다 예, 기업 이익이 증가하니까 문제가 없죠.
0: 네.
1: 예, 그런데 예, 생산성이 증가하고 낙관적으로 이런 거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하게 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그 생산성은 증가하다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0: 네.
1: 예, 그런데 부채는 그때 더 많이 늘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예, 부채가 꼭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죠. 우리 그렇죠, 개인도 안 줘도 그렇죠. 부채가 필요한 거고요.
0: 네.
1: 예, 그런데 성장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더 높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예, 생산성은 거의 정체되는데 부채 증가율이 높아져 버리거든요. 예, 그때 또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한 거품이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가 문제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늘고 심각한 경제고 충격이 왔었습니다. 늘 이런 것이 반복됐었습니다.
0: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반복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건 멈출 수가 없어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서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투자를 요새 AI 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투자 멈출 수 없죠. 네. 또 경쟁이 뒤질까 봐.
0: 그렇죠.
1: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투자를 멈출 수 없어가지고 투자하는데 그만큼 이익이 이제 뒷받침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0: 지금은 아니지만.
1: 예, 지금은 아니죠.
0: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를 이제 보신다는 거고.
1: 예.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100을 벌 때 부채 1, 20 정도 쓰는 거야. 뭐 크게 위험 신호는 아니겠으나
1: 예.
0: 120, 130, 150을 벌다가 이제 뭐 한 151, 2 이렇게 좀 둔화되는데 부채가 막 100, 120, 130 예. 늘어나고 있다면
1: 예, 예.
0: 그게 이제 위험 신호다라는 예, 예. 거예요.
1: 예, 그게 뭐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부채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분이 뭐 수백 년 뭐 역사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데
0: 네.
1: 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0: 과거에도 그랬고
1: 예.
0: 지금도 그 어디쯤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0: 역사랑 한번 좀 비교해 보면 1929년에 대공황도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도 있었고 2008년에 미국의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다는 예.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원인은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뭐 경제 환경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1: 늘 기술은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0: 그렇죠.
1: 예, 그런데 나중에 늘 많은 자본들이 몰리고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예, 결국은 나중에 들어간 자본은 재구매 파괴가 됐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전기하고 예, 그다음에 자동차 혁명이 있었거든요.
0: 네.
1: 뭐 전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자동차가 거리를 굉장히 단축시켰어요. 예, 정말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예, 그런데 이런 예, 생산성 혁명을 믿고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때는 대표적으로 다우지수가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였었어요. 네. 예, 그게 거의 6배 가까이 오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허용됐었어요.
0: 아하.
1: 예를 들어서 거의 레버리지가 10배까지, 10배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0: 그게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요?
1: 예, 주식시장에서요.
0: 오.
1: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들어가지고 거품이 꺼지면서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무려 거의 90%가량 떨어져요.
0: 10분의 1 토막이에요.
1: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미국이 저 근본이자였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어야 했죠.
0: 예.
1: 예, 그런데 근본이자이기 때문에.
0: 그만큼의 금이 없으니.
1: 예, 금이 없으니까 돈을 풀 수가 없었죠.
0: 예.
1: 예, 그래서 통화량이 거의

0: 25%까지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경제 대공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1: 그렇게 해서 손을 쓸 수도 없는 그 크나큰 위기를 예. 이제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과거들. 그 레버리지 부채.
0: 예, 그렇습니다.
1: 부채를 또 과도하게 일으키는 그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레버리지 이 부채의 양도 중요하고 예. 누가 이걸 일으켰냐도 중요하잖아요.
0: 예. 그래서 1929년 그때는 그 주가 많이 왔을 때 개인들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고 붕괴되고 예, 개인들이 많이 손해를 봤죠.
1: 네.
0: 2000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1: 네.
0: 2000년대는 대표적으로 IT, 인터넷이 그때 생겼었죠. 뭐 IT 혁명이 정말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미국에서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소위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1: 그렇죠.
0: 그때 미국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를 신경제다 혹은 골디락스 경제다 이런 식으로 극찬했거든요.
1: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물가 상승률 굉장히 낮으면서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았었어요. 제 역사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 경제 역사상 이때처럼 미국 경제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런데 나스닥 시장으로 예.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었죠.
1: 예.
0: 예,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예, 그런데 2000년 들어서 이제 뭐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고점에서 한 80%까지 떨어지죠. 예, 그런데 이때 그 주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주가만 떨어지고요. 본격적으로 금융회사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었어요. 신용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1: 그러니까 IT 버블이 터지던 2000년이에요.
0: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기업 네. 투자들이 줄어들고요.
1: 네네.
0: 특히 가계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 이후로 10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미국 GDP가 2000년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는데요.
1: 네.
0: 2010년에 21%까지 줄어듭니다. 예, 미국 경제가 이제 참 힘들었었죠.
1: 그때 뭐 중국의 부상도 있고 그 사이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합니다만
0: 예.
1: 그 10년.
0: 예. 예, 그리고 우리 이거 투자자들이 뭐 몇 년 전에 뭐 2년 전까지만 그랬었죠. 미국 주가 많이 오르고 우리 주식시장은 못 오르니까
1: 예, 예.
0: 상대적으로 못 오르니까 뭐 국장 떠나서 미장으로 가자
1: 그렇죠.
0: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요. S&P 500이 제자리 오는데 딱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1: 네.
0: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그 회사를 좋게 보는 거는 지난 20년 동안 보니까 뭐 세계 시가총액 어떤 기업은 10위 안에 들었다, 어떤 기업은 빠졌다, 예 그렇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10위 안에 들어요.
1: 그러니까 꾸준히 항상 반에서 상위 몇 등 안에 있는 친구.
0: 예. 근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000년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제자리 오기에 딱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기에 미국 주가 뭐 그만큼 제가 생각하는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 아하. 그 거품 이야기할 때 이제 앞에서도 부채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누가 얼마나 받아가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
0: 예.
1: 그 근본이라는 게 있는데 책에서도 통화 체제,
0: 예.
1: 통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0: 예. 거품이 붕괴되면 이제 통화정책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이 있을 때는 근본이자랑 돈을 풀 수가 없었어요.
1: 당시에는.
0: 예, 예, 그런데 2000년대 IT 거품이 붕괴되고 주가가 급락하고 경제가 나빠지니까 이때 금리를 과감히 내렸죠.
1: 네.
0: 거의 0%까지 내렸었어요. 그래서 경제는 나중에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물론 재정정책도 같이 썼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은 2008년에 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왜 왔냐면 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이 두 배 올라버려요. 집값이 오르니까 미국 가게가 돈 빌려가지고 집을 샀죠. 예,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었어요.
1: 네.
0: 이걸 팔았는데 금융회사들이 뭐 금융공학적으로 안정적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2007년 들어와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국 가계가 부실해지고 예, 금융회사 그 상품들이 부실해지면서 미국의 위기가 도래한 거죠.
1: 네.
0: 이때는 그 신용 문제였었어요.
1: 네.
0: 뭐 주가 집값도 떨어졌지만 신용 문제였죠. 금융회사들끼리 서로 못 믿었습니다.
1: 절대 내 돈 안 빌려줄 거야.
0: 예.
1: 내 돈 그리고 갚을 것부터 갚아 막 이랬던. 예,
0: 큰 리만 브라더스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이
1: 무너지.
0: 파산을 하죠. 예, 그래서 그때도 또 통화정책 여유가 있었어요. 또 금리 내리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통화정책을 쓰는 거죠.
1: 그렇죠.
0: 예, 과거에는 저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썼는데요. 경제가 나쁜 금리를 내렸어요. 예, 그런데 금리 내려도 이게 자산시장이나 경제가 본격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니까 미 연준이 이때부터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 연준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예,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1: 사주는
0: 국채죠.
1: 거예요.
0: 이걸 사주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습니다.
1: 그러니까 금리를 0%로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0: 예.
1: 너희 갖고 있는 채권 가져와.
0: 예.
1: 내가 다 사줄게.
0: 예.
1: 이랬던 거죠.
0: 예, 그런데 이런 양적 완화가 또 언제 사용됐냐면은 또 2020년 코로나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죠. 예, 저는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탄력적인 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요. 2020년 3, 4월 코로나로 미국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미국 경제 심각한 침체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두 달 사이에 약 2,300만 명 정도 고용을 줄여버려요.
1: 네.
0: 2,300만 명 어떤 의미냐면 그 이전에 거의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때 그렇게 경제가 어려웠죠. 예, 그래서 또 연준이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이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1: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풀었던 돈의 8배를 팬데믹 당시에 집중적으로 풀었던 거잖아요.
0: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돈을 많이 풀었더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1: 오를 수밖에 없었죠.
0: 예, 그 뒤로 물가가 오르니까 연준이 이제 양적 축소라는 거를 작년 12월까지 단행에다가 작년 12월에 그만뒀는데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케빈 워시가 뭐 다음 연준 의장이 뭐
1: 네.
0: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1: 네.
0: 예, 이분이 지난 그 청문회 때 보니까 그 2008년, 2020년 양적 완화 때문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예, 그래서 이번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금리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 저는 이게 앞으로 금융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 연준 푸시라고 그러죠. 뭐 자산 가격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면 연준이
1: 밀어줄 거야.
0: 예, 돈 풀어가지고 밀어줄 거야. 시장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말씀하신 그 2000년 IT 버블 당시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결국에는 미국 연준이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V자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0: 예, 예.
1: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혹시나 AI 버블이 깨지더라도 연준 풋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학습 효과에 좀 있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0: 근데 시장은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이분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에 옮길지는 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빠지고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 또 그렇겠죠. 네.
0: 그런데 과거보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 거 통화정책 중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1: 네.
0: 또 연준 거 보면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점도표라는 걸 발표하지 않습니까?
1: 네.
0: 연준에 참여한 위원들이 앞으로 뭐 1년, 2년 후에 적정금리가 얼마다 이렇게 점을 찍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경제성장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 통화정책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1: 사실은 또 3개월마다 변해요.
0: 예, 변하기는 변하는데요.
1: 네.
0: 오히려 연준을 비신축적으로 만든다. 이것도 아. 없애버리자.

0: 되겠다.
1: 아하.
0: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의 각오는 달라지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찍어놨던 그 점들 때문에 위원들이 그 안에 좀 생각이 갇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 취지일 수도 그런 있겠는데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봤을 땐 조금 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어요.
0: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제 시장이 판단해야 되겠죠.
1: 그러면 좀 더 변동성이 생길 수도
0: 연준 의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예, 저는 올 하반기에 미국 통화정책 방향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금융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장은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투자도 지속되길 원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부채를 또 키워가고 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연준이 도와줄 거야라는 네. 강력한 학습 효과가 있고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또 이어질 것인가
0: 네.
1: 공고하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항상 그게 또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모르죠.
0: 예, 모르죠.
1: 믿고만 있다가.
0: 예.
1: 그러면 그게 조금씩 균열이 나는 신호를 또 어디서 봐야 할까?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또 교수님 뭐 이제 신용시장도 좀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0: 예. 뭐 몇 가지 신호가 있을 텐데요.
1: 네.
0: 예, 지금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뭐 최근에 그 4.4%까지 올랐어요. 네. 예, 그런데 금리가 왜 오르냐면은 물론 그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니까
1: 네.
0: 미 정부가 그 국채를 좀 발행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해버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그 수입하는 예, 두바이 유가 배럴당 작년에 평균이 한 68달러였었어요. 근데 지금 100달러 근처고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가 오릅니다. 예, 금리가 오르면은 이거는 주식시장 뭐 경제에 부정적인 거예요.
1: 네.
0: 예, 그런데 제가 매일 그 일별로 관찰하는 게 신용 스프레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그 위험이 높은 거 하이일드 채권 수익률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안정성이 높은 이 차이를 제가 매일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일별로 발표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1: 아직은요?
0: 예. 그런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들어서는 이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1: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요?
0: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신용 위험 지표들을 뭐 일별로 좀 관찰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늘고 이번에는 다르다.
1: 네.
0: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 그렇죠. 예, 요즘에도 그런데, 많이 들립니다.
0: 예. 근데 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신호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생각이 좀 바뀔 때, 예, 그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요새 우리 저 반도체 경기 정말 좋지 않습니까?
1: 너무 좋죠. 뜨겁죠.
0: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수출 달리고 이익 엄청나게 내죠. 예, 그런데 극히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예, 사실 지난 1년 동안 애널리스트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보니까요. 거의 한 달 지날 때마다 목표 주가를
1: 그렇죠.
0: 주가가 오르니까 계속 따라서 올렸거든요.
1: 계속 올려왔죠.
0: 예,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만은 이제 서사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제가 저 반도체 경기처도 굉장히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예, 지난 그 4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반도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예, 그런데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계속 높아질 것인가? 물론 제 모델 예상치입니다만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4월이 정점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증가율.
0: 예, 금액 자체는 물론 늘어날 겁니다.
1: 금액 자체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어떤 성장의 기울기로 봤을
0: 예,
1: 때요.
0: 그래서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서사가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또 다르지 않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이
1: 때.
0: 나올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짐들이 일부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예상하는 반도체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노란불.
0: 예. 노란불쯤 되죠.
1: 예. 지금은 노란불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그런 보시는
0: 예, 거예요? 저는 지금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내년 상반기 말씀하신 게 그때는 빨간불?
0: 예. 아마 올 하반기 후반쯤 보면요. 뭐 거의 빨간불이 좀씩 들어오고요. 아까 그게 신용 스프레드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신용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미국 국채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 회사채 예. 사이의 금리차.
0: 금리차.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과 같은 뭐 고물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이라는 그러면 전제가 깔려 있는 걸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저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2008년, 2020년 경제기를 겪으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었고요. 예, 중국 등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죠.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1: 정부 부채는 낮고.
0: 네. 네. 그런데 다음 위기가 오면요. 통화정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돈을 쓸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과거 보면 금리를 각국의 중앙이 가감이 내려가지고 이 길을 극복했는데요. 그런데
1: 네.
0: 가계 기업 부채가 높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가계가 가처럼 소비할 수 없고 기업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 금리를 많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1: 네.
0: 전 세계 어느 중앙은행이나 통화정책 목표 보면 다 물가 안정이 들어가 있어요.
1: 그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부터 잡아야 하는데
0: 네.
1: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부터 잡고
0: 네.
1: 그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요.
0: 네. 앞으로 중앙은행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연준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1: 그렇죠.
0: 이게 물가는 보통 2% 안팎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는 2% 후반 3% 금방이고요. 아마 우리 소비자 물가도 유가 상승 때문에 3분기에는 2% 후반 3% 근접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를 고려하면 금리를 그렇죠. 올려야 되죠. 그런데 또 유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은 낮아지거든요. 최근에 IMF가 4월에 세계 경제 전망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의 1월 전망보다 낮추고요. 물가 상승 가감이 올렸어요. 예,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제 성장률도 높여야 되고 고민이 아주 많은 시점이 그렇죠. 올 하반기 아마 내년 상반기일 것 같습니다.
1: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도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나야 하고
0: 예.
1: 거기에서도 사실 뭐 물동량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해소가 돼야만 또 가능한 거다 보니까.
0: 예. 근데 유가가 사실 뭐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덜 올랐죠. 예를 들어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가가 배럴당 $120까지 올라가 버렸거든요.
1: 네.
0: 사실 이번 전쟁은 원유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더 올라야 되죠.
1: 네.
0: 그런데 아직도 $120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도 원유 공급 측면에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왜 유가가 그때보다 덜 올랐느냐. 그거는 세계 수요가 그만큼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IMF 전망이 통계입니다만은 세계 경제가 2022년에 3.5% 성장했어요.
1: 네.
0: 그런데 올해는 지금 3.1% 성장 전망해놨고

0: 여기서도 쓰셨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많이 걱정을 사고 있는 사모신용.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 뭐 은행 같은 전통적인 제도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1: 예.
0: 근데 그게 또 일부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비롯해서 사모펀드가 아이 너희 못 믿겠다 돈 가져와라.
1: 예.
0: 근데 또 거기는 못 갚는.
1: 예.
0: 일부 부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예.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게 이제 신용 문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회사들이 많이 파산했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그래서 미국의 금융정책 당국이 은행을 많이 규제를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을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AI 기업들이 회사채나 주로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죠.
0: 네,
1: 그래서 투자를 해놨는데요. 예, 그런데 투자한 만큼 기대 이익은 높았는데 현재 이익은 그렇게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것 투자자들이 기대 이익을 뭐 높다고 생각하고 사모펀드에 돈을 맡겼는데요. 지금 이익이 그만큼 안 난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 돈을 맡겼는데 걱정하기 시작했죠. 돈을 찾으러 갔어요. 예, 그런데 사모펀드가 돈을 못 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블라울 같은 이런 거 사모펀드거든요.
0: 예.
1: 그래서 블라울 같은 데는 그런 AI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 기업에 투자한 자산 그걸 팔아야지 돈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지금 팔 수가 없죠.
0: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거는 사모펀드에 출자한 출자자들
1: 예.
0: 투자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1: 예.
0: 돈을 빌려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돈을 못 갚고 있으니
1: 예.
0: 출자자들에게도 돈을 못 돌려주고 있고 이게 연쇄적인 부실이 또
1: 그렇죠.
0: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그래서 요새 뭐 부분적으로 바퀴벌레 이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0: 네. 네,
1: 지금 블루아웃이라는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등장했는데 우리 저 방 안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나왔다는 건 방구석 어딘가
0: 더 많다는
1: 것이죠.
0: 네. 네,
1: 그런 생각을 하면 사모펀드에 돈을 맡긴 사람들은 더 빨리 찾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자금이 안 들어갈 거라는 거죠.
0: 못 믿으니까.
1: 예, AI 기업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미국에서도 경고의 신호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급성으로 확 터질 것이냐 만성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예. 예, 저는 뭐 올 하반기부터 서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다가 예,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 무너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IT 거품 때는 신용 문제는 아니었어요.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고 신용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
0: 그렇죠.
1: 신용 문제였죠.
0: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겠으나 신용이라는 것 곧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1: 예.
0: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용이거든요.
0: 네.
1: 예,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블루아웃 뭐 이런 문제에서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신용 문제가 앞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 주식시장 예, 특히 AI 관련 주식에 상당한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버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도 있는데요.
0: 그쵸, 나름의 기준도 있겠으나
1: 예.
0: 사실 이제 지금처럼 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는
1: 예.
0: 사실 귀등에도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1: 예, 그렇죠.
0: 사람 심리라는 게.
1: 예. 예. 예, 그런데 요새 그 버핏 지수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버핏 지수라는 거는 GDP 대비 시가총액이
1: 예,
0: 두 배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1: 예.
0: 건데 진작에 넘지 않았습니까?
1: 예, 그게 이제 미국 시가총액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보면은 작년 4분기 현재 340%거든요.
0: 예.
1: 이게 2000년과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예, 그런데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은데도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버핏 지수는 틀렸다 아니다.
0: 옛날 거다.
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버크셔 해셔

0: 보니까요. 최근에 통계 보니까 3,900억 달러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 우리나라 돈으로 한 590조 원.
0: 예. 그런데 버핏 지수를 보면은 버크셔 해셰이는 뭐 그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또 버핏 지수가 그렇게 높다고 그러면은 미국에 돈이 많이 풀렸지 않느냐. 네. 예, 그런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또 M2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1: 그 광의 통화량에서 차지하는 예. 비중도.
0: 예,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도 지나치게 좀 낮고요. 이런 것 보면은 예, 미국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내년 상반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예, 주식시장 거품, 신용 문제 두 개가 같이 드러날 것 같아요.
1: 그 이게 사실 과거 2000년, 99년, 2000년에 인터넷 혁명.
0: 예.
1: 그리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이 AI 혁명
0: 예.
1: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세대 전에나 겪어본 혹은 이제 지금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트렌드 속에 있기 때문에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버전으로 2026년 버전으로 계속해서 좀 치환을 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저희가 꼽은 게 이제 AI 이후의
0: 예.
1: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AI 기술 혁명은 진행 중이고
0: 예.
1: 굉장히 또 이제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방향 자체는 뭐 이견이 없겠죠?
0: 예, 그렇습니다. 없겠죠, AI 혁명은 정말 큰 추세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미국과 하워드 막스라고 있거든요.
1: 네.
0: 이분이 AI 혁명은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큰 변화다. 예, 그런데 이분도 저 그쪽에 좀 많은 것 투자가 들어가지고 자본이 대규모 자본이 파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은 뭐 살아남아가지고 기술은 그냥 생존해가지고 정말 인류사회 경제에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런데 자본은 파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평균 해기 버블하고 변곡점 버블 이런 네. 거 두 가지 형어를 쓰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평균 해기 버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튤립 버블 같은 거예요.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가격이 급등했다가 예, 급락했었죠. 그런데
1: 네.
0: 튤립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거품이 붕괴되고 그게 인류사에 제 생활에 별로 영향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변곡점 버블이라는 것은 인류사회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인터넷이 그랬죠. 2000년대 정말 영향을 많이 줬고 지금도 인터넷 때문에
1: 그럼요.
0: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AI도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나중에 이쪽으로 너무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금이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렇죠. 물론 뭐 90년대 후반 당시의 GDP 규모에 비했을 때 당시 뭐 인터넷 투자 자금도 막대히 컸겠으나
0: 네.
1: 지금 또 AI 투자에 따른 그 자본 집행을 해야 하는 그 규모를 보면 상상 초월이잖아요. 또 이것도.
0: 예, 그렇죠. 사실 미국 경제가 최근에도 2% 이상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예요. 근데 소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제가 작년에 미국을 그 두 번 갔다 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우선 좀 물가가 굉장히 예, 높더라고요.
1: 이해가 안 됩니다만 사실 소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0: 예.
1: 소비는 둔화되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들 주식이 뭐 계속 신저가
0: 예.
1: 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0: 미국 경제가 그렇게 높은 성장을 한 거는 투자 때문이야 그래요.
1: 그러니까 소비가 아니라 투자.
0: 예. 주로 AI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GDP에서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2000년대는 10%에서 12% 차이였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5%로 올랐거든요.
1: 네.
0: 설비 투자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투자 AI 투자에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런데 AI 기업들이 이제 과거처럼 이익을 못 내고 그쪽으로 자금이 덜 들어가면은 투자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투자도 줄어들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그렇죠.
0: 내년에 저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의 소비가 좋을 때는 그 중간재나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기가 간접적으로 좋았고 예.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나 뭐 전력기기 비롯한 인프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호황을 예. 누리고 있는데 이게 그럼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이냐. 가장 최근에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 그래도 꽤 잘 나왔지 않습니까? 예. 시장 예상치는 뛰어넘었는데 예. 하지만 이게 더 길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0: 저는 그렇게
1: 거예요.
0: 보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생산자 물가도 같이 오른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른 원재료 가격도 다 오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산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럼 매출 증가세가 둔화되죠. 생산 측면에서는 유가 때문에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수요 측면에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아마 이익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내에서 매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네.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 제조업들한테 채산성을 물어보는데요. 최근 그 4월 통계 보니까 채산성 지수가 급락해 버렸어요. 물론 기업 심리입니다만은 비용은 늘어나고 아직까지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또 그 AI 때문에 혹은 덕분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예. 그러면서 비용 구조가 좀 낮아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시절 또 모바일 시절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좀 낮추는 예. 그런 효과가 났던 것처럼 또 AI라는 기술이 기업들이 비용을 많이 낮춰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0: 아마 낮춰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IT 혁명 때 뭐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그때 IT 혁명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네. 예.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같은 상품을 보다 싸게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고성장 저물가를 달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AI가 분명히 생산성을 증가시킬 거예요.
1: 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0: 예,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생산성 증가 통계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좀 미미해 보입니다.
0: 예, 미미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 뭐 경제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걸 그 특집 기사로 다뤘던데요. 기대한 만큼 생산성 증가가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또 주식시장과 좀 관련시켜서 보면요. 예, 미국의 노동 생산성 지수를 가지고 S&P 500을 평가해 보면요. 네. 오히려 IT 때보다 지금 S&P 500이 더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AI 혁명을 주식 투자자들은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1: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네. 기대감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는 네, 거예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혁명 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96년에서 99년까지 연평균 2.9% 증가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노동 생산성 증가를 보니까 한 2.2%예요.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1: 어, 근데 그거밖에 안 되나요?
0: 예.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요.
1: 그래요. 아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AI를 안 써서 그러는 걸까요? 그 생각보다 좀 낫네요.
0: 예. 앞으로 많이 쓰면서 생산성이 좀 늘어날 텐데요. 예,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예, 금융시장은 그거를 너무 지금 앞당겨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생산성하고 예,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그 괴리가 지금 상당히 좀 벌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생산성이 IT 혁명처럼 급격히 증가해야 되는데 예, 그만큼 증가하는 통계가 안 나오면은 예, 주식시장이 실망할 그러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그 기대감이 얼마만큼을 반영하고 있는가까지 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되게 어려운데 지금 증시가 그렇게 좋고 많이 주가가 올랐다라는 건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예, 뜻일 테고요. 예. 하지만 그 생산성이 그만큼 또 못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또 시장은 또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시고 앞에서 잠깐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수출이 너무나 좋고 네. 아주 호황 중에서도 호황을 달리고 네. 있는데 반대로 뭔가 어떤 미국의 부채가 됐든 신용이 됐든 그 충격이 생겼을 때 역설적으로 최고의 호황에서

0: 충격도 가장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럼 읽어야 될까요?
1: 예, 저는 충격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기업들이 뭐 위기가 오면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은 사실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뭐 일부 AI 기업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처에서 숙박하면서 우리 좀 달라. 지금 그만큼 예, 공급이 부족한 거죠.
0: 그렇죠. 수요가 너무 크고.
1: 예, 예, 그래서 뭐 비싸게 지금 선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가면은 AI 기업들 투자들이 좀 많이 축대리라고 보고 있고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내년과 상반기 가면은 좀 공급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AI 기업들도 빨리 나한테 반도체를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내년 상반기 가면은 좀 느긋하게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좀 올별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삼성전자 자체만 하더라도요. 뭐 반도체 분야는 엄청 이익을 내고 있죠.
0: 네.
1: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휴대폰 가격 아하, 오르고 아하. 노트북 가격 오르고
0: 그렇죠.
1: 가전제품 가격 오르죠.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를 사용하는 뭐 노트북, PC, 예, 그다음에 휴대폰 이런 것들의 수요가 이축되면요. 예, 반도체 수요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거시적 측면에서 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뭐 계속 월별로 체크하거든요.
0: 네.
1: 4월까지 174% 전년 동월 대비 정말 좋습니다.
0: 네.
1: 예, 그런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4월이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경제 변수라는 게 어떤 것이 선행하고 어떤 것이 후행하는 이런 거 경제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늘 저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금리만 공부하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0: 네.
1: 예, 그런데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차 제가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로 말씀드리는 거는 10년하고 1년 국제 수익률 차인데요.
0: 네.
1: 그게 2월을 정점으로 3월에 떨어졌고 4월에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떨어졌을 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나 수출 증가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서 뭐 우리나라 경기 둔화, 수출 둔화 이런 거를 말해주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좋은 거를 얼마나 땡겨서 가격과 심리에 반영을 했는가를 네. 보면 사실 특히 반도체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은 4월이 정점이었을 예. 수 있다라는
1: 예.
0: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투자를 더 지속할 것인가, 늘릴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그들의 컨퍼런스 콜 통해서 나오는 네. 거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늘리겠다
1: 예.
0: 이 기조로 쭉 가고 있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예. 봐야 하는 거고. 예. 그걸 자극하는 이제 물가 상황 때문인 물가, 거고요.
1: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요 상황이라는
0: 수요,
1: 겁니다.
0: 수요.
1: 예. 미국 소비가 이축된다는 거는 예, 그만큼 AI 관련 수요도 줄어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미국 소비를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근데 제가 미국 소비 장기 추세를 구하고 뭐 사이클을 구해 보니까 예, 작년 4분기부터 미국 소비가 이제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이유는 실질 소득이 물가 오르기 때문에 거의 정체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미국 금리가 아직도 높은 수준 유지하다 보니까 미국 가계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0: 네.
1: 예,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장기 평균이 5.2% 정도 돼요.
0: 네.
1: 예, 그런데 지난 거 3월 통계 보니까 3.6%로 가계저축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거는 소득보다는 가계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저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쓸 돈이 그만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도 좀 AI 때문에 신규 고용이 많이 창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염려들도
1: 예.
0: 있고
1: 예.
0: 워낙에 또 소비시장은 불안했었고 거기 물가도 더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면

0: 되면서 AI 수요도 물론 이제 그 신기술을 또 쓰던 걸 안 쓰지는 않겠지만 네. 이 수요에 대한 증가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네. 염려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그 김영익 교수님의 신간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책을 그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1: 예, 예.
0: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예, 구절을
1: 지금
0: 고르셨을까요?
1: 그 말씀드린 걸 전반적으로 요약한 건데요. 네. 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다.
0: 네.
1: 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 기대는 자본을 끌어들이고 자본은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가격 상승은 다시 낙관을 강화하는 자기 증폭 과정을 만든다.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믿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다르다. 예,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장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다.
0: 존 템플턴도 이야기를 했었고 예.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예. 지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또 김영익 교수님은 또 실전 투자자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책에도 보면 이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예. 전략도 좀 나오던데 그러면 지금은 호황이나 언젠간 끝이 올지도 모르는 혹은 위험이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까요?
1: 우리가 뭐 주식, 채권, 대체 자산, 현금성 자산이죠.
0: 네.
1: 그 네 칸을 적당하게 채워내야 되는데요.
0: 네.
1: 예, 지금 제가 좀 권유 드리고 싶은 것은 현금성 자산. 예, 거기다가 좀 비중을 많이 높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아주 짧은
0: 채권.
1: 국채.
0: 네.
1: 채권 중에서도 국채 안정성이 높은.
0: 네.
1: 뭐 1년 정도 만기가 나오면 이런 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 길을 말씀드립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0: 위기 이후에.
1: 예. 제 주변의 그 부자들 보면은 위기 때 오히려 더 부를 늘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공통적인 특징 보면은 예. 그때 현금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그런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현금성 자산 뭐 만기가 짧은 1년 정도 남은 예, 국채를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위기 이후에 기회가 왔고
1: 예.
0: 기회 이후에 버블도 생겼고
1: 예.
0: 또 그 이후에 언젠가 또 위기가 반복이 됐고
1: 예, 그렇습니다.
0: 만약에 그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기회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1: 예, 예.
0: 그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I 버블이 만드는 부채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김영익 겸임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회 참여한 지적 장애인 전운유입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 휴일은 점차 기온이 더 올라서 일요일은 오늘보다 약간 더 덥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햇볕도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햇볕이 강할수록 자외선도 더 강해집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오늘과 내일 나란히 매우 높은 단계인 곳이 거의 대부분이 될 텐데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매우 높은 단계, 단계로 치면 또 두 번째 단계인데요. 위험 단계 바로 아래 수준 빨간색입니다.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단계라서 꼭 오늘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의 경우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쁘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분포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20도에서 26도 분포로 경상권이 가장 기온이 높겠고요. 진주가 26도, 또 대구, 구미, 울산 24,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23도, 또 강릉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 세종,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약간 더 더워지겠고요. 대구, 경북 중심으로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7.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사망 사례 3건을 합해 도합 8건이며 그중 6건은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됐습니다. 확진 사례 6건은 모두 한타바이러스의 안데스 변종입니다. WHO는 이번 한타바이러스 발병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험도를 낮음으로 현재 혼디우스호에 탑승 중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위험도는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한미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참석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등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올해 말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의 서쪽에서 원유가 해상으로 대량으로 유출돼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글로벌 석유 유출 감시 서비스 오피털 EOS의 추정에 따르면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수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7일 낮 기준으로 바다에 유출된 원유는 남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영해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원유탱크나 파이프라인이 손상됐을 가능성,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이란 석유당국이 원유를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며 노딜로 끝난 1차 고위급 회담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와 반도체주 랠리가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점보다 61.82포인트가 오른 7,398.93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점보다 440.88포인트가 오른 26,247.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점보다 12.19포인트가 오른 49,609.16으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현지 시간 8일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트랙과 미 CN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는 증시가 고용보고서나 소비자 심리지표 발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가가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냥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버리는 1999년 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면서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세가 2000년 기술주 붕괴와 닮았다고 비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 UFO 파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UFO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홈페이지에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파일 161건과 사진 자료들을 게시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나들이를 갈 때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뉴스 월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뉴스 월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오원종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7일 2주 휴전에 합의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이란이 이른바 한쪽짜리 합의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긴장,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등 변수는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과연 휴전이 종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확전의 고비를 맞게 될지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 KBS 뉴스 월드 위클리 핫 이슈로 시작합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먼저 인도네시아 사고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1: 네.
0: 화산이 분할했네요. 그 등산객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1: 네, 사망자까지 발생했는데요. 네. 인도네시아 할마이라 섬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등산객 3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7시 41분쯤 네. 할마이라 섬에 있는 두코노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화산재가 10km 상공까지 솟으면서 등산객 2명이 실종이 됐고요. 이 가운데 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17명이 실종 상태인데 수색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0: 네, 우리나라 피해자는 없는 상황이죠?
1: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 싱가포르인이 9명이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것으로 예. 확인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화산청은 화산경보 3단계를 발령하고 위험구역인 반경 4km 안에는 진입을 금지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레굴에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네. 지진, 화산 분화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요. 활화산만 120개 있다고 합니다. 두코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평소에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0: 네. 네. 자, 그 이란 전쟁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제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계속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나섰네요.
1: 네. 뭐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호르무즈 해양 봉쇄입니다. 그런데 예. 여기에다가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쯤 지렛대의 힘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이란 측에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봉쇄를 계속한다면 이란도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의원이 앞으로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는 이란의 군사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군 소식통에 따르면은 걸프에 가서 한때 교전이 오갔었는데 미국의 테러범들이 이란 유조선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했었고 이란의 군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공격을 한 거다라 말하면서
0: 네.
1: 미국이 먼저 휴전 협상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교전이 오간 건 맞긴 하지만 지금은

0: 중단된 상태이고 조용하다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협을 통과하던 미 해군 구축함 세척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측에 따르면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그리고 소형정을 동원해서 구축함 세척을 공격했습니다. 사령부 측은 미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미군이 이란의 공격에 관한 드론, 미사일 발사장, 지휘통제시설 그리고 정보 감시, 정찰 거점에 대해서 타격을 가했다라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말씀인 것처럼 미국이 먼저 휴전을 유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미국이 2월 말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전쟁을 시작을 했고 4월 7일 날 휴전 선언했고 지금까지는 휴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협과 오만만 일대에서 선박 통항 그리고 봉쇄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미국 간에 간간이 충돌이 발생하면서 휴전 협상이 과연 진행될 것인지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1: 그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네.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항이죠. 이 하르그섬 주변에 대한 네. 관심도 집중이 됐었는데
0: 맞습니다.
1: 여기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거대한 기름띠가 번지는 장면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0: 네.
1: 되게 뭐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기름이 어떤 사고로 유출된 건지 좀 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0: 맞아요. 사실 그 전쟁 초기에 미국 측에서 하르그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군 기지들을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했던 것은 원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다고
1: 그렇죠.
0: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주변 바다에 커다란 기름띠가 있는 것이 위성사진 통해서 포착이 됐고 이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기름 유출 감시 서비스 업체인 오비탈 EOS가 추산한 내용인데요. 섬의 서쪽 해안 지역에서 유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7일 기준 52제곱미터 이제 퍼진 상태인데
1: 네.
0: 이게 따지자면은 한 3,000배럴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뭐 지금 전쟁 중이어가지고 원인 파악은 못했다고 예. 하는데요. 다만 이란 유조선과 원유장 시설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손상이 돼서 아마 유출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설도 워낙 오래됐다고 해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 수출을 못하니까 저장 시설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르그섬 집합시설에 누출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사고 때문에 혹시 기름이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1: 기름이 유출되면 환경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지금 환경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제거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케이반 호세이니 에너지 환경 전문가는요. 이번 유출이 제재, 분쟁 그리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 때문에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석유가 퇴적물과 해안선에 가라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맹그로브, 산호곤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왜 기름 유출되고 나면은 바다새가 완전 기름에 뒤집어지고
1: 그렇죠.
0: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1: 우리 뭐 태안에서 그런
0: 네,
1: 경험도
0: 맞아요.
1: 있었고.
0: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 호세이니 전문가는 하르그섬 인근 유출이 어업이나 연안 지역 사회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닷물을 이제
1: 담수화시설
0: 네, 예. 이런 것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해양 서식지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민감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응이 늦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 위기로 번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의 드론 제조를 지원한 중국과 홍콩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요?
0: 네. 뭐 미국은 지금 이란과 협상은 하겠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압박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8일 시간으로 해서 이란군의 무기, 원자재 확보를 도와준 개인과 기업 10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는데요.
1: 네.
0: 제재 대상에 중국과 홍콩에 있는 기업, 개인 여러 곳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 생산 쓰이는 원자재와 무기 확보를 지원했다고 미국 측이 설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면은 중국을 방문해서 네네. 시진핑 주석을 만날 텐데 이 만나기 전에 뭔가 좀 중국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 혼자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졌고
1: 그렇죠.
0: 그래서
1: 아무래도 또 중국이 이란 석유 수출의 최대
0: 맞아요.
1: 수입국이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네. 중국이 아무래도 말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
1: 예.
0: 그래도 그리고 미국보다 훨씬 더 이란과 좀 사이가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교착 상태를 좀 탈피하고 협상도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정부는 이란의 드론 미사일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해외 조달 방향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 네. 좀 해볼 텐데 좀 다행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휴전안에 동의를 했고
0: 네.
1: 휴전에 들어간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양측이 전쟁포로 1,000명씩을 서로 각각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휴전이 있을 것이라 발표를 해서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고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성사가 된 거라고 하고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동의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을 공적으로 확인하게 된 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미국의 종전 노력 일환으로 러시아와 사흘 동안 휴전하게 됐다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양측 간의 포로 1,000명씩을 각각 맞교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2차 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가 8일, 9일 이렇게 이틀 동안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원래 러시아는 그때 일방적으로 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휴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6일부터 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9일부터 11일까지 합시다라고 제안했고 양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은 그런 거였습니다. 8일부터 9일까지 전승 기념일이고 그때 이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했었거든요. 매년
1: 예.
0: 올해도 그걸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군사 장비가 동원되지 않은데 그만큼 러시아 상황도 좋지 않은 건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굳이 이 시기에 전쟁하면서 전승 기념일을 챙겨야 된다면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 날짜 피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9일부터 11일까지 휴전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 이게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해줬습니다. 조율을 잘 네. 해줬군요.
0: 이게 좀 길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사흘 동안 한다고 합니다.
1: 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는데
0: 네.
1: 계속 지지부진한 게 좀 문제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1주년을 맞아서 다시
0: 네.
1: 한번 세계 평화를 호소했어요. 뭐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0: 네.
1: 시작해서 가자지구에서 했던
0: 네.
1: 여러 사태들 또 중동에서 일어난 이란 전쟁까지 참 많은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메시지에 또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생하니까 그래 중동은 늘 저렇게 시끄럽더라.
1: 네.
0: 그러다가 이번엔 이란에서 전쟁까지 있었는데 이게 거의 매년 전쟁이 있다 보니까 체감하기에 늘 전쟁이 있지. 늘 사람들은 싸우지. 뭐 누군간 죽지. 약간 이런 생각을.
1: 뭐 이번 전쟁에서 또 네.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얼마나 잘했는지. 그래서 교황도 얘기를 하는 것이 각 정부의 주자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교황이 8일 날 이탈리아 남부 폼페이를 방문했는데요. 신자들에게 전쟁과 증오가 잦아들고 정치 조사들이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전날 또 공교롭게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났는데요. 지금 교황청과 미국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과 레오 14세 간의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설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자꾸 이번 이란 전쟁을 이슬람을 상대로 하는 뭐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도 이제 그런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 루비오 장관이 가서 이제 화해 모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출신이거든요.
1: 아, 예.
0: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좀 각이 좀 날카롭게 대립했던 것 같은데 교황은 이탈리아 나포를 방문해서 가자지구 출신 난민들을 받으려는 현지 단체들을 이제 만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립의 논리와 무력사회 갈등을 해결적인 사고에 맞서서 평화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달라라고 단체에게 당부했습니다.
1: 교황의 바람처럼 올해는 좀
0: 네.
1: 지구촌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도 이제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영국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는데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 아주 대패했네요.
0: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가운데 105개 의회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익 성향의 영국 개혁당이 1124석을 차지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가운데

0: 1,422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확보한 의석입니다.
1: 엄청나게
0: 약진한
1: 변화가 있네요. 네. 예. 네.
0: 약간 영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집권 노동당은 716석 얻는 데 그쳤는데 기존에 969석, 그러니까 200석 넘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유민주당은 87석 늘어나면서 699석 차지했고요. 보수당은 467석이 줄어든 616석 이렇게 차지했고 네. 녹색당이 259석 증가해서 360석 차지하게 됐습니다. 노동당의 대표로 스타머 총리가 큰 타격을 지금 펼 수가 없게 된 건데 영국일간 가디언즈는 노동당 의원들이 스타머 총리의 사퇴 혹은 사퇴 시기를 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리처드 버건 의원이 성명 통해서 이번 패배는 전적으로 스타머 총리 책임이다라고 비판했고요. 올해 말까지 새로운 지도부로 질서 있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면서 스타머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머 총리는 사임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총리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라면서 자신이 총리직에서 물러나면은 영국이 혼란에 빠질 거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좀 약간 재미있는 소식인데 네. 우리가 뭐 미확인 비행물체 UFO 그리고 네. 미확인 이상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음모론이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뭐 정부가 알고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냐 미국 정부가. 근데 요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과 관련한 정보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공개했는데요. 그 UFO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확인 비행물체이고 네. 그리고 UAF, 미확인 이상현상 이렇게 포함해서 정부 자료를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자료 공개는 백악관과 국가정보국장실 그리고 에너지부 전 연역에 이제 포함해서 각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기밀 해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달 탐사선 아폴로 12호, 아폴로 17호가 임무 중에 촬영한 사진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시에 달 표면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가 됐고 작은 점 세 개가 모여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미확인 물체니까 사실 정확히 네. 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1: 정말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네. 외계인의 비행 물체인지 그냥 점인지
0: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에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목격된 사례가 있었던 이미지도 나왔고요. 네, 네 사실 뭐 이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가 진짜로 외계 생명체나 외계 기술의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기존에 봤던 비행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행기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정확히 이게 외계 생명체다. 또는 외계 기술에서 만들어진 뭔가 물체다라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
1: 그러니까 존재를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공개한
0: 맞아요.
1: 거군요.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재밌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도 워낙 궁금해하고 혹시 뭐 이거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냐라고 네네. 하니까 일부 자료를 공개를 한 겁니다.
1: 아, 뭐 정부 차원에서 음모는 없다.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0: 촬영하고 보여준다.
1: 하려고 한다 부분이요.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클리 핫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번 순서는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이란이 한쪽짜리 합의안을 놓고 종전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과연 종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지역연구센터의 장지향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협상 기대감이 커졌다가 또 뭐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가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아, 사람들의 좀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냥 살얼음판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지난달부터 휴전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제 이란의 강경파인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또 역봉쇄, 뭐 요즘은 봉봉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봉쇄를 하고 있어서 이제 무력 시위랑 외교적인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곧 MOU 잠정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막 또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오늘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1: 네네.
0: 이 얘기가 정말 협상이 곧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커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커진 기대감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문제는 그러니까 이란의 협상파, 온건파들은 어찌됐건 빨리 핵합의를 하고 싶어는 해요. 그래서 지난 그 이슬라마바드에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협상을 했을 때도,
0: 네.
1: 당시 현장에서는 이 협상파들이 나왔으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제 지금 이란 내에서 이 군사 장악력을 갖고 있는 혁명수비대는,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리 체제 이데올로기를 뭐 굴복하라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제 막 균열이 일어났었던
0: 그러니까요.
1: 거거든요.
0: 저희도 이제 예.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1: 맞습니다.
0: 워낙 많은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을 위시한 그 약간 온건파들 그
1: 맞습니다.
0: 지도부에서는 뭔가 협상을 하려는 의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근데
1: 그렇죠.
0: 실질적으로 혁명수비대가 이란의 모든 걸 좀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혁명수비대가 유일하게 그 군사력을 뭐 독점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0: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더 헷갈리는
1: 그렇죠.
0: 건데 어쨌든
1: 그렇죠.
0: 지금 협상이 논의 중인 거는 확실한 거죠.
1: 협상이 논의 중이고 적어도 네. 이란 쪽 협상파도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할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이슬라마바드 협상장에서 당시 나왔었던 것이 미국은 이란더러 20년 동안 앞으로 핵농축하지 말라. 일시 유예해라 20년간.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란 협상파 쪽에서 아니다 5년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란 쪽에서 좋아 그러면 15년. 15년 동안 고농축 우라늄 활동 제한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아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접점을 찾아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문제는 이 협상파들은 어쨌든 최대한 이란이 그러니까 핵농축을 중단을 하고 정상국가로서 이제
0: 네.
1: 국제무대에 나가고 제재도 이제 해제하고 뭐 이런 거를 바라고 있는데 강경파 혁명수비대가 원하는 것은 늘 반미, 반이스라엘, 이슬람 혁명을 투출을 하고 헤즈볼라도 돕고 하마스도 돕고 후티 반군도 돕고 이러기 위해서는 핵개발도 우리는 불사한다. 이게 우리의 체제 이데올로기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그냥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양측 양 엘리트 간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0: 그러니까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면서 체제를 잘 이끌어오지 않았냐 이런 셈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 그렇죠.
0: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애초에 얘기했던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풀어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 관련된 우라늄 농축 관련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는 겁니까?
1: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미국 그러니까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국내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중간 선거도 있고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석유가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미국도 뭔가를 풀고 싶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핵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랑 이란이 맺었던 JCPOA 이란 핵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트럼프 1기 정부 때 했던 얘기가 핵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탄도미사일 얘기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무장 대리 세력 지원도 못하도록 하는 거를 꼭 넣어야지 그게 이 트럼프식의 핵합의지 오바마식 핵합의는 너무 약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2: 그래서 파기를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뭐 협상 내용을 보면은 오바마 합의보다 더 그 안 좋은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민주당 뭐 그 존 케리 당시 이제 미 국무장관이었고 핵합의의 이제 주 대상자 당사자였던 존 케리가 하는 말이 이럴 거면 전쟁을 왜 했냐라는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2: 네. 그러면 이번 합의안 논의 중인 것들에서 핵 내용 말고는 또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까?
1: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0: 탄도미사일이랑 그 무장 대리 무장 세력 돕는 거 금지까지 얘기를 하면은 예. 정말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1: 예.
0: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핵 부분을 합의를 하면 점차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이 탄도미사일이나 무장 세력 지원 금지 얘기도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런 그 명분이 없거든요. JCPOA를 파기한 명분이요.
1: 그러니까. 이런 그 협상파 쪽에서는 근데 미국이 뭔가 다른 걸 카드를 내줘야 강경파를 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제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핵농축을 이란이 일시 유예를 하면 당연히 경제 제재를 완화해 주겠다. 동경 자금도 일부 해제를 해 주겠다. 그다음에 지금 미군이 하고 있는 이 역봉쇄, 봉봉쇄도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핵 부분에서 또 굉장히 강경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를 해서 빼내가겠다라고 하는 나름 강경한 조건을 또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1: 네. 아, 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임박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0: 그렇죠. 네,
1: 뭐가 좀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0: 예, 알아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4일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선박이죠. 남우호의 폭발 그리고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이란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근데 주한 이란 대사관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이제
1: 우리 정부도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서 어디까지 밝혀졌습니까?
0: 이게 또다시 그 이란 내에 극명하게 분열된 그 엘리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한 이란 대사관은 이제 온건파 협상파인 이란 내 외교부 입장을 따르고 있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이란 외교부에서도 아니다라고 바로 얘기는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또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SNS에 글을 써서 이거 우리가 한 거 맞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같은 날 또 이 아랍에미리트의 후자이라항이라고 요즘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해서 갖는 굉장히 중요한 항구인데 거기 항구에 또 공격을 11발 미사일 11발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란 외교부에서는 아 우리가 한 거 아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우리가 한 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우리 남우 사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이란 핵협상 문제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란 내에 있는 이런 극명한 갈등과 분열과 균열인 것 같습니다.
1: 그럼 남우의 어떤 그 사고 폭발과 화재에 대한 원인 부분은 지금은 알 수가 없겠네요. 뭐 길의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부분에는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0: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란 강경파 쪽에서도 우리가 드론을 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1: 어쨌든 이 부분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자 이렇게 이란 내부의 분열 이 문제 때문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의 판단과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건데
0: 네.
1: 그럼 현재는 계속 이런 지지분진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뭐 결론이 안 나는 건가요? 어쨌든 뭔가 서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서 어쨌든 미국 측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계속 말씀드린 우리가 역봉쇄를 하고 있어서 이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억제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란 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그러니까 역봉쇄 때문에 중국을 향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된 석유는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곳도 없어서 무슨 폐 유조선 아니면 뭐 그 폐 기차 이 컨테이너 안에 넣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역봉쇄를 하고 있으니 식료품 수입도 안 들어가고
1: 그렇죠.
0: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란 내 경제에 최대한 60%까지 혁명수비대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혁명수비대를 이렇게 계속 강압적으로 코너에 몰아가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혁명수비대가 그러니까 계속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 항복을 하고 이란 내 협상파, 온건파와 논의를 하기

0: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 압박을 받다가 또 하는 얘기가 네. 이거 협상 안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공격 금지하는 것도 들어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휴전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의 헤즈볼라를 공격하느냐라고 종종 항의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소위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영내의 뭐 저항의 축 대리 조직의 가장 큰 조직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스라엘로서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헤즈볼라가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한편 그다음에 뭐 이란 한편 하는 이 전쟁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소위 헤즈볼라를 더 공격을 해서 이란 내에 이 북부 이 국경을 안전하게 할 이 기회창이 다 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굉장히 조급함까지 보이면서 계속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좀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인데 그 전까지 뭐가 좀 정리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0: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어쨌든 이란 협상파들로부터 뭔가 대답이 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일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완전한 종전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그나마 지금 봉쇄, 역봉쇄 사이에서 교전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교전만이라도 좀 덜 일어나게 불안정하지만 관리 국면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미중 정상회담이 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종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약간 네네. 지지부진한 휴전 정도 갈 것이다.
0: 네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아, 뭐 지금 유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빨리 중동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코리아 오늘 미 이란 종전 논의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아산 정책 연구원 중동 지역 연구센터의 장지향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네, 이번에는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코너입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남부 우수아이아항을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국제적인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정덕주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2: 잘 들립니다.
1: 정덕주 네. 통신원 네, 들리시죠? 정덕주 통신원?
2: 네.
1: 아, 예.
2: 좀, 네, 잘 들립니다.
1: 예, 예. 국제통신이다 보니까 조금 네. 시차가 있는데요. 먼저 이번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부터 좀 네. 전해주시죠.
2: 네, 잘 들립니다. 네.
1: 네, 한타바이러스 감염 상황 관련해서 현재까지 네. 상황 좀 전해주시죠.
2: 네, 잘 들립니다. 네.
1: 네, 전화 연결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자, 전화 상태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정덕주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덕주 통신원 안녕하세요. 아, 연결이 안 됐나 보군요. 네, 자, 통신원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안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르헨티나 남부 우수아이아항을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사망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좀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전화 연결이 다시 됐군요. 자, 정덕주 통신원 안녕하세요.
2: 네.
1: 예,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2: 아니요, 끊겼어요.
1: 여보세요? 정덕주 통신원?

0: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자, 이 아르헨티나 남부 우수아이아항을 출항한 크루즈선입니다.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크루즈선인데요.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선박 내부에서 발생을 해서 현재 3명이 사망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뭐 발열,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기고 이 바이러스성 이기 때문에 또 감염이 급하게 신속하게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또 이제 한타바이러스는 쥐등의 설치류의 배설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고요. 한타바이러스 잠복기가 일주일에서 한 4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항 당시에 이미 사망한 분들이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또 탑승하기 전에 어떤 설치류에 노출된 게 아니었는지 이런 확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화 연결됐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이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WHO에서 역학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 발표들을 보면 최초 감염 사례가 70대 네덜란드 부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부의 동선을 확인을 하면 나머지 관광객들, 네, 선박 승무원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정덕주 통신원 연결됐습니까?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제가
1: 네,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0: 네, 앞서서 이제 그 집단 감염과 관련된 상황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지금 크루즈 내에서 감염이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크루즈 밖에 지금 항구인 우수아이아항, 그 아르헨티나 안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도 나온 게 있습니까?
1: 네, 예. 현재 아르헨티나 남부 우수아이아항을 출발해서 목적지인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던 크루즈에서요 한타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했는데요. 네네. 23개의 나라에서 온 14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네덜란드 선적 MV 혼디우스에서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에서 출항 후 네. 4월 11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0: 네네.
1: 그 후 8명이 발열, 두통, 복통 그리고 설사 등의 한타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였고 그 이후로 2명이 더 네. 사망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1: 쥐와 같은
0: 통신원님 네. 그래서 이제 WHO에서 그 역학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네. 최초 감염 사례자까지 좀 파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루즈 안에서는 네,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크루즈 안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지금 하선한 건 아니죠?
1: 네, 아닙니다.
0: 네.
1: 크루즈 외 아르헨티나 내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요. 현지 보건부에 의하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관련 감염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고요.
0: 네.
1: 하지만 감염 사례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지역에서 설치류 포획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크루즈가 출항했던 우수아이아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타바이러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크루즈가 출항한 우수아야 항이 있는 지역인 디아라 델 후에고 주에서는요. 1996년 한타 바이러스 감염 의무 신고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네.
1: 이어 보건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할 지역과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이라고 감지했습니다. 이번에 분석된 한타 바이러스 변종은요. 안데스 변종으로 과거에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과 칠레 남부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0: 그러면 지금 현재 크루즈에 승객들이 남아있는데 승객들과 승무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감염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지금까지 한타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네덜란드 노부부와 독일 국적 남성 등 총 3명입니다. 그 외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

0: 상선에 있는 크루즈 내에서는요. 감염 위험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항해 중인 크루즈는요. 토요일인 9일 스페인 영인 테네리페 항구에서 육지에 정박하지 않은 채로요. 크루즈가 네. 육지에 닿지 않은 채로 승객들이 보트를 이용해서 육지로 이동한 후에 공항으로 갈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크루즈가 육지에 정박하지 않는 이유는요.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다행히도 스페인 정부가 승객들의 하선을 허가해 주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감염 확산의 우려로 이 조치를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통신원 취재수첩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정덕주 통신이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월드.
1: 세계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강영연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지금 뭐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3: 네, 두 시장 모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간밤에 S&P 500 지수는 0.84%, 나스닥은 1.71% 올랐는데요. 두 지수 모두 또다시 최고 기록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우 지수는 다만 0.02%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의 동력은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였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4월에 미국 비농업 일자리 수를 발표했는데 이게 네. 전월보다 11만 5천 명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는 시장의 전망치를 두 배 이상 웃돈 숫자인데요. 미국 이란 전쟁에 이제 고유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 또 반도체 주의 강세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 애플의 차세대 기기용 반도체 생산 계약을 따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4%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부진했었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이런 다른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고 매수세가 확산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 자,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이제 뭐 휴전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나 했더니 또 산발적인 긴장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도 반등을 했는데요. 이날 미군이 해상 봉쇄를 뚫고서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고 있었던 그 이란의 유조선 조척을 무력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미군과 이란군이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였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국의 휴전 체제가 깨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유가도 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 같은 경우가 전장보다 1.23% 오른 배럴당 $101.29에 마감을 했고요. 또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한 $95.42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6% 이상 하락을 한 수치이긴 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공급 차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에 응답자의 40%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는 시점을 7월 말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의 실질적인 수급 상황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단기 보도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뭐 위험한 일들이 생기면 가격이 오르는 게 뭐 보통의 일인데 사실 이제 전쟁 이후에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3: 네,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흘째 오름세인데요. 지금 금속 선물 거래소인 코멕스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이 0.37% 오른 4,728.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에서 금선물은 한때 4,76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예. 또 같은 날 7월 인도분 은가격 같은 경우에도 0.7% 남짓 오르면서

0: 온스당 80.80달러 부근에서 움직였는데 전날 이제 이란과 미국이 교전은 벌였지만 휴전 상태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합의 불발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다소 잦아든 양상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위험자산처럼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금값이 반등하는 것은 이란의 긴장 완화 전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그 상승을 이끄는 주도 종목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0: 네, 한국과 역시 비슷한 양상인데요. UBS에 따르면은 지난주에 S&P 500 지수의 유효 구성 종목이 42개로 줄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효 구성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종목 수입니다. 사실 수십 년간 평균은 한 100개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난 셈입니다. 최근에 S&P 지수의 상승분 절반 이상이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브로드컴, 그리고 애플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이 이끌었는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뭐 주택 건설이라든지 광업이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에 투자금이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예상이 빗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업종이 아닌 종목들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실적 흐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은 지금 S&P 500의 기술 부문이 올해 1분기에 영업 이익 증가율이 40%를 넘겼는데요. 네. 반면에 금융은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술주가 흔들리게 되면은 시장 전반에 급격한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중동 사태 여파가 이제 이런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비료와 농업 공급망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 중국의 영향력 더 커지고 있죠.
0: 네. 전 세계 해상 비료 무역의 3분의 1은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요. 지금 전쟁으로 이 해협이 봉쇄되다 보니까 중국산 비료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중국이 전 세계 비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중국은 전 세계 비료 시장 생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화학 농약에 사용되는 원료 생산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중국이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 발표는 자제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서 요소나 인삼염 같이 주요 제품에 대해서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할당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같은 경우에 중국의 복합비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가량 급감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조용한 통제가 이어지면서 중국산 인삼염 비료의 수입고 그리고 농업 비중이 큰 국가들은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역시 중국의 비료 공급 감소가 글로벌 농업에 미칠 파급력을 경고하고 있는데 중국이 오는 8월까지 이제 인삼염이나 요소 수출을 중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공급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 이후를 보면은 일부 질소 비료 가격은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세계 요소 가격 같은 경우에는 톤당 약 $700 수준인 30에서 40%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 내 요소 가격은 여전히 톤당 $300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요소를 생산하는데 중국은 석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1: 네.
0: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는 요소 생산의 능력이 약 80%가 석탄 기반입니다.
1: 예.
0: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이란 전쟁에 따른 석유 공급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비료 역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으로 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전 세계 농업 시장에서 대해서 중국의 장악력은 더 확고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국이 농업 생태학을 확대하고 이 중국에 대한 의존 구조를 좀 깨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강영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끝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분유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과 내일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기질이 청정한 상태가 예보돼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문제입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가장 해가 높이 뜨는 시점인데 거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붉은색,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단계의 자외선 지수가 전망이 돼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존 농도의 경우는 전남, 경남 등 일부 남부 지역이 오늘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쁠 것으로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 세종, 대전, 광주, 부산 23도, 강릉 22도로 무난한 지역이고요. 대구와 구미, 울산 24도, 진주는 26도로 경상권 일부가 오늘 좀 더워지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오늘 맑은 하늘이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햇볕도 따갑게 내리쬐겠습니다. 더위 잘 견디시고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은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어서 경북권

0: 대기가 메말라 있을 전망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25도, 세종,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약간 더 더워지겠고요. 월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에 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참석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등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올해 말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위 CNN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후 이스라엘 나하리아 남쪽 군사기지를 향해 첨단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달 중순 이스라엘 레바논 간 휴전이 발표된 이후 국경 간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추가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의 서쪽에서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글로벌 석유 유출 감시 서비스 오비털 EOS의 추정에 따르면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원유 탱크나 파이프라인이 손상됐을 가능성,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이란 석유 당국이 원유를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7일부터 휴전 중이며 노딜로 끝난 1차 고위급 회담 이후에도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물밑에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6원이 오른 2011.2원이었습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016.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993.6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이 상승한 2005.4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스탠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와 반도체주 랠리가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스탠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61.82포인트가 오른 7,398.93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정보다 440.88포인트가 오른 26,247.08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 모두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정보다 12.19포인트가 오른 49,609.16으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현지 시간 8일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트랙과 미스 NBC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는 증시가 고용 보고서나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주가가 그동안 올랐으니까 그냥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이클 버리는 1999년에서 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라면서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세가 2000년 기술주 붕괴와 닮았다고 비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나들이 갈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인가 싶으면 다시 뒤집히고 이제 정해졌나 싶으면 또 바뀝니다. 수출이 주축인 우리 경제는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가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자영업의 포화와 대기업의 고용 회피 등 안으로는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는 가운데 밖으로는 AI가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위기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대로 짚는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28일 도산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애기에타 리더십 9기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였고요. 연사는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IT 비즈니스와 정보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는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많은 만큼 해결해야 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연사로 나선 이병태 부위원장은 우리의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나요?
1: 네, 이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로 먼저 짚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부가 시장의 선수 역할을 자처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보다 억제하는 거미줄 규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신기술을 실험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환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입시 경쟁으로 소진하고 그게 저출산과 비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서비스업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대우하고 규모별 역차별 규제를 풀고 대기업 고용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주도하는 선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AI 시대에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 그게 기술 투자보다도 또 먼저라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럼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가 많으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신나는데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이 BCAC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였는데 한 2년 전부터 비포 챗GPT, 챗GPT, 애프터 챗GPT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의 변화가 많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코로나의 경제 충격 때문에 전 세계에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어렵고 뭐 그런 거 있다가 AI가 또 충격을 주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충격이 우리 경제를 또 때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트럼프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고 살아온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내는 보고서가 늘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내는데요. 미국은 특별한 자비로운 전승국으로 2차 대전 후에 부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전승국은 패전국들한테 전쟁 보상비 내라. 이렇게 하고 강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비를 독일한테 패전국한테 요구했고 그것이 독일이 정치 불안을 가져오고 보호무역주로 가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젠 그러지 말자. 그래서 미국이 소련 편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내품만 들면 자유롭게 항해를 보장해주고 우리 시장을 다 개방해주고 환율 변동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안 가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미국의 달러에다 다 연동시켜주고 금본위 제도를 하고 경제개발하는데 돈 필요하면 세계은행하고 IBRD에서 돈도 빌려주고 UN이라고 하는 정치 안전기구도 만들고 또 유럽의 대규모 지원인 마샬 플랜도 시행하고 뭐 이런 자비로운 승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비로운 승전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업이 경제가 글로벌화 했다는 거죠. 네, 대규모 글로벌화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돈이 풍부해진 세상이 돼 금융화가 진행이 됐고 세 번째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잘 이용한 나라 중에 신생국가 중에 또는 그 저개발 국가 중에 가장 잘 이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이세 개의 큰 변화가 세상의 경제를 변화하는 3대 축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미국과 중국하고 헤게모니 경쟁이 들어가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미국에서는 금기시되든 산업정책,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뭐 반도체 산업을 다시 끌고 와야 된다고 해서 대규모 지원금을 준다든지 미국에다 투자 안 하면 관세를 때리겠다든지 이런 게 와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산업정책의 정부의 힘이 커지는 정부 주도 자본주의, 스테이트 스폰서드 캐피탈리즘으로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유해졌던 지난 60년의 기본 질서가 지속될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세계는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인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실험 경쟁을 지속해왔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쁜 선택을 해서 그 공산주의 하에 약한 2억 9천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그두 개의 대결의 참사의 와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로 판결이 끝났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의 종언, 더 이상 역사적 실험이 필요 없다. 역사는 이미 결론이 났다. 이렇게 낙관적인 책을 썼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니까 마가들이 미 의사당을 급습하고 이러면서 미국도 지금 마치 킹 정도가 아니라 엠퍼러 정도의 황제적인 트럼프가 미국의 헌정지수를 다 허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당연하라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과연 확고한가? 우리가 당연하겠다고 했던 자유시장 개방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는 90년대 이후

후에 서방하고 교류하지 않든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든 많은 나라가 다 합쳐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그러고 동구유럽 국가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서방 경제하고 거의 교류를 안 하는 나라는 쿠바, 북한 정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를 하버드의 경제학자 리차드 프리만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국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만 들어와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더블링이라서 두 배가 됐다. 위대한 두 배가 됐다. 기업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선진국에 못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은 해외에 풍부한 값싼 노동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2005년에 리차드 프리먼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거죠. 여러분, 그 선진국 중에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절망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저기 약물 과남용, 그리고 총기 자살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고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해왔죠. 건설 현장이나. 근데 이게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유혹을 했습니다. 니네 일자리 없는 거는 남쪽에서 오는 불법적 이민자하고 중국이 공장을 다 뺏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중국 때리고 남쪽에다가 벽 세우면 다시 옛날에 미국의 영화가 돌아올 거라고 했고, 그 스윙 스테이트가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했던 거죠. 이제 이게 글로벌화의 현상입니다. 글로벌화는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지만, 선진국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위기이고,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게 된 거죠. 미국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어느 산업이 많이 올라간 날을 보면, 되게 세개 산업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나는 기술, IT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입니다. 가장 크게 크는 쪽이 사실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들, 그만큼 금융회사의 경제에 영향력이 커졌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신도리코라는 제조회사 다닐 때 월급 받아서 은행에 주면 자유예금에도 12%의 이자를 줬거든요. 실제 이자는 우리나라의 실제 금리는 거의 20%였어요. 80년대에.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국가의 은혜를 입고 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수출금융을 줘가지고 정부가 차관을 들여다가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3%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20% 실제 금리 할때 3%에 줬으니까 그걸로 땅 사면 부자 됐고 남 혜택 많이 준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돈을 두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에다 돈을 갖다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70년대 이후로, 70년대, 80년대 석유 파동 때 금리가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코로나 직전까지 거의 0%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흔한 세상이 됐습니다. 시장은 개방됐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잘 사나를 보면, 45년서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가장 상품 수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 성장률도 높은 나라였던 거죠.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나라가 2022년에 1인당 국민 실질 국민 소득이 1분을 능가했거든요.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렇게 기적이고 전 세계 저개발 국가 중에서 민주적 제도나 경제 개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럼 우리는 행복한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불행히도 아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그렇게 안 갔다. 그게 이제 듬루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의 솔루션 없다. 한동안 중국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 강대국이 오면 늘 기존 강대국을 무너뜨리려고 늘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한동안 갈등으로 계속될 거다. 뭐 이런 책들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우정이 지배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느냐 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면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됐을 때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속도에 3배 빨리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가 떨어지는데요. 그 1%의 잠재 성장률은 보통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주는 거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사고 큰 경제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보다 지금 월등히 높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낮은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000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하면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나 보면은 하나는 인구, 일하는 인구와 시간이 줄은 거예요. 노동 투입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국내 잘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 투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시간에 일해서 돈더 많이 버는 산업으로 잘 이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거는 농사 짓다가 공장 간 거고요. 공장에서 신발 만들다가 반도체 만드니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벌어오는 돈이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도 훨씬 많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같은 옷을 만들어도 청계천의 평화시장에서 봉제해가지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거하고 구찌나 버버리가 옷을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르죠. 자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자기 창의성이 있고 글로벌 장악력이 있으면 같은 의류 사업을 해도 전혀 돈이 다른 거. 우리는 첫 번에 대우가 와이셔츠 하나에 1달러짜리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팔아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돈못 벌어요. 그죠? 예, 부가. 근데 그게 잘못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진국들이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3만 불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잠재 성장이 떨어진 속도를 보면 우리가 3배 급격한 추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본의 제로 경제 성장으로 거의 다 치닫고 있습니다. 가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삼을 수 있어요. 옛날보다 사람들 다 많이 배웠죠. 금융 많이 풍부해서 돈 많아졌죠. 고속도로, 항만, 다 인프라 좋아졌죠? 그럼 왜 경제 성장을 하면 경제가 점점 더 빨리 성장하지? 왜 낮아지냐? 성장이 늦어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제의 여건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인적 자원도 훨씬 더 좋아졌고, 금융도 풍부해졌고, 정부도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졌고, 사회 인프라도 다 좋아졌는데 왜 경제 성장이 줄어드냐?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산성의 향상은 거의 다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의 향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인건비를 올려주면 서비스업도 올라가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인건비를 올려주면서도 전에보다 많은 걸 만들기 때문에 물건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인건비 올려주면 그걸 고객한테 다 높은 임금으로 올려야 돼.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고 의사들 치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다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가 되면 생산성 향상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 쪽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경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부가 가져가는 전체 GDP에 정부가 끌어가 세금으로 뺏어가는 돈의 비중인데 비슷했는데 70년대에 유럽은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가져갔죠. 그때부터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성장률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휘둘러 쓰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표적으로 이 잘못을 답사해서 그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0: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개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복지를 크게 늘렸다기보다 기업 복지를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좀비 기업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서 정부유는 워낙 커졌거든요.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일본이. 이제 정부가 커지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다 그런데 그럼 왜 한국만 유독 더 빨리 줄어드냐. 이건 또 한국만의 특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어떤 게 선진국이 되냐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데서 많은 사람이 일하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럼 국민 전체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맨날 일자리 보호하고 보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리차드 맥켄지가 월스트리트에다가 경제를 돕고 싶냐? 그러면 정부는 일자리를 빨리 파괴시켜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타닥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수입 적은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보호하는데, 타다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들고 빅데이터 만들고 인공지능 하는 프로그래머 일자리는 못 만드는 거죠. 예. 아,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자동차가 생기 전에. 마부의 일자리를 보호했으면 자동차 산업은 없는 겁니다. 얼음 장사의 일자리를 보호했으면 냉장고 산업은 없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산업으로 빨리 돈 조금 주는 일자리가 파괴되게 도와주는 게 세상을 돕는 거다. 이제 경제를 돕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 변화가 국민소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볼때 경이로운 나라였어요. 그게 뭔, 왜 경이롭냐면 고도 성장을 하는데 소득 격차가 아주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던 지니 계수가 92년부터 쫙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요. 92년에서 97년이 YS 정부였고, 그 다음에 DJ였고, 노무현 정부였고, MB 정부. MB 초기까지 쫙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요.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저임금 그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78년에 등소평이 개방개혁을 선언을 했고 어떤 사회가 경제개발하면 한 10년 지나야 제대로 공장이 돌아갑니다. 수돗물 놔야 되고 도로 닦아야 되고 항만 만들어야 되고 전기 확보해야 되는 그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고 5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옷 만들던 회사, 섬유회사, 가죽회사, 신발회사의 고용이 반으로 줍니다. 우리 식탁의 반을 중국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농민도 반으로 줍니다. 그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중국으로 가니까 노동자들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배운 거 없는 분들이? 아, 자영업 섹터로 갔습니다. 갑자기 모텔이 막 생겨가지고 숙박업소의 고용이 한 5, 60% 늘고 식당으로 막 가니까 식당의 고용인원이 확 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하고 구멍가게가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다 갔습니다. 저기 회사에서 받던 소득을 벌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저쪽에서. 훨씬 못 번다.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급여는 적어지고. 그래서 글로벌화에서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사회에 어떤 현화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이때 90년대에 겪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그래프를 저는 이 그래프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큰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맨 위에가 250인 이상입니다. 파란색이. 그런데 그 2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미국은 57%가 25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14%입니다. OECD 평균이 32% 되는데 우리는 그 반도 안 되는 14%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고용구조가 고용이 극도로 적죠. 예. 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는 대기업이 너무 적든지, 아니면 대기업이 고용을 극도로 회피하든지. 이 원인이 뭐냐는 거죠. 보시면, 이 대기업에 비해서 다른 작은 회사들의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죠. 대기업은 많이 주고, 요즘 다배 아프실 거예요. 아, 내가 하이닉스 다녔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예. 예, 그런 겁니다. 2015년부터 17년에는 약간 반등을 해요. 근데 저거는 대기업이 많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조선 해운 철강이 구조조정되면서 거기서 급여가 줄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려, 하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게 대기업의 일자리가 적다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면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야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큰 교육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나는 청소년기를 가장 불행하게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왜 한국에 블랙핑크나 BTS나 LPGA 우승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학교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DX에 들어가지고 연습생으로 10년을 스파르타 교육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못 먹고 그래도 춤추고 노래하는 게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신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행하게 보여요. 왜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처럼 불행한 애를 또 어떻게 키워? 그게 저출산입니다. 비혼이고. 이 보시면요. 수능 상위 20%하고 바닥 20%하고 임금 격차가 얼마나 많이 되냐면 40대 중반 되면 바닥 20%에 속했던 대학을 나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상위 20% 사람 소득의 40%밖에 못 받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갔기 때문에, 자영업을 갔기 때문에, 대기업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2017년에 스마트폰 업체들의 마켓쉐어입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7년. 근데 그 옆에 그래프가 뭐냐면 이익 점유율이에요. 전 세계 이렇다 할 전자회사가 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돈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애플이 91%를 가져갔어요. 마켓쉐어는 14%인데 소득은 91%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4%를 가져갔습니다. 2017년입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 합치면 105%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 전 세계 대기업이 스마트폰 만들어서 5% 적자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 LG전자가 연간 조 단위 손실을 보다가 손을 들고 포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켓쉐어만큼의 이익을 나눠갔지 1등 기업이 다 가져가고 2등 기업이 조금 가지고 나머지 못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스마트폰은 이게 아주 다니면서 자랑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은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신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신분 상태를 보여주는 상품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지위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인 거죠. 왜 강남 산다는 걸 자랑합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유럽의 성들이 막루를 만듭니다. 성주인은 막루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 만들었냐면 나는 부자라는 거 자랑하느라고. 왜 남자들이 돈을 벌면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삽니까? 이런 게다 위치제잖아요. 들고 다니는 순간 디자인이 중요하고 브랜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1등 기업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이고 1등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하고의 이익과 부가가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벤슨이 슈퍼스타 경제다. 1등이다. 가져가는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은 엄청나게 보상. 그러면 카이스트 졸업한 엔지니어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화에서 동시에 잡오퍼를 받으면 어딜 갔을 것 같습니까? 거의 유사한 일을 했는데 연말에 가면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익이 많은 회사니까 5천만 원을 더 줘요. 그러면 1등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계속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을 더잘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인재들 중심으로 경제가 옮겨갔기 때문에 디자인 잘못하는 회사는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허영심에 입각해서 성공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커피의 테이크아웃 커피가 미국에서 50센트에 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워드 존스라는 친구가 나는 4불 받고 팔겠다, 5불 받고 팔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1차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였냐면 월급 많이 받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스타벅스 커피 컵은 들고 다니면 저게 스타벅스 컵인지 당연히 눈에 띄어야 돼요. 흰색에 녹색 큰 로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름도 영어처럼 안 붙여요.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뭐 벤티니, 그란데니 막 이렇게 하고. 제품 이름도 얼마나 뭐 브로우처럼 붙이고 이탈리아처럼 붙여요. 이게 다 거기 전략이거든요. 제가 곳곳에 질문합니다. 옛날에 식당에서 일하면 잘 되면 주방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주방장이라고는 화냅니다. 셰프라고 그래야 되지. 셰프하고 주방장하고 뭐가 다르냐? 주방장은 사수한테서 육개장 끓이는 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만듭니다. 짜장면 만드는 거예요. 셰프는 뭐냐면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디시를 크리에이션 할수 있는 사람.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이너냐? 그냥 몸 써서 뜨겁고 수증기 많이 있는 데서 참고 일하는 사람이냐 차이입니다. 그만큼 창의성이 대접받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창의성 지식주도로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학력이 높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의 64년서부터 2000년까지 보면 수십 년 동안 고졸이하는 임금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석박사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빚을 지고 늦게까지 다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평생 수입으로 보면 교육의 프리미엄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게 80년부터 눈에 확 띄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아, 이게 레이건 대처가 신자유주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산업이 지식 창의성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신자유주의 선택 안 했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돈을 많이 주는데 중소기업 가면 시작할 땐큰 차이가 없지만 한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한번 중소기업 가면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인적 교류도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교육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저출산 비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대기업에서 다 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다 바글바글 하냐? 원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해고를 못 하니까. 일을 안 하고 분위기 다 버리든 경제가 나빠서 인력이 남아도는 듯 해고를 하면 안 돼. 노동 규제가 결국은 고용 회피적으로 바뀐 거죠. 한번 잘못 고용하면 그냥 30년짜리 빚을 진 겁니다. 계속 매달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기업은 때려잡아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원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300인 이상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300인이 넘으면 법인을 쪼개서 두 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청 주고 해외에다가 공장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별적 규제가 하나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기업화를 못하게 해요. 자영업을 만듭니다. 정부가. 이게 뭔지 좀 있다. 이 우리나라가요. 의외로 경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 세계 한 30위권이라는 얘기는 우리 국민 수준이나 제도가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19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대만은 5위예요. 그런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결정 차이가 뭐냐면 노동 규제입니다. 우리는 노동 규제는 100위입니다. 100위. OECD 국가에서는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노동 규제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하게 하는 나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 1위고요. 대만이 5위고 우리가 19위고 일본이 30위입니다. 이게 경제 발전 속도하고 같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빨리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게 경제 자유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게 노동 규제입니다. 노동 규제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 국가 중에 노동 규제가 우리처럼 경직돼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보면 프랑스의 실업률이 경제가 자유로운 미국. 미국은 이제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땐 실업률이 확 내려오고 코로나 왔을 때 실업률이 확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미국이 낮고 프랑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미국, 프랑스는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고를 못하니까 경기 나빠질 때 상태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되면 대대로 노동 참여율이 낮다. 집에서 좀 취업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시장의 과잉 보호가 한국의 그 노동의 이중화, 대기업은 많이 받고 정규직은 많이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수십 년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개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고용 종사자 대비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을 안 쓰고 사업 안 하고 해고할 때 어렵게 만드는, 아느니까 로봇을 많이 쓰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릴 때 제가 엄청 싸웠죠. 근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계속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적 피해 없고 소득 개선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가 나서 한번 골프장 가봐라. 여러분 가보시면 그늘집 다 없어졌어요. 최저임금 올려주고 나면 그늘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마다 다 요새 키오스크 쓰잖아요. 인건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우리도 지금 72%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아까 14%, 15% 정도가 제조업이고요. 농어촌에 한 5%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해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5%. 그럼 여기서 반등할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다. 아무리 반도체 투자하고 뭐 해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줄고 있어요. 고용도 2011년서부터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피크는 이미 2011년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째 이미 탈제조업 사회로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온 국민이, 온 정부가 맨날 전략산업화라면 첨단 제조업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뭐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국민의 70%는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니까요? 근데 어떡할 거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이게 중국의 제조업 일자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중국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이전부터 줄어드는 추세가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인건비 올라가면 다 설비, 좋은 설비 사게 되고 좋은 설비 사게 되면 인원 줍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퍼레이션하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세요. 그냥 계속 줄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짓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그, 뭐, 해방의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로 난리를 치고 우리한테 몇백조 투자하라고 난리 쳤는데 지난 1월하고 금년 1월 사이에 8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회사들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애플 중국에다 다 만들잖아요. 코카콜라 다 다른 나라에서 바틀링해요. 예, 나이키 다 해외 공장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이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더 이상 옛날처럼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다른 분야가 훨씬 월급 많이 주는 분야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게 시간당 버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저 해바닥권에 있잖아요. 저 앞에가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이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제조업 내가 하겠다라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거의 비슷해, 생산성이.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돈잘 버는 서비스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직책이 뭐냐면 사장님이에요. 자영업이 7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은 700만 명이 넘어요. 이 영세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대기업이 부상하지 않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게 막는 거죠. 예. D램 만들다 HBM 만드는 건그 회사의 같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밀가루 팔던 삼성이 반도체 하는 거는 산업을 전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장을 하는 데에는 이 파란 거는 뭐냐면 짙은색은 업종을 변경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하늘색은 같은 업종에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 그 뒤에 보면 점점점 업종 변경하면서 올라가는 생산성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게 별거 없다는 얘기. 그런데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많이 100대 기업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업할 수 있나 보니까 27%만 사업하고 72%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 단체는 1600가지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일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큰 장애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저도 이제 노인인데 저안 가난합니다. 청년들보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 중에 1위라고 그러는데요. 저 보시면 이게 연령별 자살률인데 모든 연령에서 1위가 아니고요. 55세 이후에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집에 가라고 그럴 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를 못 해놨죠? 왜?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직장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그때는 우리가 3,000불 국가였습니다. 10%를 예금해도 한 1년에 300불밖에 저축 못했어요. 그때 이미 스위스는 2만 불 국가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난해서 그랬던 거고요. R&D 투자에 전 기업에서 하는 R&D 투자에 80% 이상은 대기업하고 곧 대기업이 될 벤처 기업이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전체 비중의 10%밖에 안 됩니다. R&D 투자를 안 하면 생산성 올라가지 않고 세계 시장을 장악 못하고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업이 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R&D 투자 많이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하고 LG하고 현대차가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착시현상입니다. 그렇고요. 자, 보세요. 의사분들한테 가서 제가 자영업 사장님이라고 그랬더니 무지 원장님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병무위원이 자영업이지 그게 뭡니까? 기업화 안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비영리라고 해서. 약국, 약사만 할수 있어요. 자영업 사장님이에요. 공인중개사? 우리는 국가 전체에 부동산 거래하는 플랫폼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규제법 때문에. 정부가 라이센스 주는 거는 다 자영업이에요. 개인 택시도 그렇고 다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돈 많이 주는 산업이 안 생긴 겁니다. 그 기업화를 못하게 해서.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소득이 올라가면 대도시 인구 집중은 점점 커지는 게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신규 벤처 투자 많이 받는 78개 중에 73개, 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테헤란로하고 판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집값 우리나라 정부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요, 미국 연준이 결정합니다. 통화량을 얼마나 남발하느냐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결정이 되고, 국제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인구 줄어드는데 되돌릴 방법 없습니다. 예. 그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27개국 중에 5개 빼놓고 22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1000만 명 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나라들은 몰타 50만 명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4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미소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소득 3배 높습니다. 인구 그렇다고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인구 많으면 갈등만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뭐냐?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 규모별 역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다. 아, 그리고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안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갈 길이 없다. 그러게 결론이고 제가 계속 설득하는 게 이거 해야 성공한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인 오늘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으로 공기가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니까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건조특 보가 확대될 전망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낮에 서울 25도, 강릉과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8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미국이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의 유조선 두 척을 추가 타격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란으로부터 응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향하던 이란 국적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해당 선박들이 전략물자와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반관영 매체는 제한적 교전이 발생했다고 규정했는데 현재 미국과 진행되고 있는

0: 있는 협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 이란으로부터 답을 듣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냐는 질문엔 곧 알게 될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한 장짜리 평화안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전쟁이 종료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별도 협상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기로 해 협상과 함께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중동전쟁 발발 후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공격을 당해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섬 인근에 원유가 대량 유출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원유 탱크나 파이프라인이 손상됐을 가능성과 이란 석유 당국이 저장시설 포화로 원유를 고의로 방류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우리 화물선 남우호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해 수리조선소로 예인됐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두바이 수리조선소에 예인된 남우호. 약 500m 거리에서 촬영한 화면에 HMM 남우호라는 배 이름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체 아래쪽을 확인해보니 손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화재가 난 기관실은 좌현 후미에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판에서 작업을 하는 남우호 선원들, 한국인 6명 등 24명은 사고 조사에 응하기 위해 남우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 어제 오전부터 본격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 조사단 7명이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했습니다. 조사단은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운용사인 HMM과 보험사 인력 등도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최대 쟁점은 화재의 원인입니다. 사고 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선원들의 증언에 이어 이란 국영 매체에서도 잇따라 외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기관실 쪽 선체에 구멍이 난 흔적이었고 길에 접촉 시 나타나는 침수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엔진 결함 등 내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끝납니다. 그간 꺾였던 집값도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앞으로 매물은 줄고 전세 구하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세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급매물은 대부분 빠졌고 호가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강남구만 빼고 24개 자치구 모두 올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며 내렸던 가격이 되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임대시장은 더 뜨겁습니다. 1300세대의 규모의 이 아파트에는 전월세 매물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은 올해 초에 비해 30%나 줄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새 주던 집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물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과 보유세 인상 등 정부 정책의 여파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조세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 임대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도 필요한데 당장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만 호나 줄어듭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가 이곳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고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장 대표는 이어 내일은 부산 북갑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오는 11일에는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찾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1리터에 2.6원 오른 2011.2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2005.4원을 기록했습니다.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어제 저녁 해경과 해군의 합동작전 끝에 나포됐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북방 한계선을 3km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포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통발어선에 불이 났지만 선원 10명은 모두 인근 선박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화재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이 인근 조업선들에게 구조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대서양 유람선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사망 사례 3건을 포함해 8건으로 6건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사례 6건은 모두 한타바이러스의 안테스 변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 81주년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며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방위비 예산을 편성한 일본을 향해 과거의 군국주의 행적이 결국 나라의 폐망을 불러왔다면서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면 미래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간지 노동신문은 오늘 일본이 군사 대국화와 군비 증강에 매달리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4%,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1.71%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와 반도체주 랠리가 상승 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미국의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현지 시간 8일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인한 증시 강세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을 상기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미국 증시가 고용 보고서나 소비자 심리 지표 발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00년 거품의 마지막 달에 도달한 느낌이다.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등세가 당시 기술주 붕괴와 닮았다고 지적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동해안, 서울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위중한 3대 살인 위협에서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다며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0: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을 3대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작기소특검은 사법파괴의 내란 행위이고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는 정도까지 왔다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1: 네, 지금은 지방방향 이동으로 고속도로가 많이 힘겹습니다. 여기다가 사고도 오늘 많아서 안전운전 필요한데요. 먼저 청주 영덕선 영덕방향 달산 1터널 내부에서 사고가 나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 잘해주셔야겠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도 김천 3터널 부근 2차로와 곽길 사고 처리하느라 통행 어려운 만큼 주의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위로도 사고가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 천안 허도휴게소 일대 인데 2, 3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 부근은 원래 교통량 자체도 많았기 때문에 망양 휴게소부터 21km 구간 정체 더 길어졌고요. 이동하실 때 전방주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도 충청권 안쪽에서 다시 한번 옥산 휴게소와 남청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차량 터널을 앞두고 9km 구간,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호법과 진천 그리고 오창을 시작으로 10여 km씩 밀리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여전히 정체입니다. 강원권으로 가는 길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부곡과 용인 그리고 호법의 차가 많고요.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화도부터 서종까지 6km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시사펀치 1, 2, 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첫 번째 시사펀치는요,
3: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눈물입니다.
2: 아, 어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눈물을 보였죠. 먼저 이 대통령부터 볼까요?
3: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순직 공무원 부모들의 자녀를 대신해서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주고 축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고 발언하는 도중에 목이 메이는 듯 약 18초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이후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2: 네.
3: 이 대통령은 축사를 마친 뒤에 단상에서 내려오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2: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눈물을 보였죠.
3: 같은 날 오후에 우원식 의장은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자 눈물을 흘렸는데요. 개헌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하자 우 의장은 왜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을 필리버스터로 묶고 못하게 하느냐, 정말 속이 터진다며 약 17분간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올 것 같고 화나고 답답하다며 이 무책임한 관성은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다며 사내를 선포한 뒤 의장석을 내려오면서 눈물을 또 한 번 훔쳤습니다.
2: 네.
3: 이번 개헌은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헌법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에 한하여 개헌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39년 만에 시도한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 그리고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무산이 됐습니다.
2: 예.
3: 국민의힘의 태도를 고려할 때요, 앞으로도 개헌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2: 네. 두 번째 시사펀치는요,
3: 부산 북구갑 치열한 경쟁 시작입니다.
2: 이번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 가운데 가장 뜨거운 화제의 지역구가 바로 부산 북구갑이죠.
3: 그렇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지난 5일 경선을 통해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민주

0: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국민의힘의 박민식 후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로 3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1: 네.
0: 조직력과 지역 밀착의 강점이 있는 박민식 후보는 지지율 상승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후보보다 같은 날 10분 거리의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동시 진행한다고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인사 들이 어디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인지 관심을 끄는 것인데요. 초반 기선제압에 있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 1강 2중 체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 후보 중 어느 한 분이 더 강자로 등극해서 2강 1중 체제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1: 네.
0: 한편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는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2022년도에 정계 떠났다가 하정우 후보의 부탁으로 선대위 직책을 수용하게 됐는데 하 후보에게는 경험과 경륜을 더해주는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김 전 장관도 정치를 떠난 뒤 지금 4년 동안에 내란 극복 대선을 제외하고는 이런저런 제안을 사양해 왔지만 이번에는 쉽게 허락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후보가 하정우였기 때문이다 라면서 젊은 신인 그것도 인공지능 시대에 해당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돕는 것이 모처럼 보람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수락 배경을 말했습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후원회장의 정형근 전 의원을 위촉했는데 이게 논란이 크죠?
0: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을 지낸 국민의힘 서병수 위원장이 탈당계를 제출하고요. 한동훈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천군 만마를 얻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는 부산 북강서에서 3선을 지낸 정형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8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 나선 한동훈 후보는요. 정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앉힌 이유에 대해서 일단 이건 지역 선거다. 지역민의 정말 많은 추천을 받았다라면서 정영근 전 의원이 지역 내 신망이 크시더라고 밝혔는데요.
1: 예.
0: 다만 정 전 의원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요. 내란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폭동을 해야만 되는데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대통령이 사주를 하거나 공범이 돼야 되는데 무슨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내란제는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를 또 정면 비판했는데요.
1: 그랬었죠.
0: 마치 민주당에서 파견한 분대장처럼 행동한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아주 좀 강한 비판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실이 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좀 있고요. 한편 한 후보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도 선거운동에 본격 합류를 했는데요. 가족이 전부 내려와서 부산 북구에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사펀치는요?
0: 격전지 서서히 좁혀지는 격차로 잡았습니다.
1: 그 조작기소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거셌는데 결국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낸 이후에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이 법안이 발의된 후 여론에 조금 변화가 생겼다 이런 분석들이 많죠?
0: 그렇습니다.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부산시장 선거를 좀 살펴보면 지난달 12일에서 1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조사인데요. 부산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35.2%로 12.8%포인트 차이였던 것이
1: 예.
0: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이달 1일부터 2일 부산 유권자 1013명을 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요. 전재수 후보 46.9%, 박형준 후보 40.7%로 격차가 6.2%포인트 차이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 네.
0: 한편 대구시장 후보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5일부터 6일 메타보이스와 리서치 랩이 JTBC 의뢰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대구 거주 성인 804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조사 결과인데 김부겸 후보가 40%, 추경호 후보가 41%로 격차가 1%포인트 차이 내로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조작기소

0: 3법은 민주당이 사법정의 실현을 외치면서 추진을 했으나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선거 쟁점이 됐습니다만 여권 내에서 보수 결집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결국 청와대에서 선거 뒤 논의로 교통정리를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기를 언급하면서부터인데요. 당청 간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결집하는 데 명분을 부여한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영남권 선거에서 격차가 좁아지는 데에는 또 정치인들의 실언 논란 이것도 관건이죠.
0: 그렇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의 부산 북구 갑에서 보인 오빠 발언이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 대표의 과거 또 오빠라고 부르라고 한 발언들까지 추가로 소환이 되면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담이 된 거 아니냐는 평가를 통해서 당대표의 입이 리스크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도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제안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태도와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었고요. 한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좀 비하 발언인데 딱까리라는 발언을 해서 공무원 노조의 비판 성명이 나왔고요. 이 또한 당에 부담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선거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치인들의 실언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실언 리스크를 어느 진영에서 더 많이 줄이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1: 네, 시사펀치 1, 2, 3였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2분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에서 홍소진 씨.
2: 화창한 주말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따뜻해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 20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니까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낮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로 주말 나들이 차량들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이후 다시 서강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광지원 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요. 뒤로 3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립니다. 이후 충청권 망향 휴게소부터 사고가 있는 천안호두 휴게소 쪽으로는 19km 구간 정체고요.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부근까지 밀리다가 대전터널 일대 다시 막히고요. 남부권은 도동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감곡 부근에서 4km가량 정체고 더 가서는 진남터널 부근 그리고 김천 3터널 부근에 각각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 오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네. 먼저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은 뭐죠?
3: 뭐 현재 공개된 보도들로 종합해보면 미국은 전쟁을 멈추는 임시문안과 핵호르무즈 문제를 묶은 후속 협상틀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측은 뭐 한 페이지 분량 MOU 근접했고

0: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런 것들을 미국은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고 이란은 추후 협상하자는 거고 이런 차이입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 호르무즈 항행 문제뿐만 아니라 이란 핵 문제 자체도 지금 이게 그냥 단순간에 그랜드 바게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조금 약간 30일 정도 지금 MOU 안에 30일 정도 이제 협상을, 실무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안인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상황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즉각적인 수용보다 복권부 유보적 답변을 내면서 이제 그 추후 협상을 뒤로 미루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란이 요구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왜 이란은 한꺼번에 그 풀지 않고 추후 협상으로 미루려고 할까요?
1: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유인을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제일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 그게 호르무즈 항행 통제권을 비롯해서 이제 핵 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동결할 건지 반출을 하면 어느 정도 반출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뭐라 그럴까요? 단계를 걸어서 그거에 따른 유인을 지금 받기를 경제적 유인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어떤 그랜드 바게닝, 이렇게 큰 뭉터기를 주게 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받는데 그런 경제적 유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조금 안정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이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곧 미중 정상회담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네. 타결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이란의 태도가 바뀌어야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1: 뭐 이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이 원하는 안을 준다고 한다면 그 뭐 미중 협상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MOU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협상안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5월 14일 15일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일괄 좀 어떤 부분 타결이 될 가능성도 높고 네. 협상을 시작 하겠다라는 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과연 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 순서 시퀀싱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미국과 조율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나저나 그 휴전 상태가 유지됐었는데 또 최근의 보도는 다시 교전이 개시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히 어떤 상태입니까?
1: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큰 유조선, 이란 유조선을 공격을 한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란도 그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 미군 구축함,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한 그 싸움이 계속, 삿바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 확전으로 될 가능성은 조금 저는 아직 제한됐다고 보는데요. 예. 그 이유는 미국도 그 이란의 그 유조선, 빈 유조선, 그 호르무즈협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함대를 유조선을 공격했지만 이것은 어떤 무슨 종전의 파기가 아니라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호르무즈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봉쇄를 유지하는 조치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란 측에서는 이게 그 정전 협상 위반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그런 뉘앙스를 붙이고 있지만 이게 저 정전이 파기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다 이 협상, 뭐 힘 협상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게 무슨 확전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어찌됐건 마지막 협상, 지금 타결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협상은 아니지만 이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골자를, 틀을 만드는 그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확전으로 가진 않고 그냥 양측이 조금 그 협상이 진행되겠다고 하는 그 안을 타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삿바싸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신경전이다. 제한된 교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여 있는 선박들의 상태도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면?
1: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유항행 프리덤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자기네들의 그 영공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이제 공중 구비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0: 해줬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작전이 과연 성공적일지 실효성에 대한 뭐 문제제기가 계속 많거든요. 아무리 이런 작전이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 식과 같은 뭐 1대1 그러니까 미국 함선이 들어가서 수송을 해오는 뭐 그게 1대1로 끄집어내는 거든 아니면 세척당 그 구축함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든 그런 어떤 책임 소재가 분명한 그런 군사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사나 해운사가 잉할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특별한 상황의 변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나저나 우리 그 벌크 화물선 남우호 지금 이제 인양이 되어 예인이 돼가지고 도착해서 공식 조사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뭐 부유물에 의한 파괴냐 아니면 정말 이란 군의 공격을 받은 것이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나온 거, 우리가 제한된 정보지만 받은 정보로는 외관상의 큰 피해가 없었고, 침수된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기뢰나 다른 뭐 엄청난 공격이라기보단,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격을, 나무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게 공격이든 외부 공격이든 내부 공격이든, 지금 원래 이란이 푸사이라항이라고 하는 그 UAE를 향해서 15개의 탄도미사일과 3개의 순항미사일, 그 드론들을 공격을 했었었고, 그게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는 다 성공적으로 격추가 됐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격추에 혹시 그 격추가 된 그 파편물이 이렇게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조사가 끝나야지 저희가 판단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의도된 공격이냐 의도 공격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그 UAE에 대한 공격의 파편물이 맞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부의 입장도 거기에 맞게 변할 수 있고 우리의 그것도 당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결과를 지켜봐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백승훈 전임연구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핫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월드컵은 KBS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맡으셨던 허정무 감독님을 스튜디오에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이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 벌써 16년 지났네요. 2010년. 그죠?
3: 너무 빨라요. 네, 너무 빨라요.
2: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첫 원정 16강 진출했던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월드컵 아닙니까?
3: 그렇죠. 그리고 상태도 상당히 좀 열악한 곳이었고 쉽지 않은 곳이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2: 네. 예선에서 우리가 그리스, 그다음 아르헨티나, 마지막 나이지리아 이 세 국가와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4: 어쨌든 높이 자체는 그리스 수비진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거든요.
5: 자, 올라옵니다. 들어오시죠. 이정수 대한민국. 자, 6분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출발합니다. 후반전 우리는 당연히 추가골을 좀 기대를 하는데 좀 전반에 아쉬움이 남았던 건 후반에 좀 빠른 시간에 추가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 네.
5: 오! 자, 박지성. 자, 박지성. 자, 밀고 들어갑니다. 박지성. 박지성. 박지성. 후반전 드디어 추가골이 만들어집니다. 2-0 앞서가는 대한민국입니다.
2: 자, 지금 네, 그때 2010년 6월 12일 그리스와의 첫 경기에서 이천수 박지성 두 골 2-0으로 이겼습니다.
3: 네.
2: 기억나시죠?
3: 그럼요. 기억이 너무 생생하죠.
2: 어땠습니까 그때?
3: 지금 생각해봐도 그 이정수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 그때 당시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저희가 16강에 올라가게 된 1등 공신이거든요.
2: 그렇죠.
3: 근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그 그리스전이 4화를 건 경기였어요.
2: 그렇죠.
3: 그리스전은 무조건 이겨야지만 된다.
2: 예.
3: 그래서 그리스가 그때 당시에 그 캠프를 저쪽 그 스위스 쪽에다가 하고서 연습 경기를 할 때인데 그때 저희가 거기까지 갔었어요.
2: 오.
3: 거기 가서 그리스의 그 경기력을 좀 저희가 이제 좀 파악을 하려고 거기까지 가서 뭐 좀 처음에는 또 뭐 비공개다 해가지고 내쫓기기도 하고 보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2: 네.
3: 저희들 계획대로 그래도 특히나 그 두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남은 선수들이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예, 리뷰를 해봐요.
2: 화면을 보면, 예.
3: 예, 그러면 아, 참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고 상당히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분수령이 됐던
2: 그럼요.
3: 것 같습니다.
2: 네. 1승을 일단 거두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3: 그렇죠.
2: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워낙 센 아르헨티나인데 1-4로 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골 넣은 게 이청용 선수죠.
3: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저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때 16강 가기 위한 로드맵을 저희가 예. 짰는데 첫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는 비기면은 최고다. 성공이다. 아, 그렇지만 우리 맘 놓고 한번 해보자 말이지. 그래서 그 첫 골을 박지성 선수의 자책골이었잖아요.
2: 네,
3: 네. 네. 그리고 2-1로 이제 따라갔죠. 이청용 선수가 그
2: 한 골 넣어서.
3: 그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렇게 골을 넣었었는데 참 세트피스가 지금 생각해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로 따라간 상황에서 후반에 저희가 거의 좀 아주 그 압도적인 경기를 오히려 했어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력을 갖다가 오히려 더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도 굉장히
2: 놀라운
3: 좀
2: 일이죠.
3: 되짚어봐야죠. 되짚어보고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 메시.
2: 네.
3: 메시 선수의 그 역습으로 두 골을 그냥 그 환호하면서 4-1로 졌지만 경기 끝나고 저희 선수들한테 아주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주고 그리고 저희 이제 캠프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훈련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푹 쉬어라
2: 예.
3: 쉬고 다음 경기에 대비하자 말이지
2: 예.
3: 이랬더니 우리 선수들이 아유,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2: 정말 투지가 넘쳤군요.
3: 아, 너무 기특하잖아요. 예. 너무 아 그래 좋다 그러면 너네가 원한다면 하자 그래서 가볍게 나가서 또 그 경기를 되짚어보고 예. 다음 경기에 대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 팀 아르헨티나 세계 최고 선수 메시지만 우리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투지로 후반전에 임한 게 경기를 주도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리고 또 선수들의 의지죠. 그게.
2: 그러니까요.
3: 우리 반드시 따라잡겠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 의욕. 그게 굉장히 열정. 예. 이게 예. 참 그 경기를 잘 해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이제 1승 1패 상태에서 6월 23일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 그때 소리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같이 다시 한번. 네.
6: 슛! 골! 이정수! 만회 골 1대1 균형을 맞습니다. 이정수가 멋지게 마무리 짓습니다. 1대1 동점! 자, 박주영 프리킥 슛! 골! 박주영! 2대1 역전골이 터집니다. 아, 박주영의 그림 같은 프리킥골이 터졌습니다. 자, 수비 진영에서 김남일 치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페널티킥. 아, 뒷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자, 슛. 아, 들어갑니다. 야쿠부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2대2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원정 첫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7: 허정무호의 16강 행이 확정된 순간 국내 감독은 안 된다는 한국 축구의 오랜 편견이 깨졌습니다.
2: 네, 나이지리아랑 2대2. 2대1로 우리가 끝나려고 했는데 이거 페널티킥 때문에 2대2가 돼버렸어요. 그죠?
3: 그렇죠. 아, 정말 그 저희가 지금 생각해봐도 거기 그 나이지리아하고 경기를 했던 곳이 더반 아닙니까?
2: 네.
3: 그 홍수환 선수가 7.8기 그 했던 아주 역사적인 곳이기도 했지만은 거기가 거의 나이지리아의 홈이나 다름없어요.
2: 그래요?
3: 네, 거기 나이지리아하고 가깝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에 전략적으로 세울 때 결국은 나이지리아하고 경기에서 결판이 난다 하고 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상당히 좀 유리하게 이제 돌아간 게 뭐냐면은 그리스가 나이지리아하고 비겨준 거예요.

0: 거예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한테 두 팀은 다 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게 됐죠. 네. 그렇죠. 뭐 처음에 그 저희가 선축구를 먹었죠. 뭐.
1: 네. 네.
0: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박주영 선수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잘해가지고 2대2까지 가고
1: 오히려 저희가 갔다가.
0: 예, 역전까지 할 수도 있었고 또 먹을 수도 있었죠. 저 참 그 끝나고 나니까 감회가 새로웠었고
1: 예, 예.
0: 지금도 좀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좀 재밌었던 일이 있어요.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은 정몽준 회장님이셨잖아요.
1: 네,
0: 그때
1: 네, 네.
0: 참 그 축구에 대한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아주 승부욕도 대단하신 분인데 현장에 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본인은 비기고 16강에 못 올라가신 걸 간 걸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착각했군요.
0: 그렇죠. 그래 옆에서 이제 자꾸 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하니까 그랬냐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처음에는 막 화가 나셔가지고 뭐 이랬었는데 나중에 그 아주 그냥 껄껄 웃으시고 했던
1: 예.
0: 그런 기억이 지금 생각납니다.
1: 아무튼 경우의 수가 복잡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하고 이 나이지리아가 비기는 바람에
0: 그렇죠.
1: 우리는 비기기만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극적으로 비겨가지고 첫 원정 16강이라는 네. 쾌거를 이룬 그 경기였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16강에 올라가서 우루과이하고 참 아깝게 이때도 2대1로 졌어요.
0: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경기 끝나고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던 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 전체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냥 운동장에 탁 주저앉아서 그냥
1: 눈물 흘리고
0: 흐느끼는데 아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해 제가 벌써 울컥하고 가사 선수를 이렇게 세우시지만 우리 선수들 그렇지만
1: 예.
0: 정말 대견하다. 그때 제가 마음 먹은 게 뭐였었냐면은 야 우루과이하고 꼭 다시 한번 붙고 싶다. 왜 그랬냐면은 저희가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하고 경기를 하면서 그 정도로 그 압도적인
1: 그렇죠.
0: 압도적인 경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1: 예.
0: 오히려 우루과이전은 특히나 전반부터 반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아주 그 압도적인
1: 보였어요.
0: 경기를 했거든요. 첫 골을 그 약간은 코너킥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약간은 수비들하고 골키퍼하고 사인이 맞지 않아가지고 실점을 하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1: 밀어붙였는데
0: 밀어붙였죠. 거의 뭐 7대3 조금 좀 예, 넉넉하게 예. 봐주면 6대4
1: 예.
0: 그런 정도였었지만은 나중에 결국 그때도 이창용 선수가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동점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참 그게 동점까지 가서 저희는 이제 분명히 우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도 계속 저희가 우세하기
1: 있었고.
0: 때문에.
1: 근데 골 결정이 안 된 거죠.
0: 그게 그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하나 있다는 거. 그 선수가 첫 골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골은 참 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골이었어요. 아주 그 감아가지고
1: 예,
0: 요즘
1: 예.
0: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상황인데
1: 예.
0: 그때까지만 해도 우루과이는 찬스가 그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1: 네, 네.
0: 그게 결국은 골로 성공되고 결과는 제가 지는 걸로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꼭 한 번쯤 다시 한번 붙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우루과이는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되돌아봤고요. 이제 2020년 북중미 월드컵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0: 네네.
1: 지금 선수들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정도면 2010년 대표팀 이끄시던 당시 선수들보다 훨씬 더 화려한 거 아닙니까?
0: 지금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대 그러니까 역사적 100년 넘은 역사지만은 최고의
1: 선수들
0: 네 쿼터라고 지금
1: 그렇죠.
0: 보고 있습니다.
1: 어.
0: 아주 그 굉장히 좋은 지금 이 멤버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1: 예.
0: 특히나 거기에서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이
1: 예.
0: 선수를 빼놓고도
1: 예.
0: 오영규라든가 조규성이라든가 뭐 이재성이라든가 해외에서 직접 유럽 축구를 경험하고 세계적인 팀들하고 경기를 많이 해본 선수들이
1: 그러니까요.
0: 아주 다수.
1: 다수 있어요.
0: 가장 많죠. 가장 많고 또한 국내에서 뛰고 있는 국내파 선수들도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번에는 꼭 좀 올라갈 수 있나 16강의 벽을 깨트릴 수 있지 않나. 또 아예 8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기대감과 응원을 해봅니다.
1: 네. 2010년 남아공 대회 때 우리 허정무 감독 그 다음 대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맡았었던데
0: 네.
1: 이번에 12년 만에 다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1: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뭐 절대 그냥 굉장히 주위 팬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시고 뭐 비판도 많으시고 하는 걸로 알지만
1: 네.
0: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히려 더 힘을 불어넣어주고 응원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1: 네.
0: 홍명보 선수 자꾸 선수하는데 제가 이 감독대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좀 나와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그 영웅이고
1: 예.
0: 또 레전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경험을 했고 런던 월드컵에서 동메달도 땄었고 또 지도 생활 국내 프로팀 지도 생활도 했었고 대표팀도 했었고 우리 한번 돌아보면 히딩크 감독 5대0이라고 얼마나 비난하고 조소했습니까?
1: 욕 많이 먹다가
0: 그렇죠?
1: 완전히 바뀌었죠.
0: 그렇지만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유형을 딱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 예선전이라든가 그런 거 평상시에 저조하다가
1: 예.
0: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1: 예.
0: 본대회 가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많죠.
0: 그 뭐 꼭 그 희생 감독처럼 홍명보도 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응원을 해주고.
1: 아니, 그럼요.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응원하는 수밖에
0: 없어요. 아니 힘을 넣어줘야 된다.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조언을 네. 해주고 싶다면
1: 예, 예.
0: 우리 선수들하고 코칭 스텝하고 이제는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1: 그럼요.
0: 예. 우리가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정열과 열정을 쏟아야 된다.
1: 네.
0: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고요. A조에 지금 멕시코, 체코, 남아공하고 하는데 뭐 한 팀도 만만한 팀이 없어요.
0: 이게 참 팬들께서는 우리가 만만한 팀이 와주길 바라겠죠.
1: 네.
0: 그렇지만 본선에 진출한 팀은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1: 아, 맞아요.
0: 그나마 그래도 조금 만만하다고 예. 한다면은 이제 우리 아시아존인데 아시아존은 같은 그 조에
1: 안 들어가죠.
0: 들어오지를 않죠.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팀이고 만만한 팀은 없다는 걸 계산해야 되지만.
1: 근데 그중 그나마 좀 해볼 만한 팀이 어디입니까? 멕시코는 개최국이기도 하고 현지 멕시코에서 경기가 열리니까 제일 어려울 것 같고. 체코하고 남아공 중에 어디가 좀 할 만합니까?
0: 저는 이번에 그 조편성이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만한 팀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 팀들이 아주 막강한 팀들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멕시코하고 남아공을 두 나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잔패스 위주로 상당히 볼을 끌기를 좋아하고
1: 예, 예.
0: 이런 팀들이기 때문에 역대 우리가 멕시코하고 경기를 해서 이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1: 그래요.
0: 네, 단지 이번에 그 멕시코 그 홈에서 한다는 거.
1: 홈에서 하고 높이가 높다는 거.
0: 그렇죠. 고지대라는 게 저희한테는 좀 불리한
1: 핸디캡이죠.
0: 여건이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또 캠프를 저 솔트레이크
1: 예.
0: 고지 적응도 해가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1: 예.
0: 남아공도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플레이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1: 예. 예, 예.
0: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아니 체코를 같은 네.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체코가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거쳐가지고 나오면서 이번에 유럽 팀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유럽 팀 중에서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희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 스웨덴하고 한번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비기긴 했지만 저희가 오히려 우세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에 체코 같은 팀이 스웨덴하고 그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팀이 아니에요. 스타일상으로도 비슷하고.
1: 해볼만 하네요.
0: 그렇죠. 마찬가지로 과달라하라 예, 고지대사기 때문에 예, 예. 오히려 유럽 선수들이 더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건 반드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16강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의 일치 단결된 모습도 있어야지만 예.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느 팀을 잡고 어느 팀하고 어떻게 가겠다 그러니까요. 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1: 허 감독님 로드맵은 뭡니까?
0: 그렇다면 첫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체코하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승부를 걸어서 거기서 이겨야지만 두 번째가 멕시코 아닙니까?
1: 그렇죠.
0: 멕시코하고는 약간은 고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이 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남아공은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3위까지도 가잖아요.
1: 아니 이번에는 네. 제도가 바뀌어서 참가 국가가 48개 나라나 되기 때문에 네. 조 3위까지 32강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뭐 저는 그
1: 일단 1차전 체코만 잡으면 뭐 좀 한숨 놓겠네요.
0: 그렇죠. 오히려 체코를 잡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올라가는 것도 32강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은 다음번
1: 네.
0: 다음번 대진 상대에서 오히려 유리한 구지를 찾을 수 있다는
1: 그러니까요.
0: 얘기죠.
1: 네. 네.
0: 그렇기
1: 네.
0: 때문에 그런 전략을 잘 좀 짜서 관리를 하고 선수들의 그 몸 상태를
1: 예, 예.
0: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게 아까도 잠깐 우리 언급됐습니다만은 이번 월드컵은 폐 경기다. 폐. 이 폐.
0: 네.
1: 숨쉬는 폐가 네. 네. 고지대에 얼마나 제대로 적응하느냐.
0: 저도 해봤잖아요. 네. 멕시코에서 멕시코 네. 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기 가서 했었거든요.
1: 네.
0: 했었는데 절대 나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경기력이 첫 경기에 아르헨티나한테 주긴 했지만 첫 경기에 굉장히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선수들이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1: 예, 예.
0: 만약 지금 같은 충분한 경험을 가졌었다면
1: 알겠습니다.
0: 86년도에 오히려 16강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1: 네. 기대를 하고요. 2026 북중미 월드컵 다음 달 경기 날이 그 열리는 달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허정무 감독님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윤도현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잠깐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 가게들,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서비스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한다면 서비스라고 쓸까요? 아니면 발음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쓸까요? 외래어를 우리글로 표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영어 단어에서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쌍시옷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시옷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인 시옷을 써서 서비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예사소리를 쓰도록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음할 때는 원어에 가까운 소리로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라는 뜻의 사운드를 사운드라고 표기하지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사운드라고 발음한다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 외에도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은 외래어를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이 발음한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발음에서는 현실음에 가까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KBS 58분 날씨.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진 곳이 많습니다. 뜨거운 볕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어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 동안 산을 찾는 분들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종일 좋음 단계에 머물며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경남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까지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내일은 낮에 서울 25도, 강릉, 대구 26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요즘 주식시장 관심 많은 분들 참 많은데 정부가 직접 만든 펀드가 이번 달 출시된다고요. 이게 세금까지 돌려주는 펀드라는데 자 오늘 이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상품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뜨거운 이유가 사실 하나의 측면이 정부의 이제 정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요 이번에 펀드를 하나 만듭니다.
2: 네.
3: 아, 이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인데 이제 줄여서 그냥 국민참여성장펀드라고 부르고 있죠. 야 정부가 주도해서 펀드를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5월 22일부터 판매를 하고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뭔데?
2: 뭡니까?
3: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기술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생 벤처 기업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요, 뭐 열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2: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을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투자를 해줄게. 예, 펀드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게 라고 만든 거예요.
2: 예.
3: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자금 가지고 이 청년이 또 열심히 해서 나라를 또 부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출자를 했을 때 이 펀드에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6천억 원 정도 규모.
2: 6천억?
3: 네. 그래서 6천억 원을 국민들이 참여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2: 예.
3: 만들어줄게라고 나온 것이 국민참여성장펀드고 이게 5월 22일부터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네. 거죠.
2: 정부는 얼마를 투자하는데요?
3: 이거에 대해서 보면요. 5년간 150조 원을 이제 첨단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올해만 30조 원 규모로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 그러면 150조 원인데 고작 6천억만 일반 국민한테 배당한단 말이에요?
3: 아, 근데요. 이 150억 안에서는요. 정부 출자도 있지만요.
2: 150조.
3: 예, 150조 안에서는 이제 정부 출자도 있지만 민간 출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또 펀딩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세금이 150조 원 이거는 아니고요.
2: 네.
3: 그래서 정부가 출자된 금액 다 합쳐서 150조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근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이 좀 극히 미미하긴 하네요.
3: 맞습니다.
2: 6천억 원이면.
3: 근데 이제 정부의 생각은 그래요. 시간이 갈 갈수록 상황을 보고 정부의 참여로서 높일 수 있다.
2: 일반 국민 참여를.
3: 맞습니다.
2: 네. 일단 시작을 6천억 원으로 한다.
3: 맞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이 펀드는?
3: 네. 일단 정부가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국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아시겠지만 이게 청년들 아니면 신생 기업들 투자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2: 예.
3: 당연히 이건 투자 상품이거든요. 아, 당연히 손해도 나올 수 있어요.
2: 당연하죠.
3: 국민들이 6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이거 손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손실에 대해서 20% 범위 안에서 정부가 책임을 져줍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2: 예.
3: 투자를 했는데 20%는 책임져 주겠대요.
2: 20%까지 손해볼 때까지는 정부만 손해본다?
3: 맞습니다. 정부가 먼저 손해를 보는 거예요.
2: 25% 되면 그때부터 5%씩은 일반 국민도.
3: 맞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3: 예. 이렇게 이제는 구조가 되어 있고
2: 예.
3: 또 하나가 그럼 이거를 누가 많이 투자할 것인가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직장인분들이 많이 투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 혜택 소득공제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2: 예.
3: 3천만 원 이하까지는 투자금의 40%, 3천에서 5천만 원 사이 구간은 20%, 5천에서 7천 사이에는 1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전체 한도는 1,800만 원까지 되거든요.
2: 예,
3: 나쁘지
2: 예.
3: 않습니다.
2: 예.
3: 그래서 그것도
2: 세금 혜택.
3: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돼요.
2: 예.
3: 그럼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요. 5년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거죠. 합산과세도 아닙니다. 금융종합소득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분리과세로 되고 보통은 15.4%인데 분리과세가 돼도 이거는 9%의 분리과세니까
2: 예.
3: 배당소득 받아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2: 이건 근데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3: 제한,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내가 19세가 안 됐더라도 만 15세 이상이라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이거 참여할 수 있고요. 투자할 수 있고. 가입 제한은요. 당연히 이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러니까 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자에서 뺀다.
2: 부자들은 빠지는군요.
3: 맞습니다. 판매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판매가 되는데 예. 중요한 거 6천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근데 선착순이다.
3: 맞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빨리 가입하시면 빨리 투자할 수 있고요.
2: 예.
3: 가입 장소도 중요합니다. 시중은행 10곳, 증권사 15곳 지정돼 있는데 웬만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예.
3: 그래서
2: 예.
3: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판매가 되고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
2: 1인당 1년에 1억.
3: 맞습니다. 그래서 5년간 총 2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2: 예.
3: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억 원은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민층에 대한 우선 배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에게는요. 우선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한 전체 20%, 한 1,200억 원 정도는 이분들에게 돌아가게끔 해놨습니다.
2: 예.
3: 그래서 준비 서류는 이게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서 이거 좀 필요하거든요.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렇게 모아진 돈을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3: 네.
2: 신생기업들한테 투자한다는 거죠?
3: 맞습니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공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원자료 뭐 이렇게 최첨단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야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투자가 되면 내가 배당도 많이 받고 투자 금액도 많이 늘어나는 건 그게 아닙니다.
2: 예, 예.
3: 예 요거는 실제 코스피 쪽에는 10%밖에 안 돼요. 10%를 못 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되는 금액들은 대부분 신생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코스닥 쪽 아니면은 이제 신생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 네.
3: 리스크가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뭐 좋은 점들만 들으면 당장 가입하고 싶다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그래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죠?
3: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깰 수가 없어요.
2: 아.
3: 이게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2: 5년 동안 묶인다?
3: 묶여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투자해놔서 5년 동안은 못 씁니다.
2: 네.
3: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취지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기술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5년 동안 못 빼도록 해놨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고요. 또한 만약에 이게 사실 이제 상장이 될 겁니다.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이게 환매가 금지되잖아요.
2: 예.

0: 못하니까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상장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깬다라고 본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팔면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됩니다.
1: 반납해야 돼요?
0: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하시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정부가 만든다고 해서 20%는 정부가 책임진다 보니까 네. 야, 그럼 나는 손실 없겠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 투자 상품이거든요.
1: 그럼요.
0: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1: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0: 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저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래도 좀 유망한 기업들한테 투자할 거고 아직 상장도 안 된 기업들이 대상이 되면
0: 맞습니다.
1: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뭐 원금 손실 위험도 있으나 네. 대박 날 수도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하지는 말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거네요.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2: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2: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이 전후반부 공통질문에 대해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 다 소개 들으셨죠?
4: 네.
2: 좋습니다. 오늘의 금주의 뜬 인물부터 우리 이동학 전 최고위원 누가 떴습니까?
3: 정영근 떴습니다.
2: 그래요. 좀 조금 소개해 주셔야지.
4: 우선 한동훈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맞아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로 지금 뭐 페이스북에다가도 왜 모셨는지 쭉 써놨는데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죠. 예, 본인 스스로가 뭐 이게 고문 혐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차례 피소를 많이 당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검찰에서 소환을 뭐 28차례인가 했는데 다 일일이 응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당의 이 체포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수사조차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효가 다 지나서 조사조차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인물을 다시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제가 볼 땐 뜬 인물이 됐다 이렇게 네. 평가합니다.
2: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5: 예, 금주의 뜬 인물은 사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이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5선 국회의원의 부산시장을 까지 지내신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탈당까지 결행했다.
2: 네.
5: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개인에게는 어려운 결단이거든요.
2: 그렇죠.
5: 그리고 이분의 그 부산시장을 역임했다는 중량감도 있지만 풍부한 선거 경험, 구청장, 오선 의원, 시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박민식 전 의원이 부산 북구갑을 떠난 이후에 본인이 총선에서 해당 지역 출마를 하고 그 이후에 조직을 추슬러서 대선까지 치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직이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게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2: 예.
5: 여러 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금주의 뜬 인물로 네. 선정하겠습니다.
2: 두 분 다 금주의 뜬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인물들을 꼽으셨네. 그만큼 지금 관심이 집중된다는 얘기겠죠. 금주의 진 인물은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4: 저는 장동혁 대표.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존재감이 진짜 없어졌습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많이 뜨고 있고 상황에서는 보수는 지금 어느 쪽 편을 들 거냐 이 가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지금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앞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면 될수록 더 그러한 측면들이 부각될 것 같아요. 도대체 장 대표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 진인물로 선정해 봤습니다.
2: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5: 예, 금주의 진인물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입니다. 이번 주에 김관영 전북지사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서 내란 관련 무혐의 처분을 했죠. 저는 이

0: 무혐의 불기소 처분의 결론 자체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야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검이 출범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첫 번째 처분이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광역단체장 혹은 몸담고 있었던 광역단체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에요.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 처분이 나오니까 바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1: 했죠.
0: 그런데 반면에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달 동안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결국은 부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이 2차 종합특검이
1: 출국 금지했죠.
0: 4월 13일에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아직도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섣불리 출국 금지를 남발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그 무혐의 처분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문제가 이번 주에 제기됐기 때문에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앞서 금주의 뜬 인물로 언급하신 정영근, 서병수 결국은 이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이 후원회장 그리고 또 명예선대위원장 뭐 이 사람들을 꼽은 건데 이 정영근 좀 논란의 인물을 후원회장으로 한 것에 대해서 아까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좀 언급을 했으니까 송영훈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0: 일단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고문 관련된 논란은 적어도 어떤 법원의 확정 판결 같은 것으로 확인된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후원회장으로 위촉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선거의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거나 단체장을 지낸 분들을 뭐 후원회장이나 명예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로 모시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 북구갑은 박민식, 전재수 두 국회의원이 근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어요.
1: 예.
0: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정영근 전 의원이 3선을 했기 때문에 무려 1996년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에 정영근 전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특수성이 좀 감안된 것이 아닌가 보이고 그다음에 정 전 의원이 상당히 솔리드한 보수라고 평가받는 것만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지금 한 전 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그런 보수 재건의 방향성이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견해를 바꿔가면서까지 이제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런 공감을 표시했다는 부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여론조사나 이런 게 원래는 좀 치고 나가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선이 두 개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왼쪽에는 하정우 후보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박민식 후보가 있는 거예요.
1: 예.
2: 그럼 확장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표 쪽으로 좀 와서 함락을 시켜야
1: 중도 쪽으로
2: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새로운 보수, 뭐 건강한 보수 이거를 표방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본인보다 훨씬 더 극우 쪽에 있는 사람을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박민식 전 장관과의 이 싸움에서 본인이 뭔가 이 보수에서 패권을 더 잡기 위한 노력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일단 급한 모습이 노정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급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다 이렇게 손에 쥐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해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역선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이다.
1: 예, 예. 네,
2: 자기는 어쨌든 보수에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애써 축소해서 지금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2: 과연
1: 예.
2: 이 후원 회장이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을까도 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1: 그리고 네. 그 쿠데타 저 계엄 선포 이걸 내란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상당히 비판했던 발언 이런 것도 논란이 되죠?
0: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에 뭐 언론에서는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본인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탄핵에 대한 백래시가 상당히 강했죠. 그러면서 뭐 탄핵이 잘못됐다 부당하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이 보수층 내에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들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도록 놔둬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떤 공고한 블록을 형성하고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내심 승복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 건강한 보수를 재건하자는 대열에 동참하는 것. 그게 사회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과거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원 회장을 언제부터 후보와 등치시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나, 그걸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김영춘 전 의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과거 2021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부산은 3기 암환자 도시고 뭘 해도 안 되는 도시다, 이렇게 부산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부산 시민들께 상처를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정 후보가 설마 이런 발언에 모두 다 동의해서 그분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셨겠습니까? 민주당 평택을에 출마한 김영남 후보 같은 경우는요, 후원회장이 아예 정청래 대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영남 전 의원에게 정청래 의원은 과거 민주화 이후에도 미 대사관제에 침입해서 테러하시려고 했던 분인데 그런 테러리스트적인 행동과 반미적인 사고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1: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0: 아니 그러니까 후원회장과 예, 후보를 알았습니다. 지나치게 등치시킬 일이 아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 그건 그렇고 판세가 어때요 지금? 팽팽한가요? 하정우 그 전 수석이 좀 앞서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2: 저는 그 흐름이
1: 1강 2중이었는데 네. 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2: 아니 그대로일 것 같고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패권 싸움이에요. 보수 내부에서의 실권을 과연 추후에 어떻게 질 거냐, 누가 질 거냐, 이거기 때문에 2등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고,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정영근 씨 뭐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 한동훈 예. 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을 뒤로 하고 사실은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윤석열 쪽으로 뒤돌아가다 못해 한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역 내부에서조차도 글쎄요, 당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박민식 후보도 여기서 만약에 접는다고 한다면 혹은 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박민식 대 한동훈이 아니라 장동혁이 게임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혁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실제로 보수 패권이 한동훈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1등을 못하더라도 2등만 한다 하더라도 보수 정당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거예요. 예. 그런 측면들을 아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지금 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결을 맞춰서 앞으로 진짜 민심에 부응하는 부산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리드만 좀 해나가도 충분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 후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동학 전 최고는 1강 2중이 끝까지 가고 결국 2중의 2등 싸움이 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신다.
0: 네. 조사 방법에 따라서 지금 상반된 여론조사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강 2중으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실시한 유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부산 북구가 501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고, 이 조사에서는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통계표에 들어가 보면은 로데이터상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두 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그 성별, 연령 등등에 대한 가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더니 박민식 25.6, 한동훈 25.4가 나와서 반올림한 26과 25가 나왔더군요. 그런 조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ARS 방식에서 유선을 혼합하면은 좀 다른 결과도 있습니다.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 의뢰해서 이번 달 1일부터 3일까지 유무선 ARS 혼합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하정우 34.3, 한동훈 33.5, 박민식 21.5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조사 방법에 따라서 좀 상반되는데 예, 예. 아마 명확한 추세는 블랙아웃 기간 들어갈 직전.
1: 아이고.
0: 그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모른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까 박민식, 한동훈이 뭐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지금 부산에 사시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것만은 사실이죠. 그죠?
0: 그래 보이죠. 왜냐하면 앞서 이동학 전 최고위원도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 후보를 찍고 싶어도 이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같은 분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요소니까요.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은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런 공소 취소 특검 같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야당에게 힘을 실어줘서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야당이 낮잡아 보이게 된 배경에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능력 부족 그리고 잘못된 노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는 보수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보수가 장기적으로 건강해지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1: 깊은 거죠. 뭐 이왕

0: 부산 북값 얘기한 김에 평택을도 잠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정청래 대표가 맡았다. 이거는 조국 저 대표하고의 무슨 단일화 같은 건 완전 물 건너갔다는 건데 한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강력 추진했던 정청래 대표 입장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 아니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에 나서는데 집권 여당이 뭐 다른 정당 후보에게 뭔가 접어줄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뭐 2, 3개월 전에 합당 논란을 겪었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지지층의 분열 양상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당대표로서는 통합도 해야 되고 미래로도 나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당원들의 어떤 눈치를 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단일화 얘기는 언론에서 좀 띄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는 가운데 진보 후보들이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쪽에 내주게 생겼다 이럴 때 단일화 논의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보수 후보가 저 밑에 있고 진보 후보들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선거가 중반으로 치달을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단일화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각자가 일단은 이 그 평택 시민들을 믿고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0: 네. 평택도 부산 북갑도 단일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저는 부산 북갑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 의한 표에 의한 단일화. 자발적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뷰를 일관되게 말씀드려오고 있고 평택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단일화가 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사실은 평택을 가지고 뭔가 토론하면 모르겠는데 계속 김영남 전 의원에게 과거에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걸 인터뷰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은 내가 무슨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까?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내가 지면 이긴 사람 손잡고 선거운동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범여권 후보들이 한꺼번에 단일화를 한다면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어딘가에 합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김재현 후보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결국에는 5명 모두 끝까지 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리고 부산 북갑은 유권자들에 의해서 한쪽으로 표가 확 쏠리는 식의 단일화가 될 것.

0: 상대방의 승리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진보보수가 좀 나뉘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중반으로 치달을수록. 근데 이제 만약에 부산 북갑의 경우 한동훈 후보가 3등을 하게 된다라는 이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되면 한동훈 후보는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재건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박민식 후보가 3등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박민식 후보는 고민이 될 겁니다. 단일화는 노력하지 않을 수 있는데 후보 사퇴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래 권력이 한동훈 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으로서는 그런 결단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동혁계가 아마 급속도로 쪼그라들게 되는 계기도 혹시 변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 장동혁 네. 대표는 뭐 말리려고 하겠지만 박민식 후보가 개인의 정치적 선택으로 한동훈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0: 그렇죠. 예. 지금은 막 싸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가서 그 감정의 변화라든가 아 그럼 보수가 장동혁 윤호계인 예. 세력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죠.
1: 그런데 그런 네. 변수가 생기면 하정우 네. 후보로서는 아주 불리한 거 아닙니까?
0: 하정우 후보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물론 네, 결과는 전 좋을 거라 싫어 봅니다.
2: 이 얘기가요. 네. 언뜻 들으면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0: 너무 꼬지 마세요.
2: 아니 한동훈 전 대표나 박민식 전 의원 이나 내일 개소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일 개소식하는 사람한테 방송에서 대놓고 당신은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에 제가 맞장구 치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김영남 전 의원과 조국 후보 간의 그 심정적 거리 네, 네. 그런 것처럼 정서적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두 분 다 내일 개소식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니. 개소식을 하든 말든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든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2: 아니 그래도 정치에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소식은 다들 성황리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평론대로 하겠습니다.
1: 개소식 같은 시간대에 하면은 근데 한동훈 후보 쪽으로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안 오겠죠? 오지 말라고 했겠죠?
2: 그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그 아침에 타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전날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마음만 받겠다. 멀리서 축하해달라. 라고 해서 아마 내일 친한계 국회의원들의 한동훈 전 대표 개소식 참석은 없을 거예요.
1: 없을 거다.
0: 네. 처음부터 세대결로 가면 어차피 되지 않을 판이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역선거에서야 뭐 훨씬 더 유리하겠죠.
1: 네. 아, 1시 30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의 경우 내부순환도로 성수 쪽으로 홍제에서 정릉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 부근에서 밀리다가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향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 사이만 40분 정도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호도휴게소 쪽으로 8km 구간 밀리고 대전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도 더디늘은 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영덕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청도 2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일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고도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이동학 전 최고위원.
3: 네, 저는

0: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제가 너무 공격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수 재건의 출발점에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지금 전두환 정권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굉장히 셀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후원 회장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자. 완주는 후보하는 거지. 우리가 후원 회장에 대해서 완주라는 표현을 쓰는 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2: 자, 변호사는 예. 금주의 핫한 한마디.
1: 그 금주의 핫한 한마디를 넘어서요.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도 올해의 핫한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시민들 열의 아홉은 공소 취소 뜻이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이거는 국민들을 대놓고 얕잡아 보는 발언이잖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싶고 그다음에 이게 정말 명분이 있고 떳떳한 법이면요. 국민들께서 만약에 잘 모르시면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죠. 그런데 시민들 열의 아홉은 공소취소 뜻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뜻이 뭔지 잘 모르니까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 손 빌려서 자기 사건 없애버리는 것. 이런 걸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공소취소 특검법의 본질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죄를 내가 사하노라. 법이라는 걸 다 압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국민을 무시하면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지금 국민들께서 똑똑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 자, 그 조작기소 특검 청와대에서 이건 필요는 한데 시기와 절차는 좀 더 충분히 수기를 거쳐 하자. 그 시기와 절차라고 하는 표현 내용이 시기만 조정한다는 겁니까?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정무수석을 통해서 시기와 절차를 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지금 다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당 내부에서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법학을 전공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모든 내용까지 다 네. 검토를 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전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신경 써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여력 자체가 없잖아요. 결국 선거 끝나고 이 부분까지 논의가 될 텐데 지금 논의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적 부분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당한 부분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제거하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공소 취소 부분이 아니라 그거야 뭐 이 검사들에게 좀 검찰에게 맡겨놓고 이전에 잘못했던 부분들, 네. 지금 네. 검사들이 잘못했던 부분들, 위증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뭐 조작했던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냐라고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요?
2: 그런데 그런 논의를 그 지방선거 이후에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선거에 미친 악영향을 제거하는 효과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기에 공소취소는 아예 없는 거다라고 하는 선언은 민주당으로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견이 그것도
2: 아직도 있어서 예,
0: 이쪽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한쪽에서 지금 원사이드하게 이걸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짓자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모습 자체가
2: 안 좋다.
0: 국민들, 예, 선거 앞두고 국민들께 달갑게 여겨지진 않겠죠.
1: 저는요. 5월 4일에 나온 청와대 입장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끄럽지 않게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해달라라고 했지만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사법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특검법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소취소 특검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던 사건들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을 가져가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면 예. 끝날 문제예요. 예. 나는 퇴임 후에라도 재판 받겠다. 그러니까 이런 법은 추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와도 거부권 행사하겠다. 실제로 작년 9월에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죠.
2: 하지 말라고 그랬죠.
1: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법에 대해서는 시기 절차는 당이 숙의해달라.
2: 그러게요.
1: 그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차없이 탄핵사유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을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거 하면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놨던데요. 그 법에 보면 원래는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추천 의뢰를 안 하잖아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추천 의뢰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3일 안에 특검 임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손대면 큰일 난다는 것을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도 아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거꾸로 아까 이해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관계에 대한 당연히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하면 그야말로 빼박이잖아요. 그거는.
1: 그거야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0: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그래요. 특검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지금 사실 재판장도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통령이 결국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모든 이해관계에 대통령은 어디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고심해서 그 법안을 한 건데 이러한 이견들까지도 결국은 포괄해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1: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2: 그러니까 그 송영훈 변호사는 이제 거듭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이동학 전 최고는 당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 과제로 남겨 있다는 데 계속 응답이 반복되니까 그 정도 선에서 두 군데 아무튼 뭐 조갑재 대표 같은 분의 분석이 이른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에 실망을 해서 투표장에 아예 안 가려고 하든지 뭐 별로 이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다시 특히 영남권의 합리적 보수가 아이고 이재명 민주당 안 되겠네라고 하는 식의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 공소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 그런 분석엔 동의합니까? 어떻게
0: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톤다운을 한 거죠.
2: 그렇죠.
0: 예, 시기 뭐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 정당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뭐 밀고 나갈 거다. 우리가 뭐 다수석이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한 순간에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게 민심의 바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고심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부울경 대구 경북 뛰고 있는 후보자들이 예, 그러니까. 절박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2: 이미 네. 배가 한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0: 거의 뒤집어. 예, 네, 한번 뭐 보시죠.
1: 아니,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된 JTBC 의뢰 메타보이스가 실시한 그 전화 면접 여론조사 추경호 41, 김부겸 40 나와서 지금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추경 후보가 1%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동남풍이 불어와서 추풍령 바로 아래까지는 북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동남풍이 그렇게 거세게 불게 만든 요인은 민주당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소취소특검법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대통령도 죄 지었으면 재판 받아야지 어떻게 재판 자체를 대놓고 없애려는 걸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반드시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드려야겠다, 보여줘야겠다라는 네, 네.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2: 네, 물론 그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이 사람 뺐다 저 사람 뺐다 해서 막 논란이 일고 그랬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후보가 확정됐다는 점, 선거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보수 결집 현상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생길 것이다라는 분석도 맞아요. 그런데 그 한 며칠 사이에 싹 좀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인 건 분명히 이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조금 시야가 저는 글쎄요. 좀 예, 좁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전국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에 임했던 의원들 특히나 법사위 의원들은 당연히 이 부당한 정치검찰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자행된 여러 가지 이 불법적인 요소들을 발견을 했고 네.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를 그 이게 따끈따끈할 때 바로 하고 싶었을 텐데 이게 시야를 더 넓게 보면 전체 전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2: 아, 그리고 그런 어떤 뭐 판단의 미흡함을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마음이 이 지지율도 높고 할 때 좀 욕먹더라도 뭐 선거 몇 군데 지더라도 이거 공소취소까지 밀어붙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진짜 그 마음은 아닌 건지 거듭 송영훈 변호사가 저는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습니다라고 한 선언을 왜 못하느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게 진짜 공소시소까지 생각하나 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저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사람을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다시 재논의를 해라라고 한 것은 아예 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가 좀 진행될 거라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2: 그래요?
1: 저는 매우 동의하지 못하는 게 그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실 테니까요.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재판도 받지 않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안 열려요.
2: 예.
1: 그런데 그러면은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공소 유지를 할 일도 없습니다.
2: 공소 유지권을 왜 특검이 가져가느냐?
1: 맞습니다.
2: 그거죠.
1: 그 특검은 시한부 조직이거든요. 수사 기간 다 합해도 최대 200일인데 4년 동안 재판이 안 열리는 사건을 최대 200일짜리 특검이 공소 유지 권한을 가져가서 공소 유지를 계속할지 여부도 결정한다. 그거는요. 법을 만드는 순간부터 이미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2: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0: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수사를 할 때부터 처음부터 범죄자로 만들어놓고 잡아 넣으려고 했었던 그 의도가 지금 일단 원인 행위 자체가 오염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측면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 피의자의 권리 구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이견들이 지금 당내에 치열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예.
0: 네, 그 부분까지 결국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0: 네.
2: 바로 그래서 그 전반부가 오염된 잘못된 수사와 의도된 조작 기소라고 하는 점을 특검이 밝혀내면 공소유지권 갖고서 본인 스스로가 공소취소를 안 하더라도 특검이 그걸 밝혀내서 법원에 보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기존 검찰이 했던 공소를 법원 판단에 의해서 공소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 스스로가?
0: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2: 그러니까요.
0: 방안이죠. 네.
2: 그러니까 이번 네. 특검법에서는 이 공소유지권 넘겨받는다 이런 조항을 빼버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0: 네, 아마 선거 끝나고 그런 방향 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1: 그게
0: 네.
1: 왜 그렇게 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놨는지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해설을 보태면은요. 일반 검찰에서 이거 공소 취소하면은요. 정권 바뀐 뒤에 다 수사받아서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행한테 이거 공소 취소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대행부터 일선 검사까지 쭉 내려가서 결국 공소취소장이 법원에 들어가면 그 과정은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이 됩니다. 그런데 법으로 아예 특별검사한테 권한을 줘버리고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 특별검사가 자기 권한을 그냥 남용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검찰이 하는 걸로 되돌려서 하는 것은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0: 수사 기소 과정에서의 직권 남용도 분명히 저희가 짚고 싶은
2: 예.
0: 부분이라서요.
2: 예.
0: 이 수사 과정에서 가담했었던 검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들이 나온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2: 근데
0: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6월 이후에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 알겠고요. 네. 자, 이 개헌안 표결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일단 무산이 됐고 6.3 지방선거랑 국민투표를 같이 하려면 시한이 5월 10일까지라서 그러면 8일, 9일, 10일 계속 본회의 열자 뭐 이러더니 이거 필리버스터 할게 그랬더니 그냥 우원식 의장이 포기하고 그만뒀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뭐 동의하지 못할 사안 정도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2년 전에 지금 TF 만들어서 거기에 사실상 참여를 해왔고 그리고 지금 논쟁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2단계 쪽으로 다 빼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에 대한 의미는 일단은 뭐 5.18 민주정신 계승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헌 당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도. 그다음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은 지난번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계엄 사태를 겪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잡혀갈 뻔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이 이러면 약간의 미흡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지역균형 발전 당연히 더 뭐 반대할 거 없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다 약속했던 내용들을 다 그대로 이제 해서 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하려고 했었던 것은 국민들에게도 개헌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개헌은 2단계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그 시도였는데 그 시도 자체가 이제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 상태가 좀 아닌지라 그거를 당론으로 이제 반대를 해놓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만들어놨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부당한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이렇게 보죠.
1: 저는 네. 개헌안의 내용에 찬성하지 않아요. 그 계엄통제권 강화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것도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48시간 이내에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되도록 하는 게 이번 개헌안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정말로 전쟁이 발생하거나 혹은 서울의 대규모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계엄을 해야 되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국회가 못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48시간마다 계속 계엄을 다시 선포하고 포고령 다시 발령하고 계엄사령관 다시 임명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 판결이 있었죠. 거기 보면은 국무회의를 계엄 선포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 어떻게 소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정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처럼 연락받고 못 온 사람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에. 자 그러면은 전쟁이 났어요. 국회가 모일 수가 없어요. 48시간마다 계엄을 다시 선포하기 위해서 매번 장관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지금 미사일 날아오는데. 그거를 하는 게 전쟁이 실제 발생한 상황을 상정해 봤을 때 맞냐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전에 5월 30일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선된 210명의 국회의원 중에 8명이 한국전쟁 중에 사망했고 27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그중에 23명 내지 24명은 납북됐다는 추정이 있고 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가 계속 부산문화극장, 부산극장, 부산 옛 세무서 자리 이렇게 계속 옮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없어서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때 군대가 심지어 2시간이 채 안 돼서 국회에 왔습니다. 48시간 조항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2: 그러니까
1: 드리겠습니다.
2: 그런 식으로 내용적으로도 통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일방적으로 처리에 동참해라고 요구할 게 아니다. 그런 거죠? 한마디로
1: 그렇죠.
2: 어떻게 보세요?
0: 사실 저는 내용은 이미 공감대 형성은 다 됐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토론 나와서 그냥 뭐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내용에 관한 이견은 별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도가 뭐냐.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조항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2: 예.
0: 그런데 연임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 그런 식 발언을 했었죠.
0: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수년 동안 몇 차례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3번 이상입니다. 그 법이 안 되기도 하고 그거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자꾸 근데 물어보냐.
2: 아무튼 이번에 표결 불참하면서는 또 그 얘기는 안 꺼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0: 예, 아니 뭐 이제 계속 뭐 단계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뭐 상황에 맞도록 지금 계속 요리를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의도를 계속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 안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서로 공감대가 가장 합의의 수준이 높은 거 정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선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선거가 없는 해에 지금 차제 이 뭐 권력 구조 개편이랄까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할 텐데 예,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결국엔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적기다라고 해가지고 1단계를 해놔야 국민들께서도 마음도 넓어지고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타협의 지점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인 건데 지금 이번에 안 됐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차라리 내년에 하자라고
2: 그러니까요.
0: 하고 있으니
2: 국민의힘이 네. 그래서 뭐 다섯 가지 전제 조건 등등 해가지고 입장을 발표했죠.
1: 그렇죠.
2: 어떤 거죠?
1: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는 선거와 개헌을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략적인 의도를 의심받아가면서 매우 부분적인 개헌안만 내놓고 투표하자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1987년 체제의 유효성이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해요.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선거와 분리시켜서 굉장히 튼튼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헌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여야 논의와 합의의 장을 제대로 열었으면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게 뭐 4년 중임제가 됐든 또 국회 양원제가 됐든 제대로 된 권력구조 개편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넣어서 개헌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87체제가 이렇게 40년 가까이 그래도 수명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들의 매우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우원식 의장님의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2: 눈물까지 네, 흘렸어요.
0: 눈물까지 흘리시고 개인 스스로가 지금 수십 년간 정치를 하면서 서로 막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보자라고 하는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게 뭐 민주당에 유리하겠어요? 어디에 유리하겠어요? 그냥 서로가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의 토대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80여 개의 뭐 법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쟁점 법안은 20, 30여 개예요. 그런데 지금 50개 민생 법안이 전부 다 필리버스터 신청해놓고 결국 개헌 안 하는 걸로 목리를 또 이런 방식으로 민생을 볼모로 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의 회환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저는 원식 의장의 그 눈물을

0: 보면요. 고양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개헌을 해낸 국회의장이 되고 싶으면요. 여야가 합의가 되고 협치가 되도록 그동안에 계속 정지 작업을 해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 2년 동안에 민주당 내지는 범여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 얼마나 많이 일방 처리가 됐습니까?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 그냥 머릿속으로 종료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법안들이 몇 개라도 여야가 정말 장시간 머리를 맞대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원식 의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어요. 이 개헌안에 대해서도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의힘을 설득하려고 해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개헌안이 국회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너희는 투표해라 이런 식인데 저는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네. 대해서 우원식 의장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없을 거라고
1: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또 정치란 상황 변화에 적응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은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는 완전 무산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지방선거 후에 제대로 된 특위 만들어서 로드맵을 밟아가자. 네. 그걸 오히려 또 탁 잡아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2: 지금 차기 국회의장 이제 네. 선거가 지금 뭐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아마도 그런 협치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해나가야죠. 그러나 헌법 바깥으로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의회에 들어와 있는 의석수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TF 당장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1: 그러니까요.
2: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가동되리라 생각합니다.
1: 그리고 어떨까요? 일반 국민들이 이번 그 개헌안 부분이 뭐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별로 자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2: 네, 메인 이슈가 되긴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 그죠? 개별적 후보자들이 그 지역에서 또 대통령의 성과 이런 것들
1: 잠깐 언급하는 정도이 큰 변수는 못 될 것 같죠.
0: 저도 큰 변수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고 개헌안의 내용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네. 그 48시간 조항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알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청취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했고 오늘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소프라노 백나목의 어머니 마음 함께 듣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진 주말입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맑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내일은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과 대구 26도 등이 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이 맑아서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오늘은 전남과 경남 지역에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 습도는 2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다 화재가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와 관련해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부인했다는 질의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 조사단은 어제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조선소 계류장에 접안해 있는 나무호의 승선에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발표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8일 오후 이스라엘 나하리야 남쪽 군사기지를 향해 첨단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달 중순 이스라엘 레바논 간 휴전이 발표된 이후 국경 간 공격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휴전을 추가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시간 8일 미국 재무부가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홍콩과 중국 기업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들은 오늘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뒤 처음 열리는 회담으로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고향을 답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호 서울시장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제도를 마련하고 임대 비율 조정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공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을 1년 만에 끝냈던 경험을 활용하고 시장 직속으로 정비사업 매니저를 두어서 갈등도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사이에 낀 4050 세대를 지원하겠다며 서울형 낀 세대 연금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4050 맞춤형 종합지원 공약을 발표를 통해 서울형 낀 세대 연금으로 통상적으로 소득이 끊기는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 시점 사이 소득 공백기를 서울시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후 연금 취약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10년간 매월 8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협력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올해 말 미국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동해안 서울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모두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실명 질환이긴 한데 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길까요?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녹내장의 위험과 진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닌 위험 증상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다니엘의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쩜? 모르니까 니 내겐 재밌는 것들도 많지 아주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은 실명질환이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순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예.
0: 녹내장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안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정상 안압에 녹내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다른 녹내장에 비해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이런 패턴은 일본하고는 비슷하고요.
0: 네.
1: 서구의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시신경이 안압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0: 네.
1: 녹내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0: 네.
1: 예,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야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개방형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적정 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이죠.
0: 네.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안압 범위 내에서 좀 변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1: 예, 안압 범위 내 변동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0: 네.
1: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압 범위 내 높은 쪽에 안압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0: 예. 네. 이 녹내장이 실명 질환인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농내장 질의 목적은 농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거고요.
1: 네.
0: 한번 진행한 경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초기나 중기 농내장은 농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또 말기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0: 예, 그렇죠. 농내장이 말기가 되면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야 이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은 터널이 뚫린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의 시야 손상이 말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주변 위험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다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시력이 상실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1: 네. 그럼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예, 그렇죠.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상당 부분 늦출 수 있고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그럼 농내장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0: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초기, 중기, 말기로요. 근데 저는 농내장 환자분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0: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나 중기까지의 경우에도 농내장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 하면은 다른 일로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등 이렇게 농내장하고 관계없는 증세로 안과에 일단 가셔서 검사하다가 농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농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또 농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0: 예, 농내장은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발하지만 젊은 분들한테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요. 젊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은 건가요?
0: 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고요.
1: 네.
0: 안압이 높은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젊은 분들은 농내장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1: 네, 그럼 안압이 좀 그렇게 순간 높아지면 증상이 나옵니까?
0: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감성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안압이 올라가면은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1: 네.
0: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 가지고 농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1: 네. 그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인 건가요?
0: 농내장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안통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안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1: 네.
0: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요.
1: 네.
0: 그게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농내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뭔가요?
0: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령의 경우 농내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 농내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말초혈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근시도 농내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근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도 근시인 경우에 농내장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가요?
0: 예, 실제로 그렇고요.
1: 네.
0: 또 근시인 경우에 한번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1: 네.
0: 일단 고도 근시인 경우에 농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농내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1: 네. 또 가족력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유전과 같은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유전병이라는 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 중 한쪽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식이 그와 관련된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우성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농내장 그런 법칙이 없이 가정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가족이 농내장 가지고 있으면 자식 때 농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규칙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런 일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유전 그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농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1: 네. 그럼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특히 그 부모 분 중에 한 분이 농내장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당뇨와 고혈압과는 어떤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0: 당뇨가 생기면은 당뇨가 있으면은 저 당뇨 자체가 일반적인 농내장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네. 당뇨가 심해지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 신생혈관이 저 눈 속에 돌아다니는 방수라는 거가 순환하는 걸 막 그걸 막게 해가지고요 네. 안압이 높아지는 신생혈관 농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검사를 통해서 농내장 진단이 내려지면 안압을 조절하는 게 치료의 우선인가요?
0: 예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상안압 농내장을 포함해서 네. 모든 농내장의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우선이죠. 네. 각 환자의 시신경 감수성이 있거든요. 네. 안압이 높은 사람, 높은 경우에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네.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치료 원칙을 정하는 게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0: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안압이 높은 타입이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네. 농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행히 정상안압 농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1: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안약인 거죠. 그럼 점안제가 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는 점안제가 대표적이고요. 드물게는 급하게 안압이 급하게 올라갔을 때 안압을 낮추는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대표는 점안제가 대표적입니다.
1: 예. 그럼 진행을 늦추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점안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네.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버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1: 네. 그런데 그렇게 안약 치료가 중요한데요. 이 안약 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많이 불편한가요?
0: 예, 그 점안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먹는 행위를 하는 건 누구나 하는 행위이죠. 네. 그래서 약을 먹는 약으로 먹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눈에 넣는 거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네. 또 농내장이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고령이 되시면 행동이 굼떠지게 돼서 네. 눈에 안약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1: 네.
0: 또 그 밖에 농내장 치료, 병의 치료라는 거는 약을 쓰면은 뭐 어떤 식이든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농내장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질 않습니다. 약을 쓰고도 네. 약을 쓰고도 좋아진다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약을 넣지 않고 지내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네. 약을 넣지 않고 지내다 봐도 증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넣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거든요.
1: 네.
0: 이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1: 네. 그러니까 딱히 증상이 없어서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약을 이거 뭐 약 넣어서 뭐해 그러면서 끊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1: 그렇군요.
0: 예.
1: 안약은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0: 예. 뭐 두세 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네. 다섯 개 이상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그 기전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또 복합 농내장 약제도 쓴다고 하던데 이건 한결 수월해진 거죠?
0: 예, 약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세 번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네. 약 하나에 두 가지 또는 심지어는 세 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한 번 넣으면 약 두 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레이저나 수술의 경우도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 목표는 같은가요?
0: 예, 그렇습니다. 네. 레이저나 수술도 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안약점만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그 넣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1: 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는 수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지는 않죠. 말기에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기에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 자체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심지어는 수술 후에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1: 네. 예.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진단받고 안약을 넣는 게 그 당시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시야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0: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거라서요.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생활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그러면은 버스 자체가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눈앞에 오면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데 주변 시야가 없어지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1: 그렇겠네요. 사고 위험도 크겠네요.
0: 예, 그렇게 큽니다. 예, 예.
1: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0: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드리고요. 네. 증상이 없거나 녹내장의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40대 정도에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안과에 가시면 녹내장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시력을 재시고 안압을 측정하고 시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 시야 검사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 밖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시신경 사진 촬영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과로 넘어가서 정밀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죠.
1: 네. 가족력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시나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0: 병이 진단이 된 상태가 아니면 특별하게 뭐 조심하거나 그럴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진행병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운동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목 위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목 위로 저 힘이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말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깐씩 하는 근력 운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런 운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순간 안압을 높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는 거네요.
0: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녹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1: 넥타이를 좀 꽉 매는 것도 좋진 않죠?
0: 예, 넥타이 꽉 매는 건 녹내장 환자한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관악기라고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 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 레빗의 해피 띵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숨 쉬는 걸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단순한 수면 습관으로 소홀히 여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 장애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수면 호흡증도 수면 장애 한 종류로 보는 게 맞고요.
0: 네.
1: 더 정확히는 수면 중에 호흡이 막히거나 줄어들어서 삶의 질을 깨뜨리는 수면 관련 호흡장애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면 무호흡의 상태를 아나요?
1: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0: 네.
1: 물론 이제 가끔은 잠자는 도중에 숨이 막혀서 깬다든지
0: 네.
1: 또 너무 자주 깬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0: 네.
1: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이나 수면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보고 너 코를 많이 골다더라 또 숨이 멈추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코골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할 때 코골이도 지적이 되잖아요. 코골이를 동반하는 게 기본인가요?
1: 네,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코골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한 70%에서 95%, 뭐 통계별로 다르겠지만
0: 네.
1: 코골이를 가진다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분, 물론 코골이가 매일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습관적으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있다고 해서 물론 전부 수면 무호흡증은 아니고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코골이가 아주 흔하게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잘 수도 있는 건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릴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며칠 네. 뭐 밤을 새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 사실 잠을 못 자서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0: 이제 복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사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낮에 주간 졸림이라든지 피곤함, 그 외에도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심지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1: 네.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 그 낮에 졸린 증상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뭐 낮에 졸린 게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고나 이런 걸 위험하게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걸 잘 의식을 아주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연정 낮에 집중력이라든지 반응속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서 잠깐 깜빡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또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의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루틴하게 하기도 합니다.
1: 네.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합병증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낮에 단순히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라면 뭐 낮잠을 잔다든지 또 수면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자체 피곤하고 졸린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코를 골아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수면 중에 이런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뭐 설명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주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 목 주변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낮에 누워서 숨을 쉰다고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그 좁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1: 목젖이 늘어나는 건가요?
0: 뭐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길지 않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면에 따른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긴장도의 이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더 폐쇄를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무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큰가요?
0: 네, 맞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반복되면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무호흡, 저호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호흡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막혔을 때를 그게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 1회가 있었다라고 계산하냐고 30% 이상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저호흡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당연히 개인차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중증도,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무호흡인 경우에는 10초 이상 90% 정도 이제 호흡을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크겠네요.
0: 예, 맞습니다. 보통 무호흡이 아까 1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이제 이 무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당연히 이거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니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아주 긴 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길면 길수록 산소가 떨어지는 정도도 심해지실 거고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중 산소 포화도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산소 부족이 심할 경우 또 부족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될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호흡이 반복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그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갔었을 때 혈압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내벽이나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 참 물론 모든 수면 무호흡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 경증 경우에는 뭐 위험 인자가 없으면 또는 뭐 증상이 없으면 뭐 경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이제 무호흡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30회 이상 시간당 30회 이상이 반복될 때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 심장 뇌졸중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서 비만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비만 그리고 체형, 목이 짧고 굵은 체형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코를 안 고냐, 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의 관리 또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비만이라든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 체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0: 네, 뭐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타고난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긴장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되고요.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경우가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레날린이 크거나 아니면 하악 턱이 좀 작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좁다든지 아니면 혀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환자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0: 아까 초반에 이제 질문의 답이랑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사실은 밤에 이제 코골이라든지 무호흡 자기는 잠을 자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오심한 것 같아요. 숨이 멈춰서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가시는데 산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코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이제 때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아침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각을 하고 오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도 심하게 골고 무호흡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에 가봐라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을 파악하는 거는 주간에 진찰실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호흡의 횟수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1: 그럼 검사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0: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안구 운동도 검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수면 이게 이제 수면 단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라는 이유는 잠이 실제로 깨는지 수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호흡 센서를 부착을 해야 진짜로 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얼마나 줄어든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말하는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는 숨을 쉬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딘가 폐쇄가 일어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폐쇄성 무호흡이 되는 건데 사실 호흡 의지가 없는 중추성 호흡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산소가 얼마나 포화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대부분 모든 환자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나 호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측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측정 수치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네. 안구의 움직임,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고요.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 시간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뭐 수면이라는 게 당연히 잠이 들게 되면 깰 때까지 그냥 일관되게 숨이라 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잠에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막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깊은 잠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런 꿈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런 수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몸의 회복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호흡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무호흡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 각성의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의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아, 수면무호흡증의 치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일 경우는 지켜봐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수면 자세를 바꾼다든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의 변화부터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만으로 좀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장치라든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양압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그 양압기는요, 호스로 연결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양압기는 이제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호스에 기계가 연결이 돼서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기장치랑은 다른 거는 환기라면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가 폐쇄가 일어나고 뭐 근력이 부족하건 기도가 워낙 좁건 폐쇄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일어나지 않게 적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도에다가 공기를 줘서 부목, 스플린트를 대준다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쓰고 자는 게 불편하진 않은 건가요?
0: 뭐 이런 질문 환자분들 모두 다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이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수면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용을 못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 뭐 1주, 2주가 지나가면 처음과는 다르게 쓸만하게 불편해집니다 하고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면 자세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좋은 건가요?
0: 네, 그 뭐 어떤 자세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젖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꿔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기구들을 팝니다. 사실 옆으로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밤새 한 자세로만 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권고를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쉽게 적용이 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로 누워졌을 때만 코골이가 호흡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같이 광고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네. 비용 측면에서 수면 다원 검사나

0: 양압기까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1: 네, 보험 적용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0: 네.
1: 몇 가지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일단 먼저 진단에 들어가는 수면 방어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관련 증상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0: 네.
1: 거기에 또 침체 소견, 그러니까 이분은 편도가 크다든가 아니면 목젖이나 연고개가 늘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
0: 네.
1: 내지는 위험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0: 네.
1: 양압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거나 내지는 5회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니면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을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10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뭐 양압기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일단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안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0: 네.
1: 잠이라는 게 최근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용하게 옷도 제일 간단하게 입고 자는 게 잠인데
0: 네.
1: 뭐 얼굴에는 마스크는 달려있지 머리 고정해야 되니까 끈으로 머리에 막 고정하지 게다가 바람 새면 시끄럽지 막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적응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근데 이제 1,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거에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이걸 썼더니 오히려 잠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없으면 못 자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그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는 뭐 환자분들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수술도 하나요?
1: 네, 맞습니다. 수술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양압기는 이제 부목을 대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 인자를 좀 줄이기 위한 치료인데 사실 이걸로 효과가 미미할 때 대신은 양압기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적응을 잘 못 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주된 증상이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 늘어진 목젖이라든지 연고개를 좀 줄여주는 치료 또는 아까 혀가 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뒷부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0: 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수면 무호흡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골이로 치부하기에는 좀 다양한 증상 또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면이라고 잘 모르니까요.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코골이 너무 심해요. 숨도 가끔 멈춘 것 같으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입도 마르고 낮에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많이 피곤하고 졸린다든지 또 그 경증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목이 짧고 굵거나 비만인 분들은 그런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기억을 통한 사유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계와 인간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기계에 저장된 메모리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할까요? 그건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그 무엇은 아닐까요? 애프터 양은 인간의 외양을 한 안드로이드 테크노 사피엔스가 다문화 가정의 보편적 일원으로 녹아든 근미래가 배경입니다. 제이크와 키라 부부는 입양한 딸 미카를 위해 중국인으로 설정된 테크노사피엔스 양을 구매해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미카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양은 미카의 다정한 오빠, 제이크 부부의 속깊은 아들로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카의 양육을 양에게 전담하다시피 했던 부부는 당혹스럽습니다. 미카는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미카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이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양을 수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양을 정식 경로로 구매하지 않았던 탓에 여러 수리업체를 전전하던 제이크는 그의 중심부에 숨겨진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기억이 존재합니다. 애프터 양의 원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단편 양과의 안녕입니다. 소설이 극중 주인공과 로봇 수리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 것과 달리 영화는 화자의 제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양의 메모리를 들여다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확장했습니다. 양이 거쳐온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경험을 안기는 것은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비주얼화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가 10분 발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싱그러운 5월을 느끼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한데요. 다만 볕을 가려줄 구름이 없어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으니까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광주, 부산 23도, 대구 24도, 제주 2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해도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공기는 종일 깨끗하겠는데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서울 25도, 강릉과 대구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2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와 혼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내란당 대표의 안성맞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까지도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조작 기소 특검 법안을 막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외에 중도 무당층에도 공소 취소 특검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태인지 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에서 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의 첫 방미입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에 제동을 건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항소로 관세 환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이 지난해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 여파를 딛고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곧 시작한다고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지난해만 33만 대에 달합니다. 현대 LG 배터리 합작 공장도 지난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두 척이 어제 저녁 해경과 해군의 합동작전 끝에 납포됐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북방 한계선을 3km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납포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다른 선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만 마리가 폐사하고 하우스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8일 법원이 가정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독일 당국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별도 수신장치를 통해 경보가 전달됩니다.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수출 총액이 5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 증가했다고 중국 해관 총서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402조 원으로 25.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124조 원으로 올해 초부터 누계로 따지면 509조 원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 개막식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리사는 국제축구연맹과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동해안 서울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KBS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미국 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경제 뉴스 브리핑에서 살펴봅니다. 모레가 입양의 날입니다. 공감 코리아에서는 홀트 아동복지회 창립자인 홀트 부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BTS의 새 음반 아리랑이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가 좋아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지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 줄어들고 반대 서울 방향 정체는 늘어나면서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 상황, 25번 논산 천안선에서는 논산 쪽으로 차량 터널, 반대 서울 쪽으로는 정안나들목 부근에서 각각 3, 4km씩 밀리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호도 휴게소 부근에서 4km 정도만 밀리고 있고 반대 서울 쪽 정체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산 분기점부터 8km 밀렸다가 수도권 안쪽에서는 안성과 기흥 또 양재 중심으로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특히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이동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까지 한 번에 16km가 어렵고요. 강원권과 오가는 노선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반대 서울 쪽으로는 강일 부근에서 각각 3, 4km씩 밀리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신다면 부곡에서 6km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과 둔대 부근에서 짧게씩 주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0번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반대 일산 쪽으로는 소래터널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8km 힘겹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반갑습니다.
1: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에 대한 그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한번 있었던 거는 이제 딴 거죠.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한번 나왔었고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 또 위법 판결을 내린 건데 그렇게 되면 글로벌 관세가 없어집니까?
3: 예, 일단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그렇게 돼야죠.
3: 예,
1: 사실은.
3: 이번에 이제 이게 판결이 1심 판결이기 때문에요. 아. 트럼프가 항소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부분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 판결 내용으로 보나 또 판사들의 압도적인 지금 거부 분위기로 봤을 때 예. 글로벌 관세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어져요. 소송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송한 건 아니거든요.
1: 예.
3: 그렇지만은 이게 한두 군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원칙상 내용이 틀렸다 이러면 결국 오래 가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글로벌 관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예. 앞에 있었던 2026년 2월 달에 상호 관세라는 그 이른바 리시프로칼 테리프라는 트럼프 2기 시작하자마자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끌고 나왔던 그 상호 관세 그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무효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돈도 지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1: 네.
3: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없어진 상호 관세 이러면 상호 관세 때문에 관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엄격하게 만든 게 이 글로벌 관세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글로벌 관세가 상호 관세의 보완책이었는데 그 보완책만을 또 지금 무너지고 있다.
1: 네.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임의로 사용했던 관세 정책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3: 그렇습니다.
1: 예. 네. 일단 뭐 항소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3: 네.
1: 그런 다음에 소송에 참가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
3: 네.
1: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돌려줄든지 말든지 이제 이것까지는 네. 이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신경 써줄 걱정해줄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지금 큰 타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3: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란 전쟁 본인 뜻대로 마무리가 잘 안 돼서
1: 예.
3: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1: 네.
3: 경제 하나만은 트럼프다. 비즈니스맨 출신이 경제를 살린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겐 이 마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관세거든요.
1: 예.
3: 그런데 그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관세가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것은 우선 한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아니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 놓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뒤흔들었으니
1: 글쎄 말입니다.
3: 어떤 면에서 좀 심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이거 뭐 사기꾼 아니야? 이런
1: 예.
3: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1: 예.
3: 실제로 그런 언론 보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판결의 내용도요. 오늘 판결을 보면 단순하게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 판사가 A를 B에 더 비중을 뒀다 이런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이 법은 법 적용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항소 뭐 항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관세 정책에서 스타일을 타국이었다.
1: 글쎄요.
3: 이렇게 종합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이게 행정부 뭐 취임 초기부터 이제 마구 휘둘렀고
3: 네.
1: 이제 두드러졌던 게 바로 이 관세 아니겠습니까?
3: 네.
1: 결국은 오히려 다 나라 안에서 철퇴를 맞게 되는 거네요.
3: 그런데요.
1: 예.
3: 이게 그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본인 그 특유의 스타일
1: 예.
3: 잘 안 되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더 센 어떤 폭탄을 과제해서 터뜨리는 방식.
1: 하긴 상호 관세도 그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알았다. 그런데 이제 난 또 딴 거 할 거야. 이러고 이제 한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3: 그렇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거 가지고는 또 질 테니까 아주 강력한 거. 그리고 이제는 법원에서 거부도 잘 못할 정도로 매우 그 법의 재량이 높은 무지무지한 법을 지금 칼을 다듬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칼을 빼내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무슨 뭐 법 기술을 쓰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3: 과거에요. 1974년에 있었던 법인데요.
1: 예.
3: 그때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 국제 수지가 워낙 나쁠 때
1: 예.
3: 그리고 그때는 자유무역이 없을 때 좀 상당히 강력한 법인데 그 이후로 WTO 체제가 나오면서 아, 이런 것은 안 돼. 해서 미국 스스로 법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대통령도 꺼내지 않았던 그냥 그 사문화되어 있던 저 구석에 있는 법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1: 그게 무슨 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3: 1974년에 만들어졌던 법인데요.
1: 근데 사용을 하지 않았고.
3: 예, 최근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1: 예.
3: 그런데 그것을 저 창고에서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게 이른바 통상법 301조라는 거거든요.
1: 아, 그거 저 신문에 이렇게 짧게 쓸 때는 슈퍼 301조라고 쓰는 거 그거 아닙니까?
3: 슈퍼 301조는
1: 네.
3: 또 좀 다른 건데요.
1: 아, 그래요?
3: 통상법 301조보다 더 센 게 슈퍼 301조예요. 지금 슈퍼 301조까지는 안 갔고요.
1: 아, 그래요? 서로 단계가 있고 301은 같지만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3: 그렇습니다.
1: 네.
3: 통상법 301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한 게 이름 그대로 슈퍼 301조입니다.
1: 아, 그것까지 뭐 절대 가면 안 되겠고.
3: 여기까지 예. 갔다가 일본이 1980년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1: 예.
3: 근데 현재 트럼프가 꺼낸 카드는 그냥 일반 통상법 301조인데.
1: 이게 뭡니까, 그럼?
3: 예, 이거는요. 지금 법원에 의해서, 미국 법원에 의해서 무효화된 법은 예를 들어서 관세율도 어떻게 하고 관세율 발동 요건 이런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못하게 돼 있는데
1: 예.
3: 이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미국과 룰이 다르다든지 미국이 생각할 때 불공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마구 때릴 수 있는 겁니다.
1: 이게 미국 국내법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미국
1: 근데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그냥 마구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습니다.
1: 예, 자기들 안에서 이제 이게 법에 정해진 거다 하면은 밀어붙일 수 있고.
3: 그렇습니다.
1: 남의 나라는 그냥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시스템이군요. 그러면.
3: 안 따르면 무역하지 마.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3: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은 근데 아주 강력하고 그 보복 관세율도요. 지금 10%, 15%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 이 통상법은 1000%도 때릴 수 있고 상한도 없어요.
1: 아, 이건 그냥 하지 말자는 거네요. 그러니까.
3: 마음대로 때릴 수 있도록 예. 돼 있고요. 특히 더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1: 예.
3: 정말 그 아주 그 복잡한 것이.
1: 좀 어처구니 없는 걸 것 같은데요.
3: 예, 어처구니 없습니다. 예, 예. 어처구니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문제다 이러면 자동차에 관세 때려야 되는 게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원칙일 텐데 자동차가 문제야? 그러면 반도체에다가 1000%를 때릴 수도 있어요.
1: 네.
3: 미국 마음대로거든요.
1: 아, 참.
3: 다만 이게 다른 법하고는 좀 다른 게
1: 네.
3: 요건이 한 가지 좀 어려운 요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나 미국의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미국 USTR이 조사해서 미국 내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증하는 거 우리가 반대한다고 뭐 거부가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3: 다만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1: 아.
3: 그래서 보통은 이게 2년 3년씩 걸렸습니다.
1: 네.
3: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다음 기가 오면 뭐 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제한이 돼 있을 테니까 시간 좀 버티자. 과거에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일기 네. 때는. 네. 그런데 이 규정을 바꿔서 최소 5개월 내에 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 아, 그래서 5개월.
3: 5개월만 조사하고 발동할 수 있도록. 종래에는 이게 한 3년, 5년 조사하고 발동해야 되는.
1: 최대 된다. 아닌가요? 그러면 최대 5개월?
3: 그러니까
1: 그 안에 결과를 내라.
3: 이렇게 최소 5개월만 조사하면.
1: 아, 5개월만 조사하면 할 수 있다.
3: 예.
1: 아,
3: 5개월 이후에는 예. 발동할 수 있다.
1: 예, 예, 예.
3: 그런데 벌써 조사가 시작됐어요.
1: 어라.
3: 조사가 돼서 빠르면 7월 말에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니까 일단 그것만은 그거 난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잘 됐고 우리 입장에서는
1: 네네.
3: 말도 안 되는 법 이런 것은 위법 판결이 돼야지.
1: 으흠.
3: 그러면 이제 관세 폭탄도 끝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1: 네.
3: 트럼프 대통령 이미 올해

0: 전부터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벌써 법원에서 이런 거부 판정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통상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1: 이건 극악한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앞서 이제 아유 네. 이거 저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뭐 연거푸 두 번 나왔다. 이거 기쁘다. 뭐 이런 뭐 표현한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0: 단 한 가지 차이는 네. 그 통상법 301조는 미국이 한국의 불공정 관행을 일단 발표를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누가 심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 한국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1: 그 USTR인가요? 그러니까
0: 그 조사기관의 USTR입니다.
1: USTR.
0: 미국 USTR 같은 무역대표부.
1: 다분히 독립적입니까? 아니면 행정부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죠?
0: 행정부도 아니고요. USTR 네.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1: 아이, 그러면 뭐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1: USTR. 의지가 있다면 그냥 그대로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서 실행하겠다는 그런 주의겠군요. 예.
0: 그런데 이 통상법 301조는 예. WTO 규정에 정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도 발동하려고 할 때 많은 나라들이 WTO 제소를 했었어요. 지금도 WTO는 아직 있습니다. 예. 제소하면 예. 돼요.
1: 하긴 이제 WTO 그 유명한 WTO인데 요즘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0: WTO에 제소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WTO에 제소하면 그 심사하는 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법관들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 심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1: 그건 참 난감하네요.
0: 트럼프 대통령 임명을 1기 때부터 임명을 안 해가지고요.
1: 아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소관입니까 또?
0: 그 나라 WTO가? 국력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그 가장 포션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 한 명도 안 보내면 성원이 안 됩니다.
1: 구성이 잘 안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0: 다른 나라는 다 보내놨는데 미국이 안 보내고 있기 때문에 30명 중에서 미국이 5명인데 26명이 있어야 회의가 시작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 국제사회에서 WTO라는 이름으로 떼지어 이것에 저항할 수는 있지만 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거기에 이제 해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예, 법원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예요. 아유. WTO 법원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301조를 가지고 네. 무리한 말도 안 되는 조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아픈 대목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조선이 아프다 반도체가 아프다 이랬을 때 예. 미국이 자의적으로 야 이거 관세 올려 특히 미국의 의도는요 관세를 때리자는 데 있는 게 아니고
1: 예.
0: 미국에 와서 생산해 미국에 와 투자해 우리 상호 관세할 때도 3,500억 불 한국에 와서 투자하라고 그렇죠? 그 협정 맺었지 않습니까
1: 예예.
0: 그런 식으로 특히 반도체 같은 거 미국에서 생산해. 그럼 미국에서 일자리 나오고 또 기술도 미국 기술이 확보되고 트럼프의 큰 그림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확대하는데 외국 기업들을 직접 끌어오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투자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지금 위법 판결이 난 거는 그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0: 예.
1: 그러면 이 투자하기로 했던 이 협정 이 조건 이것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0: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원인이 무효가 됐으니까 그 원인 행위로 부속 협정이 되게 이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1: 예.
0: 투자 협정할 때
1: 예.
0: 단서 조항이 상호 관세가 무효가 돼도 글로벌 관세가 무효가 돼도 이 협정은 유효하다고 도장 꽉 찍었습니다.
1: 그 내용이 있어요?
0: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유럽 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세 무효돼도 예. 투자하는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1: 이런 위법 판결이 나올 것을 그러니까 정말 예견을 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0: 그렇습니다. 네. 급하니까. 왜냐하면 예. 이 법을 만들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과거에 있는 좀 비슷한 법을 갖다 놓고 나중에 뭐 대법원에 가서 위법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견뎌보자라는 예. 그런 전술로 했다. 뭐 이렇게 트럼프 그렇군요.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 통상법 301조 이 어마어마한 것의 그 적용 대상에 16나라
0: 예.
1: 그중에 한국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적용을 당하겠습니까?
0: 16나라 이미 공표를 하고 조사하고 있거든요.
1: 예.
0: 한국에도 들어와서 조사도 하고 있어요.
1: 아이고.
0: 우리나라가 핵심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 베트남까지 네 나라가 핵심 타겟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는 통상법 301조의 전쟁 한바탕 본격적으로 벌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산 넘어 산이군요. 산을 넘기는 넘는데 예. 또 산이 있습니다. 예. 아, 참 키워드 몇 개 정도 외우고 경제 얘기는 넘어간다 싶은데 깊은 내막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김대우 소장께서 지금 이제 토요일마다 이렇게 뵀었는데 다음 예. 주부터 일요일로 시간을 옮기시겠습니다. 예, 예, 예.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경제뉴스 브리핑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 이제 23분이 됐습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기상청 먼저 연결합니다. 송소진 씨.
2: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올라 따뜻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21.8도, 광주 23.8도, 부산 20.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따뜻해도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내일 낮에는 서울 25도, 강릉과 대전, 전주, 대구 26도 등으로 조금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월요일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는 2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날씨에 결혼식에 가기도 혹은 가족 나들이를 떠나기도 참 좋은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경부선과 연결되는 한남대교를 중심으로 양방향 주춤하고요. 고장난 차 처리 구간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성동 분기점 앞두고 2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뒤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도 월드컵 대교 부근 4차로 고장난 차 처리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올림픽대로는 양방향 청담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이로 꽉 막힌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남해선 순천 방향 북창원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혼잡하고 부산 쪽 하만 2터널과 대저 분기점부터 덕천까지도 나들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5월에는 뜻깊은 날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예. 예. 뭐 날날 무슨 날 뭐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될 정도로 뭐 이제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이 또 있었습니다. 그제 예. 그리고 모레가 또 무슨 날인데 이게 입양의 날이군요.
5: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그 정부 법정 기념일입니다.
1: 예.
5: 건전한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 입양을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뜻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1: 예.
5: 올해로 이제 만 20년이 됐습니다. 21회가 올해 기념식이고요.
1: 예.
5: 그 날짜가 이제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 이런 뜻으로 가정의 달 5월 중에서 11일로 정한 겁니다.
1: 아, 예.
5: 우리가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있는데 부부의 예. 날은 21일인데요. 이 네. 날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는 뜻으로 21일을 정한 거거든요.
1: 예,
5: 입양의
1: 예.
5: 날도 그렇게 기억하시면 예. 좋습니다.
1: 그냥 예. 그냥 외우라 그러면은 뭐 절대 못 외울 것 같은데.
5: 예. 예.
1: 하나 더하기 하나 한 가정에 하나를 입양한다는 뜻으로 11일로 정했다.
5: 예, 그렇습니다. 예.
1: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됐다.
5: 예.
1: 21일 그렇게 예, 기억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5: 예. 원래 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양육을 맡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1: 예.
5: 이제 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나 질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 예.
5: 그때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자식으로 삼아 키우는 게 이제 입양인데요.
1: 네.
5: 우리나라는 그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이제 상속을 하고 제사를 받들고 이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1: 예.
5: 이런 입양을 좀 꺼려왔습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집안의 조카뻘 남성을 양자로 입적해서 대를 잇는 이것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예. 입양은 이제 꺼려온 게 우리의 이 전통 분위기였습니다. 예.
1: 그러다 보니 뭐 우리 형편이 썩 좋지

0: 이제 뭐 고아 수출국 이런 그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1: 예.
0: 입양인 통계를 이제 수집한 걸 보면 그 1958년부터 이게 제대로 집계가 됐는데
1: 네.
0: 지금까지 약 17만 명에 이르고요. 해방 후부터 그 이전 집계 이전 숫자까지 합치면 20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사례가 많은 사람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도 국외 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이제 많이 줄긴 했는데
1: 예.
0: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통계에 보면 2014년에 입양아 1,172명 중에 절반에
1: 예.
0: 가까운 535명이 이제 국외 입양을 했고요.
1: 예.
0: 10년 뒤인 이제 재작년 이게 최근 통계인데요.
1: 네.
0: 212명 중에 58명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1: 네.
0: 여전히 이제 58명 60명 가까운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1: 입양 전체 규모는 줄어든 게 맞네요.
0: 예.
1: 80년의 세월 동안 하지만 국외 입양은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여전히 많다.
0: 예, 예,
1: 네, 이렇게
0: 예.
1: 보시면 되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1: 뭐 이제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해외 입양된 그 아이들의 삶이라는 게 이게 또 일반화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0: 글쎄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 예.
0: 사실 대부분 양부모의 그 보살핌 속에서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1: 또 아무나 입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 여러 가지 재산 정도나 부모의 교양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렇게 입양을 하는데
1: 예.
0: 또 반대로 이제 뭐 학대나 방치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례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는데
1: 그렇죠.
0: 외국으로 입양을 하니까 이중에 이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서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듯이 프랑스의 이제 장관을 지낸 장 뱅상 플라세 그리고
1: 네.
0: 뭐 플레르 펠랭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보면 모굴 종목 동메달리스트 미국의 토비 도슨이
1: 네, 네.
0: 한국 부모를 한국 아버지를 찾은 적이 있었죠.
1: 아, 스포츠 예. 세계에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영국 극작가 인숙 차펠 이 작가도 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요.
1: 예.
0: 뭐 이렇게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뒤에 모국으로 돌아와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고아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또 뭐 비혼모들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런 입양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1: 예. 이걸 떠올려 얘기하면은 아, 좀 사회자가 나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도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이 기관 이름에 저희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지금도 뭐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텐데요.
1: 예예
0: 예, 예.
1: 그 여기 이제 해외 입양을 많이 하던 단체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말 그대로 이제 홀트 씨, 홀트 부부가 세운 단체인데요.
1: 예.
0: 이 남편 이제 해리 홀트 씨는 1905년 미국 그 사우스 다코다 출생인데요.
1: 예.
0: 버사 홀트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홀트 부부가 됐죠. 이 집안이 이제 목재업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1: 네.
0: 이 남편 해리 홀트 씨가 1950년에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다가 이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1: 오.
0: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1: 예.
0: 그때 이제 그 즈음에 이 밥 피어스 목사가 다큐멘터리 잃어버린 양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 전쟁 고아들의 실상을 담은 거였습니다.
1: 예.
0: 이거를 이제 인근 고등학교에서 상영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와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피어스 목사는 당시 이제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드비전의 전신 한국 선명회를 창립한 인물이죠.
1: 예. 아 그러면 이 단체가 이제 범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기보다는 특정해서 한국에 집중했던 단체군요.
0: 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국제적인 구호 단체가 됐습니다. 예.
1: 자 우리가 아는 국제 구호 단체 월드비전이 홀트 아동복지회 탄생의 계기가 그러면 된 겁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홀트 씨 부부가 이 어린이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게 자란다
1: 예.
0: 이런 소신을 갖고 긴급 구호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고 이제 자녀가 6명이 있었는데요. 아.

0: 부부를 포함하면 식구가 8명이잖아요. 네. 8명의 고아를 데리고 와서 키우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답니다.
1: 안 그래도 8명인데.
0: 네. 네.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의 난민구호법이 한 가정에는 외국인 입양아를 2명까지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1: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겠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유럽 전쟁 고아들을 이 키우는 그거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1: 예.
0: 이제 홀트 씨 부부가 각계에 호소를 해서 전쟁고아 구제를 위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1: 예.
0: 일명 홀트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이제 연방의회에서 통과가 되니까 1955년에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1: 예. 안 그래도 8식구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6명이고
0: 예.
1: 여기에 또 입양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우리 8식구에 맞게 8명 입양하겠다. 그러면서
0: 예.
1: 이제 막 법까지 바꿨다는 얘기인데.
0: 예, 예.
1: 아, 이거는 이렇게 다시 꼽아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인데요.
0: 그렇습니다. 예. 아무나 그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1: 예.
0: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원래 8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아들을 이제 주선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12명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리고 8명은 이제 자녀로 맞고 그렇게 식구가 16명이 됐죠.
1: 예.
0: 그리고 4명은 다른 집으로 이제 입양을 주선했는데 이 소식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니까 입양 문의 뭐 후원 제의가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단체를 세우는데요. 그 이제 모토가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1: 예.
0: 거였습니다. 그 입양아를 한국에서 데리고 온 10월 12일을 창립 기념일로 삼고 있는데
1: 예.
0: 1956년, 55년이었으니까 이제 지난해 7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죠. 예.
1: 이분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그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또 그렇게 큰 가정을 이뤘을 때 잘 못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안 커졌을 텐데.
0: 그렇습니다. 예.
1: 이게 참. 좋은 모범이 됐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제 또 초기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1: 시작이 그렇게 보면 참 좋은데요. 모범적이고요.
0: 예. 예. 예. 그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도 참 귀했던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에 1956년 2월 홀트 씨 해외 양자회 이런 이름으로 이제 중구 정동에 들어섰다가
1: 홀트 씨라는 건 이제 뭐 미스터 홀트
0: 그렇죠.
1: 이런
0: 미스터
1: 거겠죠.
0: 예. 그걸 이제 한국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1: 예.
0: 이제 한 거고요.
1: 예.
0: 이게 이제 1968년에 마포구 합정동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 건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도
1: 네.
0: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리고 이름을 이제 1972년에는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바꿨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은평구 녹번동에 이제 보육시설 고아원이라고 했죠.
1: 네.
0: 보육시설도 짓고 또 경기도 고양시에는 이제 지체장애인 시설 일산원 지금도 있는데요. 이걸
1: 네.
0: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홀트 일산복지타운 그다음에 일산요양원으로 발전을 했고요.
1: 네.
0: 1975년에는 장애인 특수학교 홀트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1: 아, 기업 잘될 때 잘 되는 것처럼 그냥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해외 입양 주선된 그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0: 그 아까 앞에서 이제 1958년 통계를 수집한 이후 17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1: 예.
0: 국외 입양이. 그중에 8만 1천 명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나갔으니까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입니다.
1: 예.
0: 그때 당시 이제 국내 입양이 아주 드물고 또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가 기여한 공로는 참 큽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이게 기업형 국외 입양 주선 단체가 되다 보니까요.
1: 아.
0: 뭐 고아를 팔아서 돈을 번다는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1: 아.
0: 또 입양 절차에 문제가 또 많다는 지적도 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전히 좀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1: 예.
0: 그런데 이제 홀트 아동복지회는 우리가 아는 그 국외 입양 말고도
1: 네.
0: 여러 그 복지 사업에 진출을 해서 시설 아동 지원이나 뭐 아동 청소년 주거 교육 뭐 의료 지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뭐 비혼 한부모 주거 양육 지원 뭐 장애인 특수학교 운영 뭐 그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자녀 지원 북한의 해외 아동 지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 해외 입양에 집중해서도 저희가 지금 얘기를 꽤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그 남편 해리 홀트 씨는
1: 예.
0: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1964년이니까 꽤 오래됐죠.
1: 그렇네요.
0: 예, 그리고 한국에 묻혔습니다. 고양시
1: 예.
0: 일산에 안장이 됐고요. 그 뒤로 그 부인 버사 홀트 씨가 정말 그 홀트 아동복지

0: 얘를 계속 키웠는데요.
1: 예.
0: 지금은 이제 홀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단체가 돼서 미국의 본부를 두고 10개 나라의 지부가 있습니다.
1: 예.
0: 아, 이분은 이제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96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 남편 곁에 묻혔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훈장 최고영예인 무궁화장을 수여를 했고요.
1: 예.
0: 또 이 홀트 여사가 국민훈장 모란장, 세계여성상, 키와니스 세계봉사상 이런 상들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키와니스 세계봉사상은 테레사 수녀라든지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여배우 오드리 헵번,
1: 예.
0: 또 미국의 대통령 부인 로잘린 카터, 낸시 레이건 여사 등이 수상한 권위 있는 상입니다. 예.
1: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홀트 여사 빼놓고는 다 알겠다 싶을 정도로
0: 예, 예,
1: 쟁쟁한
0: 예.
1: 분들과 정말 같은 그 뭐랄까 이게 하여간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대단한 예, 예. 예우를 또 받으신 분이고요.
0: 예. 그 이 부인 버사 홀트 씨보다 또 이렇게 기억해야 될 인물이
1: 예.
0: 그 셋째 딸 말리 홀트 씨인데요. 원래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간호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제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이 일을 좀 돕자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와서 이제 홀트 아동 복지회 영아원하고 보육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1: 예.
0: 그 1960년대 특히 이제 경상도 전라도 무의촌을 돌면서 의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1: 예.
0: 그 뒤로 이제 홀트 복지타운 원장,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장 등을 이제 역임을 했는데요.
1: 예.
0: 결혼 안 하고 이제 독신으로 쭉 살면서 6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장애인 고아들의 이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말리 언니 이렇게 이제 친근한 이름으로
1: 글쎄요.
0: 불렸다고 하는데요.
1: 예.
0: 2019년 84살을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분도
1: 예.
0: 이제 국민훈장 성류장, 대한적십자사 인도장, 뭐 펄벅재단 올해 여성상, 뭐 노르웨이 왕실훈장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1: 아, 참 그 격동의 시절 사실 지금에 비하면 여러 가지가 참 그 부실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그거를 다 감수하고
0: 예.
1: 근데 참 대단한 가정이네요. 그러니까 홀트
0: 예,
1: 그랬을 때 한 분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 홀트가 있었고 이제 부인 홀트가 있었고 거기에 딸까지
0: 예.
1: 대를 이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뭐 그 아버지의 그 딸이기도 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 일종의 또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1: 예.
0: 이 또 그 이런 봉사 정신이 번져가서
1: 예.
0: 이 홀트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그 미국의 브라운 김치라는 입양동포 한국에서 간 입양동포가
1: 예. 예.
0: 이분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이고요. 근데 이분도 스스로 또 한국 출신 아이 두 명을 입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아가 또 입양아를 돕는
1: 네.
0: 이런 그 이 선한 영향력을 낳고 있는 건데요.
1: 예.
0: 원래 이제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이라고 있는데요. 헤이그에서
1: 네.
0: 이제 1995년에 발효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 가정 보호가 원칙인데 원 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 국내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 입양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국제 입양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중의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1: 예.
0: 가능하면 국내 입양을 하는 게 좋다라고
1: 그렇죠.
0: 하는 권유인데
1: 예.
0: 어쨌든 이게 잘 돼서 홀트 아동 복지의 국제 입양 사업이 필요 없게 되는 날이 뭐
1: 예.
0: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예. 입양의 날이 그야말로 내일 모레입니다.
0: 예.
1: 정말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입양에 대해서 좀 그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공감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방탄소년단이 뭐 잘 안 된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만은 뭐 당연한 듯하면서도 또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요. 예.
3: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5월 첫 주에 주간 차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1: 예.
3: 그냥 이대로 밀려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앨범 아리랑이 위클리 톱 앨범 글로벌 정상에 재등극을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타이틀곡인 스윔도 위클리 톱송 글로벌 2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의 곡들도 장기간 차트에 머무르면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 예.
3: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상승세가 이제 계속된 그런 상황이고요. 유럽과 오세니아 지역에서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예. 독일이 눈길을 끕니다. 예, LP 외판 부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한국 가서 최초로 이제 새로 기록을 썼는데
1: 네.
3: BTS 때문에 독일 영향력이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을 처음으로 갖게
1: 예.
3: 됐고요. 또 호주에서도 톱 앨범 차트에서 4위에 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도 예. 또 역시 순위가 올랐고 일본에서도 7주 연속 상위권 기록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화제는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1: 네.
3: 멕시코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실을 방문했는데요. 그 멕시코 대통령실 앞에 광장이 크거든요.
1: 예.
3: 그 소칼로 광장인데 5만 명이 이 방탄소년단 보기 위해 가지고 몰려 있는 장면이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1: 예.
3: 광운 광장보다도 더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었고
1: 예.
3: 특히 현지의 멕시코 상공회의소는 이번에 공연을 통해서 1억 75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1: 네.
3: 무엇보다 보디 투 보디에 아리랑이 들어있거든요. 그 아리랑을 멕시코 젊은이들이 다 따라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이 대단한 케이팝 효과다.
1: 예.
3: 아리랑을 이렇게 멕시코 젊은이들 부를 줄은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1: 예. 이제 아리랑은 더 이상 우리 고유의 음악이 아닌 것
3: 그렇습니다.
1: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3: 네.
1: 말이죠. 예. 일본 전역에 뭐 이제 집회라든지 시위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화헌법을 네. 지켜야 되겠다 해서 또 일본의 젊은 세대, 일본의 MZ 세대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이 MZ 세대들이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니까 그 뭡니까 계엄 이후에 나타났던 이제 새로운 문화 아니겠습니까?
3: 네.
1: 응원봉 들고 집회 참여하고
3: 네
1: 예.
3: 그렇습니다.
1: 그 마치 이제 뭐 재외교포들이나 무슨 한국 사람들이 원정 시위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3: 않습니다.
1: 모습이 나오는
3: 네.
1: 정도라고 하죠.
3: 이유는 예. 이제 다카이시 총리가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인데
1: 예.
3: 여기에 관련돼서 이전에는 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시위를 했었어요.
1: 글쎄요.
3: 예전에 이제 학생 운동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60, 70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평화헌법 개정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히
1: 네.
3: 평화헌법이 개정이 되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5월 3일 헌법 기념일이 일본에 있었는데 이때
1: 네.
3: 5만 명이 도쿄 린카이 광역 방재 공원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카라의 히트곡이죠. 미스터에 맞춰서 헌법을 지키자. 관도관도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 등의 구호를 외쳤고요.
1: 예.
3: 앞서 4월 8일과 19일에도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평화헌법 수호 집회가 열려졌는데 여기에서도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를 배경음악으로 깔고서 멈춰라 헌법 괴롭히기 지키자 일본의 헌법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1: 그러니까 순 한국말로 했다는 거죠?
3: 그렇습니다.
1: 예, 한국
3: 그리고,
1: 노래에다가.
3: 네,
1: 예.
3: 그리고 4월 26일에 또 오사카부 오사카역에서도 소녀시대의 이 다시 만난 세계가 한국어 가사로 올려 퍼졌습니다.
1: 이거는 또 아주 새로운 의미를 그동안 역사적으로 더했죠.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이 이 시위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홍콩에도 불렸고 태국에도 불렸고
1: 예.
3: 이번에는 바로 일본까지 불리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3: 특히나 응원봉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제 SNS에는 시위 참여 모집글에 응원봉이 있으면 지참해달라는 안내가 많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들고서 나오는 모습 지난 우리 한국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 네.
3: 단체 깃발도 한국 시위를 연상하게 만드는데요. 구석에서 머리수 보태기 연합. 사람 많은 곳이 힘든 사람들 동맹, 체력 없는 사람 옆에 노워.
1: 예.
3: 지난번에 이제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연합 모임,
1: 예.
3: 고양이 뭐 이 반려동물 뭐 모임 이런 깃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1: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다 보면 그냥 아무 얘기
3: 그렇습니다. 누구나 개인. 예, 예. 실제로 이제 모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깃발 들고 나온 거 많기 때문에 네. 개개인이 다 참여했다는 의미인데 네. 이게 지금 일본 시위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 지금 수입이 되고 특히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네. 이제는 시위 문화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식사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뭐 전체적인 풍습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군요.
3: 네.
1: 그래서 사실 또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뭐 그 서툴게 만든 카네이션이라도 좀 가슴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3: 네.
1: 그러니까 생활을 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 갖다 주는 이제 자녀들보다도 뭐 그냥 쿠키, 그러니까 과자, 케이크, 뭐 양초 이런 거를 이제 네. 선물하는 자녀들이 많아졌다고 네. 하네요. 그리고 그냥 뭐 실속 있게 네. 용돈 네. 이렇게 이제 전달하고
3: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되게 이제 현금을 네. 가장 많이 선물 순위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그냥 다른 입장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 예전에 이제 상품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상품권도 예. 선택지가 넓다고 그랬는데 예.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1: 예.
3: 근데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 예.
3: 용돈 상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돈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벤트를 하듯이 이렇게 열어보는 건데 이게 8배 정도 많이 판매가 됐고
1: 예.
3: 한약 파우치 안에 현금을 담을 수 있는 한약 용돈 박스도 있고요. 또 방석 내부를 현금으로 채울 수 있는 용돈 방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카네이션을 돈으로 감싸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진 같은 거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3: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피자 박스, 과일 상자 그리고 케이크 안에 쭉 잡아당기면 이제 돈이 나오는 그런 이제 것도 있고요.
1: 약간 좀 속물스럽지 않나요? 물론 받으면 좋아요.
3: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요즘에 많이
1: 맞아요.
3: 하잖아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돈도 그냥 봉투에 담겨놓은 게 아니고 뭔가 재미 요소를 찾고 있는데 물론 그런 상자 등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또 발상 자체가 또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걸 또 예. SNS에 공유하고 추억으로 남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카네이션 같은 거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또 쓰레기 환경오염을 주기도 하고요.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 차라리 카네이션 케이크를 하자 뭐 900배, 10배까지도 지금 이제 증가를 했고 카네이션 석고 방향제 그리고 카네이션 비누꽃 캔들과 같이 좀 쓰임이 있는 것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1: 예.
3: 다만 이 꽃 재배 화훼 농가한테는 아 좀 아쉽다는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놀이공원에 이제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는 이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우선 탑승권 뭐 이것도 상품 이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3: 네.
1: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요즘 이게 유행어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이런 이제 시민이 대통령께 네. 해당 시스템을 좀 막아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군요.
3: 네. 이 놀이공원을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은 있으실 텐데요.
1: 예.
3: 이 매직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1: 놀이기구를
3: 대기 없이 빨리 탑승할 수 있는 유료 티켓인데 이게 좀 비싸요. 그런데 이 놀이기구 타려고 일반 패스를 끊을 경우에는 그냥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1: 그런데 그렇죠.
3: 이 매직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1: 언제 가든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3: 네.
1: 건가요?
3: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갔는데 이분의 얘기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빨리 가냐? 왜 새치기 하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내가 무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셨다고 해요.
1: 그 시스템에 따라서는 그저 계속 뒤로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예. 돈 더 쓰면 편해지고 안 쓰면 기다려야 하는 걸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1: 예.
3: 교육에 좀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 예.
3: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나서셔가지고 이걸 좀 막아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누리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게 없다.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매직패스가 없어지면 일반 대기주는 더 길어진다. 또 기업의 자유이자 소비자의 선택이다. 이런 입장이 있고 다른 누리꾼들은 가족 공간인데 아이들 눈에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줄 서기와 질서를 배우는 공간인데 씁쓸하다. 가족 단위 공간에서 상대가 박탈감을 키운다. 아이들 동심을 파는 곳에서 동심을 깨뜨리는 격이다라는 그럼 찬반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예. 네. 저는 뭐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놀이공원에 간 적이 없어서 감히 어떻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네요.
3: 가정의 달에 한 번쯤은 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런
1: 예.
3: 생각이 듭니다.
1: 예. 한국영화 백년사의 그 제목에 쓰인 단어 이 가운데 이제 최다 사용된 단어가 사랑이라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한국 영상자료원이 제목 전 텍스트 타이포그래피 무빙 이미지라고 하는 전시회를 시작했고요. 예. 8월 29일까지 한국 영화 박물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1: 네.
3: 한국 영화 8,400여 편의 제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197편에서 사랑을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 예.
3: 아무래도 한국 영화가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로맨스 멜로물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3: 1919년 영화부터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172편이 여자였습니다. 아, 좀 이거는 의외였고요.
1: 예.
3: 그리고 124편이 밤이었습니다. 왜 밤이 선호가 됐을까요?
1: 뭐 밤에 사랑하는 여자 뭐 이런 제목인가요?
3: 아, 네. 예. 예. 그리고 이건 이해가 갔습니다. 77편이 네. 청춘. 그리고 다음 편도 좀 약간 의아스러웠었는데요. 69편 거의 70편이 왕이었습니다. 왕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줄은
1: 예.
3: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 왕조시대도 아닌데
1: 예.
3: 역사극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다음에 67편이 남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여성보다는 적었고요.
1: 예.
3: 사나이도 67편, 예. 꽃 63편, 길 61편, 사람이 56편 이렇게 돼서 제목에서도 우리 한국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 이걸 다 집어넣고 한 문장으로 뭐 어떻게 좀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3: 그렇군요.
1: 예. 자, 문화가주와 김원신 문화평론가 오늘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또 BTS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BTS의 Swim, 아리랑의 타이틀곡입니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자동차 수리를 하는 가게들,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때 서비스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한다면 서비스라고 쓸까요? 아니면 발음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쓸까요? 외래어를 우리글로 표기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영어 단어에서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쌍시옷으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시옷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사소리인 시옷을 써서 서비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외래어 표기 규칙에는 예사소리를 쓰도록 돼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발음할 때는 원어에 가까운 소리로 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라는 뜻의 사운드를 사운드라고 표기하지만 이것을 글자 그대로 사운드라고 발음한다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 외에도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은 외래어를 시그널, 사인, 버스, 가스, 댐과 같이 발음한다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외래어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 발음에서는 현실음에 가까운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화창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전국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공기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0.4도, 대전과 대구 23.9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아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해 따뜻한데요. 해가 지면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내일도 자외선이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에 서울과 경주 25도, 강릉과 대전, 전주 26도, 부산 22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지금 서울 일부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전국이 차차 흐려져 월요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 습도는 24%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줄 보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이 보약에서는 쌍화탕과 청명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출항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6건으로 늘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과학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월드컵 출전을 앞두고 발목 부상을 입은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재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2: 네, 고속도로는 점점 서울 방향으로 향하는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한 번에 16km 구간 답답한 곳이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과 팔탄 분기점 사이가 해당되겠고 이후로도 매송과 금천에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1번 경부선은 서울 쪽으로 옥산 분기점부터 밀립니다. 청주 휴게소까지 6km 정체고요. 수도권 안쪽에서는 안성과 기흥 그리고 양재 부근이 불편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 부근에서만 아주 짧게 주춤하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감곡 일대에서 4km 구간 밀립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길도 살펴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부곡부터 반월터널까지가 힘겹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쪽으로는 강의를 앞두고 4km 구간 막힙니다. 끝으로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6km 구간, 반대 일산 방향으로는 소래터널부터 서운분기점까지 7km 밀린 뒤 다시 한번 김포부터 자유로까지도 답답하고요. 경기 동쪽 지나신다면 강일일 때 양방향으로 꽉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음식이 보약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예. 지난 시간에는 감자 그리고 돼지

0: 이 감자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식입니까?
1: 자, 오늘은 한약 처방 중에서 예. 널리 알려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지 않나 싶을 것 같습니다.
0: 예.
1: 바로 쌍화탕 그리고 총명탕입니다.
0: 예. 예.
1: 자, 우선 쌍화탕 하면은 옛날에 뭐 다방에서 쌍화차로 마셨죠. 뭐. 계란 노른자 띄워가지고. 예. 그리고 뭐 감기라든가 필요할 때 마셨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 총명탕 하면 또 학생 들 공부 잘하게 해준다. 잘 아시죠?
0: 네네. 자, 뭐 날이 으슬으슬하다든지 감기운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쌍화차 그리고 또 이제 쌍화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네. 있으니까 뭐 편의점 가서도 구해오곤 합니다.
1: 네.
0: 실제로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1: 사실 쌍화차는요. 쌍화탕이란 한약 처방을 달여서 차로 한 겁니다.
0: 예.
1: 당연히 약효를 제대로 알고 마셔야 이제 탈이 안 생기겠죠.
0: 그 자체로 약이네요.
1: 네.
0: 예. 예.
1: 이 쌍화탕의 효능을 알면 우선 쌍화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0: 네.
1: 예, 쌍화탕 할 때 쌍자가 두 쌍자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0: 예.
1: 둘씩 짝을 이룬 것이 쌍입니다. 화는 활화자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0: 예.
1: 자,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쌍화는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0: 예.
1: 그럼 여기서 둘이란 게 뭐가 둘이냐? 기와 혈 그리고 음과 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0: 어마어마한데요.
1: 예, 그렇죠.
0: 예.
1: 그래서 기와 혈은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죠.
0: 예.
1: 기가 없어 그럼 죽는 겁니다.
0: 네.
1: 혈이 빠져서 그럼 죽는 거죠. 기, 혈.
0: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1: 예.
0: 제가 말씀드렸죠.
1: 예. 음과 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뿐이 아니고 우주 만물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음과 양으로 상징적으로 나눠 놓은 거거든요.
0: 예.
1: 자, 그러니까 이 쌍화탕은 기와 혈을 함께 보충해 주고 음과 양을 조화시켜 주는 처방이다. 즉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처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뭐 또한 뭐 정신이나 육체가 모두 피곤한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0: 예. 쌍화탕은 정말 뭐 아주 원대한 스케일을 갖고 있는
1: 네.
0: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떤 약재를 집어넣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될까요?
1: 예, 쌍화탕은 작약, 백작약을 위주로 해서
0: 예.
1: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 그리고 생강, 대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예.
1: 자, 이 가운데서 당귀, 숙지황, 백작약, 천궁 요 네 가지가 한약에서 대표적인 보혈제 즉 네 가지로 된 것 사물탕을 구성하는 약재입니다.
0: 네.
1: 아마 어르신들은 사물탕 아실 거예요.
0: 예,
1: 이제 보혈제거든요.
0: 예. 예,
1: 혈이 피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보약이 바로 사물탕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황기하고 계지 아까는 계피를 말씀드렸는데 계피는 껍질이고 계지는 가지고 뭐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효능이 비슷합니다.
0: 예.
1: 그리고 감초 그리고 생강 대추 이렇게 구성된 처방이 황기 건중탕입니다.
0: 네.
1: 즉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물탕에다가 황기 건중탕을 두 가지 처방을 합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0: 예.
1: 황기 건중탕이라는 것이 건중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인데 바로 우리 몸의 가운데 있는 비위장을 의미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비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몸의 허약한 것을 보충해주고 복통을 낫게 하는 처방이 바로 황기 건중탕입니다.
0: 네.
1: 이 몸이 허약해서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지고 땀이 젖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나는 그런 병증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쌍화탕 약재 중에서 가장 주된 약재인 백작약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보혈제입니다.
0: 네.
1: 혈을 보충해주고 간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뭐 월경 이상이나 출혈 복통에 쓰고요. 그리고 황기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0: 네.
1: 요즘 삼계탕에도 황기를 많이 넣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기를 보강해주는 기를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보기약의 대표입니다.
0: 예.
1: 끌어올려주고 또 찬 기운이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방어를 해주는 것이고 땀이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계피나 계지는 맵고 뜨거운 성질이고 해서 몸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혈맥을 통하게 하는 효능을 갖고 있죠.
0: 예. 뭐 흔히는 쌍화탕이나 쌍화차를 그냥 먹고 싶을 때 느낌으로 알아서 챙기는 경우가
1: 네.
0: 많습니다만은 어떤 병증이 있을 때 치료를 위해서 먹게 되나요?
1: 예, 쌍화탕은 기와 혈이 모두 상해서 몸이 허약해진 경우 그리고
0: 예.
1: 몸이 피로하고 나른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 혹은 입이 마르고 피부가 까칠까칠해지고 대변이 시원치 않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또 그 밖에 중요한 활용법이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과로한 다음에 성생활을 했다 혹은 성생활을 하고 났는데 너무 또 일을 해서 기운이 떨어졌다. 예. 이런 경우에 특히 효과가 있습니다.
0: 예.
1: 혹은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기력이 약해져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땀이 줄줄 나는 병, 자한증. 그리고 유독 자고 나면 땀이 젖어 있다. 즉 잠잘 때 땀 흘리는 도한증 이런 데 쓰고요. 몸이 야위고 입맛이 없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쌍화탕은 보약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감기 먹을 저 감기에 걸리면 쌍화탕 먹는다 거의 뭐 등식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효과가 있는 거는 틀림없는 거죠?
1: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이 쌍화탕이 보면은 구성 약물 가운데 백작약 요것만 서늘한 성질이고 나머지는 모두 따뜻한 성질입니다.
0: 예.
1: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걸리면 좀 심해지면은 열이 막 많이 올라가죠.
0: 그렇죠.
1: 그럴 때 만약에 쌍화탕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두통이나 누런 가래, 편도선염, 피부 발진 이런 증상까지도 더 생겨날 수 있습니다.
0: 예. 네.
1: 그럼 때문에 이 쌍화탕은 감기에 걸렸을 때보다는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으로 말씀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질병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니까 요즘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해서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 잘 낫지 않는다 이런 분이 미리 먹어두는 약이라는 게 됩니다.
0: 예.
1: 물론 이제 열은 별로 없는 감기의 효과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만약 이 쌍화탕을 감기에 쓸 때는 쌍화탕만 쓸 게 아니고 쌍화탕에다가 감기를 치료한 약제를 함께 추가해서 쓰는 경우가 더 대부분입니다.
0: 예. 네.
1: 그래서 특히나 또 감기에 걸리면 어떤 분들 보면 감기만 걸리면 들려도 소화가 더 안 된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소화를 유지를 했는데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소화 안 된다는 분 이런 분들이 만약에 감기 걸렸다고 쌍화탕 어떻게 소화 더 안 되겠죠.
0: 예.
1: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0: 예.
1: 소화가 떨어지는 분들. 만약 기침, 가래, 콧물 같은 이런 감기 증상이 있는데 몸도 피곤하다.
0: 예.
1: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쌍화탕에다가 패독산이라는 감기 처방과 합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쌍화탕에 쌍자하고 패독산에 패자를 합쳐서 쌍패탕. 아마 이것도 시판대 나오는 거죠.
0: 예. 예.
1: 또 쌍금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 쌍화탕에다가 불안금정기산이라는 한약 처방을 합방한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쌍에다가 불안금 할 때 금자를 합친 거죠. 요거는 이제 찬바람이나 습기에 뭐 돌아다니다 상했다. 그러니까
0: 예.
1: 몸이 좀 뭔가 찌뿌듯하게 몸이 무겁고 쑤시고 아프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감기균이 있을 때 쌍금탕이 약이라는 겁니다.
0: 이 상품 이름하고 겹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금 언급을 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 이게 그냥 그 상품으로서 이름만 살짝살짝 바꾼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는
1: 있습니다.
0: 거군요. 그러니까.
1: 예, 예.
0: 예. 생각보다 쌍화탕 이 섭취는 좀 그 조심을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나 먹는다고 또 아무 때나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1: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쌍화탕, 뭐 쌍패탕, 쌍금탕 이름을 소개한 이유가
0: 예.
1: 사실은 쌍화탕 한 가지만 먹다가는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만 되는 거니까 함부로 쌍화탕 드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0: 예.
1: 겁니다. 같이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0: 네.
1: 전에도 인삼 한 가지만 쓰면 문제인데 인삼에 뭐 복령을 섞어 쓴다, 귤피를 섞어 쓰면 문제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0: 네네.
1: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쌍화탕에 들어간 한약재는 사실은 누구나 먹어도 문제 있다는 말씀을 이제 아시겠죠?
0: 네.
1: 근데 먹더라도 간장에 무리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0: 네네.
1: 예. 그리고 근데 문제는 쌍화탕에 들어있는 한약재가 아까 백작액을 제거한 다 따뜻한 성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 네.
1: 그러니까 열이 많은 체질인 분이라면 쌍화탕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열이 생기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쌍화탕의 기본이 되는 처방 바로 사물탕 재료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숙주방이라는 한약이 소화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설사를 잘하는 분 뭐 쉽게 말씀드려서 사상체질 가운데 소음인이라는 이런 분 또 비장 약한 분이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러니까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음식을 먹기만 하면 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대변이 면을 풀어져 나온다. 이런 문제라면은 상화탕, 상화차, 뭐 상화탕이 들어가는 한약 다 조심을 해야 된다니.

0: 얘기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시면서 쌍화탕 그리고 총명탕을 얘기를 하셨어요. 쌍화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저는 총명탕이라고 이제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저 어디 그 약학이나 의학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공부 잘 시키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그 열심 속에서 이렇게 떠올린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0: 네, 그 아닙니다. 예. 예. 자,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동의보감에서 총명탕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아,
0: 예. 예. 어떻게 나오느냐. 금망증을 다스리고 예. 오래 복용하면 하루에 천 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 이건 좀 과장된 거죠. 천 개는 좀 과장이죠. 어, 그리고 이 총명탕과 예. 비슷한 처방이 또 있습니다.
1: 예.
0: 주자독서환, 공자대승침중방,
1: 예.
0: 장원환. 자, 그러니까 대유학자인 주자, 공자의 이름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공부 잘 해준다는 얘기고.
1: 그러니까 장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방금 예. 말 이런 처방들은 주된 약재가 뭐냐. 원지, 네. 석창포, 백복신이 주된 겁니다. 자, 원지, 이 원자가 멀 원자고 뜻지자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뜻을 멀리까지 보낸다. 지혜를 멀리 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1: 네.
0: 바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1: 네.
0: 그 석창포, 이게 우리 몸에서 외부랑 통하는 통로가 있죠.
1: 네.
0: 눈, 코, 귀, 입, 뭐 소변 나오는 요도, 항문, 이런 9가지. 이 구멍을 통하게 해주는 개규 효능이 있으니까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얘기고
1: 아.
0: 또 복신이 뭐냐면은 우리 소나무를 벌채하고 오래 지나게 되면은
1: 예.
0: 땅 속에 소나무 그 뿌리 주위에 기생을 하는 부정 형태의 균체 덩어리가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이제 복령, 복신, 뭐 백복령, 적복령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줄기나 잎으로 영양이 가야 되는데 이게 갈 데가 없죠.
1: 네.
0: 그러니까 뿌리로 내려가서 뭉친 겁니다. 이게 소변을 잘 나오게 하지만 혼백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1: 네.
0: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1: 예.
0: 특히 그중에서도 소나무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복신입니다.
1: 네.
0: 뿌리 속에 관통해 있는 것이 복신. 이 신자가 정신 신자예요. 정신을 더 맑게 해준다. 그래서 이 총명탕에 들어갑니다.
1: 예. 저는 그 과열된 학부모들 때문에 그냥 그 임의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텐데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에 건망증 없애고 기억력 좋게 하느냐 이게 참 궁금해집니다.
0: 예, 뇌의 활동에 방해를 주는 장애가 되는 담을 없애주고
1: 예.
0: 뇌와 심장을 맑게 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머리를 좋아지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신을 편안하게 하면서 뜻을 굳건하게 해주고 건망증을 치료한다. 그런데
1: 예.
0: 문제는 이걸 보세요. 총명할 때 총명 한자가 귀밝을 총 눈밝을 명자입니다.
1: 예.
0: 옛날에는 눈과 귀가 밝아야 남보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이 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어릴 때부터 복용할 수 있고 장기 복용도 가능한데
1: 네.
0: 한의사 진찰을 받고 복용하시도록 하세요.
1: 진찰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게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0: 그렇죠.
1: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0: 예.
1: 예. 그럼 누구든지 총명해지는 게 아니군요.
0: 그렇죠.
1: 어.
0: 원래 우리가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잘하려면 이 두뇌, 이 뇌가 재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근데 한의학에서 볼 때 이 뇌에다가 전기를 보내주는 것이 신장입니다.
1: 어.
0: 근데 신장이 한의학에서는 세 가지예요.
1: 예.
0: 첫째 콩팥, 둘째 생식기와 성기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호르몬입니다.
1: 예.
0: 거기다가 뇌라든가 허리, 뼈, 치아, 귀, 머리카락 이게 전부 다 신장의 전기를 받아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장계통에 속하는 겁니다.
1: 어허.
0: 그래서 신장의 전기가 충실하면 성장, 발육, 면역, 성기능, 두뇌가 발달하지만
1: 예.
0: 만약에 선천적으로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다거나 큰 병을 앓고 나서 쇠약해지면 성장, 발육이 부족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허약하고 면역력 약하고 성기능 약하고 노화가 촉진되고 성인병이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뇌에도 전기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두뇌가 총명해질 수 없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신장의 전기를 보충하는 약재가 정말로 실질적인 총명 약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신장의 양기, 음기 중에 어디가 허약한 상태에 따라서 양기를 보충해 주는 인삼, 녹용, 토사자, 뭐 혹은 음기를 보충하는 당귀, 숙지황, 구기자, 뭐 거북의 등껍질 이런 것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1: 예. 아, 이게 단순히 머리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군요.
0: 네.

0: 흔히 먹는 뭐 이런 청룡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흔히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두뇌에 좋은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1: 호두가 좋습니다. 바로 아. 뇌를 근실하게 하고 정을 보충해 주거든요.
0: 뇌처럼 생겨서 그렇다
1: 그렇죠.
0: 이런 얘기도.
1: 속살이 뇌의 모습 흡사하게 닮았죠. 예.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효능이 큽니다. 아. 호두뿐이 아니고 잣, 검은 깨, 들깨, 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그리고 고등어, 꽁치, 청어, 연어 같은 생선이 좋습니다. 왜냐? 바로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DHA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0: 네.
1: 뭐 또 낙지, 굴, 미역, 김, 뭐 우유, 계란,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코기, 그리고 콩, 양파, 뭐 버섯, 연밥, 그리고 베리류, 뭐 오디나 산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게 있죠.
0: 예.
1: 그리고 꿀, 뭐 카레도 있는데 문제는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뭐 뇌에 좋은 약 보약이라 하더라도 보양식이라도 체질에 안 맞거나 혹은 소화에 부담을 주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0: 예. 음식이 뭐야? 오늘은 이 쌍화탕 그리고 총명탕 얘기 그리고 두뇌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좀 다르게 진행을 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즉답을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음에 품어두셨던 것도 중간중간 궁금해지시는 것 있으면 기탄 없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더욱더 속 시원해지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꾸며보겠습니다. 예, 음식이 뭐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오는 5월 16일 토요일부터 음식이 보약이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시사 듬뿍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 플러스 시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 작가 곽재식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예.
1: 요즘 제가 정답률이 높지만 그래도 매번 조심스럽습니다. 네. 오해냐 진실이냐 제가 맞힐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2: 이번에 드릴 요 질문은 예. 전에 한번 살짝 지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예. 기억을 잘 하신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광견병이란 병이 있지 않습니까?
1: 광견병 또 이것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2: 그렇죠. 예. 예, 이거 뭐 개에게 물리면 걸리는 병이다라고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품은 개에게 물리는 병이다라고 말하면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1: 바이러스가 아닌 거 아닙니까?
2: 아, 오해 쪽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바이러스는 이제 잘못 짚으셨습니다. 바이러스는 맞고요.
1: 예.
2: 대표적인 광견병에 대한 큰 오해가 개에게 바이러스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아하. 개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유류 동물들이 광견병 바이러스를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가 사람 주변에서 제일 많이 있는 동물이고 광견병 바이러스를 뭐 소나 말 같은 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근데
2: 소나 말은 개에 비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이로 잘 못 물지 않습니까?
1: 그렇겠죠.
2: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개에게 물려서 광견병에 사람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을 뿐이지
1: 네.
2: 뭐 소, 말, 돼지, 박쥐까지도 광견병이 걸릴 수가 있고요.
1: 네.
2: 쥐 정도를 제외하면 포유류 동물은 대부분 다 광견병 바이러스를 품어서 전파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가 좀 억울한 거네요. 괜히 흔해가지고.
2: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나 이렇게 개나 아니면 고양이도 광견병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에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예방주사도 다들 마치고 있기 때문에
1: 글쎄요.
2: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광견병 바이러스가 발견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찾아보면 개에서 발견된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의외로 뭐 소나 말이라든가 아니면 야생동물인 너구리에서 발견된 사례가 오히려 더 최근이거든요.
1: 예.
2: 실제로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너구리를 발견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구리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윗 입술을 무는 바람에 광견병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사망했던 사건도 2000년대 초에 있었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귀엽거나 신기하다라고 해도 만지려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일은 일단 피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광견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준비하신 내용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최근 네덜란드 크루즈선에서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네덜란드 국적의 크루즈선 이름이 혼디우스호인데요.
1: 예.
2: 이 배에서 호흡기 질환이 보고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자가 어제 밤 기준으로 총 8명이었는데요.
1: 네.
2: 그중에 3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크루즈선이라는 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좀 의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1: 코로나도 초기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2: 네. 크루즈선 예. 하나가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예. 배 자체가 막 격리가 되고 그랬던 사건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적이
1: 그렇습니다.
2: 있었죠.
1: 예.
2: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크루즈선과 관련된 그 의심 사례가 바로 한타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망자의 사망 원인도 이 한타바이러스와 관련된 심폐증후군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 예.
2: 이 배가 4월 1일 아르헨티나 우슈아이아를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운행하던 도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승객들이 승선 전에 아르헨티나 지역을 여행하고 이 배를 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한타바이러스 저는 그 외신을 통해 보다 보니까 이게 더 뭐 큰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2: 네.
1: 이게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우리나라 이호왕 박사라는 분이 이걸 처음으로 발견하신 분이네요.
2: 그렇습니다. 1976년에 우리나라의 이호왕 박사님이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한국에서 이 바이러스의 표본 하나를 발견을 한 것이 좀 최초의 사례라 가지고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붙여서 세계 학계에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1: 예.
2: 근데 보고를 해놓고 보니까 이 한탄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바이러스들이 세계 각국에 있어서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끼치더라라는 사실이 이후에 밝혀져가지고 예. 지금은 이름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뭐 개 같은 경우에도 개가 있고 뭐 개과 동물로 뭐 너구리도 있고 여우도 있고 그렇게 비슷한 동물들을 여러 개 묶어서 개과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지금은 이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종이 있고
1: 네.
2: 그 바이러스하고 비슷한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들을 다 묶어가지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한타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과 이름을 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루즈선에서 발견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안데스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거든요.
1: 예.
2: 그래서 한타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이고요. 말하자면 한탄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이 좀 종갓집에 해당하는 그런 예. 바이러스라면 이번에 발견된 이 안데스 바이러스가 거기에 어떤 먼 친척격되는 바이러스로 둘 다 한타 바이러스라는 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바이러스 이름에 한탄강이라는 그 이름이 그 붙은 게 또 심지어 이제 세계 학술용어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2: 네.
1: 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2: 사실은 이게 한탄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2: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많이 붙이다가 요즘은 이런 식의 이름을 좀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뭐 처음에는 뭐 우한 폐렴 바이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름이 좀 안 쓰이게 됐지요.
1: 네.
2: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얽힌 사연이 있는데요. 1950년대에 한국전쟁 이제 6.25가 일어났을 때
1: 네.
2: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많이 발생이 안 됐었는데 외국에서 참전한 유엔군 병사들 사이에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열이 나고 몸 곳곳에서 피가 나는 증상을 겪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1: 예.
2: 또 이제 중공군도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중국군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1: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면 특히 그랬군요.
2: 네, 유엔군 쪽 참전장 중에는 여기에 걸렸던 사람이 3천 명 이상으로 확인될 정도로
1: 예.
2: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그런 흉흉한 상황에서는 뭐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이 어떤 뭐 세균 무기나 바이러스 무기 같은 걸 살펴한 게 아니냐라는
1: 예.
2: 이야기까지 돌아왔을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0: 속하는 동물의 몸속에서 이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한 번 걸리면 그런 바이러스성 질병들 많이 있죠. 뭐 수두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 번 걸렸다 나으면 면역이 형성돼가지고 다시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한탄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면역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1: 아.
0: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인 중에서는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고
1: 그래서 유엔군이나 중공군에
0: 네, 외국인들 예. 중에서 이 낯선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1: 예.
0: 이 병이 이제 이 피가 나는 증상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 출혈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1: 예.
0: 한탄 바이러스하고 이 바이러스의 이 계통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이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이 한타 바이러스의 일종에 속하는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피를 흘리는 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1: 예.
0: 대신에 이 폐가 심하게 아픈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1: 폐는 평소에 뭐 이렇게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걸리면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이게 왜 안 낫지 안 낫지 하는데 증세가 굉장히 깊어지고 약간 나을만한가 싶을 때 한탄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계통의 이런 바이러스들은 조금 몸이 괜찮다 싶을 때 사실은 몸에 더 큰 충격이 오면서 갑자기 병세가 더 악화되는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이 좀 낯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 예.
0: 참고로 이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작년에 이 소식 듣고 좀 희한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 텐데 1970년대에 프렌치 커넥션 같은 영화로 인기를 모았던 미국의 배우 진 해크만이
1: 네?
0: 갑자기 작년에 자기 집에서 의문의 이상한 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예. 외신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이분이 죽은 채로 발견이 돼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이게 사건이 있었던 거냐 범죄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조사 결과 뭘로 밝혀졌었냐면 아내하고 진 해크만하고 이 두 분이 집에서 이제 살고 계셨는데
1: 예.
0: 진 해크만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환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아내가 돌봐줘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1: 거동이 불편하셨군요.
0: 예. 예. 아내가 갑자기 한타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사망을 하셨고요.
1: 아.
0: 진해크만 같은 경우는 돌봐주는 사람이 갑자기 없으셔가지고
1: 예.
0: 한 몇 년, 몇 며칠 정도 헤매다가 뒤이어서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채로 발견됐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안데스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한탄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드문드문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사례는 꾸준히 있어왔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앞서 살짝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코로나19 처음에 그 발병을 했을 때 터져 나왔을 때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크루즈 뭐 배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막 감염이 됐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또 한타 바이러스고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또 면역이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뭐 어떻습니까? 이게 잘 정리를 하면은요?
0: 네, 일단 그. 전파되는 과정이 코로나19보다는 조금 더 전파되기가 어렵다라는 특성은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는 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일단 제일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제일 처음에 발견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는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 퍼뜨리는 매개체가 되는 동물이 쥐거든요.
1: 예.
0: 아까 등줄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이런 쥐가 있어야만 병이 퍼져나갑니다. 쥐가 이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에서 내뿜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뭐 예를 들면 뭐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물질들에서 바이러스를 품은 채로 나온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르겠죠.
1: 네.
0: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람이 불면 그게 가루가 좀 날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이마시거나 하게 되면 그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방식으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줄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쥐가 다닐 만한 곳에서 앉아서 뭐 놀거나 누워서 놀거나 하다가 혹은 뭐 수풀에서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다가 그 쥐에서 나온 성분이 날아다니는 걸 마셔서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쥐만 잘 관리가 되면 잘 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한편으로는 쥐가 다닐 만한 곳에서는 함부로 뭐 앉아서 놀거나 갑자기 눕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단 이번에 이 크루즈에서 발견된

0: 이한타 바이러스, 그러니까 한타 바이러스 일종인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걱정을 하는 게 안데스 바이러스는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사람 대 사람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좀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그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침 튀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예. 예.
1: 이것도 뭐 그렇게 이제 전파된다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죠.
0: 네. 한타 바이러스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것들은 잘 없습니다. 예. 뭐 쥐 같은 이런 동물이 활동을 해야지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만큼 잘 퍼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을 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퍼질 수 있다라는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안데스 바이러스도 이제 주로 퍼지는 건 이 쥐에 의해서 퍼지는 게 더 주로 퍼지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데스 바이러스도 이렇게 쥐가 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밀접 접촉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사례에 대한 연구도 안데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타 바이러스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1: 예.
0: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습니다만 뭐 처음으로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때 2019년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밝혀진 코로나19하고는 다르게 이건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바이러스고 뭐 어떤 정도로 퍼져나가고 어떤 정도의 증상을 일으키는지는 알고는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때보다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쪽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는 게
1: 예.
0: 이게 크루즈선이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를 스스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1: 아, 그런 문제가 있네요.
0: 네,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지난달 24일에 4월 24일에 영국령 세인트 헬레나에서 승객 29명이 내렸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내린 사람들 중에 혹시나 감염자가 있어서 퍼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세인트 헬레나는 가면 안 되겠네요.
0: 이게 그러니까 네. 세인트 헬레나도 그렇고 이 이제 이 안데스 쪽에 이제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증상이 있으면 바로 좀 신경을 써봐라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아, 있는 것입니다.
1: 어떤 분들이 그러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 앞서 말씀하실 때 이게 좀 그 그냥 감기랑 구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네. 사실은 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군대에서 발생하는 수가 좀 많이 있거든요.
1: 군대 가면 암기사항 중에 유행성 출혈열 얘기하면서 에, 무슨 에. 흰 등줄주의 배설물을
0: 그렇죠.
1: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한탄강 이쪽이 이제 전방하고 가깝기도 하고
1: 예. 예.
0: 그래서 군대 가면 이제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서는
1: 그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0: 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도 개발돼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한탄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은 한탄 바이러스 포함해서 한타 바이러스 계통에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매년 뭐 200명, 300명씩 나옵니다. 작년에 200몇십 명 나왔는데 그게 숫자가 적다라고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타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들이 꽤나 많이 나오던 편이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한타 바이러스라는 뭐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런 식의 지명에서 유래한 이름보다는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영어로 약자를 따서 HFRS라는 형태의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이다, HFRS다, 한타 바이러스다, 한탄 바이러스다 이런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다 거의 비슷한 것이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한탄 바이러스하고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부르는 이름인데
1: 예.
0: 그런 계통 중에 비슷한 게 이번에 화제가 된 안데스 바이러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 걸렸을 때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이 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출혈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눈꺼풀 같은 데에 이렇게 좀 빨갛게 예, 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거나
1: 예.
0: 갑자기 얼굴이 알 수 없이 좀 불그스름하게 보인다거나 그게 사실은 뭐 피부 내부에서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뭐 이런 출혈과 관련된 증상이 보이면 이거를 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예전에는 감염이 되면 한 10% 이상 20% 가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1: 그럼 우측하면 군대에서 그 유사 내용을 가지고서는 암기 이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제 뭐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치명률은 낮아진 상황입니다만
1: 예.
0: 그래도 한 10% 정도는 목숨을 잃을 것까지도 좀 좀 두려워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 예.
0: 특 특별한 이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특효약 같은 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안데스 바이러스 이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야외 활동할 때 이럴 때 조금만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할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은 그 짐승에 물리면은 또 이제 걸릴 수 있는 광견병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흰 등줄주의를 매개로 해서 전파될 수 있는 오늘날 또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된 한타 바이러스 얘기를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38분 곧 39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어느 길을 지나시든 정체를 감안하고 출발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서권역으로 모두 두 건의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먼저 잠실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쪽으로 크게 답답하고요.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청담대교 쪽으로 반대 공항 쪽 또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오후 정체가 굳어졌습니다. 이후로도 방화대교 부근 1차로가 추돌 사고로 막혀 있고 강변북로도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쪽 오가시기 양방향에서 이번 시간 들어 무척이나 불편해졌습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 고덕터널 한 3차로와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4길 4차로가 각각 고장난 차로 차단돼 혼잡하고요. 남북권인 남해 2지선 서부산 방향 서부산 휴게소 부근 2, 3차로 사고 구간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월드컵 얘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월드컵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악재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사실 부상을 지난달에 당했잖아요.
4: 그렇습니다.
1: 회복이 잘 안 되나 봐요.
4: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대표팀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변수가 부상 악재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데 중원의 핵심 황인범 선수가 지금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합니다.
1: 예.
4: 그러니까 지난달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네덜란드 리그 경기 도중에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상대 압박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발등을 밟혔고요. 결국에는 그때 교체가 됐죠. 곧바로.
1: 예.
4: 이후에 계속 재활을 해왔는데요. 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고 좀 기다렸는데
1: 예.
4: 지금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남은 시즌에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 이미 시즌이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상태와 상관없이 희망 회로를 돌려봤습니다만은 현지에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거군요.
4: 그러니까 시즌만 끝나면 괜찮은데 시즌 끝나고 회복을 해서 월드컵에 나가면 뭐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 그런 또 여지가 있긴 있네요.
4: 현지에서는 황인범의 월드컵 출전도 어려울 거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건 이제 소속팀 사정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4: 그렇습니다.
1: 있는 상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라는 거네요.
4: 그렇습니다.
1: 예, 예.
4: 그러니까 물론 정말 기적적으로 뭔가 이제 기적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우리는.
4: 예. 어쨌든 이게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표팀 중원의 핵심 선수가 실전을 뛰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4: 이 황인범 선수가 물론 우리 대표팀의 에이스는 손흥민 선수겠지만은
1: 네.
4: 이 황인범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놓고 보면은 손흥민 선수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손흥민 같은 선수가 지금 11명이 있어야 돼요. 예.
4: 그렇습니다.
1: 예, 그중에 뭐 손흥민만 멀쩡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4: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 전체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선수가 황인범 선수거든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자리인 거죠.
1: 네.
4: 게다가 우리 지금 취약 포지션 미드필더인데
1: 예.
4: 그 미드필더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황인범 선수인데 이 황인범 선수가 빠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취약한 미드필더가 더 약해지는 겁니다.
1: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하고 없는 팀하고 얼마나 다른데요. 이게 심장에 비유할 수 있어요.
4: 맞습니다.
1: 피가 도는 것처럼 공이 도느냐 안 도느냐의 차이거든요.
4: 그렇습니다. 손흥민 예. 이강인 선수가 전방에서 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잡으려면은 황인범 선수가 좋은 패스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 대표팀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박자를 맞추는 지휘자 같은 존재가 이 황인범 선수인 거죠.
1: 피를로 뭐 이런 선수 떠오르네요.
4: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최악의 경우 황인범 선수가 정말 못 뛴다 그러면은 이 대체 자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대체 자원도 마땅치가 않아요.
1: 그거 이제 평가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얘기를 몇 번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대표팀에서 우리가 뭐 박용우라든지 원두재 이런 선수들이 예. 미드필더 자원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도 지금 일찌감치 부상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요.
1: 예.
4: 황인범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빨리

0: 플랜 B를 가동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죠.
0: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대표팀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의 회복을 최대한 기다리는 동시에 예. 또 하나는 황인범이 없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중원 조합을 만드는 거죠. 지금 어쨌든 홍명보 호에 필요한 거는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건데요. 예. 황인범의 변수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우리 대표팀의 중요한 숙제가 됐습니다.
1: 예. 야, 축구 얘기 월드컵 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좀 우리가 달라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얘기하는 템포도 달라지고, 예, 어휴, 왔다 갔다 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뭐 이런 것 같은데.
0: 네, 월드컵의 템포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만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16일이면 다음 주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다음 주에 월드컵 그 대표팀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거예요.
0: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입니다.
1: 그러면 황인범 선수 문제도 이제 그때까지 결정을 봐야 되는 거고.
0: 네.
1: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0: 일단 뭐 주축 선수들 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서령우 이런 선수들은 뭐 당연히 뽑힐 것으로 보이고요.
1: 네. 예.
0: 여기에 뭐 오현규, 조규성 선수도 아마 제 생각에는 뽑힐 것 같은 분위기 있습니다. 월드컵 예. 경험도 있고요.
1: 예.
0: 그러니까 거의 대표팀의 뼈대 기둥은 세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 이제 주전들은 된다.
0: 네. 네. 여기 좀 황인범 선수 얘기 나왔지만 황인범 선수는 몸 상태가 변수긴 한데 어쨌든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대표팀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황인범 선수 회복을 기다리지 않을까. 회복하는 데 좀 최대한 같이 좀 도움을 가서. 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부상 예. 선수가 있자면 좀 회복을 기다리면서 예. 뭐 이렇게 맨날 예를 들면 황선홍 선수도 이전에 아마 부상을 안고도
1: 이 정도 부상은 아니 아 황선홍 선수는 이동국 선수
0: 이동국
1: 못 갔고.
0: 선수도 그랬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는 못
1: 이동국
0: 갔고
1: 선수는 못 갔고
0: 황선홍 선수는 아마 부상을 안고 갔는데 못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황선홍 선수는 평가전 마지막에 부상 당해가지고서는 네. 제대로 이제 활용이 안 됐고 뭐 이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0: 하지만 어쨌든 대표팀으로 함께 동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1: 근데 이제 끝까지 활용을 못 하게 되면은 또 그 비난은 또 어떻게 감수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0: 네. 어쨌든 그래도 예. 대표팀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안고 예. 황인범 선수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미드필더가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1: 예.
0: 일단 김진규, 카스트로프, 박진섭 이 선수들은 그동안의 평가전에서 꾸준히 출전을 했었고요.
1: 예.
0: 여기에 이제 백승호 선수 정도까지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 지금 3백을 쓰기 때문에 3백이 네. 넘버원 전술이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김민재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 예.
0: 뭐 이한범, 김주성 선수가 그동안에 3백으로 함께 활약을 했거든요.
1: 네.
0: 이 세 명의 선수를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조유민, 김태현 이런 선수들도 지금 어떤 추가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0: 양쪽 윙백에는 뭐 서령우, 김문환, 이태석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1: 예.
0: 여기에 이명재 선수가 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이고.
0: 그리고 이제 한 여기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6명 자리를 놓고 엄지성, 양민혁, 배준호 이렇게 젊은 측면 자원들이 좀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1: 예.
0: 이제 엄지성과 양민혁은 윙어뿐만 아니라 윙백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깜짝 발탁 후보도 있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정상빈 선수.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열리기
1: 그렇죠.
0: 때문에 정상빈 선수도 좀 합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또 측면 수비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미드필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정우영 선수.
1: 예.
0: 그리고 J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오세훈 선수. 이런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승선 후보로 거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금 체제가 유력하고요.
1: 예.
0: 어쨌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K리그 선수들은 지금 오늘 내일 경기를 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마지막까지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1: 예.
0: 이제 월드컵에 갈 수 있다 이런 자격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1: 2002년에 이제 엔트리가 23명이었고 예비
0: 그렇습니다.
1: 멤버 3명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한참 외워놓다 보니까 이게 26명 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 이번에는 엔트리가 26명입니다.
1: 그렇다고 그게 참 넉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숫자가 늘어났고 참가팀이 늘어나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여기 들어오는 거는 또 하늘의 별따기고요. 막상. 예. 잘 또 제한된 시간에 이 선수들을 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이제 거둬야 되는데 여하튼 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0: 선수 입장에서는 월드컵 대표를 뽑혔다는 거는 자기의 프로필에 이력서에
1: 그렇죠. 예.
0: 어마어마한 한 줄이 되는 거죠.
1: 예전에는 이제 뭐 축구 선수로서의 소망이 뭐야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구체적으로 월드컵 대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요즘은 이제 국가대표도 뭐 연령별 대표도 있고 뭐 이제 뭐가 많으니까
0: 네.

0: 예, 그렇습니다.
1: 그중에서 최고의 영광이라면 월드컵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상대팀 중에 체코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 못 외워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다시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상대입니다. 멕시코. 이게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워낙에 멕시코를 자주 만났고.
0: 그렇습니다.
1: 뭐 별의별 기억이 다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 멕시코와 월드컵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본선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 예. 모두 졌죠.
1: 예.
0: 98 프랑스 월드컵 때 1-3으로 졌는데 그때 하석주 선수가 선제골 넣고 네. 퇴장당하면서
1: 참.
0: 경기가 좀 꼬여버렸죠.
1: 이건 봤어요.
0: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보셨죠?
1: 아, 이제 실시간으로 봤어요.
0: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가 1-2로 멕시코에게 졌는데요. 먼저 두 골을 내주고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멋진 중거리 슛으로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1: 예.
0: 이번이 월드컵 본선에서만 세 번째 대결인데요.
1: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경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뭐 원정 중에 원정 아니겠어요?
0: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수월한 조에 속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은 예. 그 중에 그래도 제일 까다로운 상대는 멕시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서.
0: 그러니까 이런 속담에도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개도 자기 집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
1: 예.
0: 물론 뭐 멕시코가 똥개라는 건 아니고요.
1: 예예.
0: 홈관 중에 일방적인 응원을 받게 됩니다. 저 러시아 월드컵 갔을 때 멕시코 팬들의 응원에 정말 귀가 멍멍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1: 그 우리는 뭐 물결이다 파도 타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만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는 그 아스텍 그 뭐 웨이브인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이 원조라고 세계인들은 생각을 하는
0: 마치
1: 거예요.
0: 마치 무슨 프로레슬러가 쓰는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응원을 하는데 좀 살벌하더라고요.
1: 아,
0: 게다가 또 고지대 적응까지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0: 아무래도 멕시코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도 상대지만 경기 환경이 너무 불리한 입장입니다.
1: 아.
0: 멕시코는 지금 하비에르 아기레 세계적인 감독인데요.
1: 그렇죠.
0: 명장이고요.
1: 예.
0: 2025년 골드컵 우승을 이끌었고 2002년과 2010년 월드컵 때 멕시코 대표팀을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큰 대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아기레 감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멕시코 대표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어른이 아니래요. 아기레?
0: 아.
1: 미안합니다.
0: 네. 멕시코 전력의 특징은 조직력과 압박인데요.
1: 예.
0: 그 지난번에 체코는 좀 밑으로 내려서서 수비를 강하게 하고 압박하는 역습한 팀이라면은 이 멕시코는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몰아붙여서 압박을 하고 공을 뺏어서 역습을 하는 팀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우리 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지갑 떨어뜨리면은 멕시코는 주워서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재빨리 돈 빼고 신용카드 빼고 신분증 빼고 어디 지갑 휴지통에 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1: 아,
0: 굉장히 빨리 그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1: 벌써부터 기분 나쁘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다만 약점이 있는데
1: 네.
0: 지금 멕시코가 전통적으로 지금 원래 뭐 지금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데 지금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0: 베테랑들은 노쇠했고 젊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기량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북중미 원정에서 평가전에서 만났을 때 멕시코를 거의 이길 뻔했었죠.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또 멕시코가 이 구단과 대표팀 간의 갈등이 불거져서 선수 차출을 놓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 각 구단에.
0: 그렇습니다. 예. 멕시코 자국 구단에 우리 개최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회가 열리니까 빨리 차출할 게 그런데 이 구단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게 2002년 대한민국에서 한 게 마지막일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0: 맞습니다. 어쨌든 예. 우리가 초반에 개최국과 싸울 때는 초반에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할 것으로 네. 보이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프로야구 소식을 여쭙겠습니다. 프로야구 LG와 한화의 치열한 접전이 또 어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오늘도 두 팀이 경기하지 않습니까?
0: 네. 어제 두 팀이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고 무려 5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1: 예.
0: 9-8로 이겼는데요. 무려 투수가 양팀 모두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7차전처럼 총력전을 펼친 거죠.
1: 예.
0: 결국에는 어제 LG가 9-8로 이겼는데 오늘은 곧바로 낮 경기를 치릅니다. 어제 11시 넘기까지 경기를 했는데 오늘 2시에 또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1: 아이고.
0: 지금 8회가 진행 중인데 한화가 6-3으로 앞서 있습니다.
1: 예.
0: 어제 너무 좀 아깝게 너무 애석하게 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경기에서는 한화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앞선 모습이고요.
1: 예.
0: LG와 한화전이 지금 이 지상파 생중계로 진행 중이고
1: 네.
0: 나머지 경기는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 아유, 프로야구 이게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표는 없을 거고 말이죠.
0: 그렇습니다.
1: 예. 그 기자들은 또 이제 등록된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0: 네, 뭐 저희는 이제 등록 그 출입증을 받기 시즌 전에 받기 때문에 예. 뭐 관중석에서 보는 건 아니라 기자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KBS에서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은 또 말만 하면 다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0: 어, 근데 사전에 신청하지 않으세요?
1: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야구 중계를 안 하는 사람이고 막 신청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네. 예. 당연히 KBO 지금이라도 우리 최승돈 네. 아나운서님께 출입증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 어떨 때는 축구도 잘 안 줘요. 세상이 많이 예, 투명해졌습니다.
0: 어, 야박해진 예. 것 같습니다.
1: 예, 예. 아유, 뭐 또 개인적으로 가고 싶을 땐 돈 내고 가야죠, 당연히.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0: 어쨌든 지금 네. 경기가 재밌게 진행 중이고요. 프로야구 예. 정말 재밌고 KT와 LG의 선두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프로야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팔로마 블랑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고요.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바람이 다소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초속 4.6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또 강원 동해안 경북 등 중부 일원과 동쪽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모레 비 예보가 있어서 특보가 해제되는 곳은 있겠지만 불씨관리 늘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화창하다라는 뜻이 날씨나 바람이 온화하고 맑다는 뜻을 품고 있는데요. 5월의 화창함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가장 높았던 곳은 양산으로 25.4도의 최고점이 찍혔고요. 서울은 평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 22.7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10도, 대전 전주 9도 등 6도에서 14도로 복사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쌀쌀한 감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5도, 대구 26, 상주 27도 등 20도에서 2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크겠고 모레는 남부지방의 일교차가 보다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부터는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과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의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기업과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참석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올해 말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 미국 방문에서 현지 시각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것을 비롯해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과 핵추 추진 잠수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등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살려주셨으니 자신의 목숨은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자신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증명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단정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서 본인이 겪은 피습 사건마저 조작 기소 사법살인 운운하면서 셀프 면죄를 위한 공소 취소 강행 빌드업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6원이 오른 2011.2원이었습니다. 경유의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이 상승한 2005.4원을 기록했습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냈습니다. 경기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은 김소영이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다만 이들이 김소영의 범행을 모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사망 3건을 포함해 8건이고 그중 6건은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됐습니다. 확진 사례 6건은 모두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81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서 북러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축전에서 전승절 81주년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북러 관계에 대해 늘 만족하고 긍지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입니다. 전은환 작가님은 삼성전자 무선사업 부문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략 전문가로 20여 년 활약하다 퇴임하셨고요. 30년 지기 친구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셔서 그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인문, 예술 등 다양한 관심사가 편안하게 흐르는 대화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전은환 작가님 모시고 인생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처음 뵙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안녕하세요, 전환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롱테이크를 제 친구 김지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작가로 데뷔하게 된 사람입니다.
1: 네, 제가 이어받아서 전은환 작가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신문사 취재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년간 무선사업 부문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미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요.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팟캐스트, 유튜브 진행하시면서 시사, 인문, 예술 등 폭넓은 분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2: 네.
1: 오, 커리어가요. 저널리스트에서 기업인으로 삼성전자 최연소 여성 임원이셨죠?
2: 아, 뭐 그 해에는 그랬습니다.
1: 아, 네.
2: 43살이 됐는데 44살도 있고 45살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1: 저널리스트, 기업인, 그리고 이제 유튜버,
2: 네.
1: 작가. 경력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전환을 하셨고 이 유튜브 원래는 네. 팟캐스트였던 채널 이름은 지윤 앤 은환의 롱테이크이고요.
2: 네.
1: 또 다른 진행자 김지윤 박사님이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 초반에 작년에 나오셨었죠.
2: 봤어요.
1: 아,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2: 아, 지윤이는 정말 옆에서 볼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늘 이제 존경하는 친구인데 일단 저보다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다. 웅대하다.
1: 뭐 가져오신 책은 뭐 두 분 다 되게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그 되게 비슷해 보이는 책인데 할 책이 두 권이나 있는데요.
2: 그렇죠.
1: 네. 웅장 어느 쪽이 더 웅장한지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네.
1: 이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 책도 김지윤 박사님이랑 같이 쓰셨어요.
2: 네.
1: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2: 책이요?
1: 네.
2: 여행으로 이끄는 입문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1: 웅장합니다.
2: 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를 골라서 사실 도시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1: 네.
2: 그 도시가 이루어지게 된 요소들 물론 많은 것들이 또 책으로 이미 정리됐던 것들을 저희가 골라서 다시 저희의 시각으로 묶어서
1: 네.
2: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기 전에 한번 보면 내 여행의 경로를 이렇게 좀 틀어볼까?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보면 아, 내 여행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게 지윤의 은환의 롱테이크에서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들 콘텐츠가 네. 에피소드들이 올라오잖아요.
2: 그렇죠.
1: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좀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2: 네.
1: 펼칠 수 있고 부담 없이 펼치고 아, 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무슨 얘기 해주시나 보자 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는 아닌데
2: 네.
1: 편안하게 얘기 되는데 듣다 보면 오 그래요? 뭐 이러면서 하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2: 맞습니다.
1: 생각 듣고 시원시원한 사진도 있고 근데 또 뭐 무리하게 막 감성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2: 네. 네
1: 좋았습니다. 근데 팟캐스트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런
2: 네.
1: 거는 이 좀 대화로 끌고 나가니까 두 사람이 진행하면 편하잖아요.
2: 네.
1: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근데 책 은 어떻습니까? 책은 보통 제가 둘이서 쓰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 나가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 종종
2: 네.
1: 봤거든요.
2: 그 공저를 생각하니 눈물이 그렁그렁.
1: 아, 싸우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 아니요,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1: 네.
2: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같이 계속 팟캐스트를 하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시작하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따올 부분도 있고 뭐 우리가 워낙 그 이때까지 생각한 게 많으니까
1: 네.
2: 같이 쓰지 뭐 그랬는데 막상 두 명이서 같이 쓴다라는 것이 실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 그게 결국에는 네. 마지막에 문장이 될 때는
2: 맞아요.
3: 그걸 둘이서 뭐 한 글자씩 번갈아 칠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딱 하나로 말하자면 둘이서 같이 쓰면 비문도 더 많이 생겨요. 육하 원칙을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요.
3: 네.
2: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야심차게 같이 쓰자. 그 사실은 모든 챕터를 다 같이 썼어요.
3: 아 그렇습니까? 네. 서로 뭐 짝수 챕터, 올수 챕터 이렇게 나눠 쓴 게 아닌가요?
2: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챕터별로 이제 도시 안에서 챕터별로 아. 저희가 나눠서 네. 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이제 누구 챕터란 걸 밝힐까 이제 요 부분은 지윤의 챕터 해서 뭐 에딘버러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환이 본 것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상 이제 피렌체랑 에딘버러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보니
3: 네.
2: 그다지 읽기가 편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잘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3: 네.
2: 순탄하게.
3: 네.
2: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냥 한 명이 쓴 것처럼 바꾸자. 뭐 다른 챕터를 쓰지만 주어를 밝히지 않고. 그 주어를 대부분이 이제 주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문장인데 그렇게 문장을 꾸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3: 아 근데 잘 꾸미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는 사실 공저인 걸 모르고 읽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쓴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일관성이 네. 있고 그렇구나 했지만 역시 공저는 어렵다.
2: 그렇죠. 네. 머리털이 정말 빠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3: 읽고 쓰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도 공저는 어렵다.
2: 맞아요. 저희가 싸우지는 않았고 네. 이제 뭐 막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호소는 했고요. 이제 네. 보통 작업은 제가 이제 먼저 좀 빨리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지윤님한테 던져주면 지윤이가 이제 자기 걸 이제 사이사이 끼어서 쓰면서 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죠. 야, 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부분은 뭐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고쳐 쓰고 그런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3: 먼저 쓰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은데요?
2: 아니 저는 근데 첫 책이었고 지윤님은 또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낸
3: 네.
2: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지윤이의 조언이.
3: 저것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도시들인데
2: 네.
3: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걸까?
2: 뭐. 쓰는데 자신 있는 도시?
3: 아.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작가님은
2: 네.
3: 이제 아, 나 이 도시 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김지훈 박사님 어, 난 그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2: 놀랍게도 그런 건 없었어요.
3: 아 그렇습니까?
2: 네. 단 한 도시 상해가 지윤이가 네.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저는 사실 출장이나 뭐 여행이나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윤이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는 다 좀 부끄럽지만 10번 이상
3: 네.
2: 수십 번 이런데
3: 뒤에 에필로그 해보니까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쓰는 와중에도 또 가신 네. 도시도 있고요.
2: 상해는 제가 10번 이하 뭐 대여섯 번 정도 그리고 많은 경우 출장이었고
3: 네.
2: 그래서 그 정도만 상해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제대로?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쓰다가 중간에 가서 다시 약간 취재를 하고 왔는데
3: 네.
2: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행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공저임에도 불구하고 인문 기행 뭐 여행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장소도 아, 어떤 네. 곳인지 다가오지만 그 쓴 사람의 개성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2: 그렇죠.
3: 네,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냥 짐작하는 개성이 있고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개성이 있는데 도시 어느 도시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를 좋아하시고 가면 도시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3: 나는 어떤 도시를 가면 무엇을 한다. 어느 장소를 찾는다. 융주점을 찾는다.
2: 뭐 그냥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자면
3: 네.
2: 미술관을 가죠.
3: 미술관 가실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2: 미술관을 가서 이제 그림을 보고 미술관이라는 곳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19세기, 20세기부터는 교육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알기 위해서 그곳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미술관을 훑어보고 또 이제 미술관 카페에서 좀 죽 때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꼭 하는 일은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가면 뭐 광장 같은 데서 칵테일 한잔 시켜놓고 아페롤 스프리츠 한잔 시켜놓고 사람 구경하고
3: 네.
2: 파리에 가면 회랑이라고 하죠. 이제 한쪽은 좀 오픈되어 있고 한쪽은 상가가 있는
3: 네.
2: 그런 곳을 걸으면서 쇼윈도를 보고 물건 구경도 하고 교토 가면 이제 사찰 사이의 골목을 걸으면서 좀 걷다가 이게 막혀있는 그 경험 막혀서 걷는 경험을 하다가 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3: 도시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도시들은 좀 역사가 있는 곳 좀 그런 곳인가요?
2: 도심 한복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 곳.
3: 네.
2: 이 건물에 누가 살았고 이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뭐 네. 이런 곳들. 그래서 제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뭐 이런 곳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2: 네.
3: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인문기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이제 떠올린 질문인데요.
2: 네.
3: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듣다가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좀 다를까요?
2: 다르죠.
3: 어떻게 다른가요?
2: 사실 도시에 딱 떨어졌을 때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맡는 냄새부터가 사실은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도를 꼭 다시 이제 시간 되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인도에 내리면 공항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3: 향신료 냄새라고
2: 예.
3: 하는.
2: 향신료 네. 냄새가 나고 일단 길은 엄청나게 막히고요.
3: 네.
2: 길에는 소가 지나다니고 클랙션 소리가 계속 빵빵빵빵빵빵 나는데 사실 그것으로 저희가 인도의 역사를 알거나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을 알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3: 네.
2: 그냥 경험이지. 하지만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다 인도에 대해서 또 더 정리된 걸 봤을 때 아, 이런 그 상황이 이런 정치 체제랑 결부가 된 거였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종교적인 그 성향과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둘이 계속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
3: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4: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3: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세 권을 골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2: 네.
3: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나서 그 한 권은 조금 길게 2부에서 얘기하고 나머지 두 권 1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 네.
3: 저희가 세 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2: 네.
3: 네. 폴 스트레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권 페이지 수 제가 궁금해가지고 합쳤더니 2,000쪽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세 권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3: 논픽션.
2: 아, 그렇죠. 네,
3: 역사적 사건을 다룬
2: 네. 네,
3: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장소의 논픽션. 네. 픽션이랑 다른 어떤 논픽션만의 매력도 있을까요?
2: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3: 논픽션 읽을 때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요. 약간 소설 픽션 읽을 때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 뭐 개연성이 없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논픽션일 때는 그냥 왜 이 팩트들에는 좀 이렇게 강요하는 힘이 있잖아요.
2: 그렇죠.
3: 뭐 네가 믿건 안 믿건 일어났다.
2: 네.
3: 네가 궁금해하건 말건 네. 일어났다. 그러고 나면은 되게 좀 숙연해질 때도 있고 무서워질 때도 있고
2: 아, 세상 만사가
3: 예. 소설가 한 사람의 그 머릿속 논리대로 절대 굴러가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 많이 듭니다.
4: 작은 서점.
1: 네, 1부에서는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와 언더그라운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는 뭐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고요. 네. 폴 스트랜든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학자가 쓴 책인데
1: 네.
2: 이분은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1: 네.
2: 나중에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수학도 가르치시고 철학도 가르치시고 근데 이탈리아 역사를 자기가 이제 굉장히 들고 파서 거기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사실 굉장한 학술서는 아니고요. 대부분 대중의 눈높이를 맞춘 이탈리아 역사서를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 제가 인생책이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은
1: 네.
2: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책 내용도 물론 좋아서 그랬지만 내가 앞으로 책을 쓴다면 그땐 책을 쓴다는 생각 안 했지만 난 이런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1: 이 책 매력은 뭔가요?
2: 이 책은요.
1: 네.
2: 이 책은 저희가 굉장히 어떤 뭐 메디치 혹은 뭐 그 르네상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을 모두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1: 네.
2: 메디치가 뭐 교육을 뭐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1: 사람들을
2: 뭐
1: 예술과 후원하고
2: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과학과 무슨 분야에서 뭘 남기고 뭘 남기고 뭐 미켈란젤로는 뭐 뭘 짓고 뭐 하고 그런데 피렌체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티첼리나 미켈란젤로
1: 네.
2: 같은 사람들의 얘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올랐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람들 죽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막 뭐 남겨서 뭐 남겨서 그러고 그 보티첼리가 어떻게 죽었어? 그럼 글쎄 잘 살다가 돌아가셨나?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의 그런 최후 그래서 그 후에 사후의 평가가 어느 정도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사후에 굉장히 이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후 몇백 년 동안은 그냥 묻혀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관심으로 데려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던 것들 제가 지금 듣고 보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지? 보티첼리의 그림이 왜 지금 저 우피지 갤러리의 가장 중심부에 붙어 있는 거지? 안 붙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책이라서 좋아요.
1: 저자의 관점 자체가 약간 뭐 천재 몇 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 네.
1: 뭐
2: 물론 천재들 많이 나오지만 그 천재들 말고 좀 더 폭넓은 천재들. 그다음에 네. 천재들을 그 천재들이 그 천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그다음에 천재로 성장하다가 약간의 전성기를 지냈을 때의 그때의 모습.

0: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을 저희가 마치 고고학적으로 막 뼈들을 모아서 모으고 네. 먼지를 터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귀가 쫑긋했는데요.
0: 네.
1: 만약에 작가님이 어떤 책을 쓰신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다 하셨는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약간 염두에 두시는 그런 시공간이 있나요?
0: 저는 미술 교과서라는 시공간은 아니고 작가님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늘 이렇게 약간 널쩍한 미술 교과서를 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뭐 고흐의 그림들도 있고 뭐 그쵸. 피카소의 그림들도 있고 와 수많은 그림 중에 이것을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일제의 어떤 그런 교육의 잔재일까? 아니면 어떤 그런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이게 가장 최고의 그림이었나? 오해가 들어갔나? 뭐 저는 누군가 저희가 뭔가 이해하는 틀을 가진다고 할 때 그 네. 이해하는 틀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1: 그 정전들이라고 네. 하는 것을 누가 선정을 했는가,
0: 네.
1: 어떤 작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는 뭔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데요. 뭐 미술 평론가들의 어떤 무슨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미술 상이라든가 어떤 뭐 상업적 수요라든가 컬렉터들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큰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사상이나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조명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0: 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철학자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1: 아, 뭐
0: 프랑스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희가 그냥 흔히 막 입에 올리는 철학자들 뭐 미셸 푸코, 뭐 네. 질 둘레즈 이런 사람들도 그림에 대해서 다 한 장씩 쓰셨고 그다음에 뭐 또 언론이 그것을 이제 또 굉장히 보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전에도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얽히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야, 그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뭐 잊혀진 작품이 있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지금 하는 거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긴 있었구나. 그 제 눈의 안경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비슷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1: 아 저는 이제 문학계에서 정전이 이제 문학계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고 뭐 서서히 밀려나는 작품도 있고 네. 떠오르는 작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한두 세대 전에 지금 같은 위치가 절대 아니었는데
0: 그렇죠.
1: 네, 뭔가 페미니즘 비평 이론이 발전을 하고 또 이제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네. 어떤 문학적 위상이 괴기소설에서 어떤 예지적 작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술도 그런 게 당연하겠지만 생각을 네. 못했어요.
0: 그 뭐 제가 다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 궁금증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재밌게 또 하지만 깊이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영향력을 미쳤겠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커버하면서 글을 쓰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랜든 이제 작가는 거의 그런 그 농도와 넓이를 모두 갖추고 깊이와 넓이를 다 갖추고 쓴 글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갑자기 책이 확 땡기는데 김지윤 박사님이
0: 네.
1: 김지윤 박사님이 피렌체 서점 이야기였나 그 책을 추천을 하셨어요.
0: 그것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처음엔 저는 같은 책인 줄 알고
0: 네.
1: 봤다가
0: 아닙니다.
1: 다른 책이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이 보시는 각도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지훈 박사님이 그 피렌체 서점을 추천을 하실 때에는 그 변역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같은데
0: 그 문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죠.
1: 필사, 필경사들에 대해서 네 그랬는데 또 딱 그 변역기가 아니라 이 폴 스트레던의 책은 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0: 맞아요. 사실은 그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르네상스가 사실은 거의 끝날 무렵
1: 네.
0: 그 잠깐 직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책이죠.
1: 네.
0: 사실은 뭐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장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 여행 가면서 아 무슨 책을 읽을

0: 신체 도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사랑한 도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도시가 피렌체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작가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시인데.
1: 맞습니다.
0: 뭐가 특이합니까? 이탈리아 유명한 도시 많잖아요. 로마도 있고, 네, 베니스도 있고, 밀라노, 뭐 나폴리 뭐 엄청 많은데.
1: 네. 저희가 뭐 피렌체를 흔히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도 하고, 네. 그게 완전히 맞는 평가인가? 뭐 사실 뭘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0: 네.
1: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시점에서 인간 사고가 어떤 변곡점을 맞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0: 네.
1: 단지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0: 네.
1: 이제 인간이 그전까지 굉장히 집단적 사고, 종교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점차 개인적으로 사고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개인 중심이 됐다는 게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의 변화를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잘 형상화한 도시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의 변곡점을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으면 혹은 책만 읽으면은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피렌체에 가면 아 그때 이랬어. 아 그 사고가 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 사고가 변한 걸 이렇게 조각을 만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물질화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0: 제가 궁금한 거 1번이요.
1: 네.
0: 왜 피렌체인가요? 왜 그런 일이 피렌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혹은 뭐 비슷하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아 그래도 역시 대표는 피렌체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1: 사실은 그거는 그 굉장히 그때 거기가 완전히 바닷가는 아니지만은 해상 운송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슬람 제국이나 그런 영향이 굉장히 네. 쉽게 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르네상스 몇백 년 지났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여전히 가면 뭐가 확 느껴집니까? 르네상스의 기운.
1: 아, 저는 이제 다시 미술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0: 네.
1: 미술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잖아요.
0: 네.
1: 그럼 원근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원근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제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원근법이 있는 거거든요.
0: 아.
1: 근데 그 서 있는 위치는 작가님 자리랑 제 자리랑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제가 보는 원근법과 작가님이 보는 원근법은 다르잖아요.
0: 그리는 사람이 네. 자기를 개인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을 해야 생기는 거군요.
1: 네. 생기는 거죠.
0: 아,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1: 네.
0: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1: 그렇죠.
0: 중세 그림도 좀 그렇고. 아.
1: 동양의 그림은 사실은 원근법이 거의 나중에까지 좀 안
0: 그렇죠.
1: 나타나요. 그냥
0: 네.
1: 쭉 보는 거죠.
0: 아.
1: 그런데 요즘은 다시 그 원근법에 대해서도 갑론을 박을 하거든요. 미술사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화가들 자신도. 야, 이렇게 서서 가만히 서서 보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지.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보다 보면 원근법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게 제대로 그 안 보이는 게 그게 더 사실은 인간적인 거야 뭐 이러면서 갑론을 박도 있지만
0: 네.
1: 어쨌거나 그거를 처음으로 인식해서 형상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에 가면은 삼위일체 그림이 이제 거의 최초의 이제 그 원근법을 적용한 거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몇 대 뭐 최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네, 네.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현실화 시켰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0: 피렌체의 당시의 어떤 뭐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게 보면 아
1: 네.
0: 원근법이 이때 사람들 사고 방식에
1: 네.
0: 들어왔구나 스며들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전은환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폴 스트레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1: 조용필의 꿈을 들을까요?
0: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곡 이유는
1: 선곡 이유 별로 없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부른 노래기도 하고
0: 네.
1: 아 나란 인간은 정말 아무런 일말의 서사가 없구나. 나도 좀 스토리가 있는 인간이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사연 있는 사람처럼.
0: 저도 사실 술 마시고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괜히 이렇게 센치해져가지고.

0: 조용필의 꿈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책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하루키 언더그라운드는 옴 진리교에서 일으킨 도쿄 살인 지하철 이제 사태에 대해서 쓴 네. 책인데, 특이한 건 이제 하루키가 물론 많은 에세이를 남기고 또 네. 이제 좋은 소설도 남겼는데 대부분 이제 하루키의 책이 어때? 왜 좋아해?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취향, 굉장히 네. 이제 발전된 사회에서 네. 너무나 이제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이 소외를 느낀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래서 네. 노르웨이의 숲이라든지 그런 작품도 좋아하고 또 뭐 위스키에 대해서 쓴다든지 달리기에 대해서 쓴다든지 여행에 대해서 쓴다든지 네. 그런 와, 아, 그래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소설들은 판타지가 들어가고
0: 네.
1: 언더그라운드는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0: 네.
1: 그냥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 팩트를 퍽 날린다고 해야 될까. 물론 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섬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들, 그 다음에 또 거기 사건에 가담했던 옴 진리교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제 인터뷰 책입니다.
0: 네. 작가님은 언제 접하셨나요?
1: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은 서점에 깔리자마자 늘 사기 때문에
0: 이게 도쿄 지하철 살인 독가스 테러 뭐 명칭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부릅니다만 그게 심지어 이제 이웃 나라인 한국에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1: 그렇죠.
0: 예, 그런 거를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당시만 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도 이제 그때 갓 20살이었는데 되게 생생해요. 근데 벌써 30년 전 사건이라 가지고
1: 맞아요.
0: 예, 그 사건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1: 이제 옴 진리교라는 일본의

0: 이단 종교죠. 네. 아사하라 이제 쇼코라는 네. 이단 이제 그 지도자가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회에서 그렇지만 좀 소외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굉장히 사회에 그 강하게 표출을 하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세우죠. 그 죽은 사람들을 삶에서 구원해내자.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사린가스. 근데 사린가스는 정말 무서운 가스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테러의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어느 날 3월 20일인가요? 이제
1: 네, 1995년경
0: 3월 20일 월요일이었는데
1: 네.
0: 아침에 일본의 지하철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1: 네.
0: 거기에 이제 사린가스를 그 들고 네. 타서 우산으로 구멍을 뚫으면서 그 사린가스가 지하철 내부로 이제 다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그 뭐 히비야센, 마루노우치센 이런 그 굉장히 주요선에 다 그 독가스가 퍼졌기 때문에 그때 사망자만 14명.
1: 네.
0: 그런데 중상자 뭐 그다음 경상자 포함해서는 6,300명이 다쳤습니다.
1: 이게 그 옴젤리교가 좀 이렇게 실행력이 좀 덜 떨어지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약간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네. 수준에 적게 나온 거고
0: 그렇죠.
1: 만약에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뭘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맞아요. 사고가 났을 텐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뭐 이 하루키의 책도 사실 나왔을 네. 때 사람들이 뭐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하루키가 이런 책을? 이라는 것도 있었고 작가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책의 구성도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한때 뭐 취재하는 법을 가르쳤었거든요.
0: 네.
1: 그때 학생들한테 1교시 때 언더그라운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0: 왜요?
1: 이게 이제 하루키가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1: 하루키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지향하는 저널리즘 글쓰기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도 기자셨고
0: 네.
1: 저희 되게 이제 두괄식으로 쓰라는 얘기를
0: 그렇죠.
1: 예, 듣잖아요.
0: 네.
1: 취재를 딱 하고 나면 뭘 얘기할지 제목이 어떻게 나갈지 뭐 언론계 무슨 속어가 있고 그게 뭔지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팩트 위주로 딱딱딱딱 역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건 이겁니다. 그리고 근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익숙해 있다가 어더그라운드를 보면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썼지? 그다음에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막 약간 녹취록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굉장히. 좀 접근법이 되게 특이한 르포르타주였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처음 읽었을 때랑은 생각이 달라졌는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전직 저널리스트로서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0: 작가님과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두괄식으로 써야 돼. 명쾌하게 써야 돼. 뭐 그래서 뭐가 뭐야.
1: 네.
0: 그런 것에 반기를 든 넣어서 네. 썼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그것이 묻어버리는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왜 그렇게 다 묻어야 돼? 다 사람들의 육성을 좀 들어봐.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서봐. 라는 네. 게 사실은 하루키의 메시지고
1: 네.
0: 하루키가 여기서 나는 명확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명확한 다수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한다.
1: 네.
0: 저희가 늘 뭔가 하나의 진리를 원하잖아요. 그 네. 이 사건은 뭐야? 아, 이 사건 옴젤리교가 일으켰고 그 옴젤리교 사람들은 약간 엘리트지만은 사회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뭐 그래서 교육 제도가 문제고 그다음에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다쳤어. 죽고.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악이라는 건 거대한 악이라는 건데 그 악이 우리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가 네. 내가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 맞죠? 하지만은 그냥 선량한 시민들 14명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내주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도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정말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 내가 서보는 것을 하라고 하는 책.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1: 골라주신 책 세 권이 네. 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뭘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네. 한 사람의 무슨 영웅이 뭘 어떻게 무슨 서사를 업적을 딱 남겨서 된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의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 사건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끄덕끄덕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언론사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20자로 요약해봐.
0: 맞아요.
1: 세 문장으로 줄여도 그거를 네. 기사로 써야 된다. 뭐
0: 중학교 2학년 이하인 수준으로 네. 써.
1: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수 없죠. 실제 사건은 그렇진 않죠.
0: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신문사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긴 했어요. 회사의 보고서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야 되기 때문에.
1: 뭐 어느 사람이나 뭐 기업이건 네. 뭐 정부건 이제 조직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보고서 한 장으로 요약해 와. 뭐 이런 것들 많이 주문을 하고
0: 사장님께 600장짜리 보고서를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순 없죠.
1: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희 요즘 이제 다 140자로 요약해서 세상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0: 맞아요.
1: 이렇게 요약이 안 된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텍스트를 보면은 약간 싶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텍스트를 볼 때 약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게요. 다시 언론사 중견 기자로 들어가서 야 그래서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결론이 그렇죠. 뭐야? 하고 싶은 그렇죠. 마음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도 이 하루키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요.
0: 맞아요.
1: 그 아사하라 교주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증오심이 아닐더라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안 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래서 그렇게 여러 결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래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나 다양하다 하는데 정말 괴상한 사연도 많고 막 상상 못한 사연도 많고 혹시 기억 남는 뭐 멘트나 사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기억 남는 멘트요?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이 얼마 전까지 전직 회사원이잖아요.
1: 네.
0: 아침에 몸이 찌부둥해서 정말 회사를 쉬고 싶었는데
1: 웃으면 안 되는데
0: 잔무가 남아서
1: 네.
0: 그 지하철에
1: 네.
0: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철이 그리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먼 곳에 살아요.
1: 네.
0: 그래서 버스를 타고 7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거의 이제 8시 정도에 이 지하철을 올라타서 타서 회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당한 거예요.
1: 네.
0: 그날 정말 부장님 저 오늘은 도저히 월차 쓰겠습니다 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1: 아니 심지어 그 독가스를 마신 다음에 출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0: 네.
1: 출근해가지고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네. 한국도 이게 진짜 무슨 동북아시아 민족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 지하철 왜 폭파 사고가 네. 1990년대에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때 폭파된 다음에 학교 등교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폭파가 됐네 이러면서.
0: 네.
1: 갔더니 선생님들이 놀라면서 집에 가라고.
0: 그래서 결국 사회로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의 책인가?
1: 네.
0: 엄청난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그런 건데 자리에 있으려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슬프죠.
1: 그 한 명 한 명 다 아마 어떤 생계의 무게.
0: 맞아요.
1: 네. 자기뿐 아니라 이제 가족의 생계까지 무게가 있고 저희는 쉽게 얘기하는데
0: 여기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 집값을 생각하니까 그때
1: 네.
0: 이제 결국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 어떨 때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두통이 생기고 이게 사실 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사실은 회사원들이 보고서 보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중에 또 나쁜 처우도 받고 이게 네.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얼마만큼의 이제 뭐 배려를 해줬나 보상을 해줬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리죠.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거의 맨 처음에는 식물인간 비슷하게 됐는데 오빠가
1: 네.
0: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능의 많은 부분도 사라졌고 몸도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분을 이제 하루키가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흘렀죠.
1: 저도 그 부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만 네. 제대로 맞아. 확인할 수는 없는 대답이었어요.
0: 네. 뭐 이러셨다고 네. 하는 거를 이제 하루키가 어떤 뜻이었을 거다라고 써놨죠.
1: 하루키가 머릿말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 취재를 착수한 이유는 본인도 네. 뭐 이렇게 전문 루포 작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왜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0: 네.
1: 그리고 결국 책을 다 읽어도 뭐 하루키가 그래서 나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살인, 독가스, 테러 그런 비극을 보면 저희가 일단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키가 좀 더 진리교 사람들 뭐 그 안에 있거나 이제 나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또 다른 책을 내죠.
1: 네. 약속된 장소에서.
0: 예, 약속된 장소에서. 그럼 거기는 이제 하루키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들의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다 듣기만 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뭘 되묻는 걸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중간중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좀 따져 묻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선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에 하루키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럼 소설을 읽지는 못하겠군요. 라 그래요. 물론 소설가니까 소설의 역할에 대해서 소설이 인간의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퀘스천이지만
1: 네.
0: 뭐 소설이건 혹은 뭐 대단한 논픽션이건 뭐 저희가 처해보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그 남을 죽음까지 몰아넣는 이 사람들은 내가 너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그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사회에서 성장하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확 이단의 종교에 빠져버리고
1: 네.
0: 이단의 종교에서 교주가 시키니까 그냥 아 내가 이걸 잘 수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1: 네.
0: 결국은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감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공감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다음에 또 어떤 도덕적 마지노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부터 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좀 전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작가님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아이희만 생각도 나고
0: 네.
1: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은한 작가님이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가님 벌써 저희가 1부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할 네.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십시오.
0: 마무리할 노래요?
1: 네.
0: 또 별 풍파 없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데 마치 엄청난 사연을 또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처럼 빙의할 때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를 듣거든요.
1: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0: 네.
1: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여행과 예술을 좋아하는
2: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한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은한 작가님과의 만남은 2부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우리들의 권리 이야기 발표회 참여한 지적장애인 전운요입니다. 저는 발표회에서 저의 자립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응원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은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만났을 때 같은 구성원으로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지상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상층에는 건조한 공기가 자리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소 불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 일색이라 건조특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행이나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꽃과 실록의달 5월에도 역시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꼭 필요한 단비가 모레 내릴 것이란 예보가 있는데요. 중부지방에 한해 예보가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강원도에는 20mm 정도 오겠는데 천둥 번개, 돌풍 예상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보가 해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족한 양입니다. 휴일인 내일 맑은 날씨에 일사가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라 조심하셔야겠고요. 여름 못지않게 식중독도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내일 상당히 크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등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대전 전주 9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광주 25도, 상주 27도 등으로 조금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해상의 안개

해가 짙겠고 서해 먼 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이란으로부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란이 이날 중으로 미국의 요구에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과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기업과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발표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8일 오후 이스라엘 나하리야 남쪽 군사기지를 향해서 첨단 미사일을 집중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가 지난달 중순 이스라엘 레바논 간 휴전이 발표된 이후 국경 간 공격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발사체 가운데 한 발을 요격했고 다른 발사체들은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져 부상자는 없다고 밝히면서 헤즈볼라가 휴전을 추가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 9일 두바이 항구내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나무호에 대해서 이틀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배 블랙박스 격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 들은 전날 밤 정부 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선원들의 귀국 여부는 선박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세종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조 후보가 세종시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몸과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청 지역을 찾아 대여공사에 나서면서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 국민을 자애롭게 품었던 그 사랑을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방명록에 적고 지금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국어선들은 어제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해상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최대 3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비단은 오후 8시부터 해군과 합동작전을 벌여서 두 척을 차례로 나포했습니다. 나포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이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숨진 선원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다른 선원들이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누록도 인근 바다에서 21톤급 근해 통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인근 조업선들에게 구조 협조를 요청해서 한국인과 외국인 승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가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이번 한 주 한국 주식시장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사상 첫 7천선을 넘어 7,500선을 넘보고 있는데요. 연초 국내 증시를 외면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7,000피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4월 소비자 물가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자각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건강한 토요일에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프로야구에서는 한화 팬들이 트럭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또 한 주간 주요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 만나보시죠.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고속도로 정체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경기 서쪽에서는 양방향 송내를 앞두고 10여 킬로미터씩 버겁고요. 경기 동쪽의 경우는 양쪽 다 하남과 성남 부근에 차가 많습니다. 북부지역 지나신다면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는 별내, 반대 구리 쪽으로는 통일로 지나기가 불편합니다.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쪽으로 정안 나들목을 앞두고 9km 구간 길게 밀리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옥산 분기점과 청주 휴게소 사이 정체가 꾸준합니다. 이후로는 수도권에서 안성과 죽전도 양재에서 밀리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와 진천 그리고 남이천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행담도 휴게소부터 막힙니다. 서해대교까지 쭉 정체였다. 더 가서 서평택 분기점과 비봉 그리고 금천 지나실 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북수원과 부곡 그리고 월곶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이에 비해 60번 서울 양양선은 많이 밀리진 않아서 덕소산패와 강일 사이에 4km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뭐 코스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주 꿈의 7천을 넘어 7,500선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3: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웃고 계신 분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주 정말 뜨겁게 달렸습니다.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장은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금요일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끌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날도 결국에는 후반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일주일 전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0: 맞아요.
3: 네, 지난 주말에도 6,000포인트에서 7,000포인트를 갈 수 있느냐 이게 뉴스였는데 이제는 7,500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8,000이 갈 수 있느냐의 이슈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요일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포인트 오른 7,498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한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금요일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막판 뒷심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 기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금요일 한번 살펴보면은 개인과 기관이 3조, 1조 5천 정도씩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돈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개인은 이틀 동안 순매수액이 무려 9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만 해도 5조 6천억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이었던 목요일 날 7조 원을 매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사이에 12조 원을 판 게 바로 외국인의 스탠스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의 이 개인 개미들이 혹시 이런 것들을 떠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뭐 외국인이 무조건 판다, 개인이 무조건 산다가 아니라 네. 서로 순환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동 사태가 지금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한국 주식 시장은 이것도 이제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여전히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은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해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기존의 기관들 중심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투자와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세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시장에선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쏠림 현상도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 두 개의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로 될 것 같습니다.
4: 미국 증시도 쉬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마지막 날이었던 8일 어제 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3: 네, 요 전내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중동에서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휴전을 거의 다 되어 간다라고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또 방어 목적으로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야 뉴욕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 소식이 나온 직후였던 금요일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장보다 0.84% 오른 7,398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전장보다 1.71%나 오르면서 26,247로 마감을 했고요. 네. 다우존스는 0.02% 거의 보합이긴 한데 49,0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 있었던 이 고용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해서 11만 개 정도가 늘었는데 시장 전망치였던 5만 5천 개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는 것, 고용 환경이 탄탄하다라는 것, 내수 경기가 좋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주들의 주도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사실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요. 인텔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드라이브에 큰 힘을 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반도체 드라이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한국과 미국의 주식이 언제까지 최고가 있을지도 같이 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4: 네. 자, 이 물가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전쟁의 여파로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올랐어요.
3: 네, 이게 뭐 주식시장은 지금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연초에만 해도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시 현재 문제는 물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국내에서 가장 큰 우려를 키우는 것 바로 물가입니다. 이 중동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물가 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것. 이게 유념해야 될 숫자로 보입니다. 네. 특히 석유류 가격 당연히 오를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국가 데이터처에서 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9.37을 기록했는데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올랐습니다. 24년 7월에 2.6%를 찍은 이후로 이것보다 계속 낮았었는데요.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유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면서 무려 0.84%포인트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석유류의 상승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던 22년 7월 이후로 가장 컸습니다. 이게 문제는 계속해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휘발유가 21.1%, 경유가 30.8%나 오르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었고요. 해외 단체 여행비도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가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관련 산업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엔진 오일 교체료 등도 4%, 11% 올랐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이 바로 다 중동 여파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는 또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뭐 석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5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의 물가지수가 사실 전년 대비해서 3%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잘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정상화됐을 때 더 큰 후폭풍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가가 하반기에는 국내 경기를 가늠하는 데 굉장히 큰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는 거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4: 네, 고환율 여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오르면서 면세점에 이어서 해외 직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발 직구 증가세가 크게 줄었어요.
3: 네, 최근에 뭐 중국발 러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유통업계에서 시커머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뭐 알리바바, 테무, 쉬인이라 해서 알테시라고 불렸었는데요. 이것들이 이쪽들이 계속해서 돈을 계속해서 프로모션에 태우면서 국내 커머스 시장을 장악해 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환율 이슈로 인해서 크게 꺾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일날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1분기에 중국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2,276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 0.6% 증가한 데 그쳤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2019년 4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코로나 이후로 중국발 직구가 굉장히 컸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드디어 식어간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환율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중국 물건들의 한국에 넘어오는 데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대규모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던 중국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물건에 대해서 유해 물품 논란이 종종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도 조금 사는 것을 지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환율 변동성이 좀 해결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좀 바뀌겠지만 당분간의 지갑이 다치는 일들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4: 네.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우리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좀 탄력을 받나요 이제?
3: 네. 최근에 뭐 중동 사태 때문에 워낙 이러한 협력이라든지 관세 이야기들이 없었었죠. 예. 그에 비해서 최근에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것. 특히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요구했었고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로서 조선업을 이야기했었죠.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이에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데 한미 간의 조선협력 협력을 본격화하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가 미국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요. 미국에 많은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만큼 양국 간에 어떻게 협상을 이어갈지 그리고 협력을 해갈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해서 MOU에 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에 있어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조직을 더욱 공고히 해서 향후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라고 했고요. 한미는 작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마스가를 기치로 해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분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향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국내 조선업 산업 계속해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중동 사태를 극복하고 미국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4: 네. 주식시장은 뜨거운 반면에 가상자산시장은 좀 차갑게 식고 있어요.
3: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싱 랠리 때는 이 코인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코인 시장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코인 시장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자금들이 또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과 거래 금액이 1년 사이에 무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도 이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손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한국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 돈들을 빼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오히려 한국은행을 통해서 확인해본 데이터에서요. 올해 2월 말 기준 국내 자산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60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5대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액을 합친 것인데요. 24년 말부터 늘어나서 지난해 말에 121조를 기록했었던 것에 비해 비하면요. 1년 사이에 거의 절반가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또한 원화 예치금이라고 하죠. 이 투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금액 역시 24년 12월에 10조였는데 올해 2월 7조까지 줄었다랍니다. 이렇게 코인들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가격도 오르지 않고 있고요. 게다가 국내 주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앞으로도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4: 네. 주간경제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5: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4: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 있어 했던 검색어부터요.
6: 네. 산행 증가하는 5월 산악사고 주의. 요즘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또 그만큼 산악사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 예.
6: 이맘때가 1년 중에 전체 산악사고의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2일에는 전북 진안에서 산나무를 캐러 나선 70대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지난 2일에는 속리산 문장대 인근에서 20대가 발목을 다치는 산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좀 가급적이면은 한 최소한 2명 이상 동행하시고요. 또 등산용 스틱 있잖아요. 그런 전문 장비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4: 예.
6: 그 등산하실 때는 무엇보다 이 등산로 안쪽으로 보행을 하셔야지 그 실족 사고 막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해가 넘어가기 한 2시간 전에는 꼭 하산하셔야 됩니다. 사고 발생할 때 보면은 산악 위치 표지판, 또 국가 지점 번호, 또 전신주 번호 요즘에 좀 잘 돼 있어요. 꼭 확인하셔서 신고하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모님 등산 자주 가시는데 걱정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방심하기 쉬운데 이때 더 조심해야겠네요. 혼자 산에 가시는 분들 정말 최소한 가족에게 위치라도 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산나물 캐다가 길 잃은 사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나물 캐러 깊은 산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이런 댓글 올라왔습니다.
4: 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왜 비닐 수급 걱정이라고 했었잖아요.
6: 그렇죠.
4: 비닐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네요.
6: 네, 이 버려진 신문이라든지 신문지나 이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네.
6: 예, 어르신들이 버려진 신문지에 풀을 발라서 빳빳하게 말린 다음에요. 크기에 맞게 잘 접으시고 여기도 다시 또 풀칠하고 여기에도 종이 막대를 끼워서 손잡이를 만들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튼튼한 장바구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튼튼한가 하면은 이 작은 생수병 8개가 거뜬히 들어가더라고요. 또 여기서 또 개시가 끝난 현수막도 요즘에 재사용되고 있는데요. 깨끗한 걸 골라서 재봉틀로 겉감과 안감을 받고요. 여기에 또 손잡이를 달아두면은 아주 근사한 장바구니로 재탄생합니다.
4: 네.
6: 그 예전에는 보통 하루에 한 주문 80여 개 정도 들어왔다면은 요즘에는 이 폐현수막 장바구니 주문이요. 한 200장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장바구니는 어디에 쓰이냐. 바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사간 물건을 비닐봉지 대신에 여기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인데다가 여러 번 재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볍고 또 현수막 어떻습니까? 생활 방수까지 돼요. 그래서
4: 예.
6: 이 손님들 반응이 좋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르신들 정말 손기술 대단합니다. 와 정말 금손이네요. 버려지는 걸 다시 쓰는 게 이게 바로 친환경 아닌가요? 이 현수막 재활용 가방 써봤는데 정말 튼튼합니다. 아니 이것도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좀 구입하고 싶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4: 네. 북한 여자 클럽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오는데요. 이 북한 선수단이 오는 건 8년 만이에요.
6: 그렇습니다. 평양을 연고지로 둔 북한 여자 클럽 축구팀. 팀 이름은요. 내고향 여자 축구단입니다.
4: 네.
6: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의 방남은요. 지난 2014년 이후 그러니까 12년 만입니다. 방남은요. 북한은 지난 1일 선수 27명 또 스태프 12명 이렇게 39명의 명단을 아시아 축구연맹에 통보를 했고 또 통일부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명단을 받은 다음에요. 이 한국 방문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4강전은 오늘 20일입니다. 이 수원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이 북한 내고향 축구단과 우리 측입니다. 수원FC 유민이 남북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 국가 대항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국기가 내걸리거나 애국가가 연주되지는 않고요. 내고향 축구단은 이렇게 4강전에서 지게 되면은 뭐 바로 다음 날 21일에 출국하고요. 이기면은 23일 결승전까지 치른 다음에 24일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국기 없이 스포츠로 만나는 거는 이건 정말 좋은 경험이네요. 막힌 남북 교류를 뚫는 계기가 될지 이번에 좀 주목이 된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4: 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다.
6: 네, 아마 이 소식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사실 요즘에 로봇이 뭐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 그 로봇 스님이 등장했는데요. 지난 6일이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정말 특별한 수계식이 열렸는데 이 수계식은 보통 이 불교에서 부처와 가르침 또 승가에 귀의하고 불자로서 지켜야 될 계율을 받는 그런 의식이에요. 예. 바로 그 의식의 주인공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었습니다. 키는 한 130cm 정도 되고요. 이 삭발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까지 쓰고 또 여기에 장삼에 가사를 누른 채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 앞에서 서서 합장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참회 연비도 거치게 됐습니다. 이 보통 이 인간에 대한 연비의 경우에는 이 팔에 향불을 됩니다. 그런데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향불을 대신에 스님이 연등에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아. 이 108염주 목걸이를 매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불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다섯 가지 규칙이 있죠. 5개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인간에게는 뭐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든 다섯 가지 계율인데요. 이건 로봇이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맞춤형으로 아주 새롭게 각색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말라. 또 에너지를 아끼고 너무 많이 충전하지 말라. 과충전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5개로 삼았습니다. 또 로봇과 인간의 공존 윤리에 이렇게 맞춰줬는데요. 가비는 부처님 오신 날 전후로 해서 명예 스님으로 이번에 활동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을 아니 로봇 스님이 등장하다니 너무 재밌고 흥미롭네요. 미래적이고 또 상징적인 실험으로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런데 이 종교 의식의 무게감이 약간 좀 가벼워진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4: 네. 경찰 지구대를 찾은 초등학생들 덕분에 웃음꽃이 피었다는데 무슨 일이었나요?
6: 네, 최근에 인천의 한 지구대 앞에 초등학생 두 명이 순찰차 근처를 좀 서성거리다가요.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CCTV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경찰관에게 뭔가를 건넸는데 우리 학생들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에는 경찰은 존경스럽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인 건 알지만 사람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찰을 꿈꾸는 초등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이 경찰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아이들은 뭔가 쑥스러운 듯 지구대를 나오려는 그 순간에 우리 경찰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호루라기를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또 집에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호루라기에 받은 그 답례로 세상에 용돈으로 과자를 사왔어요. 경찰관들은 마음만 바뀌었다면서 아이들에게 과자는 돌려줬고요. 이 대신에 또 사진을 찍으면서 소중한 추억 남기고 또 아이들에게 경찰 장비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들의 용기 너무나 귀엽네요. 이 편지 내용이 진솔해서 감동적입니다. 이 호루라기 받았다고 과자 사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앞으로 멋진 경찰이 될 초등학생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 이어졌습니다.
4: 네. 그 놀이공원에 가면 유료 패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이제 비용을 들여서 사는 건데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6: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 놀이꾼이 놀이공원에 다녀왔는데 패스권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사연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 타려고 이분은요.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스권 이용자들이 앞을 가로질러서 가는 모습을 보니 아니 이걸 뭐 돈 주고 새치기 하는 것 같아서 마치 권리처럼 느껴져서 박탈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돈 더 쓰면은 편해지고 안 쓰면 기다려야 하는 걸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는 것도 참 교육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글 남겼는데요. 이에 누리꾼들 반응 엇갈렸습니다. 아이들 동심을 파는 곳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키우고 있네요. 아이들이 줄서기와 질서를 배우는 그런 공간에서 참 씁쓸한 장면이라고 공감하는 의견 좀 많았고요. 반대로 아니 이거는 기업의 자유이자 그리고 또 소비자의 선택 아닌가요?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과 뭐

0: 크림 포장지 있죠. 각종 쓰레기가 뒤덮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감로천은 이 관악산 계곡에 물줄기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생태 연못입니다. 근데 이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음식물과 또 쓰레기가 이 요즘에 또 최근에 비가 왔는데 이 빗물을 통해서 흘러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이 전기를 받으러 갔다면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범인을 꼭 잡아서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 비용 좀 청구해야 된다. 이런 비판의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자, 요즘 뭐 방금도 주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SK하이닉스가 장안의 화제인데 그 직원들이 있는 이 점퍼인가 보죠? 네. 이게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거예요. 예. 바로 남색 점퍼인데요. 한 누리꾼이 최고의 소개팅 룩입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그 점퍼를 4만 5천 원에 판매한다. 이런 글입니다. 네. 또 실제 SK 하이닉스의 점퍼인지 뭐 진위 여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빠르게 늘면서 누리꾼들의 이런 관심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왜 최고의 소개팅 룩인지 다들 아시죠. 이 하이닉스가 창사일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아주 막대한 성과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SK 하이닉스 직원이나 뭐 주주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각종 밈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누리꾼들은 현 시점에 대한민국 최고의 소개팅 룩입니다. 명품 매장의 프리패스 룩이다 이러면서 별명까지 함께 붙여줬습니다.
1: 네. 자, 또 청첩장과 부고장이 SNS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0: 아니 이렇게 꼼수를 쓰다니 저도 놀랐는데요. SNS에 경조사 공유라는 이름으로 청첩장 그리고 부고장이 한 건당 500원에서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봤더니 바로 종합소득세 요즘에 신고를 떼잖아요. 5월에.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회에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뭐 청첩장이나 부고장만 으로도 비용 처리가 좀 가능한 건데요. 바로 이 점을 악용해서 일부 사업자들이 남의 경조사 자료를 사들여서 세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하면요. 이건 당연히 아주 명백한 탈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청첩장이나 부고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죠. 뭐 사진도 있고요. 예식 정보도 있고 또 여기에 또 그 상주 연락처도 있잖아요. 또 계좌번호까지 담겨 있어서 이게 당사자 동의 없이 이게 유통된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이고요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까지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클릭 인터넷 핫이슈 지금까지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조금 전 5시 54분경에 평창 오대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관령면 병내리인데요. 오늘부터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특보 해당 지역이 더 늘 걸로 보여집니다. 중부 일원과 동쪽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에 이어서 휴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의 경우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인데요. 강원도에는 최대 20mm 정도 오겠고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내륙에 걸쳐서 일교차가 15에서 20도로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6에서 14도로 이 복사 냉각이 오늘 밤 사이에 일어나면서 아침 기온은 비교적 낮 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25도, 상주 27, 대구 26도 등 20에서 27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온난한 성질의 남서풍이 불고 또 일사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관선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인데요. 이 홍지문 터널 출구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천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덕소 3배

0: 강일까지는 4km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신갈 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9km 정체, 부곡에서 반월 터널까지는 7km 어렵습니다. 또 월곶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 터널까지 7km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오늘은 카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황희진입니다.
2: 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흔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좀 이 대사가 덜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3: 정확히는 이 병으로 가기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예.
3: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지표들이 한꺼번에 나빠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가 꼬이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장은 무슨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게 되면 없던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이 건물의 기초 공사가 부실해져서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혹시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좀 기준이 있을까요?
3: 예, 이게 이제 증상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다섯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허리둘레, 중성지방 수치, 고밀도 지방이라 그래서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공복혈당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일정 수치 이상이라고 될 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인이 이걸 세심하게 챙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진료 때 이제 배둘레햄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일단 의심하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허리둘레가 이게 좀 남녀 차별은 아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90cm 이상, 여자 80cm 이상이고 이건 배꼽둘레가 아니고 이 골반뼈의 맨 윗부분과 갈비뼈 맨 밑에 부분의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배꼽보다 조금 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수치라고 해서 피 검사하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50이 넘는다든지 고밀도 지단백이라 그래서 이제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 게 이게 좀 높아야 되는데요. 남자는 40이 안 된다든지 여자는 50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위험 요소 하나에 또 들어가게 되겠고요. 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약을 이미 먹고 있는 분이라든지 혈압약을 먹기 전이라도 130에 85 이상이면 그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복 혈당 같은 경우도 당뇨약 투약 중인 건 당연히 위험 요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더라도 공복 혈당이 100이 넘으면 이제 위험 요소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2: 네. 일단 아무래도 이 과체중이나 비만 이 시작되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도 이해가 되는데요. 대사증후군 얘기를 때 빠지지 않는 게 혈당 관리, 특히 식후 혈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3: 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이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얘기 하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2: 예.
3: 이 식후 혈당이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요새는 뭐 많이들 쓰시는 말인데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 그러잖아요.
2: 예, 예.
3: 이게 크면 클수록 혈관에 주는 손상이 커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게 되고 그때그때 이제 혈당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모질라게 되고 몸에서도 과한 인슐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차근차근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이제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2: 네. 그러면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가장 쉬운 방법은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사는 건데요.
2: 아이고.
3: 예, 그건 좀 어렵죠. 네. 식이섬유 좀 많이 드시라는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좀 급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급하게 드시지 말고 좀 천천히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백날 천천히 먹으라고 얘기해봐야 다 소용없고요. 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쥔 채로 씹지 마시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일단 내려놓고 나서 왜 유럽의 귀족들이 밥 먹듯이 허벅지 위에다가 손등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그때부터 씹기 시작하고 꼭꼭 씹어서 꿀꺽 삼키고 나서 다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집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 예.
3: 그다음에 당류를 섭취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화 내지 흡수가 좀 느려질 수 있는 단당류가 아닌 다당류 위주의 섭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당류는 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2: 네.
3: 길게 설명하면 이것도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혓바닥이 좋아하는 그런 당이 이제 단당이 되겠고요.
2: 예.
3: 조금 뭐 좀 단 것 같은데 잘 느낌이 안 온다 이런 것들이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제 또 탄산 음료들 중에 맛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것은 내 돈 내고는 사 먹지 말자.
2: 아.
3: 누가 선물 주면 조금 먹지만 내 돈 내고는 사 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이 식습관 하나하나 따져서 먹기 시작하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또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보면 좋다 나쁘다는 정보도 넘치기도 하고요.
3: 그렇죠. 예.
2: 그러면 좀 교수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한 식습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직원 식당 또는 구내 식당이라고 하는 데들 있잖아요.
2: 예.
3: 거기 밥이 최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예.
3: 네, 회사 밥은 대부분들 하시는 얘기가 회사 밥은 맛이 없고 식당 밥은 맛있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회사 밥 이제 구내 식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영양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영양 균형도 또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네.
3: 우리 입맛이 찾는 어떤 그 아 맛있어하는 그런 맛보다는 영양 부분 그다음에 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맛을 상당 부분 희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요 영양 균형을 잘 맞춘 식단을 하루 세 끼 적당량 섭취하면은 이로 인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구내 식당만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이제 밖에서 먹더라도 좀 적게 먹고 혈당 수치 체크할 수 있을 수 있으면 좀 하시면 좋겠고요. 또 운동하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식습관 뭐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유라든지 달걀 같은 것들을 권하고 있는데요. 과일이라든지 후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대신 좀 우유를 드시는 게 어떻겠냐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일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과일하고 채소하고 차이는 딱 하나거든요.
2: 네.
3: 그게 뭐냐면 다냐 달지 않냐입니다. 근데 왜 선전 같은 거 할 때 몇 브릭스 뭐 12브릭스 14브릭스 이런
2: 네네.
3: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브릭스가 높을수록 당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토마토는 우리가 채소로 분류하고 딸기는 과일로 분류하잖아요.
2: 예.
3: 토마토는 달지 않기 때문에 채소거든요.
2: 아.
3: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과일 얼마나 먹으란 말이냐라고 늘 물어보시면, 좀 좋은 결혼식들, 왜 호텔에서 하는 좀 고급 결혼식 있잖아요.
2: 예.
3: 이런 데 가면 과일 요만큼 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음식값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또 뭐, 영양 과다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흠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2: 아.
3: 그 정도로 드시는 것이 맞겠고, 이제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도 이제 과일 컵이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2: 예, 예.
3: 그런 것들 정도 먹는 게 하루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최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걀 저는 좋다고 얘기들 드리는데, 그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되냐가 좀 맨날 싸우거든요. 하나 이상 먹으면 안 된다. 또 뭐 두세 개도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두세 개까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 네.
3: 이걸 뭐 어떻게 먹으면 좋습니까? 늘 여쭤보시는데, 프라이드 해서 먹든, 삶아 먹든, 뭐, 예, 밥 숟갈 들기 전에 한 개 정도 먹고서 밥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 한 국이 예전만큼 다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쉽게 그득해지기 때문에 매우 그런 뭐랄까, 식사량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삶은 달걀을 미리 먹고서 식사하시는 것도 이런 혈당 문제, 체중 문제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3: 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 얘기 드리는 이유가 혈압도 있고 혈당도 있고 이런 얘기들 계속 드리는 이유가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심장혈관 중환자실, 뇌혈관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네.
3: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서도 문제고 또 뭐, 예. 잘 고쳐서 나오시더라도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거기 무조건 안 들어가야 되는데.
2: 네.
3: 사실은 뭐 머릿속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텐데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실습관은 지금 쭉 말씀드렸고 이제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려고 운동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 예.
3: 사실은 이걸 헬스를 끊어서 매일 가야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끊어만 놓고 모든 사람들 1년 내내 가면 사실 그 헬스장도 운영이 어려울 겪을 만큼 별로 비싸지도 않게 받고 있는데
2: 예.
3: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집에 샴푸를 좀 없애고 머리 감으려고라도 헬스클럽을 좀 자주 가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 네.
3: 자동차 덜 타는 게 좋겠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지하철이나 버스 많이 타는 거 좋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 한 정거장 먼저 내릴까요? 두 정거장 먼저 내릴까요? 두 정거장 먼저 내리면 하루밖에 그 일을 못합니다.
2: 예.
3: 그렇기 때문에 한 정거장 전에서 내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하철 타고 내렸을 때 에스컬레이터 타고 싶지만 가급적 계단 오라지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테레비 주말에 많이들 보시는데 소파에 누워서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2: 예.
3: 침대에서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황희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4: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2: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세요.
2: 네, 프로야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우리 덕임없이 트럭 시위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흔히 보살 팬이라고 알려진 한화 팬들인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5: 네? 참고 참고 하다가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이 해프닝이 겹쳤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 힘들다라고 해서 트럭 시위에 한화 팬들이 나섰습니다.
2: 예.
5: 좀 잘해라 이런 뜻이죠. 이제 구단은 선수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경문 감독의 마운드 운영에 이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전국구 프로야구 인기 팀을 얘기할 때 엘루키 세 팀을 얘기하죠. LG, 롯데, 기아. 근데 엘루키처럼 전국구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2: 네.
5: 인기와 별개로 화제의 팀이에요. 예, 한화는
2: 예.
5: 잘해도 화제, 못해도 또 화제가 되는데. 지난해 뭐 준우승까지 정규리그 준우승까지 했지만 올해 이제 그 성적이 급 추락하면서 팬들의 질타를 받고 있고요. 또 한화의 이 팬들이 질타하고 있는 이 마운드 운영이 한화 팬이 아니더라도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이 영역이기도
2: 예,
5: 하죠.
2: 예. 그래서 이제 감독과 프런트를 향해서 이제 쓴 말을 예. 이제 팬들이 표현을 한 건데 어제 LG전에서도 보니까 한화 팬들이 좀 황당해할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구에 이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다고요?
5: 이래서 이제 한화가 한화 팬들이 더 경기를 이길 수가 없는 건데
2: 예.
5: 어제 이제 뭐 트럭 시위가 벌어졌거든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날 이기면은 그래도 이제 한화 팬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줄 수 있을 텐데 졌습니다.
2: 네.
5: 졌는데 어떻게 졌냐면은 연장 11회 접전에서 LG의 8대 9 한 점 차로 패한 겁니다.
2: 예.
5: 경기 시간만 5시간 5분 대접전이었었죠.
2: 네.
5: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이제 한화 팬으로서는 더 이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질 거면 확실하게 실력차가 보이면서 져버리면 할 말이 별로 없죠.
2: 네.
5: 못해서 졌다.
2: 네.
5: 자, 그런데 이길 듯 하다가 패하니까 아, 그것만 없었다면 그때 그 플레이만 없었다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2: 네.
5: 이 경기가 다음 날이 돼도 이제 아른아른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2: 네.
5: 더군다나 어제는 이제 패전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아 그것 때문에 졌다 이길 수 있었는데 이런 딱 한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예. 나왔거든요.
2: 네.
5: 이러니까 이제 속에서 또 열불이 더 나는 겁니다.
2: 네. 그러니까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5: 예.
2: 그게 9회 하주석 선수의 주루 플레이인 거죠.
5: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헤드 플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이없는 실책으로 나오는 경기, 이 나오는 플레이, 본헤드 플레이라고 하는데 그 0대3으로 뒤지다가 5대3으로 한화가 역전을 했고요.
2: 예.
5: 6대8로 다시 역전을 당했습니다. 한 점을 추가해서 7대8로 쫓아갔고요. 9회 말 한 점 차인 7대8로 공격에 들어갔거든요. 무사 1-3루 만들었어요. 8대8 동점 만들었습니다. 8대8 동점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뛴 1-4-2-3루였었거든요.
2: 예.
5: 여기에서 이원석 선수가 안타성 타구를 잘 쳤습니다. 자, 그런데 LG의 우익수 홍창기 선수가 슬라이딩 캐치로 이 공을 잡았거든요.
2: 예.
5: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는 아웃이 됐죠. 3루 주자 하수석 선수가 충분히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이 볼을 잡히게 되면은 3루 주자로, 3루 베이스로 돌아갔다가 곧바로 뛸 수가 있잖아요. 예.
2: 예.
5: 그래서 이제 공이 빠르냐, 이 주자가 빠르냐.
2: 그렇죠.
5: 대결 충분히 해볼만 했는데
2: 예.
5: 어정쩡하게 우리가 그 태그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정쩡하게 저 외야수가 공을 잡느냐 안 잡느냐 보면서 3루로 돌아가서 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2: 네.
5: 판단이 늦었죠. 근데 그런 사이에 이미 이제 LG는 외야수가 공을 다 잡아가지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러니까 이제 경기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 팬들이 왜 그때 안 뛰었냐. 어차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9개 말이었고요. 8대 8 동점이 상이었으니까 아웃이든 세이브든 한번 뛰어볼 만했잖아요.
6: 만약에 점수가 났으면
5: 이기는 거니까.
6: 연장도 안 가는 거예요.
5: 예, 만약에 아웃되더라도 기회는 한 번 더 있는데 그렇죠. 못 내면은 연장전 들어가니까. 예. 그 이래서 하나 팬들이 오늘까지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6: 아니 근데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주루 코치도 있지 않습니까?
5: 주루 코치는 사진이나 장면을 보니까 네. 아, 홈으로 이 손이 홈으로 뛰라고 이 홈 쪽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6: 그렇군요. 예. 한화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선은 살아 있어요. 예. 더군다나 팀 타율은 3위고요. 예. 근데 이제 마운드가 좀 약하다는 거죠.
5: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마운드가 완전히 붕괴가 됐죠. 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타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힘겹게 버텨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선이 폭발해도 승리를 쉽게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선발은 류현진, 왕현정 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어디 갔냐? 문동주 선수 어깨 수술 3진 아웃이고요. 아. 외국인 선수 선발 화이트하고 에르난데스 선수 모두 다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3세이브를 기록했던 마무리 투수 김서현 완전히 감을 잃어버렸어요.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합니다.
6: 아이고.
5: 그 황준서, 정우주, 이 박상원, 이 불펜에 내놓을 만한 믿을 만한 선수들도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전부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한화지 마운드는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누구를 올려보내고 불펜 누구를 대기시킨다가 아니라 그냥 그날그날 보고서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냥 내보내는 이런 형편의 마운드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한화 LG전만 2시에 시작해서 일찍 끝났거든요. 예? 자, 오늘 한화가 참 도깨비 팀입니다. 오늘은 LG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오늘은 11대 3으로 제압했거든요. 어이구. 그러니까 선발 오래간만에 투타 밸런스를 맞췄는데 선발 왕현청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 3실점 호투했고요. 시즌 3승입니다. 그리고 이 타선이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14개 집중해서 예. 11대 3으로 오늘 네.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6: 그렇군요. 자 이제 프로농구로 가봅니다. 챔피언 결정전 KCC와 소노, 소노와 KCC. KCC가 2연승을 달리고 오늘 3차전이 열렸어요. 끝났나요?
5: 예,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3차전. 예. 3차전에서 KCC가 88대 87 한 점차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6: KCC가요?
5: 예. 오늘 경기 보니까 그냥 이 그 승부의 여신이 올해는 KCC가 우승을 해라 이렇게 좀 봐준 것 같아요. 한 점차 예. 승리였는데 이 챔피언 결정전이 7전 4선 승제죠.
6: 네.
5: 거기에서 KCC가 3연승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KCC가 우승할 것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규리그 6위였었거든요. 정규리그 6위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하는 거는 KCC가 최초입니다. 종료 2초 전에 손호가 87대 86으로 앞섰거든요. KCC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일단 끊었죠. 끊어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는데 골 밑에 롱 선수가 가 있고 이 선수에게 한 번으로 연결한 겁니다. 패스를. 그래서 롱 선수가 슛 동작 취하려고 점프할 때 반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죠.
6: 그렇죠.
5: 롱 선수 자유투 두 개 다 넣으면 역전. 하나만 넣으면 연장전인데 네. 두 개 다 넣었습니다. 종료 2차 전에 경기 뒤집은 거죠. 자, 4차전은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이어집니다.
6: 어디서 하나요?
5: KCC니까 부산이죠.
6: 부산에서.
5: 예.
6: 예.
5: 뭐 연관이 있나요?
6: 아니, 손호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챔피언 결정전까지 갔으니까 첫 진출이긴 한데 한 번은.
5: 손호는 잃을 게 없어요. 그래도. 잃을 게 없고 더군다나 뭐 예. 우리 한마음이 다 됐죠.
6: 예.
5: 부단하고 팬들도 이번에.
6: 좋습니다.
5: 예.
6: 자, 그 탁구 남자 대표팀 세계 선수권대회 단체전 8강에서 중국에서 패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 주십시오.
5: 결국에 이제 우리 이 남자 대표팀이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단체전 남자 8강전에서 중국의 0대 3으로 패해서 준결승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6: 예.
5: 자, 탁구는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4강전 8강전 올라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중국만 나가지고 동메달 또는 은메달 따는 종목이거든요.
6: 네.
5: 그런데 이 희망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막내 오준성 선수 지금 19살이거든요. 세계랭킹 30인데 조별리그에서 이 오준성 선수의 화색으로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중국을 꺾었습니다. 중국을 이긴 게 단체전에서 중국을 이긴 게 31년 만이거든요.
6: 예.
5: 이런 성과도 거뒀기 때문에 비록 8강전에서 패했지만 오준성 선수의 의미 있는 이런 플레이 활약을 파력으로 이제 미래를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 좀 남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6: 네,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그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한국에 방문한다는 소식.
5: 예.
6: 여자 축구 클럽 팀의 방한이 처음이라고요?
5: 예, 여자 축구 클럽 팀은 처음인데요. 앞서서 좀 전해 주셨고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포츠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는 이제 북한과 우리의 그 스포츠 교류의 기사는 스포츠보다는 정치부에서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쓰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미 스포츠에서는 1990년대로 남북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우리 보통의 국민들이 남북 스포츠 대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6: 예.
5: 그래서 이미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동계올림픽 때 북한 선수들이 오더라도 경기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비스포츠적인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미녀 응원단
6: 네.
5: 이런 거가 이제 관심을 끌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6: 네. 지금 스포츠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과연 결승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거미의 기억상실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향기로운 꽃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들이 발길을 재촉하는 요즘 맑은 날씨가 잦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레 중부지방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5에서 10mm 정도로 양은 조금 적은 감이 있는데요. 강원도에는 최대 20mm 예보돼 있고요.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까지 동반될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날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비교적 선선해지겠습니다.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수도권 등 중부 일원과 동해안 쪽도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다소 불고 있어서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오후 5시 54분경에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진화는 완료됐는데요. 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성질의 남서풍이 불고 또 일사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 내륙의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대전 전주 9도 등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복사 냉각 원활히 이루어지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 20도에서 2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단계 예보돼 있고 오존 농도는 서울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

0: 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 9일 두바이 항구내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나무호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배 블랙박스 격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전날 밤 정부 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선원들의 귀국 여부는 선박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6원 오른 2011.2원이었습니다. 경유의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2005.4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협력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쿠스피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청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에 참석하에 양측이 MOU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스피는 올해 말 워싱턴 DC에 세워질 한미 조선 파트너십 센터를 활용해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 확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인 미국 방문에서 현지 시각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는 것을 비롯해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어떤 상처와 혼란을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내란당 대표의 안성맞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으로 회귀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으로 상처입은 국민의 마음까지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실제로 공소 취소를 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들어가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에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 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외교 정책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미국 내 멕시코 영사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CBS 방송이 현지 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관계가 악화한 국가의 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해왔다며 멕시코 영사관도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국무부의 영사관 검토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미국의 정치 상황을 존중하고 있는 만큼 그럴 만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 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0: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현이었습니다. KBS.
1: KBS 중심 채널.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풍겨오는 5월은 꿀벌이 가장 바쁠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꿀벌이 사라지면서 생태계,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1호 꿀벌 수의사인 정연기 원장님을 모시고 생태계의 파수꾼 꿀벌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세계는 지금에서는 미국과의 갈등 속에 이란이 모지타바 하메네이 중심의 신정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
1: 네, 조금씩 고속도로 위로 정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막히는 곳들이 많아서 여유 시간 가져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악부터 서해대교까지 7km 구간 먼저 밀렸다가 경계권에 들어선 이후로는 바람과 비봉 그리고 금천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속도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충청권에선 옥산분기점과 청주휴게소 사이로 6km 정도만 꾸준히 막히고요. 더 가서 안성에서 주춤했다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9km 구간 길게 밀립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구간 정체가 6, 7km씩 계속 이어집니다. 인천 방향이고요. 동수원과 북수원 사이로 6km, 이후로도 부곡과 월곡분기점을 시작으로 7km씩 브레이크 밟습니다. 60번 서울 양양선은 대체로 수월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서울 쪽으로 강일에서만 짧게 밀립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여전히 경기 서쪽이 불편합니다. 판교 쪽으로는 계양부터 송내까지 7km, 반대 일산 쪽으로는 안현분기점부터 9km 구간 밀리고요.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 방향으로 서안암과 성남 부근에서 짧게 속도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0: 다가오는 5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꿀벌의 날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 꿀벌 집단 폐사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도 위험해진다고 하죠. 실제로 100대 주요 농작물 중 71개가 전적으로 꿀벌 수정에 의존을 하고 있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인 정연기 꿀벌 동물병원 원장님을 모시고 작지만 소중한 꿀벌을 지키는 방법 또 꿀벌 수의사라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정연기 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꿀벌 동물병원이라는 게 어디에 있나요?
2: 네, 대전 강역시. 예. 네,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오늘 대전에서 오셨습니까?
2: 네,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0: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꿀벌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또 있습니까?
2: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 첫 꿀벌만 전문하는 동물병원이 저를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꿀벌 수의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계신가요?
2: 네, 현재 저를 포함해서 한국 양봉 농협이요. 예. 이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서 결성한 품목조합 한국 양봉 농협 조합원 그 동물병원 직영 동물병에 2명 또 강주에 2분 또 충북에 1분 해서 전문적으로 꿀벌 동물병원을 하시는 예. 분은 6명이 있습니다.
0: 6분밖에 안 계신가요?
2: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 동물병원을 하면서 꿀벌을 진료하시는 분 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명이 있습니다.
0: 아, 야, 대한민국 인구 중에 딱 13분만 계시는 거 직업이시네요.
2: 네, 많이 이제 그래도 배출됐습니다.
0: 아, 네. 많아진 거군요. 그러면 이제 꿀벌 수의사라 하면 꿀벌도 가축으로 본다는 말일까요?
2: 네.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꿀벌이 가축이라고 생각 못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예. 축산법의 제2조에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축이란 하면 소, 돼지, 닭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꿀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2: 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에요. 예, 거기에 또 제2조 정의에 가축이란 소돼지 하면서 꿀벌이 규정되어 있고 예. 또한 그 가장 중요한 건 수의사법이에요.
0: 예. 예,
2: 수의사법의 제2조 동물이란 수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해서 예, 규정하고 있는데 소돼지 닭 조류 이제 수생동물 예. 거기에 꿀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0: 아,
2: 그래서
0: 그렇군요.
2: 수의사가 예, 진료를 합니다.
0: 진료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아니 그러면 1호 꿀벌 수의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2: 어쩌다가 제가 1호 꿀벌 수의사가 됐는데요. 예. 어연 그래 13년도에 이렇게 개설하고 보니까 12년 지금 9개월 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0: 2013년도요?
2: 네.
0: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수의 면허를 가지고 계시다가
2: 네.
0: 이제 꿀벌을 내가 전문으로 해야겠다 하신 거겠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꿀벌에 대한 인연을 맺으셨는지 꿀벌에 관심을 두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2: 관심을 두게 된 계기도 또 우연인데요. 제가 예. 그 1992년도에 대전 강역시 가축위생연구소 지금은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거기에 가축위생연구소에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예. 공직자로서. 그때 제가 맡은 업무가 양봉 업무를 맡게 됐었어요. 그런데 양봉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거든요. 예. 학교에서 배운 바도 없고 사회에서 안 왔는데 이걸 맡고 보니까 이 기회에 좀 더 알아봤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그때 그 호기심을 가진 거죠.
0: 예.
2: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꿀벌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고 양봉장을 이제 찾아갔어요.
0: 예.
2: 이제 그 간에서 배급하는 약 좀 들고 예. 찾아가서 이렇게 딱 배우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요. 약을 들고 들어갔는데요. 봉장 밖에 나와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벌에 쏠까 봐 아. 들어가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 건 그렇죠. 사실이죠.
0: 네.
2: 그런데요. 그때 명색이 수의사라고 생각하면서 벌을 공부하고 왔었는데 그 약을 들고 서 있는 제가 참 처량하고 아. 그래서 벌은 쏠 때 쏘이더라도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들어가서 시작한 게 어느 날 꿀벌 수의사가 이렇게 예. 되게 됐는데 가장 큰 동기는 그 우리 양봉이님들에게 이제 가서 물어봤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꿀벌의 질병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대요.
0: 예.
2: 그러면 그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다 또 각각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해 줘요. 그걸 전체적으로 기록 관리를 하고 그거를 갖다가 검토해 보니까요. 예, 질병이 한 가지면 그에 따른 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 조사해 보니까 다 틀려요.
0: 오.
2: 그래서 아 여기에는 왜 이렇게 다 다를까? 여기에는 올바른 지침이 없다.
0: 아.
2: 아 이게 지침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지침을 그러면 한번 제가 알아봐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계기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수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시면 흔히 우리가 아는 가축을 네. 진료하시기가 쉬운데요.
2: 저도 사실은 꿀벌 가서 했을 때요. 그렇게 이제 그 지침이 없게 사실은 제가 이제 학부장에 공부를 하고 수의사로서 개업을 하면은 대동물 소를 많이 다루고자 이제 그쪽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0: 예.
2: 그 꿀벌은 사실적으로 제 생각에 이제 아 이렇게 지침이 없으면 금방 알 수 있겠겠다.
0: 예.
2: 사실적으로 작으니까요.
0: 그렇죠. 뭐 소는 이만한데.
2: 네. 소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게 한나자리면 공부되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했었죠. 예. 그런데요. 거기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0: 아하.
2: 그래서 벌의 생리, 벌을 키우고 있고 어떻게 키우는지 또 벌에게 하고 있는 걸 그래서 양궁공장을 찾아가게 됐어요.
0: 예.
2: 그때 제 나름대로 그 계획을 했죠. 대전시에서 예, 축산을 하고 벌을 키우시면서 또 축산과를 나와서요. 또 그렇게 한 분에다가 좀 많이 키우고 이동하지 않은 분이 있을까 예. 하고 찾아봤으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0: 네.
2: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죠.
0: 예.
2: 예, 그래가지고 바빠요. 양모님들이. 그래서 가서 바쁜 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K. 그래서 그 말씀에요. 또 명색이 수의사라고 좀 알량한 또 어떤 자존심이 또 있겠죠. 자만심도.
0: 예,
2: 예, 예. 예, 그때 딱 돌아서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쁘시잖아요.
0: 예.
2: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92년도에 이제 돌이켜서 가면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뜻은 뭐겠어요. 1년 후에는 선생님보다 더 제가 능가해서 하산하겠다는 뜻 아닙니까요.
0: 예, 예, 예.
2: 그런데 지금 그건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0: 네.
2: 이렇게 와서 지금에 와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도 하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0: 아하.
2: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등치가 크면 클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고 등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어렵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꿀벌 동물병원을 개원을 하신 거예요.
2: 아 꿀벌 동물병원은 그로 해서 한참 됐죠.
0: 그렇죠. 2013년도에.
2: 그러니까 13년이니까 저 뭐야 20년을 넘게 이제 됐잖아요.
0: 예.
2: 30년 자리에 돼서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꿀벌을 한번 또 해보려고 이제 해서 개설을 하게 됐던 거죠.
0: 그런데 그러면 동물병원 이름이 꿀벌이라는 이름의 동물병원인지 아니면 꿀벌만 다루는 동물병원인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요.
2: 처음에 저도 그 장명을 할 때요 두 가지를 사실적으로 노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꿀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나.
0: 예.
2: 그래서 일반 동물도 좀 취급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으면서 꿀벌 동물병원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헷갈려서 전화를 해왔었어요. 그리고 일반 이제는 양봉하신 분들은 전부 다 꿀벌 동물병원이 꿀벌 전문 동물병원인 줄 알고요.
0: 네.
2: 일반 분들은 아직도 이제 같이 개명돼 있으리라.
0: 그럼 다른 동물들은 안 보시나요?
2: 예, 저는 이제 꿀벌만 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지금은 그럼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을까요? 어떻습니까?
2: 아,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예. 분위기하고 지금 달라져서 꿀벌 수의사가 이제 인식이 많이 돼서 예, 갈수록 제가 바쁘다는 것이 예, 그거로서
0: 제가 증명이 되는군요.
2: 예, 증명이 됐다고 표현할게요.
0: 네. 지금 이제 5월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 바쁜 시기이시죠?
2: 네. 어떠십니까? 지금 5월에 한국의 여건에서는 지금 예. 아카시 꿀단이라고 바쁘죠.
0: 아하. 그런 이제 벌이 바쁘기 때문에 또 수의사를 필요로 하는 농가도 많을 것 같은데요.
2: 아, 사실은 그 네. 반대예요.
0: 네?
2: 예전에 예를 들면은 지금 양봉가로 보면 우리가 농사짓는 거로 보면 이때 농번기거든요.
0: 네.
2: 가장 바쁜 때에서
0: 그러니까요.
2: 사실은 수의사를 부를 겨를도 없고 벌도 바쁘고요. 그래서 부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수의사는 농한기죠.
0: 아.
2: 예, 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바빠요.
0: 예.
2: 왜냐하면 벌들이 또 많이 또 아파하니까.
0: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높아지니까 예,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꿀벌도 병에 걸릴까? 그러면 꿀벌이 아프면 증상은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2: 예, 모든 생물은요. 일단 다 아픕니다.
0: 예.
2: 안 아픈 생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 꿀벌도 아픈가 근데 진짜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0: 네.
2: 알려진 현재까지 더 있는 알려진 질병이 이제 곰팡이를 비롯해서 온충성 그러니까 기생하는 거요. 또 기생충을 비롯해서 세균성 또 바이러스 질병도 있어요. 네, 그래서 36가지가 있습니다.
0: 꿀벌 질병이요?
2: 네. 네.
0: 그러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2: 각각 다 생물은 틀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세균성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제 썩고 예.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0: 예.
2: 이제 노제마나 이런 이제 질병에 이제 지금은 곰팡이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노제마에 감염돼 있으면 이제 설사도 하고
0: 꿀벌이요?
2: 예, 설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설사도 하고 기어다니고
0: 예.
2: 아파하면은 이제 뭐야 버둥거리기도 하고요. 네, 또 예, 특히 이제 농약에 의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서 살충제요?
2: 또 예, 그렇게 해서 또 죽는 모습이 틀리고요. 또 바이러스 질병이 돼서 마비됐을 때요 나타나는 게 틀리고요. 기생충에 의해서 이제 특히 꿀벌 진드기
0: 예.
2: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자라야 될 발육해야 될 부분이 못해서 불구되는 현상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0: 그러면 일단 딱 들은 생각이요. 꿀벌이 재발로 아니 재발이 아니죠. 제 날개로

0: 동물병원을 찾아올 리가 만무하고요. 뭐 양봉농가에서 얘 좀 봐주세요 하실 수도 없고요. 왕진을 가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 네. 거의 먼저 왕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꿀벌이 아프다고 네. 병원에 와서 수술하고 또 입원하고 태어날 일은 애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없겠죠.
0: 예.
1: 네. 그렇기 때문에 꿀벌이 다 또 많이 궁금하시는데요. 꿀벌은요. 그 한 마리를 갖다가 치료해서 벌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벌통 앞에 벌 한 마리가 떨어져서 바둥거려요. 그걸 주워서 치료해 가지고 다른 동물같이 이렇게 벌로도 할게 할 수 없어요.
0: 예.
1: 그랬더니 그러면 뭘 치료하는데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예. 그 꿀벌은 한 마리는 변온 동물이거든요. 온도에 따라서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몸의 체온도 변화가 되거든요. 그 변온 동물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꿀벌 한 마리는 변온 동물에서 우리 사람이나 포유동물을 보면 세포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그 살점을 떨어진 근거로 해서 벌 전체 벌통 속에 2만 마리 3만 마리를 막 들어있잖아요. 그게 벌통 속에 여왕벌 일벌 숙벌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 한 마리가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개체예요.
0: 예.
1: 한 몸이요.
0: 네.
1: 그래서 그 떨어진 벌로 한 마리를 가지고 진단을 해서 전체 벌통 속에 있는 2만 마리, 3만 마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거치는 거죠.
0: 아니 그러면 일단은 전국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1: 네.
0: 환자가 찾아올 리가 없으니까요.
1: 네.
0: 얼마나 다니십니까?
1: 사실 제가 많은 시간이 거리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길거리에다가 시간과 돈을 다 버리고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차를 지금까지 13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승용차를 3대째
0: 예.
1: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0: 네네.
1: 그러고 보니까 그건 1년에 한 5만 킬로씩 뛰어요.
0: 1년에 5만이요?
1: 네. 그러면 오늘 한 4천 킬로 이상 뛴다고 봐야겠죠.
0: 보통 1년에 만 킬로 뛰기도 쉽지 않은데.
1: 네. 그런데 놀라. 그렇죠. 차가 3대나 교체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뜁니다.
0: 한 4년에 한 대꼴로 지금 이제 타신 거군요.
1: 그런데 이해가 가잖아요. 대전서 출발해서 이렇게 서울으로 와도 예를 들면 170 이렇게 되잖아요.
0: 예, 예,
1: 조금
0: 예.
1: 더 가면 200km 귀가하면 그렇죠. 그 500은 금방 갑니다.
0: 근데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진료를 하러 가실 때 장비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뭐 청진기 하나만 들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네.
1: 저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우선 제가 이제 들으면 이를 소 이제 대동물하고 전혀 좀 달라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우선 거기 가면 현미경도 있습니다.
0: 그렇겠죠.
1: 예, 소형 이제 휴대용 현미경, 또 학대경, 또 진드기 꿀벌 진드기를 개체수를 진단하기 위한 점검기.
0: 예.
1: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꿀벌도 청진기를 가지고 하니까 가 생소해하시는데
0: 예.
1: 사실은 벌통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벌로 이렇게 사람은 벌 한 몸이죠.
0: 예.
1: 그 벌통을 갖다가 겨울에요.
0: 예.
1: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추운 그 찬바람이 들어가면 벌통에 따뜻하게 온화가 있는데 큰 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렇게 열어보지 못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 안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0: 예.
1: 그때 청진기를 활용을 해요.
0: 아, 청진기를 쓰시는군요.
1: 예. 벌통 벌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벌통에 이렇게 측정해서 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청진을 하는 거고요.
0: 그렇군요.
1: 요새는 이제 청진기 대신 저 적외선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걸로 앱에서 찍고
0: 온도.
1: 벌통에 온도를 이용해서 벌이 어떻게 있는가를 또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놀랍지만 그런 장비도 갖고 다니면서 또 염도 측정기도 있어요. 이제 벌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현장에서 있고 또 거기서 궁금한 거는 또 벌을 가지고 와서 예
0: 검사
1: 동물병원에서 이제 실험실 검사도
0: 네.
1: 하고 또 양봉장 전체요 어떻게 놓여 있고 주변에 어떤 미온수가 어떻게 놓여 있는가 해서 드론 무인 비행기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도 가지고 활용하고 그래서
0: 야.
1: 차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0: 주행 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네요.
1: 네.
0: 아니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벌을 상대로 일을 하시다 보면 벌에 쏘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떠십니까?
1: 당연히 쏘이죠. 그래서 저는 웃는 얘기로 그렇습니다. 사실도 그렇고요. 전국 봉침을 맞고 다니고.
0: 아이고야.
1: 지금 제 눈 이상하잖아요. 어제 또 벌에 쏘였거든요.
0: 아이고 부으셨군요.
1: 네. 전국 봉침을 맞고 다니고. 그런데 더 벌도 이렇게 아프면 사나워지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더 사납죠.
0: 예민해지는.
1: 그래서 거예요. 저라고 봐주지 않고 많이 쏘입니다.
0: 아, 그러면 그런 어떤 진단이라는 게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오나요?
1: 꿀벌이 그래서 제가 그 대동물 수의사로서 지망을 하고 조금 예. 예, 소를 갖다가 예를 들면 소를 치료하기 수술을 할 경우 있잖아요.
0: 예.
1: 마취를 시키잖아요. 마취시키고 수술을 다 했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마취가 딱 되면 소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0: 예.
1: 그러면 소가 살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수의사로서 긍지와 희열도 느끼거든요. 그런데
0: 네.
1: 꿀벌은요. 지금 와서 바들거린 거 그거는 죽는 거예요. 세포 같은 그거는 살려내는 거 아니고 벌통 속에 있는 걸 살려내기 위해서는 빨라야 일주일. 그러나면 벌 이제 알에서 또 태어나는 데까지 21일이 걸리잖아요.
0: 예.
1: 20일 후에 결과를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저도 듣는 우리 양봉인도 둘이 다 답답하죠.
0: 아하, 그렇군요.
1: 그게 좀 힘들어요.
0: 개원은 2013년도에 하셨다고 했지만 이 꿀벌과의 인연은 93년도,
1: 92년도부터
0: 예.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넘게 지금 이제 벌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은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진단이 나오면 실제적인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나요?
1: 우선 현장에서 먼저 살피고 기본적인 치료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정확한 거는 실험실 진단까지 예. 해서 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데 우선 세균성 질병은요.
0: 네.
1: 미국 부조병, 유럽 부조병 이렇게 세균성 질병은 법정 전염병이고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를 또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여 요령을 가르쳐 주고 또 해서 네 하고 모든 게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0: 그 뭐 분무 방식이 되나요?
1: 아니면? 아니 이제 여러 저 주는 방법이 이제 예를 들면 가루 설탕 오고
0: 아.
1: 약 오고 혼합해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0: 그럼 뭐 이게 양봉통 앞에다 놔두나요?
1: 이제 그 안에 볼통 안에다가 위에다가 놓고 가져가게끔 하고 또 설탕 물에 혼입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0: 설탕물은 이제 자기들이 오니까요.
1: 네, 거기 이제 안에다 해서 또 각각 용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주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좀 아 내가 이 길을 걷기를 잘했다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요.
0: 예.
1: 저 자신도 예, 처음부터 어떤 확신을 가졌던 건 아닌데요. 이 또 우리 벌지기님들 양봉인들도 조금 긴가민가 할 때 이제 차츰 와서 새롭게 이렇게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벌이 치료되고 나아지니까요. 그 인정해 주고 이렇게 불러주고 칭찬해 줄 때가 역시 보람이 있어요.
0: 네. 참 정말 그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꿀벌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제가 못 해봤거든요.
1: 네.
0: 네. 왜냐면 그냥 그러면 폐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합니다만 아픈 꿀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 개체 수가 줄고 있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현장에서 느끼시는 건 어떠십니까?
1: 예. 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후 변화라고도 하고 또 주변에서 농약 살포도 하고요. 또 예, 전염병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먹이 부족이요. 예,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가 생기는 게 복합적입니다.
0: 예.
1: 그래서 참 진단하고 이렇게 그게 힘들어요.
0: 예. 예.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는 걸 느끼시나요?
1: 개체 수는 지금 우리나라 시계에서는 여건적으로 벌을 키우고 있는 것은 밀도가 높죠. 그런데 이제 많이 죽고는 있는데 밀도가 키우는 것도 많고 죽는 것도 많지만 또 키우고 있는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벌이 많이 어떤 연유로 죽는다. 그거는 죽고 있습니다.
0: 예. 올봄 같은 경우 이제 봄꽃이 남부지방부터 이렇게 서서히 중부지방으로 개화를 해야 되는데 거의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상기후의 영향이다라고 또 분석을 하던데 이런 날씨가 꿀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1: 기후 변화가 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예, 기후가 변덕스럽게 자꾸 변하면은 좀 사람도 네. 거기에 이제 정해 볼도 똑같겠죠.
0: 막 추웠다 더웠다. 네. 네.
1: 그러면 이제 볼도 그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벌의 먹이인 자.

0: 저는 또 거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닙니다.
1: 예.
0: 실질적으로 예, 벌에게는 가장 우리 살아있는 생물체에게는 다 똑같죠. 먹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먹이의 확보도 조금 또 예. 많이 부족한 예. 많이 키우니까요. 똑같은 먹이는 있는데 벌수가 더 많으면은 또 먹이 부족이 일어날 거고요.
1: 예.
0: 이제 거기에다가 저는 또 이런 얘기예요. 그 우리 양봉인의
1: 예.
0: 실기의 차이.
1: 실기?
0: 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1: 아,
0: 재능.
1: 예.
0: 이제 그런 게 같이 다 키우는 게 틀리잖아요.
1: 예.
0: 지금 키우는데 어려운 분도 많지만 또 그중에서도 잘 키우는 분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런 차이도 또 무시 못 하겠더라 이거죠.
1: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차이를 좀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요.
0: 예, 그런 차이를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예,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1: 예.
0: 모든 게 다 되겠지만 우리가 소, 돼지, 닭은 궁극적으로 이제 소돼지 닭을 우리가 양축하면서 이제 조금 수입을 원하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1: 예.
0: 그럼 소돼지 닭은 궁극적으로 죽어야 돈이 되거든요.
1: 잡아야.
0: 예, 네, 그래 죽어야 돈이 되잖아요.
1: 그렇네요.
0: 꿀벌은 죽어버리면 돈이 될 게 없어요.
1: 어, 맞네요.
0: 그럼 결론적으로는 살려야 돼.
1: 예.
0: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돼지 닭은 우리가 양축하겠다고 먹이를 주잖아요.
1: 예.
0: 벌은 저희들이 먹고 살겠다 가져오는 먹이를 우리가 뺏거든요.
1: 아.
0: 거기에서 먹이 뺏기고 온전한 생물이 있을까요?
1: 아.
0: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먹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현장에서는 저도 놀라운 게 생각보다 벌 키우시면서도 먹이를 뺏는지 미처 몰랐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 아.
0: 그저 그냥 꿀 생산하는 줄 알았어.
1: 그렇죠.
0: 네,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근본은
1: 예.
0: 원인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1: 어, 그러면 뺏지 않고 이 꿀벌들에게 너희들이 먹이가 아직 있다라는 거를 뭐 인지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0: 방법인가요? 그들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1: 아.
0: 언제든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어떤 연유로든 가다 꿀벌을 속이지 말라.
1: 근데 사실
0: 속지도 않겠지만은
1: 예.
0: 속이지 말라는데 더 중요한 거는 꿀, 꽃가루 등을 갖고 먹이를 가지고 굶기지 말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꿀을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서 예를 들면 벌이 필요한 만큼 좀 놔두고
1: 예.
0: 잉여분을 채취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혜를 좀 갖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요즘 뭐 AI도 많이 각 분야에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양봉에 대한 그 방식? 기술도 많이 좀 발전해가고 있나요?
0: 아니요. 바뀌고 있죠.
1: 예.
0: 스마트 양봉이고 또 모든 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 양축은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경험의 가중치가 가장 이렇게 높은 것은 꿀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경험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그 경험도 좀 합리적인 변화 에 따라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 바뀌어져야
1: 네.
0: 된다 생각합니다.
1: 네. 여러분은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인 정영기 원장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 앞서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라는 말이 뭐 아인슈타인이 했네 안 했네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있는 말이었나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0: 모든 문헌을 보면 아인슈타인이 한 것처럼 많이 돼 있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저도 똑같이 이제 문어 먹으니까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했을까? 그래서 마침 아인슈타인의 자서전을 읽어보게 됐어요.
1: 예.
0: 읽어봐서 한 700여 쪽 되는데 그걸 읽어봐도 어디에 벌하고 관여되는 건 없어요.
1: 예.
0: 그래서 또 어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꼭 안 해도.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저 세계 양봉대회를 갔더니요. 예, 거기에서 그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한 11년 이렇게 앞서 있는데 우리 파랑새 작가 예, 모리스 마테닝크라는 파랑새 작가가 하는데 그분이 벌도 키우면서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거든요.
1: 예?
0: 그분이 했다는 자료가 궁극적으로
1: 아,
0: 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1: 예.
0: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아, 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 그 모리스 마틴보다 더 훗날 사람이니까 혹시 인용은 할 수 있었겠구나.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럼 정확한 그 뭐 표현

0: 골면이 어떻게 예. 됐었나요?
1: 꿀벌이 살아면 인류가 이제 살기가 어려운데 한 4년 살기가 어려울 거다. 어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말이에요.
0: 그럼 그 말 자체는 또 이 어떤 근거가 있는 표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적인 거는 예, 그 꿀벌이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것 중에 동물 중에 또 가장 영리하다고 천재성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 동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작물의 주요 작물의 한 74% 이런 정도를 갖다가 하냐면 만약 꿀벌이 있으면 그런 작물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0: 수정이 안 되죠. 예.
1: 그러면은 우리의 식량 부족이 일어나는 예. 게 중요하죠.
0: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또 이제 그 식 국제 뭐 식량 농업 기구 이런 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양봉 농가가 입는 피해나 고충 또 양봉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일반 농가들도 좀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1: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양봉 농가가 벌이 없는데 사실은 요새는 이제 시설 재배, 그 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은 이렇게 해서 작물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거기에 꽃가루 이제 화분 매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벌이 아주 중요한데 벌이 없으면 이제 그런 연쇄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따르죠.
0: 네. 네. 그래서 꿀벌은 이제 환경 지표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5월 22일을 유엔이 세계 꿀벌의 날로 정한 것 같아요.
1: 네. 네네.
0: 그래서 꿀벌을 지키기 위해서 양봉업계 우리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어떤 노력을 어떻게 기울여야 되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 예, 지금 꿀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 관심을 갖고 있어요.
0: 예. 예,
1: 꿀벌이 이제 이렇게 죽는다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꿀벌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날 꿀벌이 미물이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영물인 거예요.
0: 예.
1: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가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명은 사람이나 벌이나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서로 살 수 있게끔 해주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해 주고 또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국제 말씀 들어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찾아가 다니시고
1: 네,
0: 하는 것 같아요.
1: 네. 방금 말씀에 조금 제가 조금 어긋나게 대답한 건데 사실 5월 20일 꿀벌이 날 행사를 해서 슬로베니아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0: 예.
1: 잘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여러 가지 꿀벌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데 5월 달은 한국의 여건상 아까시쿠를 따해서 많이 바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 행사를
0: 네.
1: 좀 하기 어렵고 슬로베니아 여기 한국 그 주재 이제 대사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행사하는데 한국 양봉협회나 한국 양봉농협 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0: 예.
1: 간간이 이제 다른 때 양봉의 네. 날 행사 이런 때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양봉업을 잠깐 해본 적이 있다. 박사님께 존경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글을 달아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꿀벌을 지켜보시면서 꿀벌로부터 배우게 되는 좀 교훈이나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참 많아요.
0: 예.
1: 방금 자기했잖아요. 제가 진짜 배울 거 없는 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모를까 하는데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표현하면서 그 꿀벌이 우리가 이타적이란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분을 이제 대조적으로 양벌을 교체할 때가 있어요.
0: 예.
1: 이제 오래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교체할 때 그때 왕을 교체하면서 그 왕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어차피 폐왕이잖아요. 버릴 왕을 따로 모아가지고 봉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 가서 어차피 이제 죽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묻어주면서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런 벌지기님 우리가 양봉인이 계신가 하면은요.
0: 예.
1: 이제 바쁘고 힘드니까 그 양벌을 쉽게 한다고 그 양벌을 자기들 새끼에
0: 버는
1: 데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경우가
0: 예.
1: 있거든요.
0: 예.
1: 이 두 분들이랑 그 벌 키우는 게 전혀 달라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벌로부터 배우면서 이 생물에서 감사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0: 예.
1: 그게 아주 중요하더라 이런 게 네. 배려와 감사죠.
0: 네. 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과 앞으로 남은 계획 전해 주십시오.
1: 아, 언제 다녔는데 아무 년대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잘 가는데요. 계획이 꾸준히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이런 나와서 하는데 꼭 그 우리나라는 불모지에서 아직 꿀벌이 그래서 꿀벌 질병학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데 그 연령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고요.
0: 예.
1: 네, 또 꿀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께 큰 일을 했어서 우리가 그걸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도 조금 알고 막 생각보다 지금은 꿀벌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꿀벌의 날을 앞두고 국내 1호 꿀벌 수의사인 정영기 꿀벌 동물병원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요.
0: 예.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온난한 남서풍이 불고 일사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2, 3도 정도 낮 기온이 올라서 서울, 광주 내일은 25도, 대구 27도 등 20도에서 27도 사이의 낮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복산행 가게에서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에 머물겠고요. 대전, 전주 9도 등 6도에서 14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 내륙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모레는 중부지방에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일교차는 줄고 남부지방은 계속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레 중부지방 오후에 5에서 10mm, 강원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건조한 가운데 부족한 양이기는 해도 일부 지역 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도 예보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건조특보가 확대됐고 앞으로도 특보 해당 지역 늘 걸로 보여집니다. 주로 경북 지역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 서울과 일부 경기 또 강원 동해안 충북 경북 등 중부 일원과 동쪽 지역 전체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내일부터 서해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혜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이동량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부 구간으로만 정체 남아있는데요. 우선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쪽,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3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이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이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 중입니다. 판교에서 이산 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 속까지 정체입니다. 더진나 매송에서 팔곡 분기점까지는 5km 정체 남아 있고요. 이후로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4km 정체입니다. 남해 제1지선 창원 쪽은 산인곡의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세기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0: 네, 뭐 이란에 대한 미국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전쟁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5: CNN이 정보당국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서 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뭐 지금 그 대통령 말도 못 믿는 판국에 이게 무슨 근거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0: 네.
5: 그런데 사실은 그 전쟁 또 협상 이런 데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0: 예.
5: 그 정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데 상대를 파악해야 뭐 거기에 맞춤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란 같은 경우에 모스타바가 이 거취가 거취를 알 수 없는 이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0: 예.
5: 말하자면 불확실성. 우리가 네. 뭐 NCND에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0: 네.
5: 이게 지금 그런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전쟁 초기에 알리 하메네이를 이제 바로 표적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0: 네.

0: 자, 그때만 해도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고만장했죠. 이란 국민들한테 자, 이제 들고 일어나서 너희들 정부, 이게 지금 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이 무너질 거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미국의 치밀한 정보에 의한 승리였죠. 사실 그 국가 원수의 동선이라든가 은신처 같은 것은 특급 비밀이죠.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타격을 했으니까 그때 그 정보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지금 이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이 도대체 안 나타나는 건지 못 나타나는 건지 이 지금 현 상태는 뭐 어디를 다쳤다, 뭐 얼굴 같은 데 다쳐서 못 나온다, 뭐 다리가 한쪽이 절단이 됐다, 무슨 모스크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다, 뭐 등등등등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이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모스타바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굳이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란, 미국 이란 공격을 할 때 최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이란 권력 체계가 굉장히 그 복잡하게 네트워크화 되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자 지금 최고 지도자라고 혼자서 뭘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전문가 회의란 게 있고 또 군은 혁명 수비대가 있죠. 또 대통령이 있고 의회도 있고 행정부는 따로 있어요. 또
1: 예.
0: 그리고 종교 네트워크, 성직자 네트워크가 있고 또 정규군도 있고 사법, 의회. 뭐 이렇게 해서 대단히 복잡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런 전쟁을 상정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란이 이 사실 그 신정국가라고 해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이상을 쫓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이 정치가 작동하는 스타일이나 그 시스템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세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모스타바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의 모스타바도 한 부품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통 부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품이지만 그것이 빠진다고 해서 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신정체제인데 이 최고 지도자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귀신정체제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그러면 혹시 그 최고 지도자가 그럼 뭐 그 정도면 내부 권력 투자 이런 뭐 예컨대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나서 이거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물론 뭐 그런 가능성이 뭐 하나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네트워크인데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지금 이 정권이 유지될 때 자신의 생존과 이익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이걸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1: 예.
0: 그럼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전쟁 중이죠. 자, 배에 물이 막 새는데 선원들끼리 멱살부잡이하고 싸울 이유가 없겠죠. 우선은
1: 예.
0: 물부터 퍼내겠죠.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1: 그러면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어떤 그런 종교적 권위가 있는지 무게감이 있는지
0: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란이 이제 우리 신정국가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거냐 그걸 간단하게 좀 우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 하면 뭔가 영적이고 뭐 세속적인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1: 예.
0: 이 이슬람이나 또 유대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종교를 생각하면 신학을 생각하죠.
1: 예.
0: 신학이 아니라 법학을 생각해야 됩니다.
1: 오.
0: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직자들은 법학자예요. 율법학자입니다.
1: 아, 율법이요.
0: 그렇습니다. 이 종교의 기본은 유대교 같은 경우는 토라라고 하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그 율법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교는 샤리아라고 합니다. 이 샤리아에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그 고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신학과 법학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 법학이 가장 핵심이에요. 거기다가 이 그래서 지금 그 이게 사실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거의 쌍둥이처럼 좀 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비슷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 커뮤니티를 학자 지도 체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기도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까 제가 법학을 한다고 말, 이게 율법이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이제 그 종교 지도자가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계층이 있어요. 뭐 이 가톨릭에도 뭐 본당 신부가 있고 주교가 있고 대주교 추기경 왜 이렇게 있듯이
1: 예,
0: 예. 그 호자톨 에슬렘이라고 해서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런 신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긴 사실 성직자라고 하는 표현 우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성직자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이제 첫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 아야톨라라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이 아야톨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율법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을 아야톨라라고 합니다. 대략 지금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시아파 국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다음 그중에서 특히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서 이제 추종할 만한 사람이 대아야톨라인데 말하자면은 캐도릭에 비유하자면 뭐 추기경쯤 될까요?
1: 예.
0: 뭐 그런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50명 정도 되고 이란이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지도자가 되는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아야톨라도 있고 그래요. 대아야톨라도 있고 그런데 이 모스타바는 아야톨라입니다. 대아야톨라가 아니고.
1: 아, 예.
0: 예. 그러니까.
1: 1,000명 중에 한 명.
0: 약간
1: 이네.
0: 모자라는 거죠.
1: 아하.
0: 그런데 사실은 이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도 대아야톨라가 아니었어요.
1: 예.
0: 아야톨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고 최고 지도자가 된 지 5년 후에 대아야톨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부친 때부터 종교적인 정통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만 뛰어났지.
1: 아.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지금 알리 하메네이가 폭격에 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모스타바는 순교자의 아들이 됩니다.
1: 아.
0: 이 순교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대아야톨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게감을 갖췄다.
1: 네.
0: 그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란 전쟁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지금의 어떤 신정 정치라는 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이슈네요.
0: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판을 한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1: 예.
0: 베네수엘라처럼 최고 지도자만 제거하면 바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 지금은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가장 큰 이슈가 돼 있죠.
1: 네.
0: 그다음에 이러한 핵물질 제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요. 곰곰이 따져보면 전쟁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뭔가 얻어낸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게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고 뭐 미국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란의 군사 인프라를 많이 파괴를 했고요.
1: 네.
0: 저항의 축을 많이 약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그전에 국민 저항으로 몰락 위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 신정 정권의 출구 전략을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1: 아하.
0: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란에서 일찍 철수했다가 3년 뒤에 문제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이미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인상을 받고요. 이란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미국과 협상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가면 정권 자체는 존립할 가능성이 이 몰락할 가능성보다는 더 커 보입니다.
1: 이란의 정권이요?
0: 그렇습니다. 이란의 네. 신정 정권.
1: 네. 그럼 미국이 얻는 것은?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군사 인프라를 파괴했고 저항의 축을
1: 외에는?
0: 약화시켰는데
1: 예.
0: 결국은 마치 이제 프로팀과 고등학교 팀이 이 게임을 했는데
1: 네.
0: 프로팀이 그냥 골대만 여러 번 맞추고 비긴 골이 돼서 얻은 것이 별로 없다.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8시 정각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4: 휴일인 내일 오늘과 비슷한 날씨에 낮 기온은 2에서 4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대기질도 청정해 5월달답게 야외 활동하는데 무난한 날씨 펼쳐지겠고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가벼운 더위가 느껴질 수 있는 기온대까지 도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겠습니다.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나는 곳도 있겠고요. 상주 같은 경우는 27도로 예상돼 거의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서울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은 20도에서 27도 사이,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6도에서 14도 사이로 복사 냉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오늘과 거의 비슷할 걸로 보여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온난한 남서풍이 부는 데다가 일사가 강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이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구름이 거의 없겠고요.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최대 20mm 가까이 내리겠고 천둥, 번개, 돌풍, 또 우박까지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꽤 많습니다. 각별히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6: 중심 채널 KBS.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서울의 일본 라멘 문화 이야기입니다. 일본 라면이 일부 마니아 음식에서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외식의 문화로 자리 잡는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청명한 5월을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이죠. 탁 트인 시야가 매력인 전국의 이색 전망대와 스카이워크 소개해드릴게요.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서울의 라멘 문화 이야기입니다. 요즘 라멘집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좀 서울의 그 대학가를 제외하고는 낯선 음식 아니었나요?
2: 그렇죠. 네. 최근에 라멘집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특히 그 홍대 주변은 거의 뭐 줄 서 있는 집들은 전부 라멘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0: 그래요.
2: 그래서 주변에 제가 잘 아는 중국집 사장님이 계신데 네.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0: 아 중식당이 오히려 괴로워한다.
2: 예, 네, 너무 잘 되니까 라면 집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네. 사실은 그 소비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세요.
0: 예.
2: 왜 이렇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때 뭐 40대,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일본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20, 30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자주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먹었던 라면 맛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0: 네. 어떻게 그러면 서울의 라면 역사가 흘러 들어왔을까요?
2: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네. 그 일본의 그 라면 구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은 일본 라면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근본 없음에서 오는 다이나믹함 이렇게 표현을 해요.
0: 예.
2: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일본에 중국 음식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중국 음식으로 그 라면은 남면이에요. 남면. 느릴면. 느리는 면인데 그게 일본 말하면 라면이 된 거거든요. 됐는데 사실은 이게 2차 세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하지 않습니까?
0: 예.
2: 패한 다음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죠. 미국에서.
0: 예.
2: 두 번째로 승전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음식 문화가 팍 퍼지기 시작해요. 그때 퍼진 게 교자 문화. 그다음에 돼지고기로 국물 낸 라면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라면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그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 일본 라면 구분할 때 우리가 보통 시오, 미소, 그죠? 소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보니까.
0: 미소는 들어봤습니다.
2: 그러니까 미소라는 건 된장이잖아요.
0: 예.
2: 소유는 간장이고 시오는 소금인데 이거는 사실은 스프예요. 기본 국물의 베이스는 따로 있습니다. 국물의 베이스는 이쪽 그 저희 하카타 쪽 규슈 이쪽에서는 주로 돼지를 씁니다. 우리.
0: 예.
2: 근데 중부 쪽으로 넘어가면 닭고기 베이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선도 많이 써요 베이스를. 도미 뭐 라면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걸 섞은 것들을 W 라면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게 있죠. 심지어는요 재밌는 거는 요즘은 그 예를 들면 소금을 쓴다. 소금 한 가지 쓰지 않습니다.
0: 시오, 예.
2: 소금을 세 가지를 섞었어요, 보니까. 다음에 간장, 된장,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가지 섞어 쓰는 것들이 아주 기본이 돼가지고, 라면을 먹다 보면, 국물이 한 가지 층위로는 익히지가 않습니다. 그 풍부함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본 문화의 어떤 중심축을 쭉 뚫고 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일본은요, 프로토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생겼냐면, 요즘은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국물의 중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그래요?
2: 예. 뜨거운 국물을 안 좋아합니다.
0: 그래요?
2: 예. 그래서 국물도 없어가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감각이에요. 보니까요. 아, 진짜입니다. 이거 보니까. 비빔면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볶음면.
2: 볶음면, 비빔면.
0: 아.
2: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는 요즘 볶음면, 비빔면이 또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그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게 한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0: 그렇군요.
2: 예, 예.
0: 그러면 이제 뭐 1세대라고 할까요? 마니아들만 찾던 음식에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된 음식으로 2세대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1세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초반에 시작이 됐는데 예. 홍대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들어온 음식은 뭐냐면 큐슈 지방. 이 지방의 음식이 뭐냐면 돈코츠라면이라고 합니다.
0: 예.
2: 돈코츠라는 게 돼지뼈라는 뜻이거든요.
0: 예.
2: 돼지뼈를 내면 국물이 탁하게 나오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일본에서 30년대 40년대 개발이 됐는데 원래는 이게 맑은 국물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뼈를 너무 많이 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 탁한 음식 국물이 나온 거예요.
0: 이야.
2: 내봤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0: 예.
2: 그 당시에는 우리도 사과 국물 좋아하잖아요. 사과 국물처럼 이게 탁한 국물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제가 한 두 달 전에 갔다 왔는데 후쿠오카를 다시 가니까 요즘은 또 맑은 돼지 국물이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있는 거죠.
0: 예.
2: 어쨌든 한국에서는 홍대를 중심으로 돈코츠 중심의 규슈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보니까요. 처음엔 근데 규슈 음식의 장점은 뭐냐면 돈코츠 뼈를 내는 것도 하나 있고 면이 아주 얇습니다.
0: 예.
2: 먹으면 면이 살짝 살캉살캉거리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라면이라는 게 뭐 괜찮네 이렇게 돼 있다가 2세대가 이제 2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00대 한 10년 전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돼지뼈가 약간 너무 좀 단순해 무거워 이거에서 다양한 육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0: 예.
2: 대로 소금으로 간을 한 시오라면 간장 베이스의 소유라면 그다음에 된장 베이스의 미소라면
0: 예.
2: 이것들이 전부 들어오면서 이 어떤 다양성이 쭉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통 3세대라고 합니다. 3세대.
0: 아, 그렇습니까?
2: 그렇죠. 2020년대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는 라면의 다양성이 아까 말한 고정된 음식이 아니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면도 스트레이트 면도 있고 꼬불 면도 있고 얇은 면도 있고 두꺼운 면도 있고 거기다가 또 아까 국물의 베이스도 튀긴 거 엄청 많죠.
0: 예.
2: 그러니까 뭐 라면 하나가 뭐 보통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면도 밀가루 면이 아니고 메밀면으로 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대 가시면요. 정말 다양성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일본은 자주 가는데 일본에서 가면 딱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기다립니다. 생각보다 일본 라면이. 왜? 싼 미식이기 때문에. 싸잖아요. 일단요.
0: 그렇죠.
2: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레벨이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 그 라면집들 먹을 때가 놀라는 게 와, 이 정도면 일본 안 가도 될걸?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라면집들은 이제 일본 분들이 직접 운영하시거나
0: 예.
2: 아니면 일본에서 미슐랭 받았던 분들 밑에서 공부한 분들이 되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참 한국의 음식 문화가 참 진짜 급속도로 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 세대들이 일본을 갔다 본토를 갔다 왔는데 본토에서 먹었던 라면 맛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가.
0: 네.
2: 뭐가 좋냐. 제가 일본을 같이 이렇게 여행 작가들과 같이 음식 먹으러 가면 저한테 불만을 털어와야 하는 거. 제가 주인도 아닌데 저한테 네. 작가님 왜 이렇게 짜요?
0: 일본 음식이요?
2: 네. 일본 음식이 짭니다. 미국 음식도 짭니다. 햄버거 짜거든요.
0: 네.
2: 짜게 뭐 제가 거기서 그 재봤어요.
0: 염도.
2: 염도기를 재봤더니 우리나라는 1.2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염도가.
0: 예.
2: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에 1.5 이상이 나옵니다 보니까.
0: 진짜 짜네요.
2: 짭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기 약간 괴로운데 약간 그 이유가 있어요.
0: 예.
2: 일본 사람들은 국물을 탁다 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 그 국물이 간을 맞추는 염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짠 거예요. 근데 한국인은 국물의 민족이니까 마시기 때문에 이게 좀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그런 오해 때문에 제가 아주 제가 식당 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플레임을 받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드실 때 한번
0: 참고하시길.
2: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먹는 라면이
0: 예.
2: 한국인에게 더 맞는 거죠.
0: 우리 맛은 맞죠 그러면.
2: 맞습니다.
0: 예.
2: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윗세대가 평양냉면 중심으로 이렇게 미식이 형성돼 있다면 지금 2030 세대들은 2세대의 평양냉면으로 라면을 지목하고 있다.
0: 그렇군요.
2: 예,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지금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침샘을 자극해 주시죠. 서울의 일본 라면 맛집 세 곳. 첫 번째는 어딘가요?
2: 네, 첫 번째는 히읗으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홍대 상수동에 있고요. 역시 그 라면 1세대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보니까
0: 예.
2: 200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집은 거의 그 심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 홍대에서 그 약간 취하신 취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0: 해장.
2: 해장용으로도 많이 먹습니다. 네. 이 집은 돼지뼈를 푹 구워낸 진한 육수의 라면이 대표적입니다. 보니까

0: 재밌는 게요. 요즘에 일본에 가면 라면집들이요. 어떤 집들이 있냐면 라면집들 생각하면 점심부터 여는 거잖아요. 네. 저녁 6시에 하는 집들이 있어요.
1: 에이?
0: 왜냐하면 거기는 술을 먹 음주 라면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이자카형 라면집이 많이 생긴 거예요.
1: 네.
0: 이 집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이 집 처음 생겼을 때 이제 막 평론을 할 때였기 때문에 가봤는데 신기했어요. 신기했는데 지금도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매화층도 많고 음식의 질도 고르게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아 우리 라면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나
1: 아하.
0: 알고 싶으면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두 번째 맛집은 어딘가요?
0: 두 번째는 그 합정동에 있는 오로 시작하는 집인데요. 이 집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아주 이 집은 취재를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1: 네.
0: 이 집은 면에 대한 그 이해력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면을 만들 때요. 우리가 보통 제면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1: 네.
0: 면을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반죽기거든요. 반죽기.
1: 아, 반죽. 예.
0: 이 집 반죽기 때문에 제일 비싼 반죽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반죽기가 좋아야지 수분이 고르게 쫙 면이 퍼지거든요. 그 밀가루에. 그래야지 고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밀가루의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적습니다.
1: 예.
0: 그래서 얇게 뽑으면 금방 끊어져요.
1: 에이.
0: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백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은 단백질 가루를 집어넣습니다. 넣어서 밀가루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아주 얇은데 먹으면 그냥 살칼살칼 넘어오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리고 재밌는 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토리파이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닭고기 국물을 토리파이탄이라고 그러는데 닭고기 국물을 하얗게 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집에는 당육수를요. 사실 닭육수를 한국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게 닭에 주는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한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면 그걸 나가기 전에 그라인더로 확 갈면 거품이 확 일어나잖아요.
1: 예, 육수가요?
0: 예. 육수가 예. 육수에 있는 그 기름을 거품처럼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카푸치나 먹듯이 보니까. 그래서.
1: 아 머랭 저기.
0: 그렇죠. 머랭 치듯이.
1: 예.
0: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기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카푸치노 먹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1: 아~
0: 굉장히 입안이 풍부하고 좋아지죠. 하지만 그건 기름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와 이것과 결합돼가지고 이 집은 지금 매장이 서너 개 있는데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 기름 머랭 내는 거 요거는 예. 이분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하카타 역 근처에 가면 예. 엄청 유명한 집안이 있습니다.
1: 아 일본 현지에.
0: 그 집의 거를 다 벤치마킹해서 가져왔지만 문제는 그걸 잘 만들었다.
1: 그렇죠.
0: 잘 벤치했다. 그래서 한국화 시킨 거기 때문에 유명하고 이 집은 좀 면을 또 따라주는 것도 유명합니다. 보니까.
1: 예. 아니 이런 건 매장 가면 다 써있나요? 아니면 작가님이 취재를 하신 건가요?
0: 아, 다 써있지는 않고요. 그 왜냐면 제가 뭐 만드는 거 이런 건 제가 서너 번 취재를 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죠.
0: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1: 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맛집 어딘가요?
0: 이번에는 그 이제 미쉐린 가이드 2024년에 선정된 연남동에 있는 시옷집입니다. 보니까.
1: 네.
0: 이분은 그러니까 요즘 라면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열풍이 있는데
1: 예.
0: 뉴욕에서 경험을 쌓은 일본 셰프가 만드는 곳이에요.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1: 미국에서 경험을 쌓은 일본 셰프가
0: 예.
1: 한국에 차린 거예요.
0: 그렇죠. 다국적이죠. 보니까
1: 하하.
0: 지금 저 파리에 라면집이 엄청 많거든요.
1: 그래요.
0: 그 중에 상당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셰프들이 한국 셰프들이에요.
1: 우와.
0: 예. 이렇게 다국화되고 있는 게 라면의 아주 장점인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0: 이 집은 특히 간장라면, 쇼유라면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국물에 뭘 섞었냐. 바지락을 섞었어요. 보통 우리가 그걸 W라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W라면을 가지고 처음은 맛있기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니까 미슐랭 아까 말하는 그 두 번째 맛을 소개한 그 5로 시작하는 그 집하고 이 집은 둘 다 미슐랭에 등재가 된 집입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미 레벨이 사실 올라가 있고 사실 일본의 본토 분들도 같이 먹어보면 와 이거 일본보다 낫은데? 당연히 낫죠. 한국화되어 있는 그리고 국물이 짜지 않기 때문에
1: 예.
0: 그런 장점이 있는 집들입니다. 보니까. 예.
1: 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일본 라멘에 대한 인문학을 들어봤습니다. 맛도 재료도 모두 다채로운 라면의 세계였습니다. 식탁위의 인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청명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네. 5월의 풍경을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이 봄 속 풍경, 특히 자연 풍경을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들입니다. 풍경이 좋거나 또는 이색적인 전망대들 좀 모아봤습니다.
0: 네. 아, 시원하고 탁 트인 풍경 전망이 기대됩니다. 처음 가볼 네. 곳은요?
1: 충북 단양으로 갑니다. 양방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해발 664m입니다. 이곳 정상에 전망대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물론 이제 사정상 이 전망대에 내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주변을 돌면서 사방을 시원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양 시내와 남한강 경치가 어우러져 있는 아주 멋진 풍경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시내 그리고 주변의 산세가 잘 어우러진 아주 멋진 풍경 보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양방산이라고 할 때 귀가 번쩍 트이는 이 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에요.
0: 예.
1: 우리나라에서 패러글라이딩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양방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어허. 거의 우리나라 초기에 제대로 된 지형과 기후가 비행에 맞아가지고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각종 대회도 열리고 일반인 그 평범한 초보자뿐만 아니라 아주 프로페셔널한 분들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비행을 즐기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쭉 활공을 해서 단양, 남한강 일대, 단양 시내 쭉 보면서 이게 연평균 365일 중에 300일 정도를 비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곳이어서 비가 내리는 날 말고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과 레포츠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단양이 또 워낙 자연 풍경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네. 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을까요?
1: 네, 재밌는 이름이 만천하 스카이워크. 벌써 이 만천하를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곳인데요. 네. 남한강 절벽 위에서 한 90m 높이 그 수면 아래를 쫙 바라보면서 하늘을 걸을 수 있는 스릴을 맛보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이곳에 이제 소백산 연화봉도 보이고 시내 전경이 보이는데 말구평의 만악 천봉 전망대에서 이곳을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길이 15m, 폭 2m 정도 되고 고강도 삼중 유리를 다가 놓은 이곳에서 발밑에는 남한강을 아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곳인데요. 풍경도 풍경인데 이곳에 또 빼놓을 수 있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집 와이어인데요.
0: 예.
1: 이곳에서 이제 와이어에 몸을 매달고 쭉 이제 멋진 활강을 하는 곳입니다. 한 100m의 강물을 바라보면서 짜릿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건데요. 길이 980m의 구간을 두 개의 고정된 와이어 로프를 타고 활강하는 그런 곳입니다. 속도가 50km는 쉽게 넘나들 정도로 짜릿하고요. 980m 어느 정도인가 싶겠지만 상당한 긴 구간입니다. 워낙 이 구간이 길어서 1코스, 2코스 나눠서 갈 정도로 아주 짜릿한 즐거움을 오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0: 네. 다음으로 가볼 전망대는요?
1: 강원도로 가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시게 되면 병방치 스카이워크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병방치, 강원도 말로 끝에 치가 붙으면 절벽을 뜻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병방 절벽에 있는 스카이워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읍 북실리와 규람리 사이에 있는 산 능선 끝자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강이 휘졸아 흐르면서 만들어낸 곳에 해발 583m 절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더 멋진 건 이 발 아래 동강의 흐름에 따라서 한반도 지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네.
1: 이걸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U자형 유리 전망대 한 길이 11m 정도인데 이걸 가면서 투명한 유리판 아래 넓고 깊은 계곡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도 집 와이어가 있습니다. 집 와이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참 많이들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좀 특별합니다. 길이가 1.2km에 이르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낙차는 무려 600m 높이가 되고 최고 순간 시속 220km에 달합니다. 120km 시속을 맨몸에 맡겨서 내려간다는 거는 정말 어지간한 그 담력이 아니면 좀 힘들 정도인데요. 몸무게 뭐 35kg에서 120km, 20kg 사이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직까지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집 와이어입니다.
0: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저희가 스카이워크도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요. 스카이워크는 네. 어디가 있을까요?
1: 네, 이런 스카이워크 겸 전망대 여러 곳 있는데요. 이제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곳은 부산에 가시면은 오륙도 스카이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의 옛 이름이 승두말인데요. 지명이 승두말은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지형 자체 절벽 일천 일대가 말 안장처럼 생긴 그런 곳인데요. 동해와 남해의 경계 지점에 있기도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m 높이의 해안절벽에 철제빔을 설치하고 그 위에 말발굽형으로 쭉 걸을 수 있는 15m의 유리다리를 만들어놨다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mm 두께의 유리판에 4장의 방탄 필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안전하고 튼튼하게 잘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탁 트인 바다 풍경 정말 아찔하고 멋집니다. 더 멋진 것은 사진 찍기도 좋지만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리나라 내륙에서 대마도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0: 그렇군요. 다음 만나볼 전망대 어디로 갈까요?
1: 낙조 보기 좋은 전망대 우리나라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전남 진도 가시면 세방 낙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지산면 강리 일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은 다도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가시면 장도, 양덕도, 주지도 같은 한 20개 정도 되는 섬들이 겹겹이 쌓여 놓여있는 거대한 어떤 섬의 스크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섬 스크린 사이로 해가 섬 사이사이로 자연스럽게 빨려 내려가는 그런 주변 풍경을 아주 붉게 물드는 장관을 보실 수 있는 전망대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낙조 좋은 명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뭐 3대 명소다, 뭐 5대 명소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곳은 제1의 낙조 전망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불리는 게 아니고 중앙기상대가 무려 이곳을 인정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만큼 아주 멋진 낙조 보실 수 있는데 특히 뭐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사실은 가을과 겨울이 되면 더 멋진 낙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차고 맑아지고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빛의 선명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늘과 바다 모두가 짙은 색감으로 변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조금 참으셨다가 물론 여름에 가셔도 좋겠지만은 가을과 겨울에 잊지 말고 이 세방 낙조 전망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색적인 자연 풍경을 만나는 전망대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어디로 갈까요?
1: 많은 분들이 사진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갯벌과 바다 그리고 그 위에 동그란 마치 외계인 것 같은 섬 알대섬의 모습이 점점점 떠 있는 순천만입니다. 이 순천만 일대 모습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용산 전망대인데요. 이곳에 이제 2008년에 순천만 일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갈대숲 탐방로를 지나서 이 용산 전망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시게 되면은 이 순천만 일대를 어느 뭐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듯이 한눈에 조망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 워낙에 오래되면서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좀 안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최근에 작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튼튼한 목재 구조물로 다시 재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5년 11월 이후에 개방된 새로운 용산 전망대에서 정말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순천만 습지 일대 풍경 감상하고 계십니다.
0: 네.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로 가볼까요?
1: 양양에 가면 죽도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양양 해변, 특히 죽도라는 작은 섬, 동해 정말 섬이 드문데요. 양양에 죽도라는 작은 섬이 있고 이 일대가 바로 그 유명한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네. 이곳에 가시게 되면은 숲 위를 걷는 것 같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 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앞으로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숲 위를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약간 공중 부양을 하듯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요. 도심에서 만약에 이색적인 전망대를 찾는다. 네. 바로 서울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 가시게 되면은 광화문과 경복궁 주변의 서울 도심을 아주 시원하게 조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이하의 한숨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였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염창동에서 살고 있는 52살 루이 아빠 김대중입니다. 일단 걱정되는 점은 루이가 20살이 되면 제가 70이 되는데 아 그때까지 막막하기는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나이까지 좀 더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으로 운동 더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근육값 벌어야 되니까 몸이라도 튼튼해야 우리 루이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의 행복이 이걸 다 덮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자식은 인생의 그냥 즐거움 아닌가. 하늘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미래, KBS가 함께합니다.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했고요. 이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1: 네. 너무 좀 법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먼저 통계 수치부터 볼까요?
0: 네, 보건복지부 그리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요.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그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이 학대 신고가 6천여 건인데 전년 대비 9.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지금 말씀해 주신 재산이나 명의를 동의 없이 빼앗는 이런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전체 학대 19.3%, 그래서 465건을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1: 네.
0: 학대 유형 중에 신체,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피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완전히 또 무너뜨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요. 근본적으로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이 학대 발생 장소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가해자는 지인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또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특히 재가 장애인들이 이런 범죄에 유독 노출되기 쉽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주로 지속적인 보호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이 해당이 될 텐데요. 생활 속에서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하는 이 금융사기나 명의도용. 이 접근형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주된 수법으로는요. 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을 개통하는 방식. 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부분을 가로채는 행위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1: 예.
0: 경제적 착취는요. 피해 사실을 즉각 인지하기도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뭐 금융 개인정보 제공이나 계약서 작성 이럴 때 당사자 말고도요. 주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 만화까지 제작해서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예방 대책과 신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0: 네, 보건복지부가요.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주변 이웃들도 일상 속의 이 학대 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만화를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 명의 도용이나 통장 갈취 이런 빈번한 사례를 담았고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명확히 알리고 또 지역사회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학대 의심 상황 또 정황을 발견했을 때는요. 전국의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가 있어요. 1644-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학대 신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1: 예, 1644-8295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 학대 신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2만 볼트가 넘는 감전사고를 이겨내고 긍정에너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백금기의 긍정의 힘,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오늘은 이 구성으로 긍정의 힘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성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이룬다는 얘기인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 톱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3: 그게 잘 돌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이 잘 맞아서 맞물려서 잘 돌아야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1: 그렇죠.
3: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벌어지면 아마도 톱니바퀴는 돌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방법으로 장애의 삶의 구성을 잘 잡은 덕분에 후회 없이 살아가는 멋진 장애인이 있어서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 네. 자, 삶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즐거움이 배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어떤 분입니까?
3: 네. 그러니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데 중도 장애인입니다.
1: 예.
3: 그럼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이 아닌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으로 장애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장애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기에

0: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런 덕분에 후회 없이 살아간 오늘의 주인공은 신지환님인데, 신지환님은 펜싱 선수이자 보디빌더 있지 않습니까?
1: 대단하네요.
0: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이애슬론하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이기도 하죠.
1: 예.
0: 그럴 수 있었던 건 운동의 조화가 아주 잘 맞물려서 구성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1: 이분은 만능 스포츠맨이시군요.
0: 맞습니다.
1: 자,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우리네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다른 부분은 의외로 쉽게 풀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는 건데, 또한 한 치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신지환님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는데 장애인으로 삶을 살아간 지가 24년째 살아가고 있죠.
1: 네.
0: 그러니까 7살 때 레미콘과 충돌한 아주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는 무릎 위쪽에서 절단이 됐고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쪽에서 절단이 됐으니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 아유, 그럼요. 한창 뛰어놀기 시작할 나이인데 양쪽 다리를 잃었으니까 그 당시 아픔은 정말 너무너무 크지 않았을까요?
0: 맞습니다.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상심인 거죠.
1: 예.
0: 그래서 장애를 인정하고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은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데 이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 슬픔에 잠겨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찢어지게 가슴 아팠지 않겠습니까? 울면서 그리고 모든 걸 참으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20살의 나이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광주 광역시로 상경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된 곳이 장애인 체육회를 알게 됐고,
1: 예.
0: 그곳에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된 운동이 이 휠체어 펜싱이었습니다.
1: 예, 한동안 힘든데 이 몸이 좀 근질근질해질 때 운동을 만났으니까 이분은 운동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마도 물고기가 물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네요.
0: 휠체어 펜싱을 알게 된 후부터는 운동에만 전념을 합니다. 운동하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가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만났으니 매일 운동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죠. 그 덕분에 2021년도에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펜싱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족을 딱 끼우고 걸을 때는 몸이 굳은 상태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몸이 불편할 뿐이지 못할 건 없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을 합니다.
1: 네.
0: 이 끌어오르는 열정을 온몸으로 운동했으니 당연히 상체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민첩성하고 힘은 덤으로 강해졌던 겁니다.
1: 예, 이 운동의 참맛이 땀을 흠뻑 흘리고 난 후에 개운함인데 이런 게 중독성이 좀 있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했던 분들은 계속 그 맛에 빠져서 계속 하지 않나는
1: 네,
0: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던 운동을 아주 마음껏 했으니 당연히 몸은 튼튼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운동한 덕분에 운동으로 인한 성과가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사브르 종목 있지 않습니까? 펜싱?
1: 네.
0: 거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우와.
0: 이제는 운동의 참맛을 제대로 봤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아주 명확했던 거죠. 그 덕분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종목에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하는 용기가 생겼고 직접 실천에 옮겼습니다.
1: 네.
0: 2023년도에 부산에서 열린 이 보디빌더 종목, 그러니까 WNC 내추럴 대회에 출전해서 남자 피지크 장애인 부분 1위하고 비장애인 부분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1: 대단하죠.
0: 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열린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바이애슬론 남자 스프린트 4km에서 지체 좌식 부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0: 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운동의 구성이 너무너무 야.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야. 겁니다.
1: 이분은 출전하면 1등이네요. 운동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으로 장애의 삶을 품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할 수 없었던 운동을 하게 됐으니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재미났겠냐 하는 얘기인 거죠. 휠체어 펜싱을 만나면서 인생을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제대로 열심히 했더니 모든 길은 통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백금기의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천경영연구소 백금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일까요?
3: 네, 이번 달 5월은 이 장애인 열전을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김포 덕포진이라는 곳을 아실까요?
1: 덕포진이요?
3: 네.
1: 아, 못 들어봤는데 어떤 네. 곳인가요?
3: 김포 덕포진은 조선시대 진영으로 서울로 통하는 바닷길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격전을 치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옛날 초등학교를 연상케 하는 고즈넉하고 추억이 느껴지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덕포진 교육박물관인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을 김승태 학예 실장에게 들어보시죠.
4: 저희 박물관은 1996년도에 이곳 김포시에 교사 부부가 설립한 개인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같이 설립한 박물관인데요. 목적은 사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내를 위해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라나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0: 편중된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사회교육, 다정교육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농경문화라든지 근현대사 다양한 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분은 아우 학교교육도 지겨운데 어? 교육박물관까지 와서 우리가 너무 지루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옛날 향수 좀 떠올리시고 또 추억을 떠올리시고 또 이제 젊은 세대나 또 청소년들에게는 아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든지 역사가 이렇게 변천되어 왔구나 이런 거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유 하계 실장님이 그냥 설명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인 아내를 위한 마음과 또 교사로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만든 박물관인 건데
2: 네.
1: 그러면 이 박물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2: 네. 1층은 교육 테마 전시관인데요. 여기에는 50년대 교실을 재현해 놓은 추억의 교실, 또 교복을 입고 상장과 성적표를 관람하는 학창시절 체험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교육 사료관인데요. 여기서는 옛날 공책부터 불량식품까지 지금은 보기 힘든 추억의 문방구를 접할 수가 있고요. 또 3층은 전통문화, 농경 문화교육관입니다. 일단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면서 박물관 관람 해보시죠.
0: 이거 뭔지 아시죠?
3: 다듬이?
0: 예, 다듬이. 오, 네. 사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은 이 다듬이 방망이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드물어요.
3: 네.
0: 예, 보통 이제 빨래 방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리미 대용으로 옛날에 했었던 그런 이제 유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어, 여기는. 옛날 그 농촌의 모습을 보는
0: 네,
3: 것 같은데요.
0: 여기는 농경문화에서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근간을 이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농사 지셨던 것들을 비롯해서 호미로 막을 건 가래로 막는다 이런 이제 속담도 사실은 다 농기구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아이들이 가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여기는 이제
0: 뭐 옛날 놀이감 여기 뭐 여기가 제일 인기 많으시죠. 딱지부터 해서 뭐 인형 오리기 뭐 여기 전작 오락 게임 여기는 문방구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요즘에 책받침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아이들도 알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걸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박물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책받침을 왜 썼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1: 아니 이거 듣고 보니까
2: 네.
1: 요즘 학생들은 정말 책받침이란 존재를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2: 아마 이름이 낯설 것 같기도 한데요.
1: 예.
2: 네, 옛날에는 종이의 질이 좋지가 않아서 그냥 필기를 하면 종이가 찢어지니까 책받침을 대고 쓴 건데요. 요즘은 책받침이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최근에는. 아,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료가 엄청나게
2: 네.
1: 많은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관장님이 옛날 물건을 모아 두시는 편이기도 하고 또 발품을 팔아서 구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뜻에 동참하는 분들이 기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두 분의 관장님이 진행하는 추억의 교실이에요.
1: 네.
2: 네, 특히 지금은 보기 힘든 그 풍금 연주로 하는 동요 음악 수업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이 현장 함께 보시죠.
5: 차려! 겸내! 나 노래할 때는 신나게 해야지 멘탈이 연계가 되는데 다 같이 와! 웃어보세요!
6: 와!
5: 아니 그게 웃으면 너무 실전뿐이 아니야 와! 이거 아니야
6: 왜?
5: 와! 시작! 와! 이렇게 손뼉치면서 풍금에 맞춰서 일단 학교 정리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근데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뒤에 땡땡땡 종소리가 나는 이건 네. 뭐예요?
0: 왜 그 수업 끝날 때 종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야 하는 시간인데 관장님이 계속 수업을 하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음악에 심취해 계셨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네. 수업하는 선생님이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오시는 분들은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0: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 세대는 옛 문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동요를 들어보고 이런 걸 또 보니 그 옛날에 어떤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한 게 아주 옛날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도 정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 거 보면 그 풍금 소리가 너무 좋네요.
0: 추억 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0: 박물관 구석구석도 좀 둘러보셨어요?
2: 그럼요.
3: 과거 이제 어르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짜 60, 70년대 정말 어른 시기에 그 살았던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 문화 같은 것도 이제 전시가 되는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0: 또 오랜만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셨던 거잖아요.
3: 네, 그렇죠.
4: 제가 전에 여기 한번 방문을 해서요. 저희 회사 행사로 여기서 강의도 듣고 박물관도 구경하고 덕포진도 가서 얘기하고 캠핑장에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걸 추천을 받았는데 친구분들이랑 오고 같이 직원분이랑 왔었대요. 근데 그때 강의가 달랐었대요. 일단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초등학교 교실 그대로 재현해놓은 것도 좋았고 동요가 좋았고 하여튼 재밌게 웃고 떠들었어요.
5: 시각 장애가 계시는데 저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추억도 있고 저기 난로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거의 그대로 다 보존 잘 돼 있네요.
0: 네, 이렇게 관람하는 분들이 많은 즐거움을 느끼셨는데요.
1: 네.
0: 사실 덕포진 교육박물관이 남편이 시각장애인이 된 부인을 위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남편인 김동선 관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예, 다음 네. 시간도 기대됩니다.
0: 네.
1: 2026 장애인 열전 오늘은 덕포진 교육박물관을 만났습니다.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아. 이 풍금 연주를 시각장애인 관장님이 아. 해주시는 거예요.
1: 아,
0: 네.
1: 이거 소리 들으니까 저 정말 순간적으로 초등학교
0: 시절로요?
1: 때 노래 배웠던 생각이 확 나요. 너무 정겹고 좋은데 네. 요즘 풍금이라는 것도 잘 모를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렇죠? 참 네. 소리 좋았는데.
0: 맞아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민규는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는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생계를 책임지는 할머니는 환경미화 일을 하며 버티고 있지만 끊어진 오른손 인대는 치료도 하지 못한 채 오늘도 일을 나섭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할머니를 부축하고 느리게 함께 걷는 민규. 병원비 걱정으로 두 사람의 마음은 늘 무겁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기억이 흐려지는 할아버지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장애 동생까지 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민규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오후 5시 54분경에 평창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좋은 날씨일수록 야외활동 산행 빈도수가 높은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맑음, 밝은 하늘 표정이 되겠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형적인 봄 날씨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이 3, 4도 정도 올라서 다소 더운 지역도 있겠습니다. 상주 27도, 서울이 25도, 광주도 같은 기온 25도, 대구 26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보다 3에서 5도 정도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전주 9도 등 6도에서 14도 분포로 오늘 밤사이 복사 냉각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모레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10mm인데 강원도 쪽에 최대 20mm가량 예상되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에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되겠고요. 오존 농도도 역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오후에 일시적으로 높은 지역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식중독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이 참 순탄치가 않습니다. 미국이 5만만 항구로 진입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타격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란 듯이 군사 행동을 이어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곧 이란의 답변을 듣게 될 거라며 협상판은 깨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포착된 긴박했던 현장부터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유조선에서 불꽃이 터지고 곧바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국적 유조선 두 척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틀째 군사적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압박도 보탰습니다. 이란의 종전협상 답변을 오늘 밤까지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그들에게 군대가 없습니다. 남은 것도 별로 없고요. 어떻게 될지 두고 보죠.
1: 이란의 군수산업 공급망을 겨냥한 추가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을 통해 이란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은 관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개 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이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국면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란 공격이라 규정했던 한국 화물선, 남우어 폭발 화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도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3: I love South Korea.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1: 현재 이곳 워싱턴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답변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요. 현재 언론들은 이란이 미국에 서한을 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미국의 공격에 이란도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무모한 군사적 모함이라고요. 하지만 이 상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 현지로 가겠습니다. 이도윤 기자, 이란이 미국을 향해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엔 뭐라고 했습니까?
4: 네, 이란 외무장관은 무모한 군사적 모험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공격을 확인하면서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협에서 총성이 있었다면서 이번 공격을 제한적 교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력 공방을 이틀째 주고받고는 있지만 현재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협상 국면에서 확전을 피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이란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0: 네,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까?
4: 네, 한 고위 당국자는 해협 통제권을 핵무기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은 핵폭탄에 맞먹는 수단입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경제 담당 고문입니다.
4: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연이틀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참 위태로운 휴전 국면입니다. 또 다른 전선,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4: 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어제 오후 이스라엘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제 헤즈볼라의 부대 지휘관을 사살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인데요. 지난달 중순 휴전 이후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바논에서도 긴장이 올라가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변수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원유가 바다로 대량 유출된 정황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새나간 기름량이 3천 배럴 이상일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원유 저장 시설에서 발생한 단순 사고인지, 이란이 고의로 흘려보낸 것인지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5: 지난 6일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기지 하르그 섬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섬의 서쪽 하얀 물보라처럼 보이는 게 찍혔는데 기름이 유출된 모습입니다. 레이더 사진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하르그 섬 주변에 어두운 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기름이 퍼진 해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약 50일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역에 기름 3,000배럴 이상이 유출됐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일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오랜 제재로 해저 파이프라인 등 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데다 이번 전쟁 때 받은 공격으로 선박과 저장시설 등이 유출에 취약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라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2: 저장 시설도 빠르게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란은 유정을 폐쇄하기 시작할 것이며 우리는 그 시점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유정을 아예 멈추면 영구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최근 생산량을 줄이고 아예 원유를 태워버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해상 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가운데 이란 매체나 외무부는 이 같은 유출 사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다음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남우호 속보입니다. 정부의 현장 조사 이틀째 삼엄한 통제 속에 사고 당시에 대한 선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두바이 김경 특파원입니다.
6: 남우호가 접안한 두바이 드라이독스 조선소입니다. 입구부터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남우호에 접근하는 것도 허가된 소수 인력만 가능합니다. 선주 측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취재진의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게 조선소 측의 설명입니다.
2: HMM 즉 선주가 출입 허가를 대신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두바이 조선소가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6: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급파된 정부 합동 조사단은 이틀째 현장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야 출입 허가를 얻은 조사단은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의 항로와 선박 상태가 기록된 항해기록 저장 장치 등 핵심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장 감식을 위해 기관실 내부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배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실 진입이 가능해지는 대로 엔진 기록을 분석해 화재 당시 기관실의 운전 상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선체 아랫부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수중 드론이나 잠수사를 동원하거나 크레인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조사를 마친 선원들은 인근 숙소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선주 측은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지금부터는 25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세종시부터 부산, 울산, 인천까지 격전지마다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보수 결집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7: 주말 첫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은 정청래 대표. 지방선거 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조상우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8: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종 특혜가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전심전력으로
7: 이어 부산과 울산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특히 격전지 부산은 닷새 만에 재방문인데 보수층 결집 우려 속에 영남권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9: 당에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전재수가 원하는 것 그냥 다 해드립니다. 센터장이 되고 싶다.
7: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를 지원하며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10: 송영길의 길에 우리 민주당의 길이었고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도약을 위한 그 민주당과 한병도도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7: 민주당은 개헌 무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당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해결하는 방법이 탄핵이 아니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망발이라며 윤호개인 회기도 모자라 국민 마음까지 짓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0: 국민의힘은 충청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공소 취소 대응 TF를 만들겠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1: 충청권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첫 행선지 유경수 여사 생가였습니다. 국민을 자유롭게 품었던 사랑을 받들어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방명록에 적고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12: 권력을 가지면 국민들을 위해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군림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11: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사무소 기소식에선 대여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 권한으로 자기 죄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산하에 공소취소 대응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13: 공소취소를 위한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3: 부당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행태인지를
11: 공소취소에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권 심판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14: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결집이 되어서
11: 한편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오늘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같은 시각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거 집결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행진인가요? 알록달록 아기자기하게 꾸민 유아차 퍼레이드가 서울 한강변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통놀이 행사까지 5월 가정의 달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한강변에 나타난 동물 모양 유아차들. 호랑이부터 토끼까지. 알록달록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로 꾸민 유아차에 소중한 아이 이름을 적어봅니다. 파란 상어를 만드는 아버지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16: Baby Shark is like one of his favorite songs to dance to.
17: 아기 상어가 아들이 춤출 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라서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무서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가족과 만나니 만드니 재밌습니다.
15: 한바구음을 짓는 아이들. 하늘로 날아갈 듯 힘차게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18: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중간에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서 잠깐 멈췄습니다.
15: 형형색색 다양하게 마련된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들. 가족 모두 한껏 차려입고 사진도 찍어봅니다.
19: 여기 많은 흰이 좀 매력적이기도 했고 색다른 복장이라서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 같아요.
15: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3355 모여든 아이들은 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전통 놀이를 함께하며 어느새 모두 친구가 됐습니다.
20: 인도네시아 전통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21: 지금 뭐 좀 승패가 결론이 나고 있나요? 어때요?
20: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21: 형이 이길 것 같다는데 맞아요?
22: 네, 맞아요.
15: 맑은 하늘이 빛났던 하루. 봄을 즐기는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요즘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의사의 정교한 손놀림을 환자의 몸속으로 완벽하게 전달하는 아바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 로봇입니다. 그런데 이 AI 의료기기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에선 빠져 있어 혁신의 속도가 환자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내 최첨단 수준으로 꼽히는 로봇 수술 현장입니다. 사람 손이 가닿기 어려운 부위에 로봇 손이 들어가 전문의의 조종에 따라 암 조직을 제거합니다. 집도위만 입체 화면을 보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없애는 등 수술이 한층 효율화됐습니다.
2: 3차원 화면을 보는 게 장점입니다. 환자 옆에서 그 수술을 보조해주는 보조의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1: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수술 로봇은 대부분 미국계 제품으로 지난해 19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은 매년 약 13%씩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의료 로봇에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국내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이 전송되면 3초 만에 판독 결과를 내놓습니다.
3: 그냥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건데 AI들은 이런 거를 잘 찾아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보여준 걸 통해서 환자랑 의사랑 이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판독 결과가 수술실로 전달되면 인공지능 로봇이 뼈의 두께 등 환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수술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 시술합니다.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심사와 규제에 발목 잡힐 때가 잦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3: 저희가 뭐 어떤 AI 프로덕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가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걸 잘해주는 제도적으로 밀어주는 나라들이 있겠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산업이 이제 융성하게 되고.
1: 지금까지 국내 허가받은 AI 의료기기 549건 가운데 91%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민 의료보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데이터를 기관 간 공유하고 신기술 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글로벌 경쟁을 위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2: 우수한 데이터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배제가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규제들이 좀 풀어지면 훨씬 더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를 시행하고 허가기간 단축과 건강보험 적용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0: 제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장애인을 가르치는 특수반 교사였습니다. 졸업한 제자들의 월급 날까지 파악해 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상납을 요구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7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적장애인 남성. 특수반 교사였던 A씨 전화에 졸업 후에도 주말마다 학교에 나가야 했습니다. A씨는 졸업생들에게 모임 회비를 요구했습니다.
5: 10만 원씩 달라고 하고 30만 원씩 달라고 하고 마지막은 50만 원씩 달라고 하고 매달.
6: 월급 날 되면 꼭 얘기해요. 월급 들어왔지? 회비 내라.
4: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드릴 수 없었고 심지어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졌으니 벌금을 내라거나 예전에 내준 식사비 등을 갚으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5: 학살하고 때릴 거면 그리고 대회 못 나오고 취업도 안 해줄 거면 들어서 그냥 회비 계속 냈어요.
4: A씨가 수년 동안 졸업생 3명에게 뜯어낸 돈은 2,400여만 원. 결국 준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처럼

0: A씨에게 돈을 보냈다는 졸업생. 취업을 했으니 빚을 갚으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1: 이제 돈 버니까 바꿨네. 빚 갚아야지 이러면서 그 후로 월급을 상납했어요. 30만 원씩.
0: 가족들이 빚이 얼마냐고 묻자 A씨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제야 다섯 차례에 걸친 월급 상납이 끝났습니다.
1: 자기는 너 잘되라고 막 소리치고 막 때리는 낭만닥터 뭐 김사부 같은 사람이니까 잘해라.
0: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A씨는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2: 일제강점기 침탈당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로 향했던 3명의 특사가 있었습니다. 이상설, 이준, 이휘종. 120년이 흐른 오늘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3: 일본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떠난 3명의 특사. 그러나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회의장은 들어가지도 못한 채 길거리에서 대한제국의 비참한 현실을 호소해야만 했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120주년. 낯선 타국 땅 네덜란드에서 울려 퍼졌던 특사 세 사람의 절규가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4: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3: 힘이 곧 정의였던 시대. 역사적으로는 실패한 외교로 기록됐지만 작품은 좌절이 아닌 이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기세를 녹여냈습니다.
5: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야.
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비밀 독립작전에 선발돼 암호명 A로 활동한 한국인 요원. 바로 제약회사 창업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유희란 박사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업가에서 독립운동가로 변해가는 유 박사의 삶. 기록되지 못한 역사 속 인물들의 신념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습니다.
6: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돈 많은 지원가였지만 나중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네코 프로젝트까지 가는 서사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3: 100여 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들의 용기와 선택이 무대 위에서 다시 태어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7: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9시 20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 마지막 트라이아웃이 체코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늘 연습 경기를 지켜본 각 구단이 내일 선수 지명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부 사전 선호 1순위 선수는 캐나다 출신의 케트 진스키입니다. 2024-25 시즌 독일 리그 득점 1위로 서전스 점프와 러닝 점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요. 여자부에서는 공격수 2명, 쿠바 출신의 킨델란과 세르비아 출신의 부키리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킨델란은 힘있고 정교한 공격이 강점으로 꼽히고 부키리치는 정관장에서 뛰었던 경력과 아웃사이드 히터로의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프로배구를 빛낼 외국인 선수는 내일 결정됩니다. 토요일 스포츠 먼저 프로농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남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 3차전에 구름 권정이 몰려들었죠. 선호 팬들은 비행기 원정단까지 꾸렸다고요?
2: 네, LG와의 4강에서 비행기 원정단을 동원하면서 화제가 됐던 소노는 이번에도 팬들을 위해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100명의 팬들이 소노가 마련한 비행기를 통해 네. 부산으로 이동했는데요. 고향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 팬들까지 포함하면 약 400명의 원정단이 네, 부산을 찾았습니다. 네. 홈팬들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3층 좌석까지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4층 좌석이 추가 개방됐는데요. 무려 1,993명의 관중이 챔피언 결정전의 열기를 만끽했습니다.
1: 네, 비행기 원정단까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노가 KCC에 또 석패했죠.
2: 네, 소노가 매서운 추격전을 펼쳤지만 뒷심이 강한 쪽은 KCC였습니다. KCC는 역전을 주고받은 혈투 끝에 88대 87로 승리하면서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1: 네네.
2: 이로써 KCC는 팀 통산 7번째이자 역대 최초 정규리그 6위의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1승 남겨뒀습니다.
1: 네네. 뒤지던 소노가 이정현의 원맨쇼로 막판 역전에 성공했는데 1초를 남기고 승부가 뒤집혔죠.
2: 그렇습니다. 소노는 격차가 10점까지 벌어진 4쿼터 중반부터 이정현과 최승욱을 앞세워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1: 네.
2: 경기 종료 2초 전에는 이정현의 돌파 득점을 앞세워 1점 차 역전에 성공했지만 양 팀의 명함은 단 1초 만에 엇갈렸습니다. 숏롱이 나이트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자유투 2개를 얻었는데요. 정규리그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64%에 불과했던 숏롱은 2개의 자유투를 모두 넣으면서 부산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1: 네네. 자, 소노의 손창환 감독 0%의 기적을 이루려면 내일 챔프전 4차전에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겠네요.
2: 그렇습니다. 소노에 앞서 3차전까지 내려졌던 5개 팀은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소노로선 0%의 기적에 도전하게 된 셈인데요.
1: 네.
2: 무기력했던 1, 2차전과 달리 3차전에서 압박 수비의 위력을 확인한 건 패배 속에 얻은 소득이었습니다. KCC보다 가용 인원이 많은 만큼 백투백으로 치러지는 4차전에서는 체력전을 펼쳐야 승산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 네네.
2: KCC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상민 감독은 부산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첫 번째 팀이 되겠다. 내일 시리즈를 끝내겠다면서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1: 네. 자, 여자 프로농구는 선수 이동이 한창인데 국가대표 슈터 강희슬은 이적팀이 정해졌고 박지수는 아직이네요.
2: 네. KB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원투펀치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적이 됐습니다. 리그 최고의 슈터로 꼽히는 강희슬은 우리은행과 계약기간 4년, 연봉 4억 2천만 원에 계약하면서 정든 KB를 떠났습니다.
1: 네.
2: 반면 최대어로 꼽히는 박지수의 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샐러리캡의 여유가 없는 BNK를 제외한 5개 팀이 관심을 표한 가운데 원소속팀 KB, 삼성생명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박지수는 이번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2: 박지수의 거치는 2차 FA 마감일인 오는 15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NBA 소식 살펴보죠.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 뉴욕이 필라델피아를 또 이겼네요.
2: 그렇습니다. 뉴욕이 필라델피아에 108대 94로 승리했습니다. 3연승을 질주한 뉴욕은 2년 연속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1승 남겨뒀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승자는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승자와 파이널 티켓을 두고 7전 4승 승제 시리즈를 펼칩니다.
1: 네네. 1쿼터는 필라델피아가 앞서갔는데 2쿼터에서 리드를 내줬죠.
2: 네.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가 1쿼터에만 15점을 몰아넣으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2차전에 결장했던 엔비드도 골 밑에 힘을 실어주면서 반격을 노렸는데요. 2쿼터 들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브런슨과 브리티스에게 각각 10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허용했는데요. 필라델피아는 이후 높이 열세, 3점슛 난조까지 겹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1: 네.
2: 이로써 필라델피아는 당장의 1패는 곧 시즌 종료를 의미하는 벼랑 끝 위기에 몰렸습니다.
1: 네. 자,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 3차전에서는 샌안토니오가 미네소타를 꺾고 유리한 고지를 점했죠?
2: 네. 샌안토니오가 115대 108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전적을 뒤집었습니다. 샌안토니오는 1차전 패배 후 2연승을 질주하면서 9년 만에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까지 2승 남겨뒀습니다.
1: 네.
2: 반면 3년 연속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노리는 미네소타는 4경기 가운데 3승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자, 프로야구 5경기 중 대전 경기부터 살펴보죠. 볼파크가 전성 매진을 기록한 가운데 한화가 어제의 연장패를 서력했죠.
0: 네, 그렇습니다. 한화가 LG를 11대 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시즌 15승 20패가 됐고 어제 연장 11회 접전 끝에 8대 9로 아쉽게 패했죠. 타격이 꽤 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타선이 화끈하게 터지면서 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1: 네. 선발 투수 싸움에서도 한화가 완벽하게 이겼죠.
0: 그렇습니다. 한화 왕앤청 투수가 6.1이닝, 7안타 3볼넷 4삼진 3실점, 퀄리티 스타트로 시즌 3승째를 따냈고요. 반대로 이날 복귀전을 치른 LG 치리노스는 3.2이닝, 4안타 1홈런 3볼넷 4삼진 4실점으로 패전입니다.
1: 네.
0: 초반은 팽팽했는데 3회부터 희비가 완전히 엇갈린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부산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선발 투수 네일이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펼치면서 기아가 롯데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죠?
0: 그렇습니다. 기아가 롯데를 3대1로 제압하면서 전날 어제에 이어 연이틀 승리, 위닝 시리즈를 일찌감치 완성했습니다.
1: 네네.
0: 시즌 17승 1무 18패가 됐고 승률 5할이 다시 보입니다. 순위도 네네. 5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 네. 기아는 오늘 김호령이 맹활약하고 박재현 선수의 기세도 뭐 요즘 대단하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자체만 보면 3대1이니까 투수전이었습니다만 방망이 집중력에서 기아가 네네. 앞섰습니다. 기아는 뭐 내일이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롯데도 김진욱이 7.1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인데 그 1점 더 준 게 승대가 갈렸고요. 중심에 김원영과 박재현 이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1: 네네.
0: 김원영은 솔로 홈런을 치면서 2안타 1타점 2득점, 박재현은 2안타 1도로 1득점, 하위타선과 9번과 1번에서 역할을 확실히 해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1: 네네. 기아의 새로운 멕시코 홈런왕은 KBO 최초 기록을 썼다고요?
0: 그렇습니다. 멕시칸 리그에서 멕시칸 리그 도미니카 인터리그 포함해서 2025년, 2026년 그 사이에 42홈런을 치고 한국에 온 선수인데 첫 경기였던 5일 한화전에서 3라운 홈런을 터뜨리면서 첫 안타가 홈런이 됐고요.
1: 네.
0: 6일 한화전에서 안타 두 개인데 이게 또 다 홈런입니다. 연타석 홈런.
1: 네네.
0: 8일 롯데전에서 9회 트럼프를 치면서 KBO 리그 데뷔 후 안타 4개가 모두 홈런인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1: 네네. 이게 참 진기록입니다. 네. 이번엔 고척으로 가보죠. KT와 키움이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죠.
0: 그렇습니다. 어느 팀도 웃지 못하는 6대6 네. 연장 11회까지 간 끝에 6대6 무승부로 정리가 됐고요. 1위와 12위의 대결인데 순위와 무관하게 참 팽팽한 승부가 벌어진 하루가 됐습니다.
1: 네네.
0: KT는 힐리어드의 솔로포, 한승택의 희생번트 등으로 2점을 먼저 뽑았는데 키움이 최주환 3루 홈런을 치면서 바로 뒤집었고요. 그리고 4회 최주환이 다시 트럼프를 치면서 키움이 이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만 KT가 5회, 6회, 7회 1점씩 붙으면서 5대5 동점. 10회 초 KT가 1점 냈고 10회 말 키움이 다시 1점을 내면서 두 팀 모두 6대6 상황에서 11회 마지막 찬스가 한 번씩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면서 그대로 승패 없이 마감하게 됐습니다.
1: 네. 자, 잠실에서는 오늘 두산이 잠실구장 연속 매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SSG의 승리를 거뒀죠?
0: 그렇습니다. 두산이 SSG를 9대4로 이겼습니다. 어제는 1대4로 졌는데 오늘은 시원하게 대가푼 그런 경기가 됐고요.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11경기 연속 매진이라는 잠실 신기록을 쓴 날입니다. 네. 네. 팀까지 이기니까 기쁨은 두 배가 되겠죠.
1: 그렇죠.
0: 1회 말 상대 보크와 적시타 땅볼 등으로 먼저 3점을 냈고 3회 초 2점 주긴 했습니다만 3회 말 윤주로 트롯 홈런

0: 아, KBO 데뷔전을 아주 호되게 치렀네요.
1: 네, 3이닝 6볼넷 6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됩니다.
0: 네.
1: 새로운 리그에서 2만 3천 명이 꽉 들어찬 곳에서 던지다 보니 좀 긴장한 탓인지 대구가 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볼넷 6개로 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페스티벌 스피드는 최고 152km까지 나와서 공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제구가 안 되니까 다음 경기는 좀 어떨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네. 자 끝으로 창원으로 가보죠. 삼성이 NC를 꺾고 NC전 6연승을 질주했네요.
1: 그렇습니다. 삼성이 NC를 5-4로 잡았습니다. 어제는 4-3 1점차 승리인데 오늘도 1점차 승부. 팽팽한 경기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우승 것도 삼성이었어요. 시즌 20승 고지를 밟았고 순위도 공동 3위에서 단독 3위가 됐습니다. 최근 네. 6연승 질주는 뭐 덤이고 7연승하고 7연패에 빠지는 등 업다운이 좀 심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0: 네.
1: 그래서 NC전도 지난해 9월 18일부터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삼성 전병우, 최영호 선수의 활약이 좋았죠?
1: 그렇습니다. 전병우 선수는 8회 사실상 결승타를 할 수 있는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4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최영호 선수는 역대 최초 552루타를 만들면서 3타수 2안타 2득점 해줄 선수를 해주니까 삼성도 좀 쉬운 경기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점수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9회 김재윤이 삼진 3개로 이닝을 끝내면서 1점차 승부를 지켰습니다.
0: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훈은 5월 들어 처음으로 멀티히트를 기록했죠.
1: 그렇습니다. 5월 들어서 묘하게 22타수 2안타니까 타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홈에서 열린 피츠버그와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만들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제대로 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한국문화유산의 밤으로 지정되면서 한국인 선수 이정우가 활약하는 게 또 그림도 좀 보기 좋게 잘 나온 네.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0: 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K리그 1 4경기 열렸는데 먼저 제주가 선두 서울을 잡았죠?
2: 네, 제주가 홈에서 선두 서울을 그 2-1로 무너뜨렸는데요. 제주의 네게바 선수가 또 선봉에 섰습니다.
0: 네.
2: 전반 18분에 네게바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올려준 크로스로 또 박창준 선수의 선제골을 도왔고요. 또 후반 8분에는 네게바가 돌파에 들어가서 때린 슛이 그 골키퍼 맞고 흐른 공을 김준하 선수가 차 넣었습니다.
0: 네.
2: 제주가 그 후이스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또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2연승을 달리면서 7위로 올라섰습니다.
0: 네, 서울이 초반에 잘 나가다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이죠.
2: 네, 맞습니다. 좀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요. 서울이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치면서 8승 2무 3패에 머물고 있습니다.
0: 네.
2: 그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전북과의 승점이 5점 차에 불과하면서 서울은 또 선두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0: 네, 인천은 김천과 맞대결을 펼쳤죠.
2: 네, 인천이 원정에서 김천을 3-0으로 이겼고요.
0: 네.
2: 5승 3무 5패로 5위에 자리했습니다.
0: 인천이 김천을 압도했네요.
2: 네, 세 골을 또 연달아 몰아쳤고요. 전반 27분에 또 이비자 선수가 헤딩 선제골을 뽑아냈고 전반 추가 시간에는 서재민 선수가 또 볼을 끊어낸 뒤에 또 돌파에 들어가서 때린 슛이 또 흐른 상황에서 또 이동률 선수가 또 차 넣었고요. 또 후반 7분에 페리어 선수의 세기골까지 묶어서 인천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0: 네, 강원과 광주는 승부를 가리지 못했네요.
2: 네, 광주에서 두 팀이 득점 없이 비겼고요. 강원이 경기를 주도하기는 했지만 전반 22분에 김건희 선수의 페널티킥이 좀 막힌 게 좀 뼈아팠습니다.
0: 네, 대전과 포항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2: 네, 포항이 원정에서 대전을 2-0으로 꺾고 4위로 올라섰고요. 포항의 그 준인효 선수가 그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두 골을 터뜨리면서 또 승리의 앞장을 섰고요. 대전은 올 시즌 홈에서 치른 7경기 모두 이기지 못하는 또 이런 불운도 이어졌습니다.
0: 네. K리그2에서는 수원 삼성과 대구가 맞붙었죠.
2: 네, 수원 삼성이 그 홈에서 대구를 상대했는데 득점 없이 비겼고요. 대구 골키퍼 한태희 선수의 선방을 좀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0: 네,
2: 수원 삼성이 초반에는 좀 무패를 달렸었는데 최근

0: 경기 연속 무승에 그치면서 선두 부산과의 승점 차가 또 2점 차에 2점 차인 상황이고요. 반면 대구는 최근에 두 경기 연속 지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K리그 2 다른 경기 결과도 전해 주시죠.
0: 네, 충남 화산은 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김종민 선수를 앞세워서 서울 이랜드를 3-0으로 완파했고요. 화성과 수원FC 그리고 김포와 충북 청주는 나란히 1-1로 비겼습니다.
1: 네.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가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공동 개최해서 개막식도 3번 개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리사가 미국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과 파라과이전을 앞두고 케이티 페리 같은 가수들과 또 개막식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The Athletic이 보도를 했고요. 그 앞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 BTS 정국이 드리머스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K-POP 여가수가 개막식 무대에 네. 오르게 됐습니다.
1: 아유, 자랑스럽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하는 48개국 감독 중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감독이 브라질 감독이라고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 현지 언론을 통해서 좀 추정치를 살펴보면 네. 브라질을 이끄는 안첼로티 감독이 그 연봉과 보너스를 포함해서 우리 돈으로 무려 247억
1: 와,
0: 원을 받고요.
1: 많이 받는군요. 네.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브라질 축구협회가 좀 2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면서 또 거액을 지불하면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청부자라 불렸던 또 안첼로티 감독을 좀 모셔온 상황입니다.
1: 네, 그 뒤를 잇는 감독들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2위는 99억 원을 받는 잉글랜드의 투엘 감독인데요. 잉글랜드도 지금 60년 동안 월드컵 우승이 없다 보니까 네. 라이벌 독일 출신 전술가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3위는 또 손흥민 스승으로 알려진 그 포체티노 감독인데 공동 개최국 미국이 또 포체티노 감독에게 또 연간 80억 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우리나라가 속한 A조 감독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입니까?
0: 네, A조에서 그 최고 연봉을 받는 감독은 42억 원을 수령하는 멕시코의 아기레 감독이고요.
1: 네.
0: 그리고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감독, 그리고 우리나라의 홍명보 감독은 15억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네. 알려졌습니다. 네. 반면에 체코의 75살 그 쿠페크 감독은 그 연봉이 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자, 부상으로 이탈했던 독일 마인츠의 이재성 선수 복귀가 임박했다고요?
0: 네, 이재성 선수가 지난달 초에 발가락 골절상을 당했는데요. 또 재활을 잘 마치면서 이제는 경기 출전을 위한 마지막 훈련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고요.
1: 네네.
0: 지금 분데스리가 두 경기를 남겨뒀는데 지금 출전 여부를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네.
0: 일단은 그 구단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지금 아무래도 축구대표팀 핵심 멤버다 보니까 그 독일에서 바로 미국 사전 캠프로 이동을 해서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또 계획입니다.
1: 네, 이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선수들 부상이 비상인데 캐나다 에이스가 다쳤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그 캐나다의 측면 수비수 그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주중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왼쪽 허벅지 뒷근육을 다쳤습니다. 몇 주 동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면서 또 캐나다 주장도 맡고 있고 굉장히 캐나다의 핵심 그 에이스로 활약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캐나다 대표팀은 일단은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월드컵까지 이 선수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 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그 밖에 축구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그 잉글랜드 축구 기자협회가 뽑은 올해 남자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맨유 선수로는 웨인 루니 이후에 16년 만에 수상이고요.
1: 네.
0: 페르난데스는 올 시즌에 8골 19도움을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회원 900명 중에 45%의 지지를 받아서 그 아스날의 데클란 라이스보다 28표를 더 받았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 정리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벨라루스 선수들 국제대회 출전 금지가 풀렸군요.
2: 네, IOC가 우리 시간 지난 8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국제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벨라루스 선수들을 참가해 더 이상 어떤 제재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 네.
2: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전쟁이나 분쟁 개입을 포함한 정부의 행위로 인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고요.
1: 네.
2: 벨라루스 선수들은 올여름 시작하는 2028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부터 자국 국기를 달고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예.
2: IOC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종목별 국제연맹과 또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 관계자를 참가시키거나 초청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가 있었죠. 이 두 나라 선수들은 앞서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과 올해 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추 동계올림픽 당시 이 전쟁 참전 지지여부를 심사받고 개인 중립선수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습니다.
1: 네, 러시아 선수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요?
2: 네, 러시아의 경우 벨라루스와 사정이 다르다면서 이 IOC 법률위원회가 자격정지 관련 사안을 검토하는 동안 제재가 유지된다고 했고요.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이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 올림픽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해 올림픽 헌장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10월 IOC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네.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제 스포츠계에선 최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조금씩 풀리는 추세인데요. 이 국제 패럴림픽위원회는 지난해 두 나라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서 올해 동계 패럴림픽 때는 이 선수들이 국기를 달고 출전했고요. 또 지난달에는 세계수영연맹이 이 두 나라의 정회원 자격을 복원하고 연맹 주관 대회에 참가를 허용했습니다.
1: 네. 자, 테니스 스타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상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네요.
2: 네, 여자 단식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이탈리아 오픈 참가 중 인터뷰에서 메이저 대회 상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수들이 언젠가는 메이저 대회 중 하나를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1: 네네.
2: 또 같은 대회에 나선 남자 세계 1위 야니크 신네르는 보이콧을 말하는 선수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상금 문제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고 했고요.
1: 네.
2: 남녀 세계 톱10 선수들이 4대 메이저 대회 주최 측에 이 수익 배분 확대 등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지난해 3월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 네네.
2: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수익의 22%를 상금으로 배분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달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의 상금은 대회 수익의 9.5%에 불과하고요. 지난해 US 오픈이 전년 대비 20%, 또 올해 1월 열린 호주 오픈이 16% 가까이 상금을 올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선수들의 입장입니다.
1: 네. 다른 선수들은 이 보이콧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2: 네, 여자 단식 세계 4위 코코 고프는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고 협력한다면 보이콧에 합류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신네르는 직답을 일단 피했고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또 장담하기 어렵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1: 네네.
2: 다만 신네르는 다른 스포츠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중요한 선을 보냈다면 48시간 안에 답변은 물론 몇 단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하면서 이 메이저 대회 주최 측을 비판했고요.
1: 네.
2: 또 이제 남자 투어 최고창급이죠. 이 노박 조코비치는 후배 선수들을 항상 지지한다면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네. 반갑다고 했지만 보이콧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 남자 테니스의 경우 지난 1973년 남자 투어 소속 81명이 유고슬라비아 선수의 출전 자격 박탈에 항의하면서 윈블던에 집단 불참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1: 네. 마라톤 2시간 벽이 드디어 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런던 마라톤 내년 대회에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런던 마라톤에서 이 2시간 벽이 깨졌는데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내년 4월 25일 열리는 대회에 역대 최다인 133만 8,544명이 네. 참가를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종전기록 113만 3,811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인데요. 영국 국내 신청은 100만 건, 해외 신청이 약 33만 건이 접수가 됐는데 조직위는 무작위 추첨과 자선단체 기부자 선정, 또 기존 기록 달성자 등을 달성자 등의 방식으로 6만 명의 참가자를 뽑아서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 네.
2: 참가 신청자가 폭증하자 대회를 이틀을 나눠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네. 네, 런던 마라톤은 4월에 쾌적한 날씨와 또 평탄한 코스 덕에 기록이 잘 나오는 대로 좀 유명한데요. 올해 남자부 대회에선 세바스찬 사회가 1시간 5분 30초에 세계 기록으로 우승했고요. 네. 2위 선수 역시 2시간 벽도 깼습니다.
1: 이틀에 나눠서 하면은 기록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2: 네, 네 그렇죠.
1: 자, 동계올림픽 종목 확대가 검토 중인데 일단 다음 동계올림픽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2: 네, IOC가 지난 1년간 동아계 올림픽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겨울 스포츠의 인기를 끌어올리고 참가국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이 지난 8일 IOC는 일단 다음 동계 대회인 2030년 프랑스 알프 대회 때는 타계 스포츠로 포함한 크로스오버 종목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2: 앞서 논의된 IOC 방안은 전통적인 동계 스포츠 강국이 아닌 국가들의 메달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눈이나 크로스컨트리 환경을 활용한 육상이나 사이클 종목 등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1: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월드스포츠 연합뉴스 유지호 기자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토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북한 여자축구단이 경기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죠?
2: 네, 오는 20일 한국에서는 특별한 스포츠 경기가 펼쳐집니다.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요. 수원 FC 위민과 4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2: 이 북한 여자 축구단의 남한 방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에 12년 만인데요. 이번 준결승전은 남북 대결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1: 네. 네. 북한 선수들의 방한 정말 오랜만이죠?
2: 네. 2018년 12월 인천에서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그랜드 파이널스에 참가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이번에 북한 스포츠팀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겁니다.
1: 네.
2: 특히 대표팀이 아닌 북한 여자 클럽팀이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분들 관심을 보이고 있죠.
1: 네, 북한 내고향 여자축구단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된 팀이고요. 기업 후원 형태의 축구단인데 식품, 주류,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기업인 내고향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이 내고향 축구단은 2021-2022 시즌 북한 1부 리그 우승을 차지한 신흥 강호고요. 지금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결승까지 올라왔고
1: 네.
2: 이제 한국 과 북한의 맞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 네. 네. 수원 FC 위민이 북한 내고향 축구단과 맞대결을 펼치게 되죠?
2: 네, 이 수원 FC 위민은 지소연이 속한 팀이고요. 8강에서 중국 우한 장다를 4대 0으로 꺾고 올라왔고 내고향 여자 축구단은 베트남 호찌민시를 3대 0으로 제압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 네.
2: 네.
1: 여러모로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인데 북한 네. 축구팀의 방한 경기가 언제 처음 시작이 됐나요?
2: 네, 1990년에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 통일 축구 대회 가 그 예. 시작이었는데요.
1: 네.
2: 1929년부터 분단 전까지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이 장소를 바꿔가며 했던 경평축구대회를 복원하자는 의미로 남북의 축구팀이 벌인 신선 경기였습니다.
1: 네.
2: 그 남북통일축구대회가 한국에서는 1990년 10월 잠실 주경기장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경기장에는 7만여 명의 관중들이 열광했고 황선홍이 골을 넣어서 1대 0으로 한국이 이겼습니다.
1: 네.
2: 그 전에 평양에서는 북한이 이겼기 때문에 1승씩을 나눠 가진 통일축구대회였죠.
1: 네.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2: 네, 2002년 9월 12년 만에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1: 네.
2: 한국 대표팀은 빨간색 유니폼을 북한 대표팀은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뛰었고요. 이후 2005년에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에 서울 상암동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정경호, 김진용, 박주영이 한 골씩 성공을 시켜서 한국이 북한을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도 꾸준히 개최가 됐는데요. 2007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의 상암동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펼쳤습니다.
1: 네. 네. 생각보다 북한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왔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남녀 대표팀 구분이 없이 남북 간의 대결이 펼쳐졌고요. 2018년에는 북한 청소년 남자 클럽팀이 방한을 했고 또 강원에서 펼쳐진 2018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대회에서 북한 사이오 체육단 소속 유스팀이 한국에 왔습니다.
1: 네,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이번에 열리는 내고향 여자 축구단 경기인가요?
2: 맞습니다. 8년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한의 여자 축구 클럽팀이 방한을 하는데요.
1: 네.
2: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여자축구단의 4강전, 그러니까 준결승전이 펼쳐집니다.
1: 네.
2: 결승 티켓을 놓고 격돌을 하는 만큼 보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서 수원 FC 위민과 내고향 축구단이 만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1: 네, 네. 두 팀이 이전에 대결을 펼친 적이 있나요?
2: 네, 지난해 그러니까 11월 12일 미얀마에서 열린 조별리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상 최초로 AFC 주관 대회에서 펼쳐진 남북 클럽 대결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내고향 축구단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는 20일에 열리는 준결승은 한국에게는 맞대결을 넘어 이 서력전의 성격이 강한데요. 이 경기는 또 저희 KBS에서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호주의 멜버른 시티와 일본의 도쿄 베르디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결승전도 한국의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버컵에서 우승한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귀국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이 대회 결승에서 숙적 중국을 3-1로 꺾고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단식과 복식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시영뿐만 아니라 김가은, 심유진 선수 같은 단식 주자들 그리고 베테랑 이소희 백하나조 또 신의 정나은 이현우조가 든든히 받쳐줬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지난 화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안세영에게 이번 대회 우승 소감 들어봤습니다.
2: 이번 대회는 저 혼자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전보다도 더 훨씬 기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언니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또 해포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번 단식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저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준다면은 뒤에는 언니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제 자신을 믿고 또 계속해서 했더니 또 잘 풀려가지고 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전보다 단체전에서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니들도 응원도 너무 잘해주고 모든 팀원들이 제 응원을 잘해줘가지고 저는 거기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또 단체전은 항상 어려운 건데 다들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승할 수 있게 된 게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전보다도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 배드민턴 최전성기입니다, 지금.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세계선수권 단체전에 출전한 남자 탁구 대표팀은 8강에서 탈락했다고요?
1: 네, 오상은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남자 탁구 대표팀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단체전 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8강전에서 중국의 매치 점수 0-3으로 졌습니다.
0: 네.
1: 결과만 보면 완패인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를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조별리그. 그러니까 이 시드 배정 리그에서 중국을 꺾었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는 시드 배정 리그에서 중국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1: 한국 남자 탁구가 중국과 남자 단체전에서 승리한 건 1996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승 이후에 30년 만이었어요.
0: 예.
1: 게다가 중국은 단체전 세계 선수권에서 26년 동안 이어오던 무패 행진을 우리나라에 의해서 마감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중국과의 8강 재대결은 중국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8강에서 세계 1위 왕추진이 나섰습니다. 시드배정 리그 당시에는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1단식에 오준성을 내보냈고 오준성은 이 선수와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0: 네.
1: 5게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는데요. 이 선수가 세계 1위거든요.
0: 그런데 예.
1: 오준성은 1게임과 2게임 내주고도 3게임과 4게임을 따내는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세계선수권 8강 탈락은 아쉽지만 오준성이라는 이름을 국제무대에 확실히 각인시킨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0: 네. 같은 대회 출전한 여자 탁구 대표팀도 성적이 부진하죠?
1: 네. 우리나라 여자 탁구 대표팀은 지난 7일에 경기가 열렸는데요. 8강전에서 중국을 만났습니다. 매치 점수 0-3으로 졌는데 시드 배정 리그에서도 중국을 상대로 한 매치도 따내지 못했어요.
0: 네, 네.
1: 그런데 이번 8강에서도 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에이스 신유빈은 허리 통증 있는 상태에서 8강 나섰는데요. 세계 2위 왕만위를 만나서 0-3으로 졌습니다.
0: 네, 네.
1: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를 상대해야 했으니까 어려움이 좀 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나영이 에이스 역할을 했습니다.
0: 네.
1: 세계 1위 중국의 순잉사를 상대로 2-1까지 앞서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긴 했지만 우리 탁구가 더 빠르고 강해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에서의 무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0: 네.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에서는 대표팀 선수들이 순항 중이네요.
1: 네. 2026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로 구성이 됐습니다.
0: 네.
1: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준결승에서 방글라데시를 5-1로 제압하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남자 단체전은 내일 튀르키예와 우승을 놓고 다투게 되고요.
0: 네.
1: 한편 여자 리커브 단체전은 강채영, 이윤지, 오예진 선수로 팀을 꾸려

0: 했는데 8강에서 일본을 만나서 6대2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에서 인도에게 1대5로 진 거예요. 그래도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6대0 완파를 했고요. 네. 대회 첫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리커브 개인전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서민기가 8강에서 모두 탈락을 했고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장민희, 강채영이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리커브 혼성팀에서는 오혜진과 김우진이 출전을 했는데요. 준결승에서 독일을 5대1로 꺾고 은메달 확보를 했고요. 결승은 내일 열리게 됩니다.
1: 네, 평창 5대3천 장사시름 대회에서 한산시청의 이재하 선수가 장사로 등극했네요.
0: 네, 여자 씨름 이재하가 개인 통산 19번째 장사 타이틀을 따냈는데요. 통산 11번째 국가 장사에 등극을 네. 했는데 매화 장사까지 8회를 더해서 19번째 장사에 올랐습니다.
1: 대단합니다. 네. 네.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포츠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도 전국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고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와 글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계속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지방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8도, 세종 9도, 서울 대구 10도 등 평년보다 1도에서 2,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강릉 27도, 대전, 세종, 대구 26도, 서울, 광주, 울산 25도, 인천, 부산 22도, 제주는 21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 14.4도, 습도 39%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 9일 두바이 항군의 수리 조선소에 접안한 남우호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배 블랙박스 격인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전날 밤 정부 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5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6원 오른 2011.2원이었습니다. 경유의 리터당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2005원 4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세종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조 후보가 세종시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지원하고 있다고 몸과 눈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반 이재명 심리가 다시 점화가 되는 상태라며 이에 대한 물타기 전략으로 개헌안을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 대통령은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인 미국 방문에서 현지 시각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행진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북한군 부대 퍼레이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총을 들고 정복을 입은 북한군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행사에서 북한군이 함께 행진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동맹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물을 탄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7분 대구시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경사면의 암벽이 무너지며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남성 한 명이 암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물을 치우고 낙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 3명이 숨진 대서양 크루즈선 혼디우소호가 현지 시각 10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스페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모니카 가르시아 고메스 스페인 보건장관은 이 배가 10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당초 카나리아 제도의 최대 섬 테네리페 항구에 정박할 예정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4.4도입니다. KBS 제일 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녹내장은 실명 질환입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모두 실명하는 건 아닙니다. 실명 질환이긴 한데 실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조기 발견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녹내장의 위험과 진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상 안압의 녹내장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와 관리가 진행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닌 위험 증상이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다니엘의 Part of Your World 저곳으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내장은 실명질환이죠.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시킬 순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예.
0: 녹내장을 얘기할 때 가장 강조가 되는 게 안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정상 안압에 녹내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예,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 범위인데 네. 녹내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다른 녹내장에 비해 한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0: 네.
1: 이런 패턴은 일본하고는 비슷하고요.
0: 네.
1: 서구의 경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정상 안압을 유지하는 게 강조가 되는 건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예, 시신경이 안압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0: 네.
1: 녹내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0: 네.
1: 예,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정상 안압 녹내장이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야 시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면 일반적인 개방형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0: 네.
1: 적정 안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의 경우에도 정상 안압임에도 불구하고 안압을
0: 네.
1: 낮춰야 되는 그런 경우이죠.
0: 네. 그러니까 정상 안압이어도 안압 범위 내에서 좀 변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1: 예, 안압 범위 내 변동폭이라고도 설명을 하고요.
0: 네.
1: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압 범위 내 높은 쪽의 안압을 낮추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됩니다.
0: 예. 네. 이 녹내장이 실명질환인 건 맞지만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는 게 치료의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력을 또 회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녹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거고요.
0: 네.
1: 한번 진행한 경우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초기나 중기 녹내장은 녹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0: 네. 그렇다면 또 말기가 되기 전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녹내장의 말기가 되면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고 시야 이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밖을 보면은 터널이 뚫린 부분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의 시야 손상이 말기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기 힘들게 되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주변의 시야가 없기 때문에 주변 위험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서 다치기 쉽고요. 그런 상태가 지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모든 시력이 상실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게 됩니다.
0: 네. 그럼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초기에 진단이 되면은
0: 네.
1: 상당 부분 놓칠 수 있고 평생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그럼 녹내장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나요?
1: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죠. 초기, 중기, 말기로요.
0: 네.
1: 근데 저는 녹내장 환자분께 초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기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환자분들한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후기 말기로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도 없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비교적 초기에 진단되는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 건가요?
1: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나 중기까지의 경우에도 녹내장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진단이 되냐 하면은 다른 일로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등 이렇게 녹내장하고 관계없는 증세로 안과에 일단 가셔서 검사하다가 녹내장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0: 네.
1: 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또 녹내장은 노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다면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는 없겠네요.
1: 예, 녹내장은 젊은 사람한테도 나타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 호발하지만
0: 네.
1: 젊은 분들한테도 꽤 발생하기 때문에요. 젊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되겠죠.
0: 네.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은 건가요?
1: 예, 젊은 분들한테는 정상 안압인 경우도 많고요.
0: 네.
1: 안압이 높은 경우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녹내장에 대해서 신경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0: 네. 그럼 안압이 좀 그렇게 순간 높아지면 증상이 나옵니까?
1: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개인의 감성에 따라 다른데요. 네. 안압이 올라가면은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증상 가지고 녹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0: 네. 그럼 증상이 있는 경우는 어떤 증상들인 건가요?
1: 녹내장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 안통이 갑자기 안압이 올라가면 안통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네. 시력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요. 네. 그게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녹내장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녹내장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건 뭔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는 고령의 경우 녹내장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는 경우도 발생률이 높아지고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 또는 말초 혈관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근시도 녹내장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근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병 위험이 높은 건가요?
1: 예, 실제로 그렇고요. 네. 또 근시인 경우에 한번 발생하면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보고도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고도 근시인 경우에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 녹내장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0: 네. 또 가족력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가족력이 유전과 같은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1: 유전병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된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부모 중 한쪽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자식이 그와 관련된 유전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걸 우성유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네.
1: 그래서 이런 법칙이 있는데 녹내장은 그런 법칙이 없이 가족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가족이 녹내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의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네. 어떤 규칙으로 어떤 유전자가 이런 일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유전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가족력이 있으면 유전 녹내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0: 네. 그럼 가족력이 있다면 좀 정기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1: 예,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1: 특히 그 부모분 중에 한 분이 녹내장이나 네. 그런 경우에는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당뇨와 고혈압과는 어떤 연관이 또 있는 건가요?
1: 당뇨가 있으면은 당뇨 자체가 일반적인 녹내장의 유병률을 높이기도 하고요.
0: 네.
1: 당뇨가 심해지면은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데
0: 네.
1: 그 신생혈관이 저 눈 속에 돌아다니는 방수라는 거가 순환하는 걸 그걸 막게 해가지고요.
0: 네.
1: 안압이 높아지는 신생혈관 녹내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검사를 통해서 녹내장 진단이 내려지면 안압을 조절하는 게 치료의 우선인가요?
1: 예, 모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을 포함해서
0: 네.
1: 모든 녹내장의 경우에 안압을 낮추는 게 치료의 우선이죠.
0: 네.
1: 각 환자의 시신경 감수성이 있거든요.
0: 네.
1: 안압이 높은 사람, 높은 경우에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도 있고
0: 네.
1: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시신경 손상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감안해가지고 치료 원칙을 정하는 게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1: 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압이 초기에 처음 발견됐을 때 안압이 높은 타입이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0: 네.
1: 녹내장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다행히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감안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0: 네. 약물 치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안약인 거죠. 그럼 점안제가 안압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약물 치료는 점안제가 대표적이고요.
0: 네.
1: 드물게는 급하게 올라갔을 때 안압을 낮추는 먹는 약, 그다음에 주사약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물 치료의 대표는 점안제가 대표적입니다.
0: 예. 그럼 진행을 늦추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점안제를 계속 써야 되는 거네요.
1: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죠. 네.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버릇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0: 네. 그런데 그렇게 안약치료가 중요한데요. 이 안약치료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왜 그럴까요? 방법이 많이 불편한가요?
1: 예, 그 전환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먹는 행위라는 건 누구나 하는 행위이죠.
0: 네.
1: 그래서 약을 먹는 약으로 먹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약을 눈에 넣는 거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를 하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0: 네.
1: 또 녹내장이 고령인 분들한테 많이 오는데 고령이 되시면 행동이 굼떠지게 돼서
0: 네.
1: 눈에 안약을 정확하게 조준해가지고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0: 네.
1: 또 그 밖에 녹내장 치료, 병의 치료라는 거는 약을 쓰면은 뭐 어떤 식이든 약을 쓰면은 증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0: 네.
1: 녹내장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질 않습니다.
0: 아,
1: 약을 쓰고도 네. 약을 쓰고도 좋아진다 받지 않고 그다음에 불편하기만 하고 그래서 약을 넣지 않고 지내는 분들 의외 많으세요. 근데
0: 네.
1: 약을 넣지 않고 지내다 봐도 증상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안 넣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 년 동안 넣지 않고 갑자기 오시기도 하거든요.
0: 네.
1: 이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요.
0: 네, 그러니까 딱히 증상이 없어서 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다거나 아니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그래서 약을 야 이거 뭐 약 넣어서 뭐해 그러면서 끊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0: 그렇군요.
1: 예,
0: 안약은 여러 개를 쓰는 건가요?
1: 예, 뭐 두세 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네. 다섯 개 이상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 그 기전에 따라서 다른 약들을 같이 합쳐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네. 근데 또 복합 녹내장 약제도 쓴다고 하던데 이건 한결 수월해진 거죠?
1: 예, 약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세 번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0: 네.
1: 약 하나에 두 가지 또는 심지어는 세 가지 약을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조제를 해가지고 한 번 넣으면은 약 두 개 들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든 약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레이저나 수술의 경우도 안압을 조절하는 치료 목표는 같은가요?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레이저나 수술도 안압을 조절하는 게 목표가 되겠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는 안약 전환을 먼저 시도하게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그 넣는 약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렇게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0: 네, 그러니까 많이 진행이 된 말기에는 수술도 못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는 않죠. 말기에 오히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기에 수술할 경우에는
0: 네.
1: 수술 자체로 시력이 좌화되거나 심지어는 수술 후에 실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경우가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 되죠.
0: 네.
1: 예.
0: 그래서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또 시력과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가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0: 네.
1: 진단받고 안약을 넣는 게 그 당시 지금 상황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후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0: 네.
1: 생각하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시력 저하가 일어나는 거고 시야 부분에서는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건가요?
1: 가운데만 보이고 주변이 안 보이게 되는 거라서요.
0: 네.
1: 그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0: 네.
1: 생활하는 데 문제가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0: 네.
1: 그러면은 버스 자체가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버스가 보이지 않고 가까이 와서 눈앞에 오면은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주변 시야가 생활하는 데 중요한데
0: 네.
1: 주변 시야가 없어지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사고 위험도 크겠네요.
1: 예, 그렇게 큽니다. 예, 예.
0: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1: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권유를 드리고요.
0: 네.
1: 증상이 없거나 녹내장의 가족력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40대 정도에 1년에 한 번 정도 권유를 하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안과에 가시면 녹내장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시력을 재시고 안압을 측정하고
0: 네.
1: 시신경 검사를 하게 되고 시야 검사 그런 걸 하게 됩니다.
0: 네.
1: 그 밖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0: 네.
1: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시신경 사진 촬영을 해서
0: 네.
1: 스크리닝을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안과로 넘어가서 정밀검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0: 네. 가족력도 영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시나 네. 녹내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일상에서 좀 특히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힘을 주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1: 병이 진단이 된 상태가 아니면
0: 네.
1: 특별하게 뭐 조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요. 만약에 진행병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0: 네.
1: 운동 관련해서는 이를테면은 목 위로 힘이 들어가는 운동, 예를 들면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 목 위로 저 힘이 가는 운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말 벤치프레스나 이런 거를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0: 네.
1: 않습니다.
0: 네.
1: 잠깐씩 하는 근력 운동은 큰 문제가 없고요.
0: 네.
1: 일반적으로 녹내장 환자들에게 그런 운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순간 안압을 높이는 운동은 피해야 되는 거네요.
1: 예.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 거죠.
0: 네.
1: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력 단련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같은 건 녹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0: 네. 넥타이를 좀 꽉 매는 것도 좋진 않죠?
1: 예, 넥타이 꽉 매는 건 녹내장 환자한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관악기라고 뭐 트럼펫이나 이런 거 부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도 불 때 목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녹내장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이 레빗의 해피 띵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는 중에 갑자기 숨 쉬는 걸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됩니다. 자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숨을 멈추는 일이 반복될 때 우리 건강에는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단순한 수면 습관으로 소홀히 여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도 수면 장애 하나로 봐야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그 수면 호흡증도 수면 장애 한 종류로 보는 게 맞고요.
0: 네.
1: 더 정확히는 수면 중에 호흡이 막히거나 줄어들어서 삶의 질을 깨뜨리는 수면 관련 호흡 장애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수면 무호흡의 상태를 아나요?
1: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다. 이게 아무래도 자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0: 네.
1: 물론 이제 가끔은 잠자는 도중에 숨이 막혀서 깬다든지 또 너무 자주 깬다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낮에 많이 피곤하거나 다른 증상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게 생겨서 본인이 자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분이나 수면 파트너나 이런 분들이 보고 너 코를 많이 골다더라 또 숨이 멈추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코골이 말씀하셨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을 얘기할 때 코골이도 지적이 되잖아요. 코골이를 동반하는 게 기본인가요?
1: 네, 뭐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체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 코골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0: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졸릴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며칠 뭐 밤을 새면 당연히 피곤하고 졸린 것처럼 결국에는 나는 잠을 잤다고 생각하지만 수면의 질이 낮게 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거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뭐 피곤하고 졸린 증상이 사실 잠을 못 자서뿐만 아니라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그냥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가 쉽죠. 하지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낮에 주간 졸림이라든지 피곤함, 그 외에도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두통이 심하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또 뭐 심지어 쉽게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정서적인 장애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0: 네. 주간 졸림이 있는 경우 낮에 졸린 증상이 또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뭐 낮에 졸린 게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사고나 이런 걸로 위험하게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당연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은 그걸 잘 의식을 아주 할 정도까지는 아닐지언정 낮에 집중력이라든지 반응속도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 상태로 운전하면서 잠깐 깜빡 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장기간 또 야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면의 무호흡증이 있는지 수면 장애가 있는지 검사를 루틴하게 하기도 합니다.
0: 네. 여러 증상들 말씀 주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수면 무호흡증은 합병증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게 낮에 단순히 졸려요. 조금 피곤해요라면 뭐 낮잠을 잔다든지 또 수면을 보충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 자는 자체에 피곤하고 졸린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심혈관계 질환 이런 무서운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코를 골아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시끄러워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수면 중에 이런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의 뭐 설명은 여러 가지 기전들이 설명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주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막히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뭐 대부분 목 주변 주변의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낮에 누워서 숨을 쉰다고 코를 골거나 무호흡이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고 늘어지게 되니까 그 좁은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런 코골이라든지 무호흡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0: 목젖이 늘어나는 건가요?
1: 뭐 늘어난다고 표현하는 경우니까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길지 않아 보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수면에 따른 근육의 이완이라든지 긴장도의 이완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바로 눕게 되면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기도를 좀 더 폐쇄를 하게 됩니다.
0: 네. 그렇게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 상태가 반복될수록 산소가 부족해지는 건데요. 무호흡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차가 큰가요?
1: 네, 맞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무호흡이 반복되면 호흡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에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 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이제 무호흡, 저호흡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호흡이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막혔을 때를 그게 10초 이상 지속되면 무호흡이 1회가 있었다라고 계산하냐고 30% 이상이 감소하면서 산소가 좀 부족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저호흡이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당연히 개인차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이런 무호흡이나 저호흡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중증도,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무호흡인 경우에는 10초 이상 90% 정도 이제 호흡을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숨을 안 쉬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크겠네요.
1: 예, 맞습니다. 보통 무호흡이 아까 10초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긴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이제 이제 이 무호흡이 길어지게 되면 산소는 부족하게 되고 우리 몸이 당연히 이거 계속 있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네 하니까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시간 뭐 20분, 30분 이렇게 갈 수는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당연히

0: 길면 길수록 산소가 떨어지는 정도도 심해지실 거고 또 반복이 되면 그게 누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혈중 산소 퍼주는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산소 부족이 심할 경우 또 부족이 반복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뇌혈관 이런 데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고혈압이나 심부전 뇌졸중 같은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오래 지속이 되고 반복될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호흡이 반복이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족한 산소를 채우기 위해서 뭐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혈압을 올린다든지 그런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에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갔었을 때 혈압도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혈관 내벽이나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혈관이나 뇌혈관의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1: 네. 참 물론 모든 수면 무호흡이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운 경우, 경증 경우에는 뭐 위험 인자가 없으면 또는 뭐 증상이 없으면 뭐 경과 관찰을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이제 무호흡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될수록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30회 이상 시간당 30회 이상이 반복될 때를 중증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 뭐 고혈압 같은 경우 심부전 뇌졸중 이런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에서 비만도 지적이 되지 않나요?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비만 그리고 체형, 목이 짧고 굵은 체형이 수면 무호흡증의 대표적인 요인이고요. 물론 마른 사람이라고 해서 코를 안 고냐, 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인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한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6배 이상 증가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무호흡 저호흡 지수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 어찌 보면 수면 무호흡의 관리 또 수면 무호흡의 치료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비만이라든지 목이 짧고 굵은 사람들 체형도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0: 네, 뭐 수면 무호흡이라는 게 사실 이런 비만이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원인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타고난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이제 합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고 긴장도 같은 것도 떨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이런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것도 되고요. 또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산을 해가지고 몸이 많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뭐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해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위험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서 많은 경우가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레날린이 크거나 아니면 하악 턱이 좀 작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좀 좁다든지 아니면 혀가 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코골이나 무호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환자들은 병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0: 아까 초반에 이제 질문의 답이랑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본인은 사실은 밤에 이제 코골이라든지 뭐 자기는 잠을 자니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분들이 코골이가 오심한 것 같아요. 숨이 멈춰서 걱정스러우니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한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가시는데. 산장에서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코를 너무 심하게 보니까 이제 때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아침에 너무 많이 피곤해요. 아니면 잠이 자다가 깨가지고 그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각을 하고 오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코도 심하게 골고 무호흡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우니까 병원에 가봐라 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자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

0: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주간에 진찰실에서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수면 모흡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면 당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무호흡의 횟수라든지 다양한 수치들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검사로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0: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안구 운동도 검사를 하고 뭐 그다음에 근전도 같은 것도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면 단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뇌파 검사라는 이유는 잠이 실제로 깨는지 수면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호흡 센서를 부착을 해야 진짜로 숨이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많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늘 말하는 무호흡이라든지 코골이는 숨을 쉬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어딘가 폐쇄가 일어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폐쇄성 무호흡이 되는 건데 사실 호흡 의지가 없는 중추성 호흡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별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산소가 얼마나 포화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시겠지만 수면 자세 옆으로 누워자면 아무래도 대부분 모든 환자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코골이나 호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면 자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자세도 측정하고 이렇게 다양한 측정 수치들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 네. 안구의 움직임, 뇌파, 산소 포화도, 수면 자세 등 여러 가지 이런 신체 기능에 대한 확인도 하는 거고요.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 시간도 확인을 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그 뭐 수면이라는 게 당연히 잠이 들게 되면 깰 때까지 그냥 일관되게 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뭐 짧은 잠에 있다가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막 눈이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깊은 잠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런 꿈의 단계에 따라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런 수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뭐 기억을 저장하고 정리한다든지 몸의 회복력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무호흡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무호흡으로 인해서 수면의 효율, 각성의 횟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면 단계라든지 수면의 시간까지 같이 확인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0: 아, 수면무호흡 중에 치료 되게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사실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일 경우는 지켜봐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뭐 수면 자세를 바꾼다든지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습관의 변화부터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만으로는 좀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강내 장치라든지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양압기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1: 네. 그 양압기는요, 호스로 연결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양압기는 이제 마스크를 코나 입에 이렇게 부착을 하고 호스에 기계가 연결이 돼서 바람을 자꾸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환기장치랑은 다른 거는 환기라면 충분한 산소가 부족하니까 공기의 양을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라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위가 폐쇄가 일어나고 뭐 근력이 부족하건 기도가 워낙 좁건 폐쇄가 일어나니까 폐쇄가 일어나지 않게 적정한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기도에다가 공기를 줘서 부목, 스플린트를 대준다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쓰고 자는 게 불편하진 않은 건가요?
0: 뭐 이런 질문 환자분들 모두 다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말씀이 불편하실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수면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 뭐 1주, 2주가 지나가면 처음과는 다르게 쓸만하게 불편해집니다 하고 이제 적응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면 자세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자세가 좋은 건가요?
0: 네. 그 뭐 어떤 자세가 좋다라기보다는요. 옆으로 자는 자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젖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면 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자세를 바꿔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다양한 기구들을 팝니다. 사실 옆으로 바로 누워 잘 수 있게. 근데 그것만으로는

0: 모든 효과를 보기도 힘들고 사실 밤새 한 자세로만 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 권고를 드리지만 그것도 사실 쉽게 적용이 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자세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바로 누워졌을 때만 코골이가 호흡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방법을 같이 광고하고 이제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1: 네. 비용 측면에서 수면 다원 검사나 양압기까지 모두 보험 적용이 되는 건가요?
0: 네, 보험 적용이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한테 보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몇 가지 조건을 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1: 네.
0: 일단 먼저 진단에 들어가는 수면 다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관련 증상이 있으셔야 될 거고요.
1: 네.
0: 거기에 또 진찰 소견, 그러니까 이분은 편도가 크다든가 아니면 목젖이나 연고개가 늘어져 있어서 위험할 것 같다. 내지는 위험인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동반 질환이 있어서 이분은 치료가 검사를 정확히 해서 치료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라는 소견이 있어야 되고요. 양압기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 저호흡 지수를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시간에 15번 이상이 나오면 저희가 중등도라고 표현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호흡이 있거나 내지는 5회 이상이면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경증의 경우에도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아니면 아무런 위험 인자가 없으면 경과 관찰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산소 포화도가 85 이하로 떨어지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10회 이상이면서 아까 말씀드린 수면 관련 증상이 있다면 보험 적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뭐 양압기도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수면 자세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일단 권고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에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예 안 불편할 수는 없거든요. 잠이라는 게 체감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조용하게 옷도 제일 간편하게 입고 자는 게 잠인데 뭐 얼굴에는 마스크는 달려있지 머리 고정해야 되니까 끈으로 머리에 막 고정하지 게다가 바람 새면 시끄럽지 막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뭐 적응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근데 이제 1, 2주 정도 지나가면 이거에 적응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심지어 이걸 썼더니 오히려 잠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제 없으면 못 자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하기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 그 단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환자분들의 좀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수술도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수술도 치료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양압기는 이제 부목을 대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 인자를 좀 줄이기 위한 치료인데 사실 이걸로 효과가 미미할 때 대신은 양압기가 효과적이긴 한데 이거 쓰는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적응을 잘 못 하겠어요 하는 경우에는 기도 구조를 넓히는 수술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히 아이들이 제일 주된 증상이 되겠지만 편도나 아드노이드가 커져 있는 경우에 제거를 하기도 하고 또 늘어진 목젖이라든지 연구개를 좀 줄여주는 치료 또는 아까 혀가 큰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혀의 뒷부분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1: 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랄까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를 좀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수면 무호흡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코골이로 치부하기에는 좀 다양한 증상 또 이어지는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제일 확실한 건 그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면하고 잘 모르니까요. 증상만으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코골이 너무 심해요. 숨도 가끔 멈춘 것 같으니까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외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자고 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입도 마르고 낮에 나는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많이 피곤하고 졸린다든지 또 그 경증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목이 짧고 굵거나 이렇게 비만인 분들은 그런 위험도가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신다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강주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종국의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기억을 통한 사유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계와 인간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기계에 저장된 메모리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할까요? 그건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그 무엇은 아닐까요? 애프터 양은 인간의 외양을 한 안드로이드 테크노 사피엔스가 다문화 가정의 보편적 일원으로 녹아든 근미래가 배경입니다. 제이크와 키라 부부는 입양한 딸 미카를 위해 중국인으로 설정된 테크노사피엔스 양을 구매해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미카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양은 미카의 다정한 오빠, 제이크 부부의 속깊은 아들로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카의 양육을 양에게 전담하다시피 했던 부부는 당혹스럽습니다. 미카는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미카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이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양을 수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양을 정식 경로로 구매하지 않았던 탓에 여러 수리업체를 전전하던 제이크는 그의 중심부에 숨겨진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기억이 존재합니다. 애프터 양의 원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단편 양과의 안녕입니다. 소설이 극중 주인공과 로봇 수리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 것과 달리 영화는 화자의 제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양의 메모리를 들여다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확장했습니다. 양이 거쳐온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경험을 안기는 것은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비주얼화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가 10분 발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9.7도로 평년보다 2.6도가 낮았지만 낮 기온 22.7도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0.2도가 높아 일교차 13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커지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와 글피 사이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8도, 서울 10도, 부산 12도 예상입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7도, 대전, 세종, 대구 26도, 서울, 광주, 울산 25도, 인천, 부산 22도, 제주 21도가 예상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에 비가 안 내리겠고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글피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3.4도, 습도 39%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금매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세종과 부산, 울산을 찾아 힘과 실행력 있는 집권여당을 강조하며 출마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조상우 세종시장 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전태진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을 돌며 당이 후보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청 지역을 찾아 대여 공세에 나서며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찾아 지금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오늘 다카이치 총리가 19일에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 하르그 섬의 서쪽에서 원유가 해상에 대량으로 유출돼 퍼져나가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글로벌 석유 유출 감시 서비스 오비털 EOS의 추정에 따르면 위성사진에 포착된 해상 오염 면적은 50여 제곱킬로미터, 원유 유출 규모는 3천여 배럴입니다. 7일 낮 기준으로 바다에 유출된 원유는 남쪽의 사우디아라비아 영해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란 남부 해안에 분산 배치된 이슬람 혁명수비대 이른바 모기 함대가 미군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모기 함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소형 고속정들이 떼지어 출동하는 식으로 운용되며 일부는 기관총 정도만 장착했지만 단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고속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 전력은 전통적인 해군 함대보다 탐지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의 정규 해군이 노후화한 가운데 모기 함대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과 홍콩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8일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기업과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한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누룩도 인근 바다에서 21톤급 근해 통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목포 해경은 인근 조업선들에게 구조 협조를 요청해 한국인과 외국인 승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난달 수출 총액이 우리 돈으로 526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1% 증가했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이 각각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중간값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입액은 402조 원으로 25.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124조 원으로 올해 흑자 누계는 50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3.4도, 습도 39%입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KBS 무대 믹스테이프 극본 정지연 연출 김호상.

0: 네네. 그럼 토요일 아침 8시에 이사 트럭 도착하는 걸로 알고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수고하세요.
1: 야야, 지은, 박스 좀.
2: 어, 여기.
1: 땡큐. 야, 진짜 신혼집으로 3인 들어가면 진짜 유부녀 되는 거 실감 나겠다. 야, 근데 왜 네 남친은 짐 싸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아직도 화해 안 했어?
0: 예물하러 갔다가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가지고 뒤끝 장렬.
1: 네가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래서 더 화났다며.
0: 어이, 틀린 소리 아니잖아. 지금 딱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구는데.
1: 귀엽다, 귀여워. 응? 한동안 아무도 안 만나던 애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투닥투닥 쌈박질도 하고. 이 언니는 그저 기특해 죽겠다. 응?
0: 됐거든. 계속 이런 식이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3: 이 문자 또 왔네. 피싱이야 뭐야.
1: 뭔데? 봐봐. 유지은 씨가 분실한 카세트의 보관 기한이 곧 종료됩니다. 기한 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김포공항 유실물센터?
0: 아니, 카세트는커녕

0: 김포공항에 어. 몇 년 동안 간 적도 없구만. 이거 피싱 신고해야 하나? 벌써 두 번째야.
1: 어, 야, 밑에 사진도 있는데?
0: 응?
1: 어, 여기 사진 속에 이거 YJE 유지은 네 이니셜 아니야?
0: 이니셜? 봐봐, 봐봐. 헉! 어머! 이거 내 거 맞네?
2: 자, 카세트 여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어, 맞네요. 근데 혹시 누가 맡겼어요?
2: 잠시만요. 접수기록엔 공항 3번 게이트 근처에서 습득한 분이 가져온 걸로 돼 있습니다.
0: 아, 분실물로 접수됐는데 제 이름이랑 연락처는 어떻게...
2: 여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힌 네임택이 이니셜 아래 있잖아요.
0: 아, 그러네요. 이게 아직도 붙어있었네.

0: 아니 이 카세트 내가 10년도 전에 빌려준 거야. 세훈이한테.
1: 세훈이? 와, 야, 오랜만이다 그 이름. 한동안 우리 지은이 눈에 눈물 쏙 빼던 이름인데.
0: 언제적 얘기야.
1: 아이고 다 잊으셨나 봐. 시련 때문에 눈 퉁퉁 부어다니던 시절. 아, 근데 그러면 걔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건가?
0: 모르지. 나랑 헤어지고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고. 야, 근데 가지고 있었을까?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버리거나 뭐 누구 주지 않았겠어?
1: 아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음 네 이름하고 연락처 붙은 스티커는 뗐을 것 같은데.
0: 그런가?
1: 야, 갑자기 도파민 돈다. 도파민 돌아. 도파민 돌아.
0: 아우, 됐고요. 난 걔 잊었다.
1: 그랬죠요.
0: 야.
1: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냥 버릴 거야? 야, 아님.
0: 아님 뭐?
1: 가져가라고 연락해보는 건 좀 그런가? 아, 궁금하잖아.
0: 헤어진 사이 연락은 무슨. 아유, 됐어. 끊어. 뭐야? 어? 안에 테이프 있었네?
2: 공테이프로 만든 믹스테이프라니. 추억 돋는다 도다. 투지은 유지은에게 했던 네 가지 거짓말?
0: 테이프 타이틀이 뭐 이래?
2: 어디 보자.
3: 아아아 마이크 시험 중. 어디 보자. 녹음이 잘 되고 있나? 그렇지.
2: 오랜만이네, 이 목소리.
3: 2017년 2월 8일 유지은에게 하는 뒤늦은 고백.
2: 이제야 도착했다. 그 사람이 과거에서 보낸 고백이. 카세트의 플레이 버튼을 누른 순간 나도 그 사람을 만났던 과거로 돌아간다.

0: 유진야야야 어, 너 또 걸으면서 졸았지?
1: 새벽 알바 했어?
0: 어? 야, 너 눈가가 왜 이렇게 퉁퉁 부었어? 뭔 일 있었어? 아, 또 아빠?
1: 아니, 이딴 고물카세트 하나 던져주고 내 체크카드 가지고 튀었어.
0: 참, 아니 웬 고리짱 물건? 네 아빠가 듣던 거야?
1: 몰라, 돈 빌린 담보래. 근데 갚겠냐? 한두 번도 아닌데.
0: 아, 진짜. 아니 네 아빠. 야, 밥은? 밥은 먹었어? 야, 언니가 저녁 살게. 어? 나 강의 하나 남았으니까 이따 같이.
1: 알바 더 구했어, 시간이 떠서. 나 과방에서 좀 자다 가려고.
0: 여기서 알바를 더 한다고? 그게 인간이 가능한 스케줄이냐? 아, 진짜. 잠깐만. 어, 야, 이거 먹어. 샌드위치 아까 산 거야.
1: 고마워. 나중에 봐. 짜증나. 생활비 다 떨어져 가는데. 아이씨, 고무를 확.
2: 아, 아, 뭐예요?
1: 괜찮아? 미안 미안.
2: 아니, 이 멀쩡한 걸 왜 던져요? 응? 이 카세트 소니아 92년산 품번 021이네요? 아, 이거 라디오 녹음 기능에 오토리부스까지 되는 버전인데?
1: 이거 알아?
2: 아, 예. 부모님이 예전에 중고 오디오용품 장사를 하셨거든요. 아,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모델인데 이거 나름 빈티지예요.
1: 그래? 그 팔면 돈 좀 될까?
2: 아, 그건 팔 사람이 알아봐야죠.
1: 아, 그치. 아, 근데 너 말할 줄 안다? 처음 봐, 꽈방에서 말하는 거. 맨날 입 꾹 다물고 있잖아.
2: 그랬나? 아, 이거 진짜 팔 거예요?
1: 아휴, 모르겠어.
2: 아, 팔긴 아까운데. 제가 뽑기도 힘들 거고. 야, 그냥 선배가 써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 듣는 거 정말 좋거든요. 어,
1: 싫어. 보기만 해도 빡쳐.
2: 응? 테이프 소리 따뜻한데? 이 카세트에서 돌아갈 때 특유의 노이즈가 있는데 그게 음악 속 공기를 따뜻하게 해줘요.
1: 음악은 음질이 좋아야지 따뜻한 게 뭔 소용이냐? 휴대폰으로 듣는 음질이 100배 더 좋겠네.
2: 난 차가워서 별론데.
1: 뭐 그러든가.
2: 아, 그리고요, 테이프로 음악 들으면 요령이 안 통해요. 한 곡 한 곡 차례대로 다 들으면서 좋아하는 곡 기다리는 맛이 있고, 많이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지는 맛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곡은 언제든 다른 곡을 그 위에 녹음해서 덮어 쓸 수도 있고요.
1: 뭔 소리야? 소리 따뜻한 건 취향이니까 그렇다 치고, 많이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지고 새로 녹음할 수 있다니? 야, 그게 장점이냐? 치명적인 단점이지?
2: 장점인데요? 아니, 테이프가 늘어진다는 건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마냥 좋다고 한없이 들을 게 아니라 아껴 들어야 한다.
1: 응?
2: 그리고 싫은 곡이나 질리는 곡이 생기면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1: 억친데?
2: 아, 이거 나 빌려줘요.
1: 윤친한 척?
2: 빌려주세요. 매주 한 번씩 제가 대여료 낼 테니까요.
1: 대여료?
2: 네. 일주일에 한 번 커피랑 밥 살게요.
3: 공짜 밥과 커피. 근근히 알바하며 사는 나에겐 선물 같은 제안이었다. 게다가 세훈은 같이 다니면 어깨가 으쓱해질 만큼 잘생겼고 학교 축제 때 무대에 섰다가 스타가 된 학교 셀럽이었다.
4: 오빤 강남스타일.

0: 아, 오늘 먹은 파스타가 태어나서 먹어본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다 선배 덕분이에요.
1: 전 네가 냈잖아.
0: 아, 커피는 저기가 맛있는데. 아, 저기.
1: 어?
0: 저기.
2: 네, 주문 도와드릴까요?
0: 아, 저기, 아, 주시고요. 저는, 그 선배는, 그, 블루레모네이드 주세요.
2: 네.
1: 네 맘대로?
0: 여기 걸어올 때 사람들 그거 마시는 건 못 보던데?
1: 아니, 내가 언제?
0: 그럼 뭐 다른 걸로.
1: 아, 마실게. 실은, 마셔보고 싶었어.
2: 아랑, 블루레모네이드 나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요.
1: 비싸서 그런지 음료수 빛깔이 더 영롱하다.
0: 뭐래? 저 선배, 우리 이거 가지고 좋은 데 가요.
1: 어디?
0: 어디냐면은
1: 뭐?
0: 선배 뛰어요.
1: 어, 네.
0: 저기 옆에서 타야 돼. 빨리 지금. 타야 돼. 타야 돼. 아니 빨리 와요. 지금 손 잡아 빨리.
1: 진짜.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서 멀어? 네가 말한대?
0: 여긴데요.
1: 어?
0: 여기라고요? 버스.
1: 뭐야?
0: 자, 일단 창문을 살짝 열고. 봄 냄새 좋다. 아, 잠깐만. 자, 이거 이어폰 한쪽 귀에 꽂아요.
1: 뭐야?
0: 물어보지 마시고 이제 몸을 의자에 편히 기대세요. 그리고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아, 시원하다. 아, 제가 플레이 버튼 누를 거니까 저랑 같이 음악 들어요.
1: 뭐?
0: 아,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맛있는 음료수에 음악 있고 창밖으로는 거리 풍경도 보이죠? 차창으로 봄 햇살 딱 들어오죠. 다 갖췄는데 이만한 데가 어딨어요.
1: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구나.
0: 아닌데? 내가 진짜로 제일 좋아하는 데가 버스 창가인데. 아, 선배, 수요일 이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라면서요. 오늘 해보라니까요.
1: 나 의자에 기대는 순간 잠들지도 몰라.
0: 더 좋네. 충원증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고.

0: 이 플레이리스트야?
1: 네.
0: 난 팝이나 이런 음악 잘 안 듣는데.
1: 그거 뭐 좋아해?
0: 2PM, 샤이니, 비스트 같은 아이돌?
1: 아, 오케이, 접수. 다음에는 선배가 좋아할 만한 노래들 제가 골라올게요.
0: 아니야.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음악도 좋네. 특히 좀 전에 그 노래가 제일 좋더라. 나 잠깐 꿈꾼 것 같아.
1: 아, 진짜? 나도 그 곡 제일 좋아하는데.
0: 오, 그래? 예. 통했네. 근데 나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겠다. 알바 갈 시간.
1: 아, 아쉽다. 근데 그러면 뭐 다음 주엔 더 맛있는 거 먹어요. 레모네이드랑.
0: 매주 수요일 오전 우리는 이른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음악을 들으며 좋아하는 것들에 관해 얘기했다.

0: 나는 박찬욱 영화 무조건이야.
1: 난 로코만 보는데.
0: 뭐?
1: 말랑말랑한 사랑 얘기가 좋아요 저는. 와,
0: 우리 영화 취향 진짜 안 맞는다.
1: 나의 목소리는
0: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알았겠지. 당연히 쫄깃한 밀떡으로 만든 즉떡이 최고지.
1: 난 시장에서 먹는 고추장 양념 그 쌀떡볶이 제일 좋은데.
0: 넌 뭐가 되고 싶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1: 돈 걱정 없이 무조건 뮤지션.
0: 오.
1: 아 진짜 무대에서 죽고 싶다.
0: 어울려. 너 축제 때 멋있긴 했어.
1: 아 또 갑자기. 아 그럼 선배는요?
0: 나? 글쎄. 아 난 아무것도 안 될래.
1: 응?
0: 아무것도 되지 않고 맨날 집에 누워만 있을 거야.
1: 그것도 멋있다.

0: 아, 무슨 벚꽃놀이를 새벽 5시에 해.
1: 아, 난 매년 이 시간에 여의도 오는데요. 봐요 봐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잖아요.
0: 좋긴 좋다. 근데 벚꽃 금방 지겠는데?
1: 그니까요, 아름다운 건 이상하게 빨리 사라져요.
0: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야.
1: 그거 알아요? 떨어지는 벚꽃 맞으면서 키스하면 결혼한다던데?
0: 네가 지어낸 거지?
1: 네.
0: 어우, 미친. 하여간 정상 아니야.
1: 아, 맞아요. 나 정상 아니야. 근데 정상 아니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시 이상한 소리 더 해도 돼요?
0: 아니, 하지 마.
1: 미치게 설레요. 선배랑 있을 때마다.
0: 완전, 아, 완전 미쳤나 봐.

0: 어떡하냐? 나 가슴 터질 것 같아. 어우. 아, 아, 맞아요. 나 선배. 나 미쳤어요. 나 지금 미친 것 같아. 요즘 나 완전히. 나 선배한테 미친 것 같아. 어, 너무 뻘쭘한데, 지금?
1: 우리 시작이 이 카세트잖아. 근데 사실은 널 만나기 전까지 카세트로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날 네가 낡은 카세트를 가지고 있었고 단둘이었고 기회라 생각했어. 그래서 그랬어. 이게 내 첫 번째 고백이야. 그래도 거짓말 덕분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시작됐네. 아, 그때 우리가 함께 좋아했던 노래 기억나?

0: 자, 그러면 봄꽃 축제 패밀리데이 이벤트는 선배네 회사 아이디어 반영해서 큐시트 짜고 이번 주 내로 보내겠습니다.
1: 오케이. 이번 주까지 꼭.
0: 네, 이번 주까지 꼭. 이제 회사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1: 그래야지. 저기 연수야.
0: 네?
1: 너 세훈이 연락처 알아? 같이 밴드에서 친하잖아.
0: 아, 그럼요. 잠깐만요. 휴대폰에 여기 있다. 이 번호요. 걔 음악 때려치고 5년 전에 와이브 엔터 들어가서 지금 A&R 팀장이에요. 몇 년 전에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했고.
1: 아, 그래? 그렇구나.
0: 실은 몇 달 전인가? 세훈이도 선배 연락처 안 바뀌었냐고 물어봤는데.
1: 왜?
0: 몰라요. 근데 선배,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 둘이 진짜 무슨 사이였습니까? 아니, 세훈이는 얘기 안 해주던데.
1: 궁금해?
0: 어? 네?
1: 궁금한 건, 응? 궁금한 채로 영원히 가는 거야. 간다?
0: 선배!
1: 와이브 엔터 A&R 팀장. 잘 됐네. 근데 연락해봐도 될까? 카세트 내가 가지고 있긴 좀 그런데. 아니야, 됐다. 헤어진 사이에. 만약에 걔가 잃어버린 거면 찾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각자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아무 감정도 없고 물건 찾아주려고 연락하는 건데 뭐. 세훈아, 나 지은이야. 아니야. 이건 너무 친한 사이 같네. 나 세훈, 오랜만이다. 진짜 어색한데. 카세트 사진을 먼저 보내는 게 낫겠다. 오랜만이다. 나 지은이야. 얼마 전 이게 내 손에 들어와서. 이 카세트 난 너한테 준 걸로 여겼거든. 혹시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면 돌려주려고 연락한다. 이 정도면 되겠지? 답하고 싶으면 하고 아님 말겠지.

0: 아 김미경 아,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줄 과제를
1: 시키는 거야. 이 교수님
2: 너무 싫어.
3: 야 너 요즘 왜 세훈이랑 안 다녀? 어? 한동안 붙어 다니더니?
0: 뭘 얼마나 붙어 다녔다고.
3: 계약 관계라며.

0: 수요일마다 만났잖아.
1: 제 선배!
2: 어, 수현아! 선배! 나 갈 데 있었어! 갈 데 있었어!
0: 야! 갑자기? 야! 갑자기!
1: 야! 야! 야! 야! 지 선배!
3: 아, 지훈 선배 어디 가요?
0: 너 보더니 없던 약속 만들던데 둘이 싸웠냐?
3: 아니요.
0: 싸웠구만.
3: 아 진짜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
4: 한 발 앞선 키스가 두 발 뒤로 멀어지게 했다. 처음엔 어색해서 그러다 사는 게 바빠서 세훈이를 밀어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0: 여기서 기다렸어? 근데 머리가
3: 이때예요? 내일?
0: 아
3: 저기 선배 카세트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송별회 하다가 입대 전에 돌려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0: 어.
3: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0: 아니야 아니야. 그거 이미 너한테 준 거야. 나한테 쓸모도 없고. 그냥 잊어버려.
3: 아니요. 꼭 찾을 건데요.
0: 어, 괜찮다니까.
3: 아니 제가 잃어버리고 싶은 물건이 아니에요.
0: 누구지?
5: 여보세요? 지하철 유실물센터요?
6: 물건 받으시고 여기다가 사인해 주세요.
0: 네. 아. 감사합니다.
3: 네. 네.
0: 가자.
3: 예. 아, 다행이다. 찾지 못할까 봐 걱정했어요.
5: 카세트에 내 이니셜이랑 이름, 전화번호, 네임태까지 붙여놓고서 이건 언제 붙인 거야?
3: 좀 됐어요. 그거 보면서 선배 물건이란 거 잊지 않으려고요.
5: 후지.
3: 1년 동안 밀린 대여료가 좀 돼요. 입대 전에 커피 한 잔이라도 청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어때요?
0: 한 잔 정도는 뭐. 그래.
7: 블루 레모네이드 두 잔 나왔습니다.
3: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오랜만이네, 이거. 시원하다. 더 맛있어졌어.
3: 선배, 좀 걸을까요?
0: 응.
3: 네.
0: 아, 네가 좋아하는 가수 새 앨범 나왔더라?
3: 아, 들어봤어요?
0: 어, 알바하는데 사장님이 일할 때 라디오 틀어놓거든.
3: 아,
0: 그래서 들었어. 좋더라.
3: 아, 맞다. 테이프에 9곡 넣어놨는데 잠깐만요. 어디 들어? 잠깐만. 여기 있다. 같이 들을래요?
0: 봄공기랑 어울리네.
3: 봄공기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들뜨는데 요즘 같은 초여름 밤공기는 뭐랄까 뭐든 잘 될 것 같은 낙천적인 기분이 들어요.
0: 그러네. 공기에 냄새가 있다는 거 네 덕분에 알았어. 알바 끝나고 집에 갈 때 버스 창문을 살짝 열고 냄새를 맡아. 봄엔 달고 여름엔 풀냄새가 나고 가을엔 쌉싸하고
3: 겨울엔 톡 쏴요. 상쾌하지만 얼얼해.
0: 헤어지는 게 아쉬워. 우린 손에 든 음료수 한 잔을 아주 길게 마시며 거리를 걷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며 웃었다.
3: 일부러 잃어버렸어. 카세트. 일부러 네 연락처를 붙여놨고 뭐 다 계획이었어요. 어떻게든 너와 다시 이어지고 싶어서.

0: 분명히 내가 문자 보내자마자 읽었는데 이틀째 답이 없다.
1: 아, 괜히 보냈어. 괜히 나 혼자 테이프 듣고 감상에 빠져서 오바육바했나? 아,
0: 다 봤다.
2: 잘 지냈어? 카세트를 선배가 가지고 있다고?
0: 와, 바로 답해? 아님 나중에? 아, 아니다. 끝난 사이에 뭔비 일단해. 그냥 빨리 주고 끝내자.
3: 어, 내가 가지고 있어.
2: 실은 그거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 요즘 사정이 있어서.
3: 이 카세트 네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2: 응.
3: 버리지 않았구나. 택배로 붙일게.
2: 그것보다 부탁이 있어.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예전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3: 진짜 보자는 건가?

0: 이제 자유다!
1: 야, 감기 걸려. 와서 우산 써. 제대하는 날 바로 알아 누울래?
0: 아, 더 좋죠. 하루 종일 선배 꼭 안고 있어야지.
1: 누구만 대로.
0: 나 군대 있는 동안 목적어가 선배였는데?
1: 얘가. 야, 목적어 설정 다시 해. 데뷔, 성공 이런 걸로.
0: 아, 싫은데? 아, 비피 한다고 우산 안에만 있을 거야? 같이 맞자. 빨리
1: 싫어.
0: 우산, 아, 우산 내리줘요.
1: 아, 야,
0: 아니, 조용히 같이 맞아. 좀 와.
1: 보기보다 시원하네.
0: 같이 맞으니까 그렇죠.
1: 그래, 같이 맞으니까 맞을만하다.
0: 선배, 이제부턴 비든 뭐든 나랑 함께해요.
1: 아, 어, 야,
0: 야,
1: 아, 야, 왜 이래 내려?
0: 아, 지금은 내 거다.
1: 조용히 해. 야, 너무 미쳤나 봐.
0: 도망가지 마.
1: 아, 조용히 해, 미쳤어.
0: 비 온다.
1: 왜 이래 정말.
2: 나도 그때 목적어가 바뀌었다. 일상에 찌든 구질구질한 단어에서 생각만 해도 벅찬 이름 세 글자, 나세훈으로. 세훈인 비와 먹구름뿐이던 내 삶에 빛이었다.

0: 쏘리쏘리 많이 기다렸지. 아니, 차장이 부장한테 깨져서 잔소리가 그냥.
1: 괜찮아 괜찮아. 아 그보다 나 지금 멜로디가 떠올랐는데 들어봐봐.
0: 응?
1: 들어봐.
0: 어디서 잠깐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1: 아니야.
0: 표절 아니야? 아니 요즘 네가 제일 좋다는 그 노래랑 비슷한데?
1: 아닌데?
0: 멋는데?
1: 속는 젖 좀 해 좀. 아 진짜 아니야. 내가 딱 이런 마음으로 선배한테 선배 너한테 꼭 쓰고 싶었다고.
0: 이런 억지가 어딨대?
1: 아 섭섭해. 섭섭하니까 선배 쪽팔리게 여기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0: 하지마.
1: 사랑해. 사랑을.
0: 야, 야 조용히 조용히
1: 사랑해.
2: 재능이
1: 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0: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게 재능이야.
1: 나 언제까지 해야 될까? 나 휴학하고 벌써 2년째야.
0: 오늘 뭐 컨디션

0: 최악이었잖아. 다음 오디션 잘 보면 되지. 다음 거는 올해 있는 오디션 중에 가장 중요한 오디션이라며.
1: 응. 상금 1억. 앨범 내고 데뷔할 기회도 준대. 근데 그 자작곡 출전인데 나 자신이 없어.
0: 아, 야 네가 쓴 곡 괜찮아. 그래 얼마 전에 새로 쓴 곡. 오 그거 대박이던데. 내 귀에도 확 꽂히더라.
1: 진짜?
0: 어. 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축하 선물. 짜잔 용돈.
1: 뭐야?
0: 올해 오디션에 올인해야 하니까 알바도 하지 마.
1: 아 됐어. 아버지 생활비 못해줘서 가뜩이나 힘들면서.
0: 어휴, 너한테 이 정도도 투자 못하냐?
1: 아 진짜 감동이다. 아 나처럼 다 가진 사람 세상에 없을 것 같아. 나 행복하다 진짜.
0: 진짜로 행복해? 그럼 더 밝고 더 크게 웃으면서 행복하다고 외쳐봐.
1: 행복해.
0: 더 크게.
1: 아우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나 진짜 성공하면 다 죽었어, 이씨! 내가, 어?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가, 예, 제가 좀 좋은 걸 받아가지고요, 예. 내가 유진을 위해서 내가 노래 한마디 한다! 내가! 예, 또 신나는 노래는 아닙니다. 예, 그냥 또 죄송합니다. 그대 사랑하오 아직도 사랑은 알지 못하지만 이 나이 되도록 그대 사랑하오. 행복했는데 안 행복했어. 널 갈아 넣어서 날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 때문에 행복한 척했지.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미안해였어. 근데 지나니까 정말 했어야 하는 건 고맙다는 말이더라. 아 내가 널 위해 부른 노래 기억해? 그것만은 진심이야.

0: 자.
1: 네, 김우상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KBS 쿨 FM 가요광장. 아, 저는 김우상님께 이 음악을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에픽하이의 Fly 듣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전화하셨네. 며칠 동안 문자에 답도 없더니. 나? 어디 가는 중인데 약속 있어서? 왜? 뭐? 병원?

0: 네, 첫 곡으로 에픽하이의 플라이 들으셨습니다.
1: 받지 마. 네 아버지 또 돈 보내달라는 전화겠지. 절대 받지 마.
2: 돈 신경 꺼.
1: 야, 대학 때부터 동동거리면서 아버지 빚 갚고 얼마 전에 대출까지 해줬잖아. 할 만큼 했어.
2: 네가 뭘 알아.
1: 그래, 나 잘 몰라. 근데 너가 힘든 건 알아. 독하게 끊어낼 땐 끊어내야 돼.
2: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남일에 끼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해.
1: 뭐? 남일? 앞가림? 야, 왜 요즘 나 무시하듯이 말해.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2: 어, 그만해.
3: 제시.
4: 대리님.
3: 오늘 생일이죠? 지난번에 일 도와준 적도 있고 해서 이거 선물.
4: 아, 됐어요. 일인데요, 뭐.
3: 지갑 낡았던데 비싼 거니까 부담 가지고 받아요.
4: 부담 가지고 받으라고요?
3: 그래야 핑계김에 밥 한번 얻어먹죠. 이미 지은 씨 손에 들어간 거니까 반품 금지. 아, See you tomorrow.
4: 아, 저 대리... 아, 저거 침대로 진짜... 아, 뭐 이렇게 비싼 걸 또...
1: 좋겠다.
4: 아, 언제 왔어?
1: 누구야? 좀 전에 그거 준 사람.
4: 원래 오바하는 선배야. 돌려줄 거야.
1: 아, 이런 줄도 모르고. 난 며칠 밤새서 알바했는데 너랑 여행 가려고.
4: 이런 줄도 모르다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1: 저런 사람 만나고 다니니까 응? 나보고 앞가리만 하는 둥 그러는 건가? 한심해 보여서?
4: 무슨 어? 열등감인데 지금.
1: 열등감?
4: 너 지금 나 이상하게 몰아세우잖아.
1: 너는? 넌 안 그래?
4: 그런 거 아니야.
1: 뭐가 아닌데? 아, 요즘 느끼는 건데 우리 사는 시간대가 너무 다르다. 처지도 다르고. 나는 휴학생이고 갈 길이 먼데 넌 저 앞에서 달려가면서 안정되게 살길 바라고. 내가 쉽지가 않네. 점점 나만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져.
4: 왜 그래 갑자기. 서로 노력해서 맞추면 돼.
1: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픈데 나까지 무능해서. 야, 이거 생일 선물로 준비한 건데 혼자 가려면 가.
4: 아, 야! 야!
2: 진짜, 뭐야 이거. 제주도 티켓이네. 아, 왜 하나. 이제 비행기 타야 하는데.
5: 대형항공 KY901편 김포에서 제주행 11시 15분 비행기 탑승자 유지은, 나세훈 승객께서는 게이트 3 D번 출구로 오셔서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형항공 KY901편 김포에서 제주행 11시 15분 비행기 탑승자 유지은, 나세훈 승객께서는 게이트 3 D번 출구로 오셔서 비행기에 탑승하시기
6: 비행기가 떠날 때까지 아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세훈이는 오지 않았다. 우린 잘 지내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허무하게 헤어졌다. 상처받

아무튼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수천 번 들었으면서도 오랫동안 이 질문을 반복해서 머릿속에 떠올렸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 게 맞나?

0: 괜찮아 괜찮아.
1: 아 어떡해.
0: 아, 진정해. 아깐 좀 겁나서 전화했는데 별거 아니야. 유경녀들이 주사 맞았어.
1: 아, 놀랐잖아.
0: 미안 미안.
1: 그래도 다행이다. 큰 병 아니어서.
0: 나 때문에 약속 못 갔겠네.
1: 지금 약속이 중요하냐?
0: 그동안 미안해. 아까 통증 오는데 자기 생각만 나더라.
1: 삐져서 그렇게 문자를 씹어대더니 내 생각은 났나 보네.
0: 잘할게. 앞으로 정말 잘할게.
1: 맨날 내가 그 말 녹음하자. 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내 증거로 써야겠어. 가만히 있어. 다시 똑같이 해.
0: 한다.
1: 시작.
0: 잘할게. 정말 잘할게.
1: 다시.
0: 아, 배 아파.
1: 진심을 담아 다시.
0: 정말 잘할게.
1: 누구한테?
0: 증인한테지.
1: 됐다.
2: 지금 저 앞에 날 기다리는 네가 보여. 많이 지쳐 보이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 사과하고 화해하려고 왔는데 지친 모습 보니까 너한테 갈 수가 없어. 당장 화해해도 우리가 계속 함께하다 보면 내가 널 또 힘들게 할까봐. 그래서 너한텐 영원히 안 온 걸로 하려고. 이 믹스테이프 원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려고 만든 건데 마지막 고백 대신 작별 인사로 덮어씌운다. 안녕. 아 미치겠네. 나의 전부. 이젠 안녕.

0: 연수형, 어떻게 된 거야, 세훈이? 한 달째 의식이 없더니 의사 뭐래?
1: 기적이 필요해요.
0: 그래서 네가 지은 선배한테 보낸 거였구나, 카세트를.
1: 우리 형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그분이 와서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기적이 생길까 싶어서요. 아, 지금은 후회해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 그분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0: 지은 선배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던데.
1: 네.
0: 아, 야, 이거 선배가 세훈이한테 전해달라고 나한테 주더라.
1: 형이 만든 믹스테이프이네요.
0: 지은 선배가 뭔가 녹음한 것 같아.

2026년 5월 9일 세훈에게 보내는 히든트래. 세훈아, 그때 우리가 헤어진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인연이 거기까지고 각자의 한계 때문이지. 너는 가장 힘든 시절에 날 웃게 만들었고 꿈꾸게 했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어. 나도 너 진심으로 사랑했어.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 끝내 잘 살아. 안녕. 안녕.

0: 출연.
1: 한때 내 전부였던 사람. 잘 살아, 박지윤.
0: 안녕, 나의 전부. 이젠 안녕, 정영석.
2: 정수연.
3: 김시우.
4: 김용효.
5: 정상일.
0: 유하나. 정세현. 길기철. 최인일. 백경민. 김정훈. 강용호. 조은솔.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9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 해제된 곳이 있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6도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낮겠지만 낮 기온 21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높아서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전남지방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서해 먼바다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전북 북부, 경북 중북부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 밤에 소강상태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수도권 5에서 10, 동해안 5mm 내외,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내륙지방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피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수요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영동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서울 지방의 기온 아침 기온 14도 16도, 낮 기온 28도 29도까지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함경도 비나 눈이 내리겠고 평안남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 5에서 15mm고 함경도와 평안도에는 1에서 3cm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1도, 최고 21도, 시리즈 최저 12도, 최고 17도, 개성은 최저 8도, 최고 22도, 함흥 최저 11도, 최고 기온 21도, 청진은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 15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0도, 인천 11도, 수원 9도, 파주 6도, 낮 최고 서울 수원 25도, 인천 22도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춘천 8도, 대관령 4도, 강릉 12도, 낮 최고 철원 23도, 춘천 25도, 대관령 20도, 강릉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10도, 충주 7도, 세종 9도, 낮 최고 청주 27도, 충주 25도, 대전 세종 2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목포 9도, 군산 광주 8도, 낮 최고 전주 26도, 군산 23도, 광주 25도, 목포 24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0도, 부산 12도, 울산 10도, 창원 11도, 낮 최고 대구 26도, 부산 창원 22도, 울산 25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2도, 서귀포 13도, 낮 최고 제주 서귀포 21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 17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2.5도, 습도 41%, 해 뜨는 시각은 5시 28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현지 시각으로 9일 두바이 항군의 수리 조선소에 접안한 남우호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단은 배 블랙박스 격인 항해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전날 밤 정부 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미가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인 이번 미국 방문에서 현지 시각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자권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19일에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행진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북한군 부대 퍼레이드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총을 들고 정복을 입은 북한군이 열을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타스통신은 러시아의 전승절 군사 행사에서 북한군이 함께 행진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동맹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운호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이 땅을 왜 내버려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SNS에 글을 올리며 전날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공약을 다시 한번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4번 할 동안 방치됐던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다섯 번째 도전을 앞두고야 겨우 첫 삽을 떴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용산개발 지연 책임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적반하장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21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들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6천 가구로 합의돼 있던 주택 규모를 일방적으로 만 가구로 늘려 발표하면서 계획이 2년 정도 순연되게 한 게 이재명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약물을 탄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7분 대구시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경사면에 암벽이 무너지면서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남성 한 명이 암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해물을 치우고 낙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승객 3명이 숨진 대서양 크루즈선 혼디우스호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스페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2.5도, 습도 41%입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월드컵 때가 되면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도 새벽까지 축구를 보시죠. 소설책에 빠져서 밤을 새워 책을 읽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무도 못 말리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 좋아서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와 경성백경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중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두 권의 책입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와 경성백경 만나볼게요. 미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볼 책들 골라오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긴 글이나 책 읽을 때는 늘 저도 마음이 즐겁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1: 네.
2: 왜냐하면 일단 쓰는 사람이 즐겁게 쓰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 에너지란 기운이 독자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심을 갖는 주제, 해보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처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는 신간 두 권을 골라봤습니다.
1: 네.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심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책 야구부터 만나볼게요.
2: 네. 첫 번째 책은 야구 엔솔로지입니다. 10명의 한국 작가가 쓴 야구에 관한 소설 10편을 모은 책이고요.
1: 네.
2: 제목이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이건데요. 요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디서 따왔는지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만화 슬램덩크에서 그 소연이가 강백호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죠.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1: 네.
2: 요걸 야구로 바꿔서 만든 책입니다.
1: 이걸 바로 알아보신다면 정말 스포츠와 스포츠 만화 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저는 정말 스포츠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1: 그렇군요.
2: 제가 10살 때가 이제 아시안 게임이 북경에서 당시는 네. 중공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1: 네.
2: 그 중계 방송을 제가 막 밤에 늦게까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년 후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의 금메달 장면을 저는 새벽에 실시간 중계로 봤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온 식구가 울면서 네. 봤었죠.
2: 그런 기억들이 이 책 보면서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야구잖아요.
1: 네.
2: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어, 그러시군요.
2: 네. 주말에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서
1: 네.
2: 뭐 2루수도 하고 6역수도 하고
1: 네. 이렇게
2: 야구도 하고 있으니까 이 책 나오자마자 너무 관심이 갔거든요.
1: 아.
2: 그리고 뭐 전 프로야구에서는 또 기아 타이거즈의 오랜 너무 책 얘기가
1: 좀 슬프시겠네요.
2: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아, 근데 이렇게 지난번 식물 키우는 거에 이어서
2: 네.
1: 묻지도 않았는데 줄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야구 찐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나는 마음으로 살펴본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2: 네. 우선 10편의 소설이 있고 그 뒤에 이걸 기획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거기도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 그 발문에 아주 대단한 작가 두 명의 야구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중에 첫 번째 얘기는 유명한 얘기인데 1978년 무라카미 하루키의 야구입니다. 하루키가 20대 때 동네에서 작은 재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메이지 진구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야쿠르트 스왈로즈의 팬이었어요.
1: 네.
2: 개막전을 보러 간 겁니다. 근데 그 개막전 딱 1회를 시작하자마자 1회 말 홈팀이니까 공격을 하는데 1번 타자가 딱 안타를 친 거예요. 2루타를.
1: 네.
2: 그때 불현듯 뭔가 멋진 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런 흐름에 맞춰서 나도 멋진 걸 시작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날 야구 보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서점 들러서 원고지랑 만년필을 샀고 그날부터 가게 일을 마치고 한 자정부터 새벽까지 소설을 쓰면서 시즌이 끝날 즈음에 첫 번째 소설을 완성한 거예요.
1: 그렇군요.
2: 그걸 투고했는데 신인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만년 하위 팀이거든요.
1: 네.
2: 그 해에 우승을 했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한
1: 그렇군요.
2: 세계적 작가의 탄생인 거죠.
1: 와, 우리나라도 여러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많았었다 보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그 우리나라 작가 얘기도 하나가 나와요.
1: 그렇군요.
2: 1909년에 이광수의 야구 얘기가 나옵니다.
1: 오.
2: 무정의 이광수인데요.
1: 네.
2: 이광수가 1925년에 연재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의 내용이 16년 전 자기 청소년 시절의 일기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 사실 맥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구 얘기가 두 장면이 나와요.
1: 네.
2: 하나는 11월 16일 화요일. 맑고 추운 날의 일기였는데 야구로 4시간이나 보냈다. 야구를 보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1: 네.
2: 그리고 한 열흘 지나서 11월 28일 일요일 맑고 따뜻한 날 와세다에서 동경대학과 와세다 대학의 야구전을 보았다. 실제로 야구를 꽤 찾아가서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2: 그런데 이 연재의 마지막에서 해가 바뀌어서 1910년 1월 12일의 기록인데 전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문학자가 될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본 문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키의 글에서도 야구랑 소설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두 개가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그걸 드라마틱하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1: 네.
2: 이광수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이광수의 일기에 있던 야구 얘기 그리고 불현듯 소설을 쓰게 된 장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여기 실린 10편의 소설을 다 만나볼 수는 없을 텐데 그중에 어떤 작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이게 왜 10편이냐면 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 프로야구 팀이 10개죠. 그래서 각 그 팀의 팬이 소설가 중에 네.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이
1: 공평하게 다뤘군요.
2: 그 팀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1: 네.
2: 당연히 저는 기아 타이거즈 소설을 먼저 읽었겠죠?
1: 그렇겠네요.
2: 이 기아 타이거즈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프로야구 팀 중에서 옛날 말로는 군기가 강한 팀으로 얘기됩니다. 그래서 타이거즈 정신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좀 웃기게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선수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타이거즈에서 지금 중견수 역할을 맡는 김호령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매형이 오더니 야, 그 김호령 선수가 사실은 지금 실종됐는데 다른 모종의 인물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네. 왜? 얘는 쉽잖아요. 저도 네. 이게 무슨 얘기야 싶었는데 그런데 그 매형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기아 타이거즈가 2025년도에 성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 김호령 선수가 실종되면서 타이거즈 정신도 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1: 아.
2: 호령, 호랑이 이름도 비슷해요.

0: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이거즈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구단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형 얘기는 나 김오령 찾아서 지금 갈 거야. 아. 그러고 잠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그 잠적한 매형과 매형도 찾고 김오령도 찾고 타이거즈 정신도 찾으려는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 찾아서 광주의 송정동으로 향하는 얘기가 와. 이 꼴이에요.
1: 그렇군요. 실제 선수 이름이 등장하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구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팬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부여하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옛날 추억의 선수 이름도 나오거든요. 열성 팬이 많기로 유명한 팀이 또 롯데 자이언츠잖아요.
1: 그렇죠.
0: 이 위수정 작가가 쓴 롯데 자이언츠 소설의 제목은 비공식 영구 결번이에요.
1: 네.
0: 롯데 자이언츠에는 영구 결번이 둘입니다. 최동원 선수, 이대호 선수.
1: 네.
0: 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비공식 영구 결번으로 팬들이 부르는 선수가 있어요. 임수혁 선수인데
1: 아.
0: 오랜 야구 팬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 맞아요.
0: 2000년 4월 18일. 아 이게 벌써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1: 그렇군요.
0: 그때 경기 중에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이후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1: 네.
0: 바로 그 선수의 그 비공식 영구 결번을 이제는 최동원, 이대호 옆에 공식 영구 결번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1: 아.
0: 주장하는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진짜 팬들에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이름과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야구가 왜 이야기가 가득한 스포츠라고 불리는지 새삼 느껴지는 책이네요. 10명의 작가가 함께 쓴 엔솔로지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만나봤고요. 다음은 어떤 거에 대한 관심과 탐구인가요?
0: 네. 이번 책은 공간하고 건축 역사에 대한 탐구인데요.
1: 네.
0: 김은주 저자는 건축 아키비스트이자 건축 역사학자인데 공간 중에서도 경성,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곳이죠. 100년 전 도시에 있는 그때 당시 건축물을 탐구하는 일종의 연구자이자 덕후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경성에 당시에 있었던 한 100가지 건물의 풍경을 담아서 쓴 책이라서 제목이 경성 백경이 된 거고요. 이 저자는 그 건축물들 중에서도 공유 건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더라고요.
1: 네.
0: 뭘 공유하느냐? 옛 것과 새 것을 공유하는 것. 옛날 건축물의 모양이 남아있는데 기능은 요즘 것인 것.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요즘 시골 가보면 옛날에 무슨 창고였는데 지금 카페잖아요.
1: 그런데 많죠.
0: 이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1: 네.
0: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한데 섞인 거. 또 세분화하면 시대별로 식민지 시기에 어떤 걸로 쓰이다가 한국전쟁 시기에는 다르게 쓰이다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식의 이질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건축물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1: 아, 경성이라는 장소가 워낙에 역사의 변곡점에 위치한 공간이다 보니까 작가가 이야기하는 공유 건축이라는 관점이 참 잘 어울리는 곳이네요.
0: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도시 탐구를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 100개의 건축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뭐 쉽게는 연도별로 할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기능별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 경성에 전차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백군대를 만나요.
1: 네.
0: 그런데 당시에 뭐 전차가 있었던 건 알겠는데 전차 노선이 그렇게 많았을까 싶잖아요. 무려 12개가 있었대요.
1: 오, 꽤 많았네요.
0: 아, 지금 서울 지하철 노선보다.
1: 더 많았네요.
0: 더 많잖아요. 그래서 뭐 구용산선, 마포선, 광화문선 이런 말들도 있고요.
1: 네.
0: 작게는 안국동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워낙 그땐 작았으니까.
1: 네.
0: 이런 식의 12개의 전차 노선을 따라다니면서 아 그때 이 자리에 그 건물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1: 네. 그때 경성의 도심 규모를 생각하면 꽤 촘촘하게 전차 노선이 깔려 있었던 것 같고 참 생각보다 편했겠네요.
0: 그렇죠. 정말 그 지금 따지면 몇 블록마다
1: 네.
0: 그런 역이 있었던
1: 안
0: 건데.
1: 안 걷고 다 탈 수 있었겠어요.
0: 그리고 재미난 건 우리가 지금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 여기에 있는 건물들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려지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 얘기지만 지금 서울하고 겹쳐서 보게 됩니다. 뭐 그리고 연결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성역과 문화역 서울 284. 이건 중간에 빠진 게 있죠. 서울역이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 경성역이 1923년에 대규모 공사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본 경성 만주를 잇는 중심역이었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컸고 뭐 건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 루체른역을 봉떠서 지었다는 주장도 있고

0: 그리고 예전 서울역 기억하시면 시계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근대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때도 2층에 서구식 레스토랑이 있었대요. 근데 규모가 엄청 커요. 2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었고 이게 1960년대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울역 그릴이라는 다른 식당으로 바뀌어서 운영됐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저는 못 가봐서 기억에 남는데. 그리고 이제 역명으로 보면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경성역으로 불리다가 1947년 서울역으로 개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역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구역사잖아요.
1: 그렇죠.
0: 옆에 KTX역이 생겼으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문화역 서울 284라고 쓰이는데 284는 그 건물의 사적 번호입니다.
1: 아.
0: 그걸 따서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진짜 가장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정초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 건물 언제 세웠는지 이런 거 쓰여져 있는 거. 이게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정초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서울역 그 광장 앞에 나오면 그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1: 아.
0: 이게 어떤 역사의 공간이라는 게
1: 그렇군요.
0: 정말 드라마틱하게 담겨 있는 거죠.
1: 네. 연배와 경험에 따라 앞쪽과 뒤쪽 가운데 익숙한 방향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쪽이든지 하나는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높은 아주 대표적인 랜드마크들이네요.
0: 네. 저는 그중에서 통이동선에 관심이 갔어요.
1: 통이동선.
0: 네, 네. 지금도 통이동이 남아있잖아요.
1: 그렇죠.
0: 왜 관심이 가느냐.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런데요.
1: 그렇군요.
0: 제가 서천에 살거든요.
1: 아.
0: 이 책에서도 거기 역명들이 다 동네 지금 있는 공간들이에요. 보안여관.
1: 그쪽은 특히 안 변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통인시장.
1: 맞아요.
0: 이런 게 통인시장이요.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상설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잘 유지가 됐냐면 조선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으로 이전하면서 일본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계층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품들을 살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통인시장이 그때 화랑이었고 광복 이후에 한풀 꺾였다가 1960년대에 상가 아파트인 효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고 하고요.
1: 네.
0: 또 그 동네에 있는 건물 중에 보안여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1930년대에 김동리, 서정주, 오장환 이런 대표적인 근대 문인들이 다 여기서 방을 잡아놓고
1: 네.
0: 서로 공부하고 연구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건물이 지금 밖에서 보면 근대식 콘크리트 건물처럼 보여요.
1: 네.
0: 벽돌로 돼 있고 타일로 돼 있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합각 지붕에 기와를 얹은 목구조 건물입니다. 들어가면 나무 기둥들이 지금도 보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20세기 초에 그 목구조 건축 구조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경성백경에 100군데를 다뤘을 거잖아요.
1: 네.
0: 그중에 무려 15개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1: 그렇군요. 네,
0: 자부심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1: 네. 정말 그만큼 경성 그 당시의 흔적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텐데
0: 네.
1: 뭐 15개나 되지만 어떤 건축물을 또 대표로 꼽을 수 있을까요?
0: 그 사람이 엮여있는 집이 그대로 집터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1: 네.
0: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청전 이상범 가옥입니다. 이 수묵산수화로 유명한 근대 대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지내려고 만들었던 한옥이고 실제로 1970년대까지 여기 이분이 살았습니다.
1: 아.
0: 이걸 2006년에 서울시가 매입해서 미술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1: 아.
0: 재미난 게 이 공간에서 배웠던 후학 중에 박노수라는 또 근대 화가가 있어요. 근현대 네. 화가가. 이 박노수 화가도 서촌에서 생활했거든요.
1: 아.
0: 지금 그 이상범 가옥과 멀지 않은 곳에 박노수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1: 그렇군요. 그
0: 이런 얘기들을 알게 되면 이 동네의 역사가 어떻게 줄과 선으로 연결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종종 가는 공간인데 이상의 집이 있습니다. 이상이 사직동에서 태어났어요.
1: 네.
0: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도 아들이었거든요. 백부님 집으로 양자로 가요.
1: 아.
0: 그러니까 큰아버지 댁에는 아들이 없었던 거라서 백부님 집으로 가면서 통이동으로 터전을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건물 집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이제 이상의 집으로 남겨서 지금 들어가 보면 이상 관련된 여러 기록물들,
1: 네.
0: 작품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두 건 모두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건물 이름만 딱 봐도 왠지 100년 전을 떠올리면서 근처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 그렇죠. 이게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네. 알고 나면 맨날 그것만 보여요.
1: 그러니까요.
0: 전차 노선 얘기도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용산역이 있고 신용산역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옛날에도 구용산선이 있었고요. 신용산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용산선은 어디냐면 한국은행 있는 이쪽이요.
1: 네.
0: 지금 명동 뭐 이쪽 중심가. 그때 그 중요한 건물 중에는 조선은행이 있었는데 재미난 건 이 조선은행을 원래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만들려고 건물 터를 짓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은행의 성격이 바뀌게 된 거죠. 문을 열기도 전에 은행의 주인이 바뀐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후에 한국은행으로 또 사용이 됐고
1: 네.
0: 지금은 그 터에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정처석이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의 정처석이 남아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1: 네.
0: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게 말이 많고요. 이쪽이 이제 구용산선이고 신용산선은 어느 동네냐 효창공원 쪽입니다.
1: 네.
0: 근데 효창공원도 기구한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 효창공원은 그 왕의 뭐 형제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위패를 모시는 곳이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군이 이쪽에 주둔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골프장도 만들고
1: 네.
0: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광복 이후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의 유해가 안장되고 그 이게 지금 보면 근현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 조선시대의 왕실 문화에서부터 일제강점기의 군국주의 문화 그리고 그 군국주의 문화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독립운동의 인물들까지 이게 한 군데 다 섞여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이 책 한 권 들고 그때 전차 노선을 따라 걸으면서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것도 참 재밌겠네요.
0: 네. 이 전차 노선이 막 우리 지금 전철 한 노선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길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한 시간 정도면 하나 노선을 걸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건축물들 만나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저자의 관점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 외에 우리의 기억과 역사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전
1: 네.
0: 지금도 그 대학교 옛날에 입시 원서를 대형 서점에서 팔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를 처음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집이 근처니까 거기 걸어갈 때마다 한 20몇 년 전이지만 생각이 나요.
1: 네.
0: 그때 막 뚫레뚫레 와가지고 뭐 어떻게 사는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이 저자처럼 건축학자가 아니어도 어떤 건물과 장소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1: 맞아요.
0: 저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인사동 초입에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금강재와 기억하시죠?
1: 네, 기억나요.
0: 소개팅할 때 첫 만남 장소가 거기였습니다.
1: 아 그랬었구나.
0: 제가 첫 소개팅을 거기서.
1: 그때 좀 잘해보시지.
0: 그때는 잘 됐습니다. 유지되지 않아서 그렇죠.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늘 지나다니는 곳이고 흔한 장소여도 나와의 추억이 또 겹쳐지면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 같아요.
0: 아이들이랑 같이 가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아이가 그걸 기억하고 또 자기 경험을 거기 덧붙일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책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니까 역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 정말 좋아하는 걸 즐기는 방법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에 이어서 살펴본 책 100년 전 경성의 건축물들을 탐구한 김은주 저자의 경성 백경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곽진원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2: 네, 오늘은 이 쿠팡 사고 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쿠팡과 관련한 최신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좀 안겼었잖아요.
1: 네.
2: 그리고 이후에 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을 좀 알리는 방식, 또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방식, 또 사과한 후에 보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후에 미국 정치권을 좀 동원해서 로비를 하는 것까지 좀 많은 논란이 계속 됐었는데요.
1: 그랬죠.
2: 사실 쿠팡의 이런 후속 조치로 인해서 쿠팡을 뭐 과거보다 더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용률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쿠팡 이용자가 사고 이전보다 줄지 않았나 보죠?
2: 네, 사실 초기에는 이용자가 이제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사고 이전보다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1: 그래요?
2: 이 모바일 분석 업체 IJ웍스 모바일 인덱스가 지난달 2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3월 월간 활성 이용자가 3,503만 명으로 지난 2월과 비교해서 6.4%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2위 사업자인 11번가와 비교하면 4.3배가 많고
1: 네.
2: 또 그다음 이제 2위 5위 사업자인 11번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테무 알리 이용자를 모두 합치더라도 이 쿠팡의 3,046만 명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등부터 5등을 다 합쳐도 이기지 못하는 압도적인 1등이 쿠팡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가 지난해 11월 사고 이후에 소폭으로 감소했다가 지난달부터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보였는데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쿠팡의 평균 이용자, 사고 이전 평균 이용자는 월간 3,43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3,485만 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 1월과 2월 사고 후에 한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3,401만 명, 3,364만 명으로 기존 3,400만 명대에서 3,300만 명.

0: 명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나온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분노를 느끼고 100만 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이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 추세가 이제 금방 회복이 돼서 이제 최고 이용자 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0: 조사를 담당한 모바일 인덱스는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신뢰 이슈를 겪고도 이 두 달 만에 반등을 했다는 건 쿠팡이 사용자들에게 불안하지만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됐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단기 신뢰 하락만으로 신뢰가 떨어진 건 맞지만 그 신뢰 하락만으로 이용자가 쉽게 떠나가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모바일 인덱스는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쿠팡을 떠나는 이유가 다른 앱보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쇼핑할 일이 없어서인 셈이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사실 이제 저만 해도 사고 초기에는 쿠팡을 좀 잘 쓰지 않고 의식적으로 쇼핑 자체를 좀 끊었다가 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해 봤다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다시 쿠팡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편리함이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선 상품이 너무 많고 저렴하기도 하고 핸드폰에서도 쇼핑하기가 되게 쉬운 환경이었고 또 무엇보다 결제가 쉽기도 하고 또 급하게 물건을 시켜야 될 때 결국 사람들이 쿠팡을 안 쓰더라도 아직 내일 새벽까지 뭔가를 받아봐야 될 때는 결국 쿠팡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달 끊어봤지만 인터넷 쇼핑 없이는 살 수 없게 됐거나 또 마땅한 대체 서비스를 찾지 못해서 결국 대부분 다시 쿠팡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에도 최근 쿠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쿠팡이 형식적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한 미국 기업입니다. 이제 대표도 미국인이죠. 이제 한국인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1: 네.
0: 또 지금 국내 법인 대표는 아예 미국인을 선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위를 좀 이용해서 이제 미국 정치권의 로비를 좀 계속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좀 압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의회에서 쿠팡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적이 또 있었고요. 또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소속되어 있는 연구 모임에서 주미 한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모임 공화당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대우해왔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내기로 했는데
1: 네.
0: 이런 입장 자체를 이제 미국 정치권이 워낙 좀 로비에 좀 많이 취약한 구조다 보니까 쿠팡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그런 미국 로비의 현실이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한편 경찰은 쿠팡에 대한 수사를 지금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쿠팡 수사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별도로 꾸렸고요. 또 해럴드 로저스 쿠팡 국내 법인 대표 소환 조사에 이어서 쿠팡 압수수색을 좀 진행했었고요. 경찰은 또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이 이어서 지난 3월에는 쿠팡 본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좀 맞아서 좀 어떤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채널로 좀 정했습니다. 아마 채널 이름을 좀 들으면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채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박막내 할머니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금 112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1: 네.
0: 그것도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 이후에 박막내 할머니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인터넷 방송으로 성공한 사례 그런 것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좀 흔하지 않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박막내 할머니가 이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던 그런 때를 중심으로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주목했던 건 물론이고 뭐 로이터 통신,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도가 됐고요. 또 미국 패션지 보그에서 초청해서 이 박막내 할머니 화보도 찍고 또 인터뷰를 따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구글 본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구글 CEO에게 영상 편지를 좀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0: 2018년에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또 받기도 하는 등 굉장히 국내외적으로 여러 인정을 받게 되는 또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죠?
0: 박막내 할머니는 이제 원래 식당에서 일을 하던 이제 평범한 할머니였는데요. 1947년생으로 지금은 거의 79살 정도 되시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7, 8년 전쯤이니까 7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 자매들이 모두 치매에 걸려서 좀 할머니가 좀 많은 시리에 좀 빠졌었다고 합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자매 중 한 분은 좀 가벼운 증세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할머니가 좀 그런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나도 언젠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손녀인 김유라 씨에게도 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때 이제 손녀인 김유라 씨가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녀분이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치매 예방을 좀 시켜드리는 목적으로 휴대폰 게임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실증을 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추억을 좀 만들어주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호주 여행을 장기로 좀 떠나게 되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의 시작이 좀 됐는데 또 이 손녀분이 방송학 전공자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온 김에 할머니와 이제 추억의 영상을 소장할 목적으로 왜냐면 요즘 뭔가 파일을 저장하기보다는 유튜브에 올려서 본인 네. 소장용으로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1: 그래서 맞아요.
0: 소장할 목적으로 유튜브에 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대박이 터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이제 별도로 채널을 또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1: 네. 사연 자체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손녀와 할머니 관계가 보통 각별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네. 보통 손녀 할머니보다 훨씬 더 애틋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 손녀분이 유라 씨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한 네.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집이 경기도 용인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 유라 씨가 어린 시절에는 그 건물의 1층이 할머니 식당이고 2층이 유라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이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출근하고 나면 유라 씨는 자연스럽게 1층 식당에 내려가서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고 그래서 할머니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부모 이상으로 애틋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박막내 할머니의 영상들 어떤 것들이 있었죠?
0: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처음에는 역시 여행 영상 중심으로 올리다가 그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좀 이색적인 도전들을 많이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과 들렀다 시장 갈 때 메이크업 뭐 1970년대 메이크업, 뭐 정형외과 갈 때 메이크업, 계모임 갈 때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화장하는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려서 많은 흐뭇함을 좀 유발하기도 했었고요. 이 채널에서 제일 많은 영상은 이제 음식을 만들거나 또 음식을 먹거나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고향이 좀 전남 영광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네. 손맛이 굉장히 좋아서 요리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유명 인기 가수의 노래나 랩을 따라 부르거나 또 일상을 보여주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채널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0: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인 거는 할머니와 손녀의 케미. 그러니까 할머니와 손녀가 오순도순 말을 또 주고받는 모습을 또 지켜보게 되는 흐뭇함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손녀인 유라 씨가 일종의 PD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PD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좀 멘트도 하고
1: 그렇죠?
0: 리액션도 하고 자막도 쓰고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마치 손녀랑 할머니가 이제 함께 소통하는 영상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한번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키오스크 기기를 쓸 줄 몰라서 이제 짜증을 내는 그 가게 안 가려고 할 때는 할머니가 막 짜증을 내고
1: 네.
0: 손녀가 또 그래도 배워야지 하면서 막 티격태격하고 또 어떨 때는 화기애애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애잔한 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제 Watch My Back이라고 해서 자기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이제 보여주는 콘텐츠 장르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할머니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는 편에 있었는데 이 봉지에다가 엄청 크게 약이라고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머쓱했는지 내가 올해는 살고 싶어서 약은 또 갖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조금 좀 짠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0: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뭐 손녀와 할머니 두 분이 너무 모습이 보기 좋다. 뭐 저도 할머니 여행 가는 게 꿈이었는데 못 이뤄드려서 너무 슬프다. 그래서 뭔가 본인의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뭔가 좀 애틋하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할머니의 캐릭터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할머니가 다양한 뭐 체험, 뭐 일상, 뭐 가끔 도전을 하는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는 면도 일단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영상이 이 파스타를 처음 먹어봤어요 편입니다.
1: 네.
0: 이 영상이 1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식당 일까지 하는 할머니지만 이제 파스타를 먹어볼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제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먹는 내용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 파스타를 딱 보더니 이 파스타가 뭐야 라면 같은 애 연병 뭐 이런 거 먹으러 왔냐 뭐 라면에다가 버섯 깨가루 그거 있구만 이런 거 먹으러 댕겼냐 뭐 그러고 막 오히려 핀잔을 막 줘요. 이런 거를 네. 왜 뭐 돈 내고 먹으러 다니나 하고 먹고 나서는 라면 삶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좀 맛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네. 하고 또 드라마 보면은 맨날 먹지도 않고 입만 닦더니 이렇게 묻은 게 그렇구만 막 이러면서 이게 자꾸 입에 묻으니까 입을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영상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머니가 파스타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 또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면서 나도 좀 몰입을 해서 보게 되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게 있고 네. 할머니 반응이 워낙 좀 구수하고 재미있다 보니까 그 캐릭터를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입담이 참 좋으세요. 선천적으로.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 타고난 방송인의 끼가 있는 거를 굉장히 좀 늦게 발견을 한 케이스라고 맞아요. 할 수가 있는데 아까 할머니 고향이 전남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이 사투리를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워낙 입담이 구수하고 거침없고 솔직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네. 사투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더 막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영상인데 할머니가 자기가 하는 메이크업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스킨과 로션을 섞어 발라뿌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 네.
0: 화장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런 말을 하는 이 입담이 너무 독특하고 재밌고요. 또 호주 여행 가서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노랑내가 나서 못 먹겠다. 이제 외국 음식은 이제 뭔가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약간의 그 고기에 이제 본래의 그런 향 같은 거 좀 살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노랑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손녀와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가서 이제 국수를 먹더니 이게 베트남 쌀국수 처음 먹으면 그 고수 냄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화장품 냄새도 아니고 화장실 냄새가 난다. 이상하다.
1: 네.
0: 이제 약간 그 화학약품 같은 그런 이제 좀 그 향신료를 보고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보그지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미국의 보그라고 해야 이 꼬부랑끄르 나는 모르지만 영어로 나왔어야 너네들이 잘 보고 읽어라 뭐 이렇게 영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알아서 읽어라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가방을 이제 안에 있는 거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할머니 가방을 까기 전에 손녀가 오늘은 가방 내용물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콘텐츠가 요즘 유행이다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남의 가방을 왜? 본인만 알아야지 너민 뭐 홀로 알아? 누가 보고 싶어요 남의 가방을? 그것도 실례 아니냐? 이렇게 막 순조롭게 응하지 않고 막 반발하는
1: 네.
0: 그런 재미도 있었고 미국 보그 인터뷰 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녀에게 뭔가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런 질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답합니다. 지 방부터 지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네. 지금 영어로 그 인터뷰가 나아가고 있는 것도 이 할머니의 캐릭터가 네. 이제 좀 잘 잡혀 있는 또 뭔가 좀 더 진실돼 보이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워낙 매력적인 분이시긴 했지만 정말 네. 유튜브 하면서 본인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평생 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 할머니가 이제 부침개를 많이 좀 일을 하면서 부쳤는데
1: 네.
0: 마치 내 인생도 부침개처럼 한 번에 뒤집어졌다라는 말씀을 했던 게 좀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인 그런 콘텐츠가 너무 많은 문제도 있지만
1: 네.
0: 한편으로는 이런 인터넷 방송 시대에 평범한 할머니도 뭔가 좀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미국 구글 본사에서 초청하고 대우하고 그랬던 것도 아마 이제 유튜브의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뭔가 좀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채널이기도 한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좀 보셨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좀 주목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박막래 할머니 채널까지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은의 참 좋다 이어드릴게요.

살다. 다니카와 슌타로.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른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새어드는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그대와 손을 맞잡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그것은 짧은 치마. 그것은 플라네타륨.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프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감추어진 악을 조심스럽게 거부하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라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다친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산다는 것, 새는 날개를 친다는 것, 바다는 울린다는 것, 달팽이는 기어간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그대 손의 따스함, 목숨이라는 것. 특별한 거 없이 저마다의 사연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죠? 다니카와 슌타로의 살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하고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써있지만 감사도 행복과 비슷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보다는 불만족스럽고 불평하게 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연히 수용자들의 감사 글과 편지를 접하게 된 유인경 작가는 감사의 놀라운 힘과 치유력을 접하면서 감사 나눔이 감사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감사는 불평을 거둬내는 순간 그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감사가 주는 선물을 챙겨간다면 삶이 달라지고 꿈도 이룰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최근 만 개의 감사를 출간한 유인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그렇게 이뻐지셨나요?
1: 회춘을 하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네. 감사를 하면 또 예뻐지나 봐요.
1: 아, 그것도 네. 있어요.
0: 그런가 봐요.
1: 확실히 얼굴 표정이 네. 달라져요.
0: 1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네, 더
1: 제가 짜증내고 심술 부리면 이 꼴이 내려가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대뼈도 올라가고 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그런가 보네요. 네. 정말 직접 증명하고 다니시네요. 네. 네. 유인경 작가 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982년부터 기자를 시작해서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경향신문 70년 역사상 최초로 정년 퇴임한 여기자가 됐습니다. 저서로는 50 넘어에도 천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지,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퇴근길 다시 태도를 생각하다, 기쁨 채집 등이 있습니다. 뭐 기자로 3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현장과 사람들을 만났고 책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감사에 초점을 맞추셨거든요. 네. 계기가 있었다고요.
1: 이거는 정말 아주 우연한 계기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0: 네.
1: 저는 성균관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 대학교 선배가 제1기획 사장을 하셨던 분인데
0: 네.
1: 삼성에서 거의 30여 년 이제 일을 하고 퇴직하셨는데 점점 얼굴이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면 너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 소외된 계층에 뭔가 나눠주고 싶었는데 교정기관.
0: 네.
1: 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산하에서 네. 재소자들 이제 요새 수용자라고 부르더군요. 이제 그분들이 좀 좋은 활동을 하면서 감사 나눔 편지와 감사 일기 쓰기 운동공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0: 네.
1: 본인이 이제 여기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일기랑 편지를 보니까 너무 잘 썼는데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여기는 영리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책을 낼 만한 이제 비용도 없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수용자,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죄수,
0: 네.
1: 뭐 범죄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막막하다라고 참 아깝다. 여기 정말 좋은
0: 글들이 많은데
1: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툭 책 내세요. 그럼 제가 출판사 알려드릴게요. 아무 생각 없이.
0: 네.
1: 근데 제가 조금 오지랖이에요. 남이 뭐라 그러면
0: 알죠.
1: 흘려야 되는데 책 내. 그래서 네. 출판사를 연결해드리겠다고 해서 제 아는 출판사에 이런 주제로 책 써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흔쾌히 하겠다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출판사 정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 승전보처럼 전했더니 다음 날 연락이 오셨어요. 회의를 했는데
0: 네.
1: 유인경 씨가 쓰는 걸로. 그러니까 반찬들은 다 있으니까 상을 차려보아라.
0: 네.
1: 그래서 그때도 제가 거절했어요. 마땅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로 바쁘거든요.
0: 그렇죠.
1: 손자도 있어서
0: 네.
1: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네, 그럴게요라고 하면서 그치만 이제 편지와 일기를 제가 이 콘테스트를 한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수상자들한테 상금도 주고 가산점인데 어떤 가산점이 가석방의 요건이 되는 가산점을 좀 주고
0: 네.
1: 가족들을 이제 수상식 때 이제 초대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어쨌든 이제 내용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0: 네.
1: 상 받지 않은 편지들, 응모한 편지들을 좀 읽어볼게요. 일기를 했더니 이틀 뒤에 저희 집에 라면 박스 세 박스에 편지와 일기장이 네. 도착을 했어요. 네.
0: 와,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지난 겨울은 진짜 감사의 바닷속에 던져졌어요. 일기보랴 편지보랴.
0: 그랬겠네요. 네, 네. 아, 근데 또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상금과 가석방에 도움되는 가산점이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참여도는 뭐 안 한 분도 있겠지만, 근데 최고 일단 감방,
0: 네.
1: 담장 안의 사람들, 수용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본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죗값은 치러야 된다라고 기자 정신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는데
0: 네.
1: 문제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이분들에게 뭐 상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0: 네.
1: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범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작은 죄를 지어서 수용시설에 갔다가도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과 한 방을 쓸 경우에는 또 다른 범죄의 기술을 익히거나
0: 그렇죠.
1: 원망만 쌓아갖고 온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감사로 이분들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예. 이제 기꺼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0: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좀 효과가 있었을까요?
1: 네. 확실히 그 몇 년 동안 한 거 보면 재범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0: 네.
1: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교정이라든가 이런 운동의 정서 바꿔주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가서 범죄를 보통 사람들은 막 50% 60%인데 이분들은 거의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은 들어가 있으면 억울함이 제일 먼저잖아요. 왜 나만 여기 들어왔지?
0: 네.
1: 나는 형량이 많이 받은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은 왜 나 면회도 안 오지?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0: 그렇죠.
1: 주변 환경에 되게 원망이 많았을 텐데 감사 편지나 감사 일기를 쓰면서 확실히 자신이 변해졌고 감사라는 말을 입에 이렇게 담아보고 일기를 쓴 것도 처음이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기 빼놓고 일기 써본 게 처음이라고 고백한 분도
0: 네.
1: 꽤 많았어요.
0: 그렇군요. 뭐 사실 유인경 작가님은 감사 표현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워낙에 평소에도 진짜 그러신 것 같고 뭐 방송에서도 워낙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죠?
1: 근데 저는 그게 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사탕 하나를 줬다. 고맙습니다. 마침 당이 떨어졌었어요. 라고 해준 사람이 좋지. 사탕 줬는데 안 먹어요. 이렇게 싫잖아요.
0: 맞아요. 네,
1: 기사를 써드렸는데 뭐 써드렸다고 썼는데 뭐 자기 기사 잘 써서 고맙다라는 분이 고맙지.

0: 맞아.
1: 언제 낫냐 모르는 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주변에서 제가 올해 인연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0: 네, 네. 그래서 늘 몸에 배어 있는 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올겨울에 라면 박스 3개에 담긴 감사를 읽으시면서 네. 어때요? 수용자들에게 찾아낸 감사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1: 첫 번째는 뭐냐면 뭐를 감사할지를 몰라서 막상 쓰겠다라고 했는데 쓸 게 없었다고 생각했다가 시작을 딱 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었나? 라는 건 했다는 거고요. 네. 또 다른 거는 감옥에 들어와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적당한 때에 잘 잡혀 들어왔다.
0: 네. 왜냐면 자기가 계속 또 점점 더 심해졌을 텐데.
1: 그렇죠. 또 다른 범죄를 저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하더라도 늘 도피하고 피해 다니고 가족들이나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그렇죠. 불안한 삶이었는데 그 막연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수용돼 있어서 네. 자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감사했다라고 쓰신 분이 꽤 있었어요. 네,
0: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네. 또 이렇게 감사에 대한 글을 이제 쓰면서 네. 작가님에게도 좀 변화가 생겼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성취를 이뤘을 때 뭐 이럴 때나 해야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그 외국에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요. 제가 문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뭐 수첩, 뭐 필기구 좋아하는데 그런데 갔더니 감사 카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땡큐, 땡큐, 땡큐라.
0: 맞아요. 땡큐 카드 파트가 따로 있죠.
1: 그렇죠. 예. 그게 거의 뭐 40년 전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스러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나. 그리고 또 옆에 쏘리, 미안해라는 카드도 굉장히 있고.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일 축하 카드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지인한테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생큐하니? 했더니 정말 사소한 일에 고맙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네가 내 생일 파티에 와줘서 고마웠어 라고 답례로 생큐 카드를 하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나한테 권한 책이 너무 좋았어 하고 또 보내기도 하고 쏘리도 큰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출장 중에 당신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못 참석해서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마음들 이렇게 내가 흘려버린 것 아니면 내가 받은 것을 땡큐와 쏘리라는 말로 잘 적절히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약간 선입견이 있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약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네. 큰 내가 받기만 한 사람 또 미안하다 그러면 아, 나 죄 지은 사람 이제 그런 개념이 좀 없어지고 예, 사소한 일 작은 일 사실 행복은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뭐가 네. 뭔지 금방 그렇죠. 휘발성이 있고
0: 맞아요.
1: 근데 여운은 감사의 여운이 훨씬 크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들었을 때와 제가 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을 때의 여운이 훨씬 이제 진해서 이걸 좀 생활화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0: 맞아요. 네. 의식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다 네. 보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요?
1: 네. 학생들에게 이제 이걸 쓰게 한 거였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한쪽에는 무조건 감사하게 쓰고 네가 뭘 다른지 쓰라 그러고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하고 다른 데는 뭐 그렇게 강요하질 않았대요.
0: 네.
1: 근데 감사 일기를 한 10주간 쓴 친구들이 목표 달성률이 30%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0: 같은 일을 할 때.
1: 네. 우리는 고맙다 그러면 되게 충만해서 의욕 상실이 될 것 같잖아요.
0: 네.
1: 나 가졌는데 감사한 일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맡은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일반인들도 이렇게 목표 성장률이 높은 달성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능력 개발에도 감사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의 감사 만나볼 텐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책의 저자를 모시고 책에 대한 해설을 듣고 본문 낭독을 통해 책을 만나보는 명사들의 책읽기. 오늘 만나볼 책은 만개의 감사입니다. 일장은 감사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감사라는 단어와 의미 앞에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라는 게 뭐라는 생각이 들던 거예요?
2: 진정한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인가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요.
1: 네.
2: 강아지 목욕시키다가 천식 쇼크로 한 10시간 동안 의식 불명 상태로 됐었어요.
1: 네.
2: 코마 상태였죠. 그때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1: 네.
2: 근데 사실 숨 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제가 딱 숨이 막히는 상태가 돼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1: 네.
2: 박완서 선생님도 이렇게 남겼던 글에 물건 잡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며칠 뒤에 허리만 똑바로 펼 수 있는데도 그게 정말 감사하다는 거죠.
1: 맞아요.
2: 그 일상이 감로로 가득 찬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1: 네.
2: 꼭 봄이라고 꽃이 피어야 되나? 사실 뭐 그거는 자연이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뭐 부모님이 잘해줘야 되는 것, 자식이 효도해야 되는 것, 친구가 나

0: 나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절대 아니에요.
1: 그쵸.
0: 근데 누구라도 저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나 따뜻한 말이나 혹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감사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예. 감사에 관해서 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네. 감사는 항상 긍정적인 상태에서 느낀다라는 건데
0: 네.
1: 이게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0: 네.
1: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감사보다는 좀 분노가 차오를 때가 많잖아요.
0: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고통이 끝나갈 무렵에 느끼는 것? 왜 몹시 아파서 정말 아무것도 뭐 입 안이 완전히 모래가 서걱서걱한 것 같았는데 조금 나아져서 죽이라도 하나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도 감사함을 느끼는 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또 하나 이제 수용자들이 계시는 곳이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6명에서 10명 정도의 분이 몇 평도 안 되는 방에 함께 이제 지내는데
1: 네.
0: 화장실을 하나예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아침에 뭐 세수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분들이 이제 그 사역이라 그러나요? 일하러도 가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여자분들은 뭐 꾸미고도 가고 그러셔야 할 텐데 그거를 하나하나 누군가가 챙겨주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뭐 이런 거 하나 굉장히 더웠는데 누군가가 찬 물을 줬다. 늘 우리 주변에 깔린 것 같지만 물 한 잔, 물 한 방울에 너무 감사해하고 그런 게 보여서 저는 감사를 헤아리는 게 제목은 제가 만개의 감사라고 했지만
1: 네.
0: 사실 억개 수십억 개도 네.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1: 예. 그래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네. 감사 편지 쓴 걸 보면 네. 이런 편견이 깨질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이 감사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만남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의 화려한 이력이나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기준 역시 그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려깊고 다정한 태도였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감사함을 표현할 때 진심 어린 태도는 마치 향수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잔향을 남깁니다. 반면 고마움을 모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연의 끈을 놓고 싶어집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건네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를 말하는 이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축복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호의적으로 변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바라보는 풍경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명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타인이 인정하는 나의 모습보다 스스로 느끼고 발견한 내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된 자신감과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빛나게 합니다. 그 변화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1: 감사하는 태도를 선택하게 되면 스스로 달라지게 되고 네. 또 내가 달라지면 주변 상황도 타인도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땡큐가 감사하지만 영어로 또 그래티튜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감사하다라는 건데 그게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감사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몸과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전할 때 이제 제 빛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사실 고맙다는 말도 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아무도 없고.
1: 맞아요.
0: 근데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을 아, 내가 점점 장착해 가고 있구나. 내가 참 친절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저를 제가 제 점수를 조금 한 점을 더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유치찬란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0: 애들 먹을 거리가 있어요.
1: 맞아요. 예.
0: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그쵸. 이제 예전에 혼자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못해서 택시만나 뭘 탔는데 택시 타고 타서 기사분들에게 분명히 목도 마르실 거고
1: 네.
0: 뭐 답답하실 거고 또 문 열고 닫고 하면 것도
1: 그렇죠.
0: 뭐 캔디 뭐 이런 거 가끔 하나씩 드려요. 그러면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 안 먹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1: 네.
0: 그렇지만 고맙습니다 말 들었을 때 제가 혼자 뿌듯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 딸한테 엄마가 이제 착한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다. 사탕 하나도 나누단 말이야. 그랬더니 제 딸이 네. 막 고개를 절절하더니 엄마 그건 오바야. 네. 엄마 생각이지. 사탕 안 드시는 분도 있어. 그래서 제가 또 일방적인 감사는 폭력일 수 있겠다. 받고 가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 하나를 전한다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1: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네.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네.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거울을 보다가 감사의 마음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네. 경험을 하셨나요? 요즘처럼 예뻐져서 그런 건가?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왜 사실 저는 저를 잘 못 보잖아요.
1: 네.
0: 제 못 보는데 이게 착한 마음이나 이렇게 즐거운 일이나 아니면 감사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으면
1: 네.
0: 얼굴이 완전 저는 엑스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과 관련된 서류를 봤다면 찡그렸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누군가가 뭐 제 딸이 이렇게 유난히 편지를 잘 써줘요 저한테. 뭔가 저한테 가져간 이후의 일이에요. 물건을 가져갔던 네. 돈을 가져갔던. 네.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1: 그렇죠.
0: 엄마 사랑한다고
1: 그냥 쓰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 너무 훌륭하죠. 예.
0: 작은 예. 엽서를 보면서 제가 막 웃고 있다가 그때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이런 거울이 있고 스탠딩 거울이 있거든요.
1: 네.
0: 보니까 제 얼굴이 되게 환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한테 편지 써주는 딸도 감사하고 딸한테 감사 마음이 들게 한 내 저의 뭔가의 행동도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끝도 한도 없이 감사해지는 거죠.
1: 네. 확실히 뭔가 감사하고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얼굴도 더 빛이 환하게 나는 네. 거군요. 책상 앞이든 식탁이든 그렇게 거울을 두고 보면서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고 이제 권하고 계신데
0: 네.
1: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변화가
0: 처음에는
1: 되겠죠?
0: 처음에는 네. 진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1: 그럴 것 같아요. 네.
0: 기분의 디자인이란 책을 쓴 일본 작가가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1: 네.
0: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뭐 고노스케라 그러면 고노스케 뭐 오늘 기분 어떤가 뭐 좋아 뭐 이렇게 한대요.
1: 네.
0: 이제 처음엔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 기분을 유지해서 자기는 좋은 기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1: 이제
0: 가상의 기분이겠지만
1: 네.
0: 처음에 저도 뭐 인경이 오늘 기분 어떤가 한다 보면 거울 속에 할머니가 웃고는 있지만
1: 네.
0: 그 잠깐이에요 어색함은. 그다음부터 이게 습관이 되면 아 누가 저한테 웃어주길 기대하기 전에 제가 저한테 웃어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예.
1: 거울을 자주 보면은 본인 얼굴이 익숙해져서 본인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저 이제 뭐 전 나이가 꽤 됐지만 한 50, 60 이후의 얼굴은 이목구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결정하거든요.
1: 네, 맞아요.
0: 예, 아무리 뭐 아름다운 분이 하더라도 뭐
1: 다 나이
0: 입꼬리 내려가 있고 이렇게 찡그리고 있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귀여운 인상, 굉장히 단순한 인상인데 빵긋빵긋 웃고 계시면 호감이 가죠.
1: 맞아요.
0: 그런 거 호호 할머니처럼 웃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왜 거울 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0: 네.
1: 나이 든 모습 보기 싫다고.
0: 네.
1: 근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보라고 하더라고요.
0: 봐야지 되죠.
1: 네. 네. 그러니까요.
0: 요새 거울 보면서 열심히 얼굴 경락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이렇게 이뻐지셨구나. 네.
0: 제가 저한테 다정하게 친절하게 네. 해주려고.
1: 진짜 확실하네요. 효과가. 네. 책에는 50대 한 수용자가 감사 일기 쓰기를 통해서 거울 보듯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는 편지 글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 강의, 심리 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를 왜 학교라고 부르는지 알겠더군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내 일상을 처음으로 차근차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내, 아이들, 친구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내게 해준 일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0: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곳에 버려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도 받았고 사랑도 주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 쓰기를 하며 처음 든 생각은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웃으며 거울을 보면 거울 속 내가 웃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됩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이렇게 감사 일기 편지 쓰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1: 네.
0: 어떤 감정이 나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1: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라고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일단 반성한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담장 안에 갇혀서 됐을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걸 찾다 보면
0: 네.
1: 아, 그때 내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다.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거나 악한 마음 누르는 법을 몰랐구나. 뭐 부족했던 점들, 그다음에 가족에게도 이제 무심했다.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감사 일기를 통해서 이제 재점검하는 계기가 많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1: 네.
0: 다른 작품보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이 교정에 효과적인 이유가 있겠죠?
1: 셰익스피어 작품들이 우리한테 막 로메오와 줄리엣도 있고 뭐 등등 뭐 베니스의 상인도 있고 그렇지만 네. 유명한 작품들 뭐 리어 왕이라든지
0: 네.
1: 뭐 맥베스라든지 보면은요. 그 온갖 야망과 탐욕과 범죄와
0: 네.
1: 권모술수가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범죄자들이 또 등장하죠. 각 간교한
0: 그렇죠.
1: 등장하는데 이게 로라 베이스라는 영국의 셰익스피어를 전공하던 이제 여자 교수가 이 셰익스피어 작품을 갖고 교도소에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작품만 이제 했던 건 거죠.
0: 네.
1: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교화가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그 중 범인 하나가 자기 같기도 하고
0: 네, 감정이입이 됐군요.
1: 감정이입도 예. 하고 그래서 그 중에 그 무기수인 한 수용자가 이제 거기서도 점수 만점 받고면 학위도 주고 막 그런데요. 절대 생각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0: 네.
1: 셰익스피어 작품에 감동을 해서 이분이 이제. 책도 썼고요. 예, 감옥의 셰익스피어라는 책도 썼고요.
0: 그렇군요.
1: 동료 이제 수용자들에게 연극 무대를 만든 거예요.
0: 네.
1: 너는 리어 왕을 하고 너는 그걸 맡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 감동해서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0: 네.
1: 누군가 나 때문에 인생에서 굉장히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고 혹은 뭐 가족이 뭐 파멸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교육 교재로 최고의 거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셰익스피어 낭독이나 책 읽는 것들을 배운 분들이 사회에 다시 나왔을 때 재범률이 정말 줄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러니까 아주 인문학적으로
0: 네.
1: 이제 이것들을 교육시키는 법도 굉장한 교정 활동의 하나인 걸로 밝혀졌어요.
0: 네. 네. 또 수용자들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게 네. 하는 100감사 쓰기가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아, 안 쓰다가 이제 100가지 정도 쓰려면 막 감사를 쥐어 짜 내야 될 것
1: 네.
0: 같은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신기한 감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로 채웠던
1: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현미경이다
0: 네.
1: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 보였던 것.
0: 네.
1: 곁에 있지만 잘 몰랐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 주변이 감사로 차 있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기를 매일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백 가지 감사가 한 대상 어머니에게 쓰는 백 가지 감사, 뭐 딸에게 쓰는 백 가지 감사도 있는데
0: 와.
1: 어머니가 좋은 분이지만 백 가지 감사거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0: 그렇죠.
1: 그럼 전 생애를 거쳐서 엄마는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0: 돌이켜볼 수밖에 없구나.
1: 이렇게까지 감사해야 돼? 라는 것까지도 찾아내는 걸 통해서 갑자기 불효자는 웁니다 소리도 나오고 어머님이 얼마나
0: 네.
1: 고마운 분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되게 나이 드신 분이고 네. 암 환자기도 하시고 아. 뭐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데 네. 왕복 8시간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10분 보겠다고
0: 아, 오시고
1: 아드님이나 따님을 네. 만나러 오는 것을 이제야 느껴보는 거죠. 저 그래서 굉장히 찾을 거리들이 아, 이렇게 충만하게 찾았단 말인가? 아. 이런 것까지 감사했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사소한 감

0: 안에서도 또 다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무의미한 시간 속을 헤매던 어느 봄날 아침 반찬으로 모둠 씨앗이 나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다가 점심에 또 먹으려고 비닐봉지에 한 움큼 담아 주머니에 넣고 공장으로 추력을 나갔습니다. 오후에 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주머니에 넣어둔 모둠 씨앗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 속에서 반찬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씨앗을 공장 텃밭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심결에 뿌려두었던 모둠 씨앗 중에서 해바라기와 호박의 싹이 올라온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매일 물을 떠다 주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해바라기는 점점 키가 커지더니 급기야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낱 반찬으로 나온 씨앗일지라도 땅에 심고 물을 주며 옳지 예쁘다 잘 자라라 넌 할 수 있어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라고 다정히 응원해주면 아무 희망 없어 보이던 그 작은 몸짓 안에 숨겨진 기적 같은 생명력을 끝내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반찬에 불과한 씨앗도 이렇듯 반전의 역사를 쓰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긍정과 감사의 진실됨을 좁은 공간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미경의 시선으로 운동장의 개미와 플립 하나까지도 감사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이곳이 감옥이지만 마음만큼은 드넓은 초원 위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긍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 와,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경험이네요. 예. 네, 심으려고 사실 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넣은
0: 그러니까요. 그냥 먹어보려고 그랬다가 냄새나는데 네. 그렇게 떨어뜨렸다가 심은 건데 어.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네. 자신을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아. 씨앗도 이렇게 정성껏 예쁘다 해서 심으려고 했는데 예. 네, 꽃을 하면 피우고. 이렇게 잘 자라는데 아. 나는 나한테 어떤 씨앗이며 얼마나 잘 자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물을 주었나 라는 좀 반성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편지 한 장만 저는 읽었을 뿐이지만 네. 씨앗에서 이 정도를 발견하신 분 같으면
1: 깨달음을 얻으신
0: 예,
1: 분이네요.
0: 이제
1: 네.
0: 굉장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뒤에 네. 이야기도 궁금해지고 네. 아, 이렇게 감사 일기 쓰기가 효과를 보려면 찾아낼 줄 아는 나만의 돋보기가 좀 분명히 필요하겠어요.
0: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잘 안 꺼내죠.
1: 네.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이도의 땡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책의 2장은 감사로 채우는 마음의 빈칸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마음을 감사로 채웠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불행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로 채웠을 때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책의 수용자였다가 탄탄한 사업가가 된 류민석 사장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죠?
2: 예, 류민석 사장, 진짜 사장입니다. 네. CEO가 됐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감사 나눔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오. 예, 그 수용소 안에 이제 배달되기도 하고 일본인도 받아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네. 또 인터뷰를 당당히 하신 분입니다. 오. 왜냐하면 수용소에 나오게 되면 이름이 바뀌죠. 수용자가 아니라 전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분을 밝힐 꺼려 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뒤틀린 뭐 이런 마음, 그 세상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오시나 봐요. 목사님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성직자들도 그렇죠. 오시고 네. 네, 감사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일깨우는데, 어느 그 감사란 단어가 마음에 꽂힌 거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본인을 쓰레기였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수 없지 싶어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기술도 배우고 네. 예, 수용소 안에서도 자격증도 딸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답니다. 그걸 따갖고 나와서 이제 나온 다음에 그 회사를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더구나 또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가족들도 접견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빚만 남겨진 거예요. 부모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만 남겨진 상황에서 오랜만에 누나랑 형이 면회로 온 거예요. 네. 왜 왔냐고 그랬더니 부채를 안 받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답니다.
1: 맞아요. 근데
2: 교도소에 있어도 받을 건 받아야 되니까. 그럼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따라왔더래요. 얘는 누구야? 그랬더니 네 조카다. 하고 화를 내더라는 네.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클 동안 나를 뭐 하고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회안을 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감사로 약간 본인을 충만해진 마음으로 나와서 이제 공장도 하고 사업체도 하고 뭐 레미콘인가 뭘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용 나오신 분들 후배 수용자들에게 네. 일할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이 자기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인생의 배경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자리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네.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주변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의지는 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 바뀌어야 돼. 나 변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자기 성공담을 꼭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1: 아, 예. 멋진 분이네요. 네. 당장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면 감사하는 척이라도 해보라고 합니다. 이와 네. 관련된 수용자의 글이 있는데요. 유인경 작가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3: 저는 이곳에 와서 허송세월하며 8년의 시간 동안 책이라고는 무협지만 보며 지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해서 뭐하려고 그러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일쑤였고, 불같은 성격 탓에 툭하면 동료들과 티격태격하며 지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감사 나눔 신문을 우연히 접하며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척만 해도 감사한 효과가 있다. 라는 말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루에 10번씩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매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이고 암흑이었던 이 세상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정신이 맑아지니 사소한 것도 소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 많고 불같은 성격을 지닌 제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제는 무협지가 아닌 독학사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 쓰기가 일상이 되었으며 사랑 표현에 담을 쌓고 지내던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표현도 합니다. 생전 어머니께 사랑 표현 안 하다 해보려니까 처음엔 손발이 오글거리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 쓰기의 힘이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랑과 감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변한 내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걸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작업장 게시판에 감사 나눔 신문을 게시해서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감사 쓰기를 시작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동료들이 매일 감사 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들도 몰라보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드러워진 말투입니다. 덕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작업장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1: 네,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책의 3장은 감사 치유의 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사진을 찍어보면 감사를 느끼는 뇌세포가 있다고요?
2: 네. 이게 수많은 뇌 전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사들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 뇌파가 좀 달라집니다. 확실히. 네. 사실 우리가 앓고 있는 수많은 병들, 암도 그렇고 네. 뭐 이런 병들이 암세포가 들어와서 우리 조직을 붕괴시키기도 하지만 암세포가 자라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면역력을 줄이게 되는 게 분노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억울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로 대치되면 네. 우리 세포에서 좀 밝은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가 참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또 감사에 대한 글을 쓰면 숙면을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감사와 숙면은 연관이 있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신경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 고마웠던 일을 떠올리면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걱정을 반추하는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걱정거리를 되새기는 생각을 희석시키거나 덮어버리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 분노로 뇌가 들끓으면 자다가도 수시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0: 되고 건강한 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몸 곳곳에 비상벨이 울리게 됩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 내려가는 수용자들의 글에는 그날의 식단, 음식을 먹었을 때의 기쁨, 그리고 체력이 회복되면서 운동에 나서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번아웃 됐을 때, 영혼이 방전됐을 때도 에너지를 초고속으로 가득 충전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문 기자 생활을 하면 사실 저는 직장이라는 곳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러 다니는 곳이 아니라 욕먹으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거절당하러 다니는 곳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럴 때도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선배 뭐 감사해요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취재원이 저한테 아 인터뷰에서 잘 봤어요 감사해요라고 하면 알부민 주사 맞은 것처럼 번쩍 힘이 날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0: 네.
1: 뭐 자식 또 키워보고 이제 손자도 돌보고 있지만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러면 얘한테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나올 정도로
0: 네.
1: 그러니까 뭐 비타민 영양제보다 훨씬 더 급속한 효과를 준다는 걸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데
0: 네.
1: 이 수용자들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이 감사는 우주에 보내는 영수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
1: 이거는 이제 앤드류 후버맨이라는 미국의 아주 저명한 뇌과학자가 이제 말한 표현인데 영수증이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받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감사 편지 중에 어떤 파트가 있냐면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감사가 있어요. 미래의 나한테. 근데 내가 출옥을 하고 나면 출소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서 이런 일은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0: 네.
1: 나는 공부를 해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될 거야. 뭐 아니면 나는 나가서 뭘 해갖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뭐 엉터리방터리 일이 아니야. 아주 진심으로 노력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걸 그리게 되면 난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이제 이 수용소 안에서 5개국어를 마스터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통역사가 되겠던 아니 번역가가 되겠던 다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
0: 네.
1: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로 제일 유명한 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발표할 책을 원고를 옷 속에 숨겨서 들어갔는데 끌려가는 바람에 그 원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언제 독가스실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 그려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우슈비츠에서 벗어나면 진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 놓고 멋지게 강의할 거야. 그런 장면들을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지를 그려봤더니 실제 나와서 이제 뭐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 얘기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0: 네.
1: 로고 테라피라고 해서 글을 써서 치유하는 그런 영역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정말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뭐 90대 노인에게도 100세 시대인데 10년 후의 미래에 나는 김영석 방 교수님처럼 여기서 살 거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꼭 한 번씩은 실험해 볼 수, 희망적인
0: 네,
1: 낙관적인 그러네요. 모습을 좀 그려보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본문 내용을 유인경 작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1: 네. 감사는 미래를 향한 시뮬레이션인 동시에 미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뇌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되는 미래를 먼저 그려놓고 그 틀에 맞게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나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할 때 뇌 안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대와 성취의 감각이 전전두엽과 해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미래의 상상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다시 말해 오지 않은 미래를 뇌가 먼저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정신적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마음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그저 바라기만 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이미 얻어서 내 것이 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 그것이 감사가 가진 진짜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만 할 때 우리는 결핍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감사할 때는 이미 충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0: 네, 감사 쓰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인경 작가께서도 감사와 관련된 글을 쓰면서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심란했던 시간이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1: 네, 제가 막 상을 받은 것도 아주 드문 일이고 요새는 밥상만 받고 있지만 뭐 복권 당첨된 적도 없고 네. 뭐 한데 사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치매로 고생을 하셨는데 네. 치매 한 중기쯤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런 목걸이에 뭐 주소를 적어드린다든가 어머니가 휴대폰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었고 막막했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1박을 하시고 이제 발견되셔서 경찰서에서 어머니 찾았다고 전화 왔을 때 그냥 제 입에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그게 뭐 찾아주신 경찰관님한테도 감사하고
0: 네.
1: 무사히 오실 어머니한테도 예. 감사하고 신이 있다면 신에게도 감사하고 그때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네. 저 교회 안 다니거든요. 네. 하나님 우리 엄마 찾아주시면 제가 남은 생명의 10년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인간이 참 치사해요. 무사히 돌아오시니까 5년으로 줄일 걸 그랬다. 어쨌든 그때 너무 감사했고 우리 네. 엄마 치매셨을 때 진짜 이게 모래시계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제 쇠락해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체온을 느끼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해서
0: 그렇군요.
1: 제가 영광된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곧 입원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순간
0: 네.
1: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버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그때 진짜 감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0: 맞아요. 네. 그런 시간에 감사를 떠올리면 뭐 지금 이 순간 감사하지 않을 게 없겠죠. 네. 유인경 작가님께 오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요?
1: 오늘 저는 이 책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너무 오랜만에 거의 30년 만에 제가 라디오에 네. 첫 번째 고정 패널로 출연했던 FM 대행신의 프로듀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0: 그 데뷔시켜주신 분이네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이거 뭐 네. TV는 사랑을 싣고도 나올 수가 없는 정도인데.
0: 그러네요.
1: 윤주영 아나운서도 제가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매 순간 매 순간이 사실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점점 책 쓰는 시간이 빨라지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이제 몇 번 뵐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1: 천천히.
0: 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유인경 작가의 책 만개 감사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스윗 피플의 연주로 원더풀 데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들이 이른바 패밀리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어린이날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을 위해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는데요. 경남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단독 대관해 임직원과 협력사 가족들을 초청했다고 하죠. SK텔레콤 역시 본사를 개방하고 가족을 초청하는 대규모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터를 체험해보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런 패밀리 경영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 잘하는 직원을 붙잡으려면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합니다. 극심한 불황 속에 믿을 건 가족뿐이라고 말하죠. 기업들의 적극적인 패밀리 경영이 근로자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승환의 가족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실까요?
2: 오늘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베스트 파트너스의 이성학 대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 한인 경제무역협회 월독타라고 부르죠. 이 차세대 출신 한인 투자자가 월독타가 발굴한 스타트업에 2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기반 투자사 프로베스트 파트너 공동 창업자인 이성학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2026년 글로벌 AI 스타트업 대회에서 공동우승을 차지한 스타트업 위즈메디컬에 약 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월드옥터가 개최한 27차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 상담회의 부대 행사로 열렸는데요. 총 114개의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24개 기업이 본선에 올라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 최종 심사 결과 위즈메디컬과 캐나다 기업인 미온 프레스트가 공동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이성학 대표는 가능성이 보이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년 월드옥타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여러 스타트업을 만났지만 투자까지 이어질 만한 기업은 찾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동시에

0: 상태에 갖춘 기업들을 발견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도 이 월드옥타 차세대 시절에 받은 도움을 이제는 투자로 돌려주는 선순환 시작돼서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1: 이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 애틀랜타는 어떤 지역입니까?
0: 이 애틀랜타는 미국 조지아주 중북부에 있는 조지아주의 주도입니다. 미국 동남부의 최대 도시이자 미국 전역에서도 여섯 번째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내 인구 자체는 약 50만 명 정도지만은 광역 인구를 포함하면 630만 명이라는 대형 도시입니다. 이 한인타운은 1970년경부터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유지 등 한인 밀집 지역에 너무 집값이 비싸고 또 비즈니스도 비싸기 때문에 값비싼 애틀랜타로 많은 이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재 한인들은 6만에서 9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보통 애틀랜타 북부의 캅 카운티, 노스 풀턴 카운티, 또 귀넷 카운티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대표와 옥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0: 이 대표 월드 옥타 인연은 15년 전에 애틀랜타 차세대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애틀랜타 지회 차세대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해 그 다음에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모국방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열린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경험의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애틀랜타 지회 차세대 위원장, 사무총장을 거쳐 재작년에는 지회 이사장을 맡았고 현재는 애틀랜타 지회 감사로 활동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따르면은 차세대 시절 한국에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과 무역 관련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시야가 아주 넓어졌다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지를 보고 직접 배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옥타에서 받은 교육과 네트워크 경험이 이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큰 자산이 됐고 그 경험이 결국 한국 스타트업 지점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1: 이 대표의 투자회사 설립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이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1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회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10년 전 애틀랜타에서 역시 차세대 출신인 호석회계사와 함께 회계법인을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 회계법인은 현재 미국 내에서도 8개 오피스를 운영하고 7, 80명의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한국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기업을 연결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고객들과 한국 스타트업을 연결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순 소개를 넘어서 투자, 또 미국 시장 진출을 함께 지원하면서 많은 어떤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4년 전에 투자해서 프로베스트 파트너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1: 한국 스타트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0: 이 프로베스트 파트너스는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규모가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미국 기업과 한국 스타트업을 함께 투자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투자한 위즈메디컬은 수면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서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선도구입인데 이 회사는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형 장치를 이용해서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AI 분석을 통해서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병원 중심의 수면 다원 검사를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기술이기 때문에 큰 특징이라고 주시 있게 봤다고 합니다.
1: 이 대표가 투자를 결정하는 특별한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0: 이 대표의 투자 결정 배경에는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꼽고 있습니다. 이 수면 분석 기술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만은 병원 수준의 데이터를 가정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이 대표는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미국에서 그대로 통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미국 시장 환경에 맞게 모델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스타트업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던가요?
0: 이 대표는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한국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고 사무공간이나 자금 지원이 이 환경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걱정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한층 강조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결국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가 그 연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투자자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던가요?
0: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해외 동포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또 각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구조를 만드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은 기술력, 또 창업 환경,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바로 네트워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투자와 시장 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의 글로벌 경영연구원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YB의 나는 나비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초보 경제학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코너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셨을까요?
2: 네, 요즘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 돈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루를 넘기기가 어려운 시대인데요.
1: 맞아요.
2: 주식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금값이 어떻고 뉴스에서 매일같이 지겹도록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옆에 있는 아이가 엄마 그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어른들도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운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부엌에서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옆에 있는 아이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속이 비어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 아, 아주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요?
2: 예, 마침 며칠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국의 자랑이죠. 두 반도체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의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1: 네.
2: 삼성전자는 석 달 동안 매출 133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7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7배 반이나 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도 석달 매출이 52조 6천억인데 이 중에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이에요. 작년에 5배 가까이 된 수치인데 사실 이런 숫자는 창사 이래도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숫자여서 굉장히 재밌는 이슈입니다.
1: 그 정도군요. 근데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숫자가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2: 그렇죠. 100만 원 있으면 뭐 할래? 그러면 생각이 나는데 너한 1조 원 있으면 뭐 할래? 그럼 이제 아무 생각이 안
1: 머리가
2: 나거든요.
1: 머리가 멈춰요.
2: 그렇죠.
1: 네.
2: 저희 직관적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100원어치를 팔고 나서 72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만들던, 그러니까 옷이든 자동차든 가전제품이건 100원어치를 팔면 잘해야 5원에서 10원 정도 남습니다. 아주 아주 아주 이 재료가 안 드는 비즈니스가 50%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들은 7~8배에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산업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지금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 엄청난 거였네요. 그러면 오늘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2: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도대체 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나? 아.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이 이제 반도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과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단어를 차근차근 꺼내보려고 합니다. 희소성, 수요, 공급, 그리고 가격입니다. 이 네 가지만 사실 아셔도 우리가 아는 경제면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1: 아,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 경제학이니까 먼저 차근차근 희소성부터 짚어볼까요?
2: 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단어가 경제학 전체의 출발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막에 있는 난로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사막에 있는 에어컨이나 물 한 잔은 엄청나게 귀할 겁니다.
1: 그쵸?
2: 그래서 이게 비싼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마시고 싶은 욕망은 큰데 그 물은 실제로 드물어서입니다. 반대로 강가에서는 물 한 잔이 거의 공짜일 겁니다. 뭐 강물이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 욕망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1: 그러니까 같은 것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2: 그렇죠. 우리도 이제 어디서 일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능력인데도 다른 임금을 받을
1: 그렇죠.
2: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가격이 매겨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혹은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이 두 가지를 경제학에서는 각각 수요 그리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수요는 사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양이고 공급은 팔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양입니다.
1: 그러면은 그 한국 반도체의 경우는 앞서 말씀하신 상황 중에 어느 쪽인가요?
2: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서 가격이 폭발을 했는데요. 사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두세 개 기업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폭등한 겁니다. 먼저 수요 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네.
2: 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수요를 폭발시킨 주인공은 인공지능입니다. 어머님들도 한 번쯤은 휴대폰으로 인공지능에게 이거 한국말로 번역해줘 같은 부탁 해보셨을 겁니다.
1: 그럼요.
2: 그런데 그 한 번의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국산 메모리 칩 수만 개가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백과사전을 수천 권을 펴놓고 거기에서 답을 찾고 있는 상황과 같은 거거든요.
1: 이제 좀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메모리라는 건 결국 뭐죠?
2: 이게 이제 컴퓨터의 작업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상이 넓으면 한 번에 여러

0: 를 펼쳐놓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이 책상이 수백 개, 수천 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가장 잘 만드는 이 메모리에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려고 있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제가 인공지능 얘기는 뭐 올해 처음 들은 게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올해 더 뜨거운 거예요?
0: 여기에 이제 하나의 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주로 공부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실제로 인공지능이 일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공부하는 인공지능은 시험 기간에만 책상이 필요했는데 일하는 인공지능은 이제 매 순간 책상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네 번, 여섯 번 이렇게 폭발한 겁니다. 수요라는 건 단순히 사람 머릿수가 늘어나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수요가 움직이는데요. 시장에서 배추를 사는 사람이 늘어날 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끼를 먹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행동이 통째로 바뀐 새 손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1: 이제 이해가 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0: 그렇죠. 굉장히 정확하게 짚으신 지점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단어, 이 공급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 공급에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요. 공급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머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배추농사를 만쳐서 배추값이 폭등하면요. 농민들이 올해는 좀 많이 심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마음 먹는 순간 배추가 바로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땅도 갈고 씨도 뿌리고 키워야 됩니다. 반도체도 똑같은데요. 농사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보통 5년이 걸리고요. 한 공장에 수십조 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1: 배추로 이야기하니까 진짜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늘어났지만 아무리 빨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최소 5년은 걸린다는 거죠.
0: 그렇죠. 수요는 하룻밤만에 폭발할 수가 있는데 공급은 그거 따라잡으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차이가 발생하는 동안 가격은 계속 폭등하는 겁니다.
1: 근데 뭐 5년 정도 걸리면 다른 회사들이 눈독 들였다가 나도 만들어볼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진입장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어머님들이 평생 만드시 그 김치 손맛 아무리 며느리가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배워지잖아요.
1: 저 못해요. 네.
0: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진입장벽입니다. 시간이 오래 쌓여 만들어진 솜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시장의 진입장벽이 똑같이 높은 건 아닙니다. 김밥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아요. 누구보다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김밥집 굉장히 많죠.
1: 맞아요.
0: 그러니까 김밥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고 경쟁이 치열한 겁니다. 근데 진입장벽이 높으면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바로 그 후자입니다. 이 진입장벽은 한 겹이 아니라 정말 여러 겹입니다. 일단 수십조 원이 있어야 되고요. 5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수만 명의 기술자가 같은 호흡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그 행동의 일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장 목말라 하는 그 특별한 메모리 칩을 평평하게 까는 게 아니라 빌딩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걸 처음 만든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2013년에 인공지능이 화제도 아니었던 그 시절에 회사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만드냐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정이 12년이 지난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2년 전부터 시작해둔 그 시간을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1: 가장 높고 넘기 힘든 진입장벽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네요.
0: 그렇죠. 돈은 빌리면 되고 사람은 모으면 되는데 시간은 절대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사고 싶은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진입장벽 때문에 묶여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뭐 이거죠?
0: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한 줄입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자리에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많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 100원에서 72원을 남긴다 이런 놀라운 숫자도 결국 이런 논리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군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이런 이야기 때문인데요. 가격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 같은 거예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그건 시장이 모든 사람에게 이쪽에 무엇이 부족하다, 이쪽으로 일손과 돈이 와야 돼 라고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여기는 충분하니까

0: 다른 곳을 찾아봐 라는 신호가 되고요. 농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배춧값이 폭등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농민들이 알아서 배추를 더 심습니다. 정부가 배추를 심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그 가격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아주 신비로운 지점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1: 그럼 지금 그 한국 반도체의 72%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0: 이게 이제 단순히 큰 돈을 벌었다가 아니고요. 시장이 전 세계에다 대고 여기에 자원이 더 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다른 나라들이 너도 나도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는 거고요. 이게 바로 가격이 알려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1: 근데 그 신호를 들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진입하지는 못한다.
0: 그렇죠. 오늘 내용을 종합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신호는 보냈는데 그 신호에 응답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장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진이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가셔서 오늘 물값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하실 때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째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나? 만드는 사람이 줄었나? 이 가격이 누군가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외치는 신호가 아닐까? 이 세 가지만 떠올리셔도 신문 경제면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의 절반을 읽힐 겁니다.
1: 그러면 우리 반도체는 결국 좀 운이 좋은 거였을까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 행간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가격은 사실 현재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시간이 응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의 그 72라는 숫자, 57조라는 영업이익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축적된 건데요. 12년 전에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메모리를 위로 쌓아보자라고 결정됐던 그 순간부터 그보다 훨씬 위에서 한국이 50년 가까이 이 반도체를 미래산업으로 점찍고 끌고 그 시간, 이게 모두가 다 겹쳐진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사실 시간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실 때 늘 하시는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아이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는 우리가 매일 한 켤씩 쌓아주시는 그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일 텐데요. 가격도 똑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도 덕분에 경제 지식이 한 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정호가 부릅니다. 하얀 나비.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 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백세 자산 관리 순서인데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정보 가져오셨을까요?
2: 네, 4월 말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 신청 대상부터 사용처 자세히 알아보고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이 지원금을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게 유리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상은 누군가요?
2: 네,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계신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거 단순히 월급 명세서에 찍힌 세전소득이 아니라 직장인은 보수월액,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된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커트라인 정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성인은 개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각자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성년 자녀 있으신 경우에는 네.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부모님이 합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는 이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확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직장 가입자의 월소득 기준으로 환산을 한번 해서 가져와 봤어요. 1인 가구는 약 385만 원, 2인 가구는 약 630만 원, 3인 가구는 800만 원대, 그리고 4인 가구는 970만 원 정도 이하이면 이번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꽤나 넉넉한 편인 게 연소득으로 환산을 해보면 4인 가구는 연 1억 원 안팎의 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소득이 줄었는데 내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2: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억울할 수 있고 또 얘기도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네. 정부에서도 사실 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가 과거의 소득을 바탕으로 매겨지는 거다 보니까 이 지금 당장의 소득이 발생한 이 시점이랑 실제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시점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 변동이 잦은 뭐 자영업자나 뭐 이런 분들 예를 들어 저 같은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나는 못 받는 거냐 억울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2: 이 지적이 계속 있었고 이 맹점을 정부도 이제 인정하고 있다.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청 기간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꽤 넉넉하게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퇴직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원 혹은 최근에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지참을 하셔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담당 창구를 통해가지고 저 재심사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구제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뭐 외국인이나 아니면 반대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2: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일단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내국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가 있고 혹은 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다 하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지원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쵸.
2: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도 지급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 국민인데 그러니까 내국인인데 해외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이 경우에는 아예 해외에 계시면 제외가 되는데 일정 기간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0: 해당이 돼요. 기준일인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귀국을 하셨다. 그러면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랑 여권 챙기셔가지고 이 주민센터 등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담당 창구에 방문을 하시면은 이 평소에 이제 한국에 사시는 내국인들이랑 동일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
1: 그러면 뭐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0: 네, 맞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거주 지역이 어디인가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따라서 최저 1인당 10만 원에서 가장 많게는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위 70%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우대 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면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또 이 취약계층이 어디에 사시는가에 따라서 비수도권에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비수도권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최대 구간인 60만 원까지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을 한 거는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소도시 경제도 살리고 또 물가 상승이랑 고유가로 인한 이 교통비 타격이 더 큰 비소득권 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지원금 신청 기간도 정해져 있을 텐데 언젠가요?
0: 네. 혼잡을 막기 위해서 피해 지원금은 1차랑 2차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일단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요거는 이미 신청 기간이 끝났고요. 아. 2차 신청은 나머지 70% 대상자와 1차 때 미처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5월

0: 5월 18일부터 진행되는 첫 주에는 아무래도 다들 좀 빨리 받고 싶으시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0: 첫 주에 많이 신청하시니까 좀 몰리는 걸 이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 주에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 생년월일 끝자리 해당되는 날짜 미리 잘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7월 3일까지 신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기간을 놓치면은 지원금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캘린더에 잊지 말고 체크를 해두셨다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0: 네, 수령 방식은 본인이 평소에 좀 잘 쓰는 편한 수단 을 고르시면 돼요.
1: 아.
0: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도 있고요. 선불카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고 또 지류나 모바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받았다.
1: 네.
0: 그러면 평소에 그냥 결제하실 때 이 청구 금액 대신에 이 내가 이번에 받은 지원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짜리를 사는데 네. 내 지원금이 10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그 5만 원은 내가 결제하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금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이 된다는
1: 네.
0: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카드가 없어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 하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신분증 제참하시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면 선불카드 형태 혹은 지류 상품권 형태로 발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부정수급이 좀 의심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으로 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그런데 이게 고유가 지원금인데 일부 주유소에서는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0: 네. 그러니까 이름이 고유가 지원금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 주유소에서 다 쓸 수 있구나.
1: 네.
0: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얘기가 된 겁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경제의 골목상권을 살리자 이런 취지가 좀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는 8월 31일까지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나 혹은 동네 영세한 가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주유소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전국의 주유소 중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의 한 42%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나는 다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저희는 이건 안 되세요 라고 하면 헛걸음하시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요거는 미리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원금이 영세한 동네 주유소나 골목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 바탕이 있는 거라서 이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이미 밝힌 상황이어서 방문하시기 전에 아, 이 주유소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인가? 요것만 좀 확인을 하셔도 헛걸음 하시는 거 훨씬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지원금을 우리가 노후 재테크 관점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0: 네. 지원금을 단순히 꽁돈, 그러니까 내가 안 좀 이제 여윳돈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펑펑 쓰게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금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동네마트 식비나 약국, 동네 의원의 진료비 같은 필수 생활비를 이 지원금으로 먼저 결제를 하시면 확실히 생활비 방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비로 쓰려던 내 통장에 현금이 굳게 되는 거니까요. 그 세이브된 현금을 뭐 배당주나 연금저축 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해서 노후 파이프라인을 더 튼튼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 자금 당장 어디에 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파킹 통장에 따로 넣어두셔도 통장 조각 쪼개기 전략 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게다가 이번 기회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 쓰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노후 생활비 방어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0: 맞아요.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나가는 돈을 정말 단 1%라도 줄이는 이 방어형 재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지원금 다 쓰신 후에도 이 기회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쓰시는 버릇을 좀 들여두시면 너무 좋아요. 보통 명절이나 매월 초에 이 부분은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충전하시거나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은퇴부가 이제 매달 생활비를 50만 원 정도를 동네 상권에서 쓴다라고 가정을 할 때
1: 네.
0: 이렇게 10% 정도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인받아서 하시면 정말 한 달에 5만 원. 많게는 1년 정도에는 한 6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 세이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지역사랑 상품권 혹은 온누리 상품권 좀 익숙해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

0: 지원금 지급 앞두고 또 각종 사기도 기승이라고 들었어요.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1: 네, 이런 지원금이 풀리면 꼭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립니다.
0: 맞아요.
1: 지급 대상 안내라던가 지급하는 금액의 통지라던가 혹은 카드 사용이 완료됐습니다. 뭐 이런 그럴듯한 문구와 함께 링크가 함께 포함된 문자가 오는 거죠.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에서는 절대 링크를 보내거나 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0: 예.
1: 최근에는 링크 누르자마자 악성 앱이 깔려서 통장에 돈이 또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법 아주 교묘해졌기
0: 무서워라.
1: 때문에 각별한 주의해야겠습니다.
0: 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백세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크리에이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경제로 통일로 오락실이 부르는 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밭수목원을 찾아갑니다. 한밭수목원은 각양각색의 예쁜 꽃과 나무들을 볼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한밭수목원의 가장 큰 가치는 대도시 한가운데서 평온한 자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전 시민들 상당수는 한밭수목원을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밭수목원 주변에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대전 예술의 전당, 대전 시립미술관, 그리고 이응로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밭수목원 일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부 대전청사

도 한바수목원 근처에 있습니다. 한바수목원은 지난 2009년 5월에 정식으로 개원했고요. 뒤를 이어 열대식물원도 2011년 10월에 개원했는데요. 맹그로브를 주제로 한 열대식물원 개원과 함께 한바수목원은 우리나라의 공립수목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바수목원은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동원에는 장미원, 목련원, 암석원, 특산식물원 등이 조성되어 있고요. 서원에는 습지원, 무궁화원, 침엽수원, 신갈나무숲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이맘때 찾으면 좋은 동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한바수목원 동원에 들어서면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바수목원 동원에는 산책로인 솔바람길, 은빛여울길, 장수하늘길 등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산책로들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410m 길이의 솔바람길 코스는 동원 입구를 출발해서 대전 사랑동산, 목련원, 소나무원 등을 거쳐서 암석원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650m 길이의 은빛 여울길 코스는 동원 입구를 출발해서 화목정, 수변데크 등을 거쳐 암석원까지 이어지는데요.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640m 길이의 장수 하늘길 코스에서는 약용식물원, 특산식물원, 화미원, 암석원 등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약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바수목원 동원의 매력은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동원 출입문 근처에 있는 장미원은 5월과 6월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이 장미꽃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바수목원 장미원에서는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초여름의 정취를 살짝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한바수목원 장미원에서는 소박한 규모의 꽃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꽃축제가 끝난 후에는 수국원에서 다양한 색깔의 수국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바수목원 동원의 암석원에는 120여 종의 고산식물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고산식물 가운데는 백두산과 한라산, 미국 로키산맥, 히말라야, 알프스 등지에서 옮겨온 고산식물들도 있습니다. 암석원을 지나 조금만 더 오르면 야트막한 전망대가 나타나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한바수목원이 진짜로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는 녹지 공간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한바수목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과 함께합니다. 기억을 통한 사유가 인간만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계와 인간을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기계에 저장된 메모리를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할까요? 그건 역시 인간의 관점에서 서술되는 그 무엇은 아닐까요? 애프터양은 인간의 외양을 한 안드로이드 테크노 사피엔스가 다문화 가정의 보편적 일원으로 녹아든 근미래가 배경입니다. 제이크와 키라 부부는 입양한 딸 미카를 위해 중국인으로 설정된 테크노사피엔스 양을 구매해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 미카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죠.

양은 미카의 다정한 오빠, 제이크 부부의 속깊은 아들로 오랜 세월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양이 갑자기 작동을 멈추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카의 양육을 양에게 전담하다시피 했던 부부는 당혹스럽습니다. 미카는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키라는 미카가 슬픔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이크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양을 수리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양을 정식 경로로 구매하지 않았던 탓에 여러 수리업체를 전전하던 제이크는 그의 중심부에 숨겨진 기억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양에게는 가족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세월과 기억이 존재합니다. 애프터양의 원작은 알렉산더 와인스타인의 단편 양과의 안녕입니다. 소설이 극중 주인공과 로봇 수리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 것과 달리 영화는 화자의 제이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가 양의 메모리를 들여다보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는 구성으로 확장했습니다. 양이 거쳐온 시공간을 통과하면서 관객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은 경험을 안기는 것은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비주얼화하는 코고나다 감독의 장기가 10분 발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소시적에 만화가게 다니신 분들 많으시겠지요? 한때 만화방이라고 불리다가 요즘은 만화카페란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곳들을 봤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먹거리도 다양해져서 떡볶이나 토스트, 커피와 음료까지 다양하게 사 먹을 수 있더군요. 그런데 여전히 어느 동네 뒷골목 건물 지하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식 만화방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 추억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어르신도 계시고 레트로 감성을 찾는 젊은 세대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지요. 간식거리도 그저 라면이 전부지만 낡은 소파에 기대 앉아 만화책을 넘기다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화해도 때로는 옛날 방식의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게 작은 위로가 될 때가 있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저희 방송이 그런 옛날식 쉼터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이현실의 목로주점.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날이죠.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도연아 씨도 어릴 때 만화 가게 네. 좀 다니셨나요?
1: 제가 어릴 때는 무용하느라고
0: 무용.
1: 자, 네, 자주는 못 갔지만 예.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갔던 기억은 있어요.
0: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만화를 남녀 할 것 없이 다 많이 보잖아요. 여자들은 순정 만화 같은 거 많이 봤고
1: 네. 예.
0: 남자들은 뭐 당연히.
1: 근데 저는 TV에서 나오는 것도 많이 본 것 같고.
0: 그건 만화 영화고.
1: 예. 예. 그거 있잖아요. 집집마다 보물섬이라는 그
0: 아,
1: 책이
0: 잡지.
1: 있었어요.
0: 월간지.
1: 네. 그거 만화에 있잖아요.
0: 옛날에
1: 그거는 좀 봤던 것 같아요.
0: 그 연재물 기다리는 한 달이
1: 네,
0: 얼마나
1: 네,
0: 그
1: 네.
0: 길게 느껴졌는지.
1: 네. 진짜 보물이었어요. 보물섬.
0: 보물섬이잖아요. 네. 어깨동무 이런 것도 있었고요.
1: 아, 어깨동무도 있었네 진짜.
0: 저희 시절에는 그런 네. 만화 잡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1: 네.
0: 요즘 뭐 만화 카페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가지고.
1: 요즘에는 뭐 저도 그 언제 자주 갔었냐면
0: 예.
1: 비디오와 만화와 같이 이렇게
0: 도서 대여할 때 비디오 대여죠.
1: 예. 그때는 이제 비디오 대여하러 가서
0: 아하.
1: 이제 만화 이렇게 보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진짜 안 갔거든요.
0: 한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가 갑자기 확 사라졌죠.
1: 네네.
0: 예.
1: 또 요즘은 무슨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니네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던데요.
0: 카페 이름만 보고 들어갔는데
1: 네.
0: 뭐 책장이 가득하고 만화책이 잔뜩 꽂혀 있고
1: 네.
0: 뭐 가신 김에 보는 거죠. 뭐.
1: 네.
0: 자, 오늘 만나볼 사연들 많이 와 있는데요.
1: 네.
0: 도연아 씨가 먼저

0: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제일 먼저 김복래 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거든요. 네. 얼마 전에 코인 노래방에 다녀왔어요.
0: 줄여서 코노라고 하더라고요.
1: 네. 아 요즘에는요.
0: 코노.
1: 코노. 네. 요즘은 노래 부르고 싶을 때 한두 곡 정도 부르다가 온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한두 곡 정도로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네. 다음번엔 친구들과 한 시간씩 부를 수 있는 노래방에 가서 맥주 한 잔씩 시켜놓고 신나게 부르 제껴보렵니다 하셨어요. 네.
0: 아, 그 옛날 뭐 전통 노래방은 당연히 한 시간이 기본이고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도 더 연장하고 서비스 시간도 주고 네. 그랬었는데 코인 노래방은 곡당 얼마씩이군요.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이게 동전 넣고 하는 거잖아요.
1: 동전 500원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저 500원일 때
0: 500원인가 지금 뭐 1000원인지 500원인지 네. 모르겠지만 네. 예. 학생들 많이 가더라고요.
1: 네, 동전 넣고 조그만한데 네. 앉아가지고 그냥 노래 혼자서 부르기는 좋은 것 같아요.
0: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오디션 보면 젊은 가수들이 정말 어리고 젊은 가수들이 계속 배출되잖아요. 실력파
1: 네,
0: 가수들이.
1: 네, 네, 네.
0: 이 코인 노래방도 한 몫을 했을 것 같아요.
1: 아유, 그럼요.
0: 연습을 여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왜냐하면 네. 내가 예전에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0: 그러니까.
1: 그랬는데
0: 산에 올라가서 하고.
1: 네, 지금. 음악이 있으니까 혼자 들어가서 충분히 막 불러볼 수 있거든요. 노래는 사실 많이 불러야 되니까.
0: 예. 예. 아, 조금 이제 K-POP과 한류의 본고장이 코인 노래방일 수도 있겠네. 일조했다고 볼 수 있겠네.
1: 그렇죠. 네. 네.
0: 자, 다음 사연입니다. 배미자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는데 요즘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덕분에 옛날 노래에 푹 빠졌어요.
1: 네.
0: 그래, 이 노래도 있었지 하고 새삼 감탄합니다. 얼마 전 너튜브로 젊은 가수가 부른 노래를 들었는데 오리지널 곡으로 듣고 싶네요 하면서 최승희의 네. 이태리의 정원.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1: 네. 그러네요. 진짜 세월 따라 노래 따라가 이제 낮 시간에 있잖아요.
0: 재방송 때.
1: 네.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런 노래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다 하면서 옛날 추억 옛날에 뭐 어머님이 좋아했던 노래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 좋다고.
0: 저희가 이제 주로 본방송이 새벽 4시고 네. 재방송이 새벽 1시와 3시에 나가다 보니까
1: 네.
0: 그 시간대 활동할 수 있는 분들만 들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연말 부터죠.
1: 네.
0: KBS 3라디오를 통해서 네. 오후 3시부터 네. 재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1: 알게 되죠.
0: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콩 게시판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1: 네. 이어서 최신열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흐르는 세월은 잠시도 멈춤이 없고 봄이 오면 꽃잔치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0: 조금씩 달라지죠.
1: 네. 네. 매년 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사람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문득 아쉽게 느껴지네요.
0: 네.
1: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는 고향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0: 네네.
1: 제 고향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신마을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안부 소식을 전하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를 네. 청하셨어요.
1: 네.
0: 예. 아유 참 고향 소식. 가끔씩 그 부고 소식 들을 때마다
1: 네.
0: 저희 또래야 뭐 아직 그렇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1: 네.
0: 친구들 지인들이 한번 한번 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하실 겁니다.
1: 그럼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친구분들은 이제 고향 가면은
0: 네.
1: 요즘에는 왜 안 가세요 이러면
0: 네.
1: 없어.
0: 만날 사람이
1: 네,
0: 없어.
1: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0: 그 뭐 이미 떠나가거나 혹은 살아 있어도 뭐 그 몸이
1: 네.
0: 좀 불편해서
1: 네, 또 못
0: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1: 네.
0: 있고 예. 아유 참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활기차게 좀 또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되는데
1: 네.
0: 예. 자, 두 분의 신청곡을 이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배미자님이 청하신 곡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그리고 최신열님이 청하신 곡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

0: 네, 노래 두 곡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최신열 님이 청하신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였고요. 앞에 들으신 곡 정말 오래전 노래죠.
1: 네.
0: 최승희의 이태리의 정원, 배미자 네. 님의 신청곡이었는데 최승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1: 네, 무용가셨잖아요.
0: 예, 우리나라의 그 초창기 네. 거의 뭐 무용 1세대
1: 네, 네.
0: 거의 최초의 뭐 전설적인 네. 무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노래도 잘하셨나요?
1: 그러니까요.
0: 예.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이 시대가 유성기 시대,
1: 네,
0: 예, 도나스판 그리고 도나스판. 영화로 치면 이제 무성 영화 시대,
1: 네, 맞아
0: 그런
1: 무성
0: 그런
1: 영화.
0: 느낌이 나는 네. 노래였어요.
1: 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에서 한기섭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은 평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라디오 볼륨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버스 바닥과 실내 청소를 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우리
1: 네.
0: 한기섭
1: 네.
0: 기사 선생님께서
1: 네.
0: 네, 늘 안전운전하시고요.
1: 네.
0: 반갑습니다.
1: 네.
0: 일요일이 좀 여유가 있군요. 아무래도.
1: 그럼요. 예. 이제 또 청소하실 때는
0: 네.
1: 볼륨 업. 저는 버스를 좀 자주 타거든요.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왜 운전하시는 분 고기에만 들리게 하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뒤에까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0: 아,
1: 있고
0: 맞아요,
1: 있던데요.
0: 맞아요.
1: 네.
0: 예, 볼륨을 좀 작게 해서 네, 운전석만 네. 들리게 하는
1: 네,
0: 분도
1: 네,
0: 있고.
1: 네. 네.
0: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방송을 싫어할 수 있고 어떤 노래 싫어할 수 있으니까.
1: 네. 네.
0: 기사님께서만
1: 맞아요.
0: 조용히 감상하시는 것도
1: 맞아요.
0: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정동철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1: 얼마 전에 서울 종로 3가에 다녀왔어요.
0: 네.
1: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0: 아, 예, 예.
1: 요즘 젊은이들도 포장마차를 좋아하나 봐요. 제가 젊었던 시절 달걀 프라이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 병을 마시곤 했죠.
0: 예.
1: 아, 그 당시 달걀 프라이 하나만 시켜도.
0: 아니, 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네. 뭐 소금만 있어도 먹었어요. 아, 그냥 깡으로 먹는 거죠. 아니, 달걀 프라이나 고구마
1: 예. 네, 그러네요.
0: 예. 근데 종로뿐만 아니라 뭐 을지로 뒤편에도 그렇고 골목골목길에 그 옛날
1: 네.
0: 오래된 그 노포 같은 그 주점들이 있어요.
1: 네.
0: 저도 최근에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또 외국인들도.
1: 저는 포장마차는 국수 먹으러 간 적이 있죠.
0: 술은 안 하시니까.
1: 네. 네. 그리고 똥집.
0: 아, 닭똥집?
1: 네, 똥집을 먹으러 몇 번 간 적 있어요.
0: 예, 예.
1: 그 거기만 가면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0: 포장마차의 뭐 대표한 주식.
1: 네.
0: 네. 쫄깃쫄깃하고.
1: 네네.
0: 그 외국인들도 그 너튜브 보니까 그 한국 음식 막 도전해보고 막 먹어보잖아요.
1: 네.
0: 그 똥집 같은 것도 먹어보고 맛있다 그러다가 그 정체를 알고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1: 그 외국인들이 우리 그 나라 이제 음식들 좋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거 타투로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0: 아, 정말요?
1: 저 봤어요. 어떤 외국인이 등 이쪽에
0: 오.
1: 비빔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아, 등짝에다가 비빔밥 한
1: 걸로?
0: 네. 아니, 세상에나.
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비빔밥이냐니까. 저분이 한국 와서 비빔밥에 너무 맛있다고 매력을
0: 받아서.
1: 느껴서 이걸 해달라 그랬대요.
0: 잊지 않기 위해서.
1: 네, 네.
0: 근데 그거 안 보이잖아, 본인은.
1: 아니, 그래도 뭐 이제 남들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한국말로 비빔밥이니까
0: 예, 예.
1: 돌아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0: 외국 가면 이게 뭔 뜻인지
1: 네.
0: 무슨 좋은 뜻인 줄 알겠네요.
1: 네네.
0: 그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들 다 놀다 보면 이제 나중엔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1: 너무 맛있어요.
0: 하나씩 새기다 보면.
1: 비빔밥이.
0: 현숙의 포장마차 청하셨어요.
1: 네.
0: 김혜숙님.
1: 네.
0: 다음은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윤예숙님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이틀에 한 번꼴로 숙직 근무를 해요. 엊그저께는 김밥을 사서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뭐 하러 왔냐고 하면서도 입술이 실룩이는 걸 보니까 좋긴 한가 봐요. 앞으로 종종 깜짝 이벤트를 해줘야겠습니다. 하면서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청하셨네요.
1: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하러 왔어? 이러고. 그게 막 약간의
0: 좋으면서
1: 네, 좋은 걸 참느라고 막 그러셨나 보다.
0: 아, 이틀에 한번 숙직 근무시면은 아우 야간 업무신데
1: 네.
0: 안
1: 네.
0: 고되시겠어요. 힘드시죠.
1: 그렇죠. 예. 야간이 이렇게. 엄청 힘들다 하더라고.
0: 아, 그럼요. 매일 야근도 아니고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몸이 참 견디기 힘들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그래서
1: 그럼.
0: 건강도 많이 상하기 쉬운 패턴인데 윤혜숙님께서
1: 그 김밥도 싸가지고
0: 그렇죠.
1: 또.
0: 음식도 네. 그렇고 남편분 몸보신 좀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청하셨는데 자, 현숙의 포장마차,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 두 곡입니다.

0: 황홀한 고백 윤수일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포장마차 현숙의 노래였죠. 정동철님과 윤혜숙님의 신청곡 차례대로 띄워드렸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강원도 원주에서 왔어요. 네. 최명희님. 네. 미용실입니다. 요 며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요. 네. 왠지 오늘은 한가할 것 같아요. 모처럼 느긋하게 라디오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자기 글만 남기셨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이신가 봐요.
1: 네, 네. 미용실에서도 저도 이제 가잖아요. 자주. 네네, 그러면 저도요, 네. 이제 라디오를 많이 틀어놓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저는 손님이니까 그걸 네. 듣잖아요. 조금만 귀 더 켜주면 안 돼요. 이제 좋은 노래 나오면. 네, 하지만 원장님들은 바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0: 듣는 거지 뭐.
1: 네, 머리 하면서 아 맞아 저 노래가 나 어제 어땠어 하고 또 수다방이잖아요 미용실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그러시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네. 음악을 듣고 이야기 듣고 하면.
0: 이제 낮에 저희 방송을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좀 연세 있는 그 우리 주부님들이 다니시는 동네 그렇죠? 미장원 네.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아유, 동네 미장원에는 예. 정말 우리 방송이 딱이에요.
0: 예. 옛날 우리 나올 때마다 그럼요. 또 대화꽃이 필 거 아닙니까?
1: 어르신들이 머리 똑같이 파마해갖고 다 이렇게 똑같은 거 쓰고 이렇게 스카프 말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실 텐데.
0: 예. 어쨌든 우리 최명희 선생님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신청곡도 좀 남겨주시죠.
1: 네. 자, 이어서 경북 포항시에서 서점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 일기도 쓰고 또 편지도 씁니다.
0: 잘하고 계십니다.
1: 네. 딸에게 반찬을 싸주면서 딸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하고 편지를 썼더니 감동을 받네요. 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 써줄 걸 그랬어요.
0: 이게 느낌이 네. 다르죠. 그 톡이나 네. 문자 메시지로 받는 글과
1: 다르죠.
0: 친필. 종이에다 적은 친필은 느낌이 다르죠.
1: 네. 네. 반찬 딱 반찬을 열었는데 거기에 딱 메모가 있어.
0: 그러니까. 네. 아유 참. 김현숙의 그날 청하셨습니다. 서점수님 네.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영숙님 남기셨는데요. 작년 봄꽃이 만발하던 어느 날 아버지는 무엇이 그리도 바쁘셨는지 홀연히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첫 기일을 맞아 어머니와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니 어릴 적 배웠던 시조 한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변하지 않는 풍경 속에서 사람만 사라진 자리.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하면서 네. 박상규의 조약도를 네. 청하셨어요.
1: 네.
0: 야은 길재 선생의 그 시조를 또 인용해 주셨네요.
1: 네. 네. 글쎄요. 진짜 나의 인생길에는 어떤 흔적이 남게 될까. 저도 갑자기 문득 이 사연을 들으면서
0: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1: 네. 나도 내 인생에 잠깐이지만 네. 뭐 아직 더 많이 살 날이 있지만 아 지금까지 온 내 인생길에 어떤 흔적이 있지? 뭐 이런 생각 잠깐.
0: 뭐 노래들이 있잖아요. 호전멍도 있고 네? 또 요새 그 뜨고 있는 노래들.
1: 아, 사랑은 언제나.
0: 사랑은 언제나. 뭐 네. 너무 빠른 이별. 네. 네? 그런 네. 것도 있고. 저는 아무 흔적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흔적 없이. 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지 않아서.
1: 저도 뭐 그냥 호련히 네. 그런 네. 생각을 하죠.
0: 예, 네. 박영수님은 이제 아버님 길 1년이 됐으니까 그쵸. 얼마나 더 그립겠습니까.
1: 네. 네.
0: 사무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가 또 허한 이런 듯 느낌이 드셨나 봐요.
1: 네.
0: 네, 노래 들으시면서 저 감정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현숙의 그날, 박상규의 조약돌 두 곡 들어보시죠.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현숙의 그날, 서점수님의 신청곡, 그리고 박영숙님이 청하신 박상규의 조약돌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도연아 씨가 전해 주시죠.
1: 네. 아, 오랜만에 주셨어요. 이영애 님이 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셨네요.
0: 아는 분.
1: 아마 남편분이 이제 보내주셨을 거예요.
0: 네.
1: 저는 부산에 사는 시각장애인 이영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지난 4월 26일 방송에서 두 분이 들려주신 방귀와
0: 방귀 이야기. 아.
1: 아, 예. 1,300만 원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다 보니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0: 아유, 즐거우셨군요.
1: 네. 늘 행복한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0: 네.
1: 저는 오후 3시 방송을 들어요.
0: 네. 역시 3시 재방송 들으시는군요.
1: 네. 네.
0: 예, 이영애님.
1: 네.
0: 누군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렸다는 게
1: 그러냐?
0: 물론 이제 여러분의 사연 통해서 또 즐겁게 해드린 거죠.
1: 어, 예. 저는 아 제가 너무 제 얘기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0: 그렇지.
1: 예. 근데 너무 또 심하게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즐거우셨으면은.
0: 아 그럼요.
1: 좋네요.
0: 네.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신 겁니다. 예.
1: 네.
0: 이런다는 출연료 더 드려야 되나? 자 이번에는 김의정님 사연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 김동원님께서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즐겨 들으십니다.
1: 네.
0: 새벽에 하는 본방송도 들으시고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애창곡을 신청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청하셨어요. 아버님
1: 네.
0: 애청곡이신가 봐요.
1: 네. 네.
0: 김동원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이제는 이제 홈페이지 사연들이 올라오는 사연이 낮에 공원을 산책하면서 듣고 있다라는 이런 그 사연을 많이 올려주세요.
0: 네. 늘 밤에 눈떠 계신 분하고만 저희가 대화하다가
1: 네, 네.
0: 이렇게 또 낮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1: 네.
0: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윤정자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오늘 딸에게 물어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예. 요즘은 회원 가입 한번 하기가 왜 이리 힘든지 제 글이 읽어질까 가슴이 쿵쾅거리네요.
0: 그러니까
1: 하셨어요.
0: KBS 네네. 회원 가입하신 거예요.
1: 네.
0: 저희 홈페이지에. 예. 어려운가요?
1: 그게 이제 또 어려우신 분들은
0: 어르신들은 까다로워요.
1: 어려울 수
0: 맞아,
1: 있어요.
0: 맞아, 맞아.
1: 예. 예. 저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원 가입 이런 거 말고
0: 예.
1: 다른 부분들은 어려워요.
0: 아 요즘은 그래서 뭐 그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가입하다가 에이 안 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그 간편 인증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1: 네.
0: 그게 참 편하던데.
1: 그래도 어려운 건 또 어렵더라고요.
0: 예. 제가 요즘 그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 보지 않아서 그것도 최대한 좀 간편하게 될 수 있게 한번 기회가 되면 건의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 네.
0: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를 청하셨는데요. 윤정사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두 곡 띄워드리죠. 박경원의 만리포 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0: 네. 신청곡 두 곡이었습니다. 박경원의 말리포사랑 그리고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김의정님 윤정자님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사연들 소개해드려야겠는데
1: 네.
0: 이영희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오셨어요. 제주도에 사는 딸네 집에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일주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 멀리 시집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딸네 집에서 며칠 놀다가 영감 밥 차려주러 서울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1: 네. 정말 제주도면 멀어요. 멀죠. 특히 이제 이런 결혼을 하는
0: 네.
1: 이게 가족분들이 많이 못 와요. 육지에서.
0: 맞아요.
1: 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0: 있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이게 표를 또 끊으려면 또 표 사정이 안 되는 경우도
1: 네,
0: 있고
1: 네.
0: 하니까
1: 네.
0: 예, 쉽지 않죠. 예, 거리가 그렇게 먼 건 아닌데
1: 네.
0: 못해서 떨어져 있다는 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다음 사연입니다.
1: 서울 관악구에서 구본희 님이 보내주셨네요.
0: 예.
1: 가족 단톡방에서 흐뭇한 영상을 봤어요. 7살 손자가 자전거를 타는데
0: 예.
1: 몇 번 안 타고 익힌 거라고 합니다.
0: 아.
1: 운동신경은 지 애비를 닮은 것 같아요.
0: 예.
1: 이렇게 하나 둘 잘하는 게 늘어나는 걸 보면 기특하기만 하네요 하셨어요.
0: 네. 아유, 아이들 잘하는 모습 보면 하나하나가
1: 네.
0: 다 기특하고 신기하고
1: 네.
0: 막 그렇잖아요.
1: 네, 네.
0: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아유, 우리 손주 또 혹은 우리 자식
1: 네.
0: 천재 같다고 다들
1: 다 그러죠. 네.
0: 뭐 하나 잘하면
1: 어릴 때 쟤 네. 천재 아니야?
0: 그러니까.
1: 네.
0: 예.
1: 신동났어? 신동났어 이러죠.
0: 도연아 씨는 뭐 천재 소리 좀 안 들으셨어요?
1: 아, 저는 이제 무용으로.
0: 아 무용 천재였구나. 태백의 무용 천재.
1: 무용은 제가 세계 대회에서도 금상을 받았어요.
0: 세계 대회요?
1: 네. 그러니까 그 아시아 세계권에서요.
0: 그런 얘기를 왜 이제 처음 하세요? 대단한 건데.
1: 아니요. 초등학교 제가 4학년인가 그때요.
0: 아니 그때 무슨 아시아 대회를 나갔어요.
1: 아시아 대회를 이제
0: 아시아
1: 그때
0: 무용제 뭐 이런 거예요.
1: 예, 예, 기억나요.
0: 아, 서울에서 했구나.
1: 세종문화회관인가 거기서
0: 예, 예, 예.
1: 하면서
0: 옛날에 시민회관 아니었나?
1: 예, 제가 이제 작품은 유관순 작품이었어요.
0: 아, 그러니까 동무였어요. 혼자
1: 예,
0: 추는.
1: 예, 예. 저 태백 시골에서 와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0: 그게 창작 무용이었습니까?
1: 네, 창작 무용이었어요.
0: 그럼 선생님이 다 안무를 네네. 짜주셨겠네요.
1: 네네. 그리고 막 태국, 뭐 홍콩, 뭐 이런 그 민속 의상 입고
0: 예, 예,
1: 다
0: 예, 예.
1: 무용하고 막 군무하고 했는데
0: 네네.
1: 저는 이제 동무였잖아요. 이제 유관순이 총 맞아서 막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막 만세 하는 외치다가 팍 쓰러지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0: 그걸 무용으로
1: 네.
0: 어린 시절에 그걸
1: 네.
0: 표현했다고.
1: 근데 의상은 제일 초라했어요. 하얀 조그리에
0: 그렇죠.
1: 까만 치마니까
0: 예, 예, 예, 예.
1: 제일 초라했지만 제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0: 그 금상에 또 상이 있었습니까?
1: 아니 없었죠.
0: 최고상 받은
1: 네,
0: 거네.
1: 최고상 받았어요.
0: 아니 근데 물론 초등학교 시절이지만
1: 네.
0: 대표로 나갔던 건 국가대표였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서 뭐, 1등이 돼서
1: 네, 네.
0: 나간 거잖아요.
1: 네, 네.
0: 아, 대단히 잘하셨네요.
1: 저는 어릴 때 7살부터 무용했지만 무용으로는 나가면 다 최우수상 다 상을 받았고 집에 상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0: 예.
1: 네.
0: 아, 몰라뵙습니다. 아니 무용가 도연아 씨로 더 큰 명성을 날릴 수도 있었네요.
1: 아, 그 어릴 때 꿈이 한국 무용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0: 아, 충분히 가능했죠.
1: 네, 네. 그 아. 한국 예술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쪽으로 이제 가라고 했는데.
0: 네.
1: 그 당시에도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요.
0: 아,
1: 무용
0: 예,
1: 작품
0: 예.
1: 하나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학교 무용만 하다가 그냥 마른 거죠.
0: 아,
1: 네.
0: 오늘 여러분 사연 소개하는 날입니다. 도연아 씨 사연을 더 많이 소개한 것 같습니다.
1: 그치, 무용 예. 얘기가 나올까.
0: 아니 놀라워서 몰랐던 거라 깜짝 놀랐네요.
1: 아, 네.
0: 야 그런 또 대단한 네. 분이었군요.
1: 네.
0: 예,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사연 소개합니다.
1: 네.
0: 김정숙님 콩 게시판에 남기셨어요. 장미꽃은 빨리 지지 않는 거 아시죠? 맞아요. 오래가
1: 네,
0: 더라고요.
1: 네.
0: 5월에 부천 원미산 볼만합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장미의 계절 5월 꼭 구경 오세요 하시면서
1: 네.
0: 아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1: 네.
0: 청하셨어요. 원미산에 장미가 많이 펴있나 보죠?
1: 부천에서 항상 꽃 구경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0: 잘하시네요.
1: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네.
0: 예, 예.
1: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0: 부천에 네. 보면 이제 그 구 이름이 이제 원미구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원미산 때문에
1: 네, 네,
0: 원미구가
1: 네.
0: 된 건데
1: 네.
0: 저도 가까운데 못 가봤네요. 5월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1: 네.
0: 네. 그러면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하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1: 네.
0: 도연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인문 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김경환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땅을 주유하며 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는 62년의 일생 동안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을 썼고 제5열 같은 희곡도 창작했다. 그중 소설 10여 편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되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비롯한 여러 작품은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고, 노인과 바다는 그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와 작품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서사 원리인 빙산 이론 같은 소설 미학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이다. 광적인 읽기 몰입과 광적인 쓰기 몰입. 헤밍웨이는 읽으면 쓰게 되고 쓰면 더 읽게 되고 더 읽으면 또 쓰게 되는 아름다운 쳇바퀴에 갇혀 일생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겪었고 이후 종군 기자로 제2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스페인 내전, 중일 전쟁을 취재했다. 중국 체류 당시에는 공산당과 국민당 진영을 넘나들며 전쟁의 실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전쟁 경험은 작품마다 소중한 재료가 되었다. 또한 헤밍웨이는 바다 낚시와 투, 사냥, 복싱 같은 거친 스포츠를 선호했고 음주운전도 끊지 못했다. 평생 32회의 사고를 당했고 40대부터는 매일 위스키를 1리터씩 마셨다. 4명의 여인과 결혼, 이혼을 반복했고 잠깐 스쳐간 이성 친구도 적지 않았다. 한 인간이 그 많은 글을 쓰고 그 많은 사랑을 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며 그 많은 나라와 전쟁터를 떠돌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쉽게 믿기지 않는다. 진정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혹은 다른 이들이 시도했으나 실패한 무언가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때때로 큰 행운이 따르는 대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평생 죽음을 쫓아다닌 드라마틱한 인생. 가만히 있어도 다가오는 죽음을 헤밍웨이는 온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근원을 추적했다. 그의 모든 작품에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유이지 않을까. 결국 1961년 헤밍웨이는 아이다호 캐첨의 자택에서 엽총 자살로 마지막을 선택했다. 더불어 그의 일가 또한 아버지는 총으로, 여동생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했다. 남동생 레스터 역시 권총으로, 아꼈던 손녀딸 마고 헤밍웨이까지 1996년 약물 복용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인간의 관심사를 건강과 일, 친구와 술, 침대에서 즐기기 등으로 정의한 헤밍웨이의 자살은 후대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부끄럼 많은 은둔자였던 셈이다. 총과 낚싯대, 펜으로 온 세상을 황소처럼 유랑한 거인. 소설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다간 인간 헤밍웨이는 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언제까지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

0: 50주! 차제! 100주!
1: 살았다.
0: 역시 최고의 클랩.
2: 행복한 새벽의 성지. 태국 수코타이.

0: 동남아시아의 중심부인 태국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고 독립을 지켜왔다. 최고의 날씨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맛있는 음식과 후한 인심까지 더해져 살기 좋기로 소문난 나라다. 여기에 우리나라 3배 정도 크기의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는 물론 7천만 인구까지 갖췄으니 축복받은 곳이라 칭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 동안 방콕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공항에 나가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태국의 과거를 보고 싶어서였다. 한 시간 만에 태국 북부 스코타이 공항에 내려 옛 성터를 찾았다. 화려했던 도읍지는 고요했고 동서와 남북으로 2k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로 조성된 역사 유적지에는 사원의 일부와 불상 몇 개, 반쯤 잘려나간 돌기둥들이 남아있었다. 방어의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건너지 못하게 설계된 물길의 이중 배치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사라진 그 흔적 속에서 5km 둘레 안쪽의 왕궁과 서원의 돌계단에 발걸음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예터 사이를 느린 속도로 돌았다. 남아있는 흔적들이 푸른 하늘과 대칭을 이루며 정적 속에 묻혀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왕도는 세월에 풍화되어 버린 잔해들 사이로 바람만이 오가고 있었다. 거친 질감으로 뜯기고 부서진 돌기둥 틈새로 사암의 굵은 모래 입자들이 선명했다. 태국 선조들은 6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중국 윈난 지역에서 점차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며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착했다. 13세기 초 몽골 침공으로 남하가 가속화되면서 크메르 영향권에서 벗어나 1238년 스코타이 왕국을 세웠다. 북부에서는 치앙마이, 란나 왕국이 동시대에 형성되며 스코타이와 함께 타이족 국가들이 번성했고 이후 중부 아유타야와 방콕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당시 동남아시아의 강자인 크메르 영토에 자리를 잡고 역사를 다시 썼다. 영토가 넓은 태국은 그만큼 다양한 민족과 지역 전통을 포괄하면서 종교나 문화의 깊이도 여러 층위로 발전해왔다. 거대한 사찰터와 화려한 불교 유적들이 산지한 것은 불심으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던 당대 사람들의 유산이자 절에서 수도하는 삶을 최고로 여기고 섬기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다. 스코타이 역사 유산 가운데 상당수는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람캄행 대왕 시기의 번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그는 기존의 힌두교, 불교 전통 위에 테라바다, 상좌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며 후대에 태국 문자로 이어지는 스코타이 문자도 창제했다. 스코타이 왕국은 현대 태국의 기초를 만든 첫 타이 왕국으로 자주 언급되며 스코타이 이전에는 무앙이라는 작은 지역 세력들이 군웅할 거였다. 일대를 제압하고 국가 형태를 갖춘 왕국의 첫 출발점이었다. 약 13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초까지 대략 150년 남짓 상좌부 불교 왕국의 중심지로 기능한 셈이다. 세월에 쓰러진 수백 개에 이르는 사찰터와 탑, 불상 유적은 발굴되었거나 부분적으로 복원되었다.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쯤 위치한 지리적 안정성과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자원이 번영의 바탕이었다. 전성기 스코타이는 물에는 물고기가, 들판에는 쌀이 가득하였고 누구나 자유로이 교역을 하러 다녔다고 기록될 정도로 번성했다. 스코타이는 원나라와 교역관계를 맺으면서 도자기 생산과 무역이 크게 발달했고 상갈록 도자기로 대표되는 독자적 양식을 발전시킨 중요한 생산지 가운데 하나였다. 넓은 사원터와 엄청난 불상들의 자취는 스코타이에 지나간 영화를 짐작하게 했다. 이 도시는 14세기 후반 이후 북쪽 란나와 남쪽 아유타야의 압박, 내부 분쟁 속에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게다가 내륙의 분쟁까지 가세한 20년의 세월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1378년 결국 근처에서 세력을 키운 아유타야 왕국에 흡수되면서 1438년에 독자적인 왕조는 무너졌다. 스코타이에 이어 아유타야, 톤부리, 지금의 짝그리 왕조로 태국의 권력은 이어졌다. 현재 최고의 통치자인 라마 10세 국왕의 사진은 스코타이 시내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적지 복원은 태국 정부의 오랜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그 결과 스코타이 역사공원과 인근 도시 유적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왕궁터의 중심지 왓 마하탓 사원은 비교적 옛 모습을 잘 지키고 있었다. 전형적인 태국식 대형 불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주변을 벽돌 불탑들이 감싸는 구조였다. 불상의 몸은 흰 석회가 발라져 있었고 머리 위로는 불꽃이 치솟았다. 여기서 불꽃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모양새가 바깥 연못과 어우러져 묘한 신비감을 드러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유적지 못지않은 경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왓은 태국어로 사원을 뜻한다. 스코타이의 최대 사원 왓 마하탓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수많았던 불탑은 거의 없어지고 복원된 일부가 전성기의 영광을 지키고 있었다. 왕실 최대 사원의 위용만 성터 곳곳에 남아있었다. 기둥 위 사라진 건물들은 지나간 시간을 그려내야 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백색 부처의 독특함은 사원의 자랑이다. 미소 가득한 석불에 위로받고자 하는 이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었다. 옛 성터의 대표 건축물은 왓 시사와이다. 힌두교풍 분위기에 옥수수처럼 생긴 트리플 주탑이 눈길을 끌었다. 힌두교의 브라흐마와 비슈뉴, 시바에게 봉헌된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불교화되었다. 입구에서 걸쳐 보이는 불탑 건축은 인도의 전형적인 시바 여신 사원을 연상하게 했다. 연못을 경계로 오른쪽 방향에 세워진 스리랑카식 남방 불교 사원과 첨탑도 일품이었다. 종 모양의 육중한 지상 유선형 사원에서 솟아오른 첨탑이 허공을 향하는 구조다. 방콕의 에메랄드 왕궁처럼 스코타이 옛 성터에도 불교와 힌두교, 스리랑카 풍의 소승 불교 사원이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었다. 포용과 너그러움이 배어난 바탕을 짐작하게 한다. 스코타이는 타이족의 이상적인 불교 정토로 만들어진 만큼 이 공간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포용되었다. 그들은 생명수인 차오프라야 강물을 관계시설로 끌어들여 미리 파놓은 호수에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성읍의 발전을 도모했다. 땅은 해자로 연결되고 사각

각각과 원형으로 어우러져 흘러나가는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낙원을 함께 꿈꾼 동남아 중세인들의 거점이었다. 스코타이 사원에 그려진 만다라가 시선을 유혹했다. 만다라는 원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만다라를 소리대로 번역한 것이다.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와 소유를 뜻하는 라가 결합된 말이다. 힌두교에서 생겨났지만 불교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 불가의 수행을 상징하는 만다라는 명상을 통해 수행자가 우주와 합이라고자 하는 깨달음의 안내도다. 세상을 등진 수행자들의 마음 상태이기도 해.

왓 마하탓은 대형 불탑을 중앙으로 주변에 8개의 아담한 탑이 배치되어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만다라 형상의 재현이다.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걸 반복하는 만다라 속에서 나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다는 것은 고단함이고 벗어던져야 하는 숙명의 짐이었던 모양이다. 절터에 산재한 체디, 불탑과 비한, 법당의 연결조합은 신비한 불성을 자극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다양한 불교 양식이 혼합되어 스코타이의 역사 속에 녹아든 현장이었다. 왓 사시는 아름답고 유연한 자태로 걸어가는 부처를 표현한 태국 예술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탐방객들이 찾는 걸작이기도 하다. 옛사람들도 삶에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향하는 깨달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세월에 쓰러진 돌기둥과 이끼, 또 말라버린 불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호수는 하늘이 지나는 시간에 맞춰 매 순간 황홀한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었다. 스코타이는 부다의 행복한 새벽을 의미한다. 최초의 의도대로 당대 사람들은 부처가 행한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피안의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주고자 했을 것이다. 장자의 말처럼 인생은 잘 놀다가는 것일 텐데 이곳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생을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불교의 너그러움과 여유를 아는 태국인들은 항상 잔잔한 미소 속에 두 손을 모으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태국의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아잔 차 스님은 번뇌에 빠진 이들을 조건 없이 건져내주는 현인이었다. 태국 북동부 태생으로 숲속에서 참선하고 출가한 후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 불가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선승에게 태국인들은 변함없는 존경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김경환 작가의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를 들으셨습니다. 여행은 낯선 세상을 발견하는 기회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기도,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기도 하죠. 이 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빛을 발하는 세계의 흔적을 돌아봅니다. 역사적 사건이 지나간 공간, 한 개인의 고뇌가 깊게 각인된 장소처럼 시간의 층위가 켜켜이 쌓인 곳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본 곳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 인문여행자 사라진 시간을 걷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앞으로 5주간 여기 소개한 책을 읽을 거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글을 한 편 써오셔야 합니다.
1: 숙제가 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강의자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짓고 다시 말했다.
0: 그림책을 읽고 나면 무엇이 됐든 쓰고 싶어질 거예요.
1: 강의자는 첫 시간부터 열심이었다. 가져온 그림책을 표지부터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가 제목과 함께 소금통과 물풍선 따위를 저글링하는 소녀가 그려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0: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책을 다 읽고 나면 표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1: 이어 여자는 책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인공 소녀 베아트리체는 동네 사람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고 불린다. 자신만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소녀. 실수가 싫어서 친구들과 스케이트조차 타지 않는 소녀의 하루가 진행된다. 그리고 소녀가 처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 순간 소녀는 피식피식 웃다가 결국 큰 소리를 내며 박장대소한다. 소녀는 그날 밤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편안하게 잔다.
0: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1: 책 소개를 마친 강의자는 참석자에게 각자의 실수담을 하나씩 말해보자고 했다. 쭈뼛거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아저씨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거들먹거렸다.
2: 선생님 먼저 말해보시죠.
1: 강의자는 미소를 유지한 채 자신은 어제도 냄비를 태워먹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그러고는 편안하게 각자가 저지른 실수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공중화장실에 두고 온 일, 강아지와 산책하다 줄을 놓친 아찔한 일, 늦잠을 자서 지각한 일과 엄마의 생일을 까먹어서 일주일 동안 눈치를 본 일 등이 흘러나왔다. 나는 함께 웃으며 실수를 늘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 좋다고 생각했다. 실수를 실수라고 여겨버릴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틈으로 날카롭게 한기가 가슴 한쪽을 찔렀다. 나는 조용히 허리를 숙이고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이 수업에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오라는 숙제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니까. 나에게도 베아트리체처럼 웃어버릴 수 있는 실수만 했던 나날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저히 기억할 수 없었다. 건물을 나서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안에 서 있었다.

0: 서인. 누르면 손가락을 가득 감쌀 것만 같이 충분히 부푼 빵들이 나왔다.
1: 사장님은 진짜 달인이라니까요.
0: 나는 빵을 하나하나 살피며 감탄했다.
2: 아이, 넌 어떻게 매번 그 소리를 하니?
0: 사장님은 부끄러움과 뿌듯함을 숨기려고 과장되게 말했다.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갈색빛의 빵을 보자 출근길에 들었던 노래가 떠올라 흥얼거렸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다.
3: 메일 보냈어. 확인해봐.
0: 바인이 보낸 이메일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첨부되어 있었다. 메일 제목도 파일 제목도 제목 없음이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매체명, 이름, 이메일 주소, 해당 기사. 네 개의 항목으로 구분된 자료였다. 기사는 하나같이 성폭력, 불법 촬영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밤 통화에서 내가 빵집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된 단체에 대해 얘기했을 때 바인은 하더니 실은 자신도 모으던 자료가 있다고 속삭였다.
3: 꽤 됐어. 정리만 좀 더 해서 보낼게.
0: 그게 무슨 자료인지 말하지 않기에 나도 묻지 않았다. 그저 메일을 받았을 때 바인이 왜 말이 없었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바인은 틈틈이 지훈 언니의 경우와 닮아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그 기사를 쓴 기자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다. 나는 바인에게 잘 받았어. 이제 내가 더 해볼게. 일단 너는 까지 적다가 지우고 그냥 고마워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장 코앞에 기말고사를 앞둔 바인은
3: 시험만 끝나봐라
0: 하며 주먹을 불끈 쥔 복숭아 캐릭터의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자료를 제대로 들여다본 건 저녁을 먹고 산책까지 다녀와서 공부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언니에게 빌린 노트북으로 이런 자료를 보고 있자니 손바닥에 땀이 조금 배어나왔다. 소리를 죽인 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언니를 곁눈질하며 기사 링크를 하나씩 클릭해보았다. 건조하지만 끔찍한 내용들이었다. 비슷한 패턴의 사건도 꽤 되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약한 처벌 수위. 이 사실이 뾰족한 창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방패를 집어드는 심정으로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다가 불현듯 눈을 붙잡는 문장에서 멈추었다. 피해자 여럿이 뭉쳤다. 내용은 이랬다. 어느 불법 촬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피해자는 우연히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함께 다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몇 달 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들은 이 문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기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기자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사로, 칼럼으로 공론화했다.

0: 그러는 동안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들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 피해자들은 현재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직접 가해자를 추적하는 중이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1: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0: 나는 기사의 링크를 바인에게 보내며 물었다.
2: 이거 기억나?
0: 바인은 자기도 그 기사의 눈길이 갔다면서 말했다.
3: 우리도 그쪽에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도 될까? 언니에게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닐까?
0: 나는 망설이는 바인에게 내가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언니는 요 며칠 기분이 괜찮아 보였다. 여전히 자주 멍한 채로 있었지만 식사량도 조금 늘었고 산책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악몽을 꾸는 일은 줄어든 듯 했다. 처음 보았을 때 언니는 젖은 수건 같았다. 조금씩 보송보송해지는 언니를 다시 물에 담그고 싶진 않았다. 저녁을 먹다가도 화장실을 다녀오다가도 언니에게 말을 꺼내려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포기했다. 아기 앞에서 프로펠러처럼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영상을 보여주며 천진하게 웃는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차마 건넬 수가 없었다.
2: 하지만 해야 해.
0: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기지개를 한번 켜고 소리나게 노트북을 닫으면서 언니에게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4: 이 시간에? 나는 별로 생각 없는데.
2: 콧바람 좀 넣어야 집중될 것 같아서 그래요.
0: 라고 말하며 언니를 억지로 일으켰다. 나란히 모자를 꾹 눌러쓰고 파자마 바지를 입은 채로 편의점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꼭 자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 있죠. 늘 언니가 갖고 싶었어요.
4: 나도.
2: 안 됐네요. 나는 언니가 생겼는데.
4: 근데 나는 서인이 네가 언니 같다.
2: 그럼 서로 언니해주면 되겠다.
4: 그러자. 서로 언니하자.
0: 그런 이상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편의점으로 들어섰다. 나처럼 화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언니. 원 플러스 원 판매 중인 아이스크림을 고르고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나를 설득하는 언니. 같은 걸 먹겠다고 하자 오키오키 하며 작게 흥얼거리는 언니. 계산을 마치자마자 포장을 뜯어버리고 곧장 입에 아이스크림을 가져가는 언니 곁에서 나는 계속 잘못한 사람처럼 언니 눈치를 봤다. 편의점을 나와 나는 집 반대 방향으로 좀 더 걷자고 했다. 아이스크림을 크게 한 입 물고 천천히 입안에서 녹이던 언니는 과장되게 걸음을 뚝 멈추고 말했다.
4: 뭔데? 나한테 할 말 있음 그냥 해도 돼.
0: 나는 조금 더 망설이다가 미안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2: 부탁이 있어요. 바인이 찾아낸 건데 가해자를 쫓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언니만 허락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싶어요.
0: 언니는 말이 없었다. 아이스크림 끝부분이 녹아 바닥에 뚝뚝 자국을 남겼다. 동시에 그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언니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는데도

0: 안녕하세요. 황소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뵐 수 있을까요?
1: 연락처에서 담임을 검색해 메시지를 보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오는 길에 순전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 사장님이 안 껴준 고소한 빵 때문일까? 소화가 잘 되고 식어도 맛있는 사장님표 크루아상과 소금빵이 여러 개 담긴 빵 봉지를 안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니면 어젯밤 지훈 언니가 한 말 때문일지도 몰랐다. 비를 홀딱 맞고 돌아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며 언니가 말했었다.
2: 매일 아르바이트 하러 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공부를 하고 일상을 꾸리는 너 덕분에 힘을 내볼 용기가 나.
1: 그렇지만 나는 언니의 결심 덕분에 담임을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만나고 나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든 그것을 그대로 지훈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가 거기서 또 용기를 정립했으면 했다. 엄지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가늘게 떨렸다. 나쁜 선택이 아니길 바라면서 숨을 멈추고 그대로 버튼을 꾹 눌렀다. 눈을 조금 길게 감았다 떴나? 기다렸다는 듯 돌아온 답장에는 이번 주말 서울에 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당장이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너무 빠르다. 나는 일러 바치듯 바인에게 연락했다.
0: 담임한테 연락했어. 당장 이번 주말에 만나자는데?
1: 역시 기다렸다는 듯 도착한 답장에서 바인은 망설이지 말라고, 꼭 만나라고, 자기는 주말에 서울에 가지 않고 집에 있겠다고 했다. 우르르 도착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진짜 그래야 하려나 생각했다.
3: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

촛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0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상황입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된 곳이 있겠습니다.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홍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5에서 12m, 오후 7에서 13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6에서 9m, 오후 8에서 13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오전 6에서 9m, 오후 8에서 12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오전 6에서 9m, 오후 7에서 11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동 내지 남풍 6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2에서 6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3에서 7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서 내지 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바깥 먼바다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2m로 물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3m로 물겠고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남서 내지 서풍 4에서 12m로 물겠고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바다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2m로 물겠고 말구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2m로 물겠고 말구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4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3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브로프스크 서풍 4m, 1400헥토파스칼 12.4도, 대치에 북서 4m, 1900헥토파스칼 4.3도, 블라디보스톡, 남서 2m, 1013헥토파스칼 13.3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목구 1013헥토파스칼 7.5도, 청진, 바라목구 1013헥토파스칼 12도, 김책, 바라목구 1014헥토파스칼 9도, 신이주, 서풍 2m, 1015헥토파스칼 13.8도, 원산, 남서 2m, 1017헥토파스칼 17.3도, 평양, 동풍 1m, 1018헥토파스칼 11.8도, 해주, 남동 4m, 1018헥토파스칼 12.9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동 1m, 1017헥토파스칼 14.4도, 백령도, 남동 1m, 1015헥토파스칼 11.9도, 강릉, 남서 1m, 1017헥토파스칼 16.3도, 동해, 남서 2m, 1017헥토파스칼 14.6도, 서울, 북동 2m, 1019헥토파스칼 11.2도, 인천, 남서 1m, 1018헥토파스칼 11.6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5m, 1018헥토파스칼 15.1도, 서산,

서풍 1m 1019헥토파스칼 8도 울진, 서풍 1m 1017헥토파스칼 10도 포항, 남서 2m 1017헥토파스칼 13.8도 군산, 북서 1m 1019헥토파스칼 8.7도 부산, 북서 2m 1018헥토파스칼 14.9도 통영, 북동 1m 1018헥토파스칼 12도 목포, 남동 2m 1019헥토파스칼 11.3도 여수, 바라복구 1019헥토파스칼 12.9도 제주, 남동 1m 1018헥토파스칼 12.9도 서귀포, 북풍 1m 1019헥토파스칼 13.2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서 7m 1007헥토파스칼 8.6도 삿포로, 남동 2m 1010헥토파스칼 7.7도 네모로, 서풍 4m 1009헥토파스칼 6.1도 아오모리, 북풍 1m 1015헥토파스칼 7.1도 센다이, 남동 1m 1019헥토파스칼 10.2도 와지마, 남동 1m 1019헥토파스칼 10도 도쿄, 북서 2m 1018헥토파스칼 15.8도 하치조 섬, 북동 1m 1015헥토파스칼 15.1도 사이고, 북서 1m 1020헥토파스칼 9도 마쓰에, 남동 1m 1020헥토파스칼 9.8도 오사카, 북동 2m 1020헥토파스칼 14.3도 시오노미사키 곶, 북동 3m 1019헥토파스칼 14도 이자하라, 북서 1m 1019헥토파스칼 10.7도 후쿠오카, 남동 1m 1019헥토파스칼 14.3도 가고시마, 북서 4m 1019헥토파스칼 13.5도 시미즈, 북서 3m 1019헥토파스칼 15도 미나미다이토섬, 동풍 5m 1014헥토파스칼 21.2도 나하, 동풍 3m 1015헥토파스칼 20도 지치지마, 북풍 4m 1016헥토파스칼 20.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훈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죠.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폐암 발병도 늘고 있습니다. 폐암은 여전히 사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다행히 폐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비롯해서 폐암 검진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 폐암의 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해도 많은 빈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마룬5의 썬데이 모닝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지만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 검진 사업에 폐암 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역할을 한 걸까요? 폐암 조기 진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 발견된 폐암의 치료법 어떻게 진행될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폐암 검진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된 게 꽤 오래됐죠?
1: 네, 2019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네. 국가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였습니다.
0: 그러니까 국가 암 검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 이전과 비교할 때 조기 진단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네.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1기, 2기 폐암의 조기 진단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약 20% 초반대에서 4, 50%대로 증가했고요.
0: 네.
1: 또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폐암 환자는 조기 진단 비율이 일반 환자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4기 환자 비율이 검진군에서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0: 네.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방사선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선량의 흉부 CT를 활용한 검진이 진행되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저선량의 기준이 뭔가요?
1: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1.5밀리버츠 이하를 말하는데요.
0: 네.
1: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기존 CT에 비해서 방사선에 의한으로 인한 위험을 8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담에서 한결 안심이 된 건데요. 그런데 흉부 X선 검사와 비교할 때 저선량의 흉부 CT가 갖는 의미랄까요? 종양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큰가요?
1: 네, 일단 흉부 X선 검사는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0: 네.
1: 일단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발견이 가능하고
0: 네.
1: 종양 조직하고 정상 조직 체질을 구분하는 데도 좀 제한이 있고요.
0: 네.
1: 또 뼈나 심장 등 다른 구조물하고 겹쳐서 있을 경우에는 발견이 어렵다는 단점도 매우 큽니다.
0: 네.
1: 반면에 이제 그 저선량 CT 같은 경우는 흉부 X선에 비해서 훨씬 작은 5mm 이하의 미세한 병변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고요. 또 일반 흉부 X선 검사와 달리 관유리 음영 형태의 조기 폐암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0: 네. 작은 미세한 병변도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종양의 크기라든지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하는 거네요.
1: 네.
0: 그만큼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단적으로 2010년대 초반하고
0: 네.
1: 2020년대 중반을 비교하면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했던 비율이 25% 미만에서 30, 40%대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0: 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건 생존율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가 폐암 검진 도입 후에 이제
0: 네.
1: 후속적으로 다시 연구를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0: 네.
1: 전체 사망률 및 폐암 관련 사망률이 감소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미국에서 시행됐던 NLST 검사 연구에서도 사실은 비슷하게 사망률 감소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조기 폐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1: 보통 일반적으로는 1기, 2기 폐암을 조기 폐암으로 보기는 하지만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3기 폐암도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요.
0: 네.
1: 3기까지도 저희는 뭐 환자분들한테는 수술할 수 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 가능한지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건데요. 폐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부분은 절제 범위인가요?
1: 일단은 아무래도 절제 가능 여부 완전히 다 드러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살피게 되고요.
0: 네.
1: 그다음에는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됩니다. 뭐 폐 부분만 절제할 것이냐, 뭐 구역만 절제할 것이냐,
0: 네.
1: 폐합 절제술을 할 거냐, 아니면은 한쪽 폐를 다 드러낼 거냐 이런 절제 범위를 고려하게 되고요.
0: 네.
1: 또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절제를 이제 그런 절제 수술을 견딜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0: 네. 일단은 절제 가능 여부를 본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절제 여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 일단 암이 위치한 위치와 진행 정도가 일단 중요하고요.
0: 네.
1: 그에 따른 예측되는 임상 병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암의 크기 자체 그리고 암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 바깥쪽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가운데 중심부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림프절에 전이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고요.
0: 네.
1: 아울러서 이제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 아니면 그 외 다른 뭐 전신적인 건강 상태 같이 환자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의 수술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렇다면은 수술 전에 확인하는 검사도 많겠네요.
1: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모든 수술에 앞서서 시행하는 뭐 혈액 검사나 심전도, 흉부 엑스선 같은 기본 검사들은 다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혹시 뭐 추가적인 조직 검사나 뭐 병기 설정 이런 거를 좀 더 검사를 하고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이제 폐를 절제한 다음에도 숨쉬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확인하는 걸 하게 되고요. 다른 곳에 이제 전이 됐는지 혹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경부 MRI 또는 PET-CT 이런 거를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 환자분이 폐암 외에도 이제 폐암을 이제 진단받기 전에 무슨 다른 심장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던가 그래서 뭐 드시는 약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뭐 심초음파라든지 그런 다른 검사들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다른 암 수술에서는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런데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능한지를 보는 건가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요.
1: 일부 암종, 대표적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전체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뭐 크기를 줄이면은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폐암은 아직까지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어떤 뭐 그 다음에 치료 효과가 의미 있게 향상된다든지 뭐 재발률이 줄다든지 뭐 삶의 질이 향상된다든지 이런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폐암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완전 절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1: 아, 네, 있습니다. 보통 3기, 예전에는 3기 때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2기도 면역 항암제 같은 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0: 네. 일단은 폐암 수술은 완전 절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완전 절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1: 아, 예. 물론 이제 병기에 따라 달라서 아직까지 1기 폐암은 수술 전에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0: 네.
1: 하지만은 이제 3기 폐암 같은 경우는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많았었는데요.
0: 네.
1: 대표적으로 종격동 림프절이라고 해서 가슴 중앙 부위 림프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자료에도 수술 전 항암요법을 시행하고 오면은 이제 수술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아 이거 수술 못해라고 생각했었던 암이 아 이제는 수술할 수 있겠다라고 재판정 받는 비율이 70에서 90%까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2기 폐암, 보통은 이제 그 가슴 중앙 부위가 아닌 폐 말단 부위에 위치한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그 면역 치료제를 사용해서 수술 전에 항암요법을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이 재발이나 전이 될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이유도 궁금합니다.
1: 아, 이런 질문 사실 외래에서 자주 받는데요. 이제 뭐 1기로 수술 받고 1기였어요라고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0: 아, 그러시군요.
1: 근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폐암이 조기 발견해서 일찍 치료받고 일기로 진단받더라도 재발률이 다른 놈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오는 얘기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기에 발견된 폐암은 당연히 늦게 발견된 폐암보다 전이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돼서 이제 그만큼 또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점도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다고 해서 왼쪽 폐가 담배를 안 피웠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폐가 발암물질에 똑같이 노출되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새로 또 암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폐암이 아무리 조기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마한 미세의 전이가 몸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찾는 리퀴드 바이옵시 같은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조기 폐암의 재발률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전이가 된다면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1: 일단 가장 많은 거 수술 후에 재발하는 곳으로는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폐나 기관지, 뭐 흉부 림프절, 흉막 같이 이제 가슴 쪽에 있는 위치한 기관들이 꼽히는데요. 사실 흉부 이외에서만 이제 재발하는 경우도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통 33에서 44%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원격전이 그러니까 가슴 외 다른 곳에서 재발하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보통 뇌, 뼈, 간, 부신 등이 있고요. 또 암종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폐선암은 평창산 PM에 비해서 이제 가슴 바깥에 원격전이가 좀 많은 특징이 있고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들에 비해서 간전이가 좀 더 많습니다.
0: 그렇다면은 폐암 수술을 한 분들은 이런 재발 위험뿐 아니라 전이에 대한 관찰도 중요하겠네요. 정기적으로 MRI를 찍나요?
1: 일단 2023년도에 나온 대한 폐암학회 진료 지침에 따르면 뭐 증상이 없는 한 뭐 정기적으로 뭐 MRI를 추적 검사하지라고 돼 있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근데 최근에 NCC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뇌 MRI를 정기적으로 찍도록 돼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보통 표적 치료제 대상인 EGFR 유전자의 변이라든지 뭐 림프절의 전이글 쌓다든지 이런 경우인데요.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최근에는 환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정기적으로 뇌 MRI를 찍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뇌 MRI를 찍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폐암을 경험한 분들이 두통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통의 양상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폐암 때문에 폐암 수술 후에 폐암 때문에 생긴다는 두통은 결국에는 이제 보통 뇌 전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두통하고 좀 차이점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뇌 전이가 발생해서 그 종양이 뇌막을 자극하고 아니면 뇌압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느 신경을 누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데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좀 심해지고 뭐 구역질하고 구토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머리 전체가 터질 것 같이 꽉 조이는 듯한 두통이 아주 계속 진행되는데 좀 걸어다니고 그러면 좀 괜찮아진다. 이런 경우가 제일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0: 그렇군요. 참 이런 암 진단을 받고 수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면 좋겠지만 수술 전으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면 참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어떻습니까?
1: 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도 일단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요. 뭐 우울증 생기시고 뭐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이제 어떤 재발을 한 암은 보통 기존에 이제 치료 받을 때 투여 받았던 약제에 이제 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 재발 이후에 치료 옵션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재발 부위에 따라서 뭐 통증이 심하거나 식경마비가 온다거나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이런 데에 따른 고통도 크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제 재발하고 나면은 이제 그 암 자체가 사실은 그

0: 경제적 부담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뭐 요즘 보면은 메디컬 푸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그렇게 드물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래도 다행히 또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약제들이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나요?
0: 네, 뭐 EGFR TK라고 뭐 이게 대표적인 이제 표적 항암제들 외에도 뭐 최근에는 뭐 펜브롤리즈마, 아티졸리즈마, 니볼루마, 도발루마 이런 다양한 면역 항암제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 네.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항암제 보험 적용이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 성분명이 좀 어렵긴 한데 펜브롤리주마비라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나요?
0: 네, 요즘에 좀 펜브롤리주마비 좀 유독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제 재발률 이외에도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켰다는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1: 네.
0: 또 이제 기존의 다른 면역 항암제와 달리 이제 좀 수술 전에도 투여하고 수술 후에도 투여하는 이제 통합적인 치료 전략을 수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뭐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을 27% 정도 감소시켰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은 원래 보통 면역 항암제는 PD-L1인 발현율을 따지는데요. 펜브롤리주마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현율이 낮은 경우에도 치료 효과가 있지 않는가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이거는 뭐 항암화학 요법과 비교할 때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부담이 좀 적은 건가요?
0: 일단 현재 면역 항암제는 단독으로 면역 항암제 그것만 딱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기존 항암제 플러스에서 더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 항암제 플러스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빈도 자체는 살짝도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부작용이 관리 가능한 정도였고요.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은 면역 항암제를 같이 투여한 경우에 오히려 이제 치료 이후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살짝도 높았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면역 항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공격하는 원리로 작용하는 약이라서 부작용이 큰 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폐암 환자에 있어서 가장 뭐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는 재발했다거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거거나 이럴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뭐 면역 항암제는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으니까 뭐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약제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면역 항암제가 재발 위험을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할까요?
0: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펜브롤리주마 외에도요, 아테졸리주마, 니볼루마, 도발루마 모두 각각 다른 세팅에서 연구이긴 하지만은 재발률을 줄이는 데는 확실히 효과를 보였습니다.
1: 폐암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조기 폐암 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0: 일단 뭐 주기적인 건강검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이제 그 주기적으로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찍은 CT나 영상인 CT 영상이나 판독지 같은 거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제 이번에 찍은 것과 단조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이사를 하시면서 A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B 병원에서 검사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전에 있었던 A 병원에서 찍었던 자료하고 비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라면은 이제 꼭 폐암이 아니더라도 결핵이라든지 다른 기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꼭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금연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일단 15년 이상 금연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흡연 자체가 종양의 이제 성장 속도를 증강시키고 종양 성장을 돕는 쪽으로 면역 환경을 바꾸는 경향이 있고요. 게다가 흡연 때문에 폐기능이 나빠지면은 조기에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을 못 받으실 수 있고 수술을 받더라도 합병증 발생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시고 적절한 유산소 운동하시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셔서 폐기능을 좋게 유지시키고 체력을 좋게 유지시키셔야 모든 치료를 다 무사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이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빈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빈혈의 증상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만 빈혈이 곧 어지럼증은 아닌 거죠?
1: 예, 맞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증상이거든요.
0: 네.
1: 예, 가만히 있는데 뭐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0: 네.
1: 균형을 좀 잡기 어렵다 이런 불안정한 감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이 어지럼증이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가 빈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았고
0: 그렇죠.
1: 특히 여성에서는 생리, 뭐 출산 이후에 철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육류 섭취가 좀 예전에 어려웠던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성적인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이 어지럼증을 잘 유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지러우면 빈혈일 거다라고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참 빈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빈혈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0: 네.
1: 이 빈혈이라는 거는 우리 혈액 내 적혈구, 즉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적혈구라는 것, 이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몸의 조직에 운반을 해주고 조직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적혈구가 이제 부족해지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우리 몸의 이제 모든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0: 네.
1: 뭐 산소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다양한 증상과 동반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란과 미국 전쟁하면서 기름 공급만 안 돼도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뭐 쓰레기 봉투도 못 만들고 차도 가기가 좀 어렵고 결국에는 이 산소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엔 살아가는 모든 예, 그것이 힘들다. 여러 이제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런 헤모글로빈 양이 정상 범위에서 얼마나 떨어지면 빈혈로 보는 건가요?
1: 이 헤모글로빈의 농도를 이제 기준으로 정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세계 보건기구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13g 퍼 데시리터 이상, 뭐 여성에서는 12 이상이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이 정상 기준을 벗어나서 정상보다 낮다? 그러면 일단 빈혈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강한 이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고요.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11 미만, 뭐 6세 미만 소아는 또 11 미만에 청소년은 또 12 미만인 경우를 빈혈로 진단합니다.
0: 그럼 빈혈이 생기면 이제 어지럼증도 있지만 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찬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0: 네.
1: 안 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기간에 따라서 이제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0: 네.
1: 보통 이제 어지럼증은 뇌 산소 공급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거고요. 가슴 이제 두근거림이나 숨이 찬 증상은 결국에는 심장 문제라고 보는데
0: 네.
1: 이게 물론 심장에 직접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고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산소를 이제 더 전신에 빨리 보내주기 위해서 심장이 좀 빠르고 강하게 뛰게 됩니다.
0: 네.
1: 그러기 때문에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숨이 차는 거죠.
0: 그렇군요.
1: 네.
0: 여러 가지 증상과 동반 질환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참 빈혈의 증상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1: 뭐 일반적으로는 어지럽다라는 걸 먼저 떠올리기는 하시는데
0: 네.
1: 실제 다른 증상이 더 많거든요. 만성 피로라든지 무기력한 것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0: 네.
1: 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잠을 내가 못 자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일을 좀 무리해서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을 봤는데
0: 네.
1: 실제로 이제 빈혈로 진단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0: 네.
1: 그 외에 이제 뭐 손발이 저리다든지 손이 좀 차갑다 아니면은 두통이 생긴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0: 네.
1: 뭐 식욕이 좀 떨어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소 부족이 온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재밌는 거는 철분이 모자란 모자란 이제 빈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나 생쌀을 막 씹어 드시는 증상으로

0: 모자라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B12나 엽산 부족에 의한 빈혈이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재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상한 빈혈도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골수거든요.
1: 아.
0: 그래서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지 혈액암 아니면 고형암인데 골수로 전이된 이런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지 못한 빈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모글로빈을 잘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만들어내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이 더 많을 때 생기는 빈혈, 뭐 용혈성 빈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이나 관절염, 만성간염, 자가면역질환 같이 이제 만성질환 때문에 철분은 충분한데 이게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생기는 이제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도 있습니다.
1: 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빈혈은 일단 피검사만 해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0: 빈혈은 뭐 간단하게 피검사만 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년 주기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있을 정도로 사실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입니다.
1: 네. 일단은 그렇게 피검사를 해보면 되고요. 또 원인이 다양한 만큼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어요.
0: 아무래도 원인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 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다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뭐 추가 검사를 통해서 왜 이런 빈혈이 생겼는지 찾는 게 좀 필요하고요. 빈혈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1: 네. 뭐 골수에 이상이 생기는 재생불량성 빈혈도 이제 말씀 주셨고요. 혈액암과 같은 암의 위험 신호인 경우도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빈혈의 원인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혈액암이나 골수 기능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특히 고령에서 빈혈 환자라면 일단 암에 대한 확인을 꼭 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일단 진단이 되면 뭐 이게 혹시 혈액과 관련된 암은 아닌지 이게 말초 도말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혹시 암세포가 없는지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골수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그러니까 빈혈의 원인이 워낙 다양해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들의 경우에는 좀 혈액암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빈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혈의 진단 기준도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가장 흔하고 잘 살펴야 되는 빈혈의 원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 그럼 그중에서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가 많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식사 제한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인층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씹는 기능,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육류 섭취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는 이제 혈분 결핍성 빈혈도 많습니다.
1: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철결핍으로 인한 빈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좀 회복할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애들도 철결핍성 빈혈이 많은데요. 실제 연구 결과 보면 5세 미만 어린이의 42.6%에서 빈혈이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피도 이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에서 철분 섭취가 충분히 못 따라가주면 빈혈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든 소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분 결핍성 빈혈의 기본은 음식으로 철분 섭취를 하는 건데요. 소화에서는 이제 특히 철분 섭취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근데 뭐 아이들이 잘 먹는 경우라든지 특별히 뭐 코피가 많이 난다 아니면 사춘기 때 생리불순으로 출혈량이 많다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육류 섭취만 충분히 해주면 철분 공급이 되면서 철분 결핍성 빈혈은 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철분제 복용도 고려해볼 수 있는 거고요.
1: 여성 빈혈보다 또 남성 빈혈이 더 위험하다는 말도 하던데요.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

0: 성에 때문에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폐경 전까지는 매월 이제 생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빈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성이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출혈이 생길 나이도 아니고 아직 소화 기능이 괜찮아서 잘 먹는데 빈혈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면 어디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생기는 출혈, 즉 뭐 위암이나 대장암, 방광암 등이 있다고 하면 남성에서도 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철분 결핍성 빈혈보다는 다른 질환 때문에 빈혈이 남성에선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0: 네. 이렇게 빈혈이 생겨도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일단 기운이 없다든지 좀 피곤하다든지 약간 뭐 가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간과하면 안 되고 증상이 있으면 혹시라도 빈혈 때문에 그런지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0: 참 빈혈을 동반하는 질환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간 질환도 그렇고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도 빈혈이 증상이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이게 앞서 철분이 있는데 철분으로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이라든지 만성 간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이 아무래도 대표적인 만성 질환에 의한 빈혈 유발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만성 질환은 만성 염증이 유발이 되면서 이런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대장에 출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성 염증뿐만이 아니라 철분 결핍성 빈혈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빈혈의 증상이 주로 이제 피곤하거나 무기력함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 증상과 비슷하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빈혈 때문에 그런 건지 만성질환 때문에 그런 건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0: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서 출혈이 좀 생긴 건 아닌가 이제 암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여러 암의 위험 신호가 되는 건 출혈인가요?
1: 맞습니다. 이게 뭐 빈혈이 생길 정도면 출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이제 위장관계 암 같은 경우에는 뭐 대변으로 변이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위암인 경우에는 뭐 그 대변 색깔이 흑색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대장 쪽의 암이라든지 항문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변을 보고 나면 빨간 피가 보이거든요. 뭐 이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이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피가 보이는 상황이면 아 이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현미경으로 들여봐야지 될 정도의 미세한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사실 내가 피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빈혈 증상이 있다. 남성의 경우 빈혈 증상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라든지 복부 CT 같은 걸로 해서 혹시 암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0: 참 그렇게 원인이 다양해서 진단도 간단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피검사 말씀하셨는데 빈혈을 확인하는 검사는 피검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1: 맞습니다. 뭐 일단 빈혈 의심되면 혈색소 수치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일반 혈액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빈혈 수치뿐만이 아니라 혈소판이나 백혈구 수치를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골수의 기능이 정상인지 떨어져 있는지를 같이 보고요. 일단 이게 기본 일반 혈액 검사에서 빈혈이 확인이 되면 이게 철분이 모자란 건지 철분 검사도 하고 비타민 B12나 엽산이 모자라지는 않은지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나면서 생기는 용혈성 출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망상 적혈구 수치라는 것을 봐서 출혈에 의한 이제 빈혈인지도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더 다양하게 암에 의한 빈혈 여부 확인하려면 말초 혈액 도말 검사로 실제 피에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암이라든지 네. 직접적인 출혈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빈혈인 경우에는 뭐 내시경 검사를 한다든지 산부인과 쪽에서 출혈이 있는지 그럼 산부인과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복부 CT라든지 이런 다양한 검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0: 여러 수치를 말씀 주셨는데요. 검진에서 이런 수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결과지에서 수치들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1: 맞습니다. 이게 그 기본 건강검진만 해서 사실 뭐 빈혈이 좀 있네? 이렇게 가볍게 사실 넘어갈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상보다 뭐 살짝 떨어져 있고 내가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직후에 이제 검사를 하면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생리 양도 많지 않고 내가 이제 생리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빈혈 수치가 좀 심하고 계속 이제 빈혈 수치가 나온다든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빈혈 자체가 잘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남성에서 빈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꼭 의료기관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0: 그럼 또 암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결과의 전반적인 소견에서도 정밀 검사에 대한 의견이 나오나요?
1: 일단은 빈혈만 확인을 하고 빈혈의 원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결과를 설명을 하고요. 일단 진료를 오게 되면 환자가 이제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 만약에 빈혈이 있으면서 빈혈에 대한 증상도 있고 이게 어디서 아직 빈혈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좀 쓰리다거나 이러면 이제 위내시경을 좀 해보는 거고요. 평소에 뭐 변을 봤는데 피가 좀 나온다든지 색깔이 조금 뭐 검게 보인다든지 하면 이게 혹시 뭐 대장 쪽의 문제는 아닌가 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걸 좀 추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하다, 아프다, 소변에 잔뇨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으면 이게 빈혈의 원인이 그 요로계 쪽, 방광이나 신장 쪽에 문제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그 증상에 맞춰서 암에 대한 검사들을 좀 하나씩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0: 자,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나름 빈혈로 생각하고 철분제를 복용하는 건 오히려 좀 병을 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일단 어지러우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흔하니까 철분제부터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정확한 원인 확인 없이 철분제를 복용하면 증상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이제 염증이라는 게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분제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이제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고 이게 또 세포막 손상, 염증을 유발하거든요.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하게 철분제를 드시면 우리 몸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단순히 철분제를 복용해서 증상이 좋아졌다, 괜찮아졌나 보다 하고서 철분 결핍성 빈혈의 원인이 되는 뭐 위장관 암이라든지 방광암, 부인암 등의 진단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분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왜 그게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부터 받고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0: 근데 우선은 철결핍성이면 철분제로 해결이 되긴 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대부분은 먹는 철분제를 복용을 하면 증상 조절이 되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달 정도 복용을 하면 내가 느끼는 증상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통 한 5개월 정도를 더 철분제를 드시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골수 안에 철분이 너무 많이 모자라 있었기 때문에 5개월 추가 복용을 해서 철분을 골수에 저장을 해놓아야 다음에 또 이제 철분이 모자랄 때 그걸 꺼내 쓰기 때문에 한 달만 드셔서 증상 좋아졌다 끝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충분히 더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자, 그리고 되도록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빈혈 자체로 중증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을 텐데요.
1: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건 이게 출혈이거든요. 대량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생겼다. 갑자기 이제 유발된 빈혈이다. 그럼 어디서 피가 많이 나고 있지 않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위장 관계에서 대량 출혈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이거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피를 막 토한다든지 혈변이 이제 멈추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기침을 할 때 피가 막 나온다,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이제 대량 출혈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이건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런 응급 상황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무래도 암. 조기 진단해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과 관련된 질환들은 바로 진단을 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골수 침범이 있는 혈액암, 고형암이 골전이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바로 이제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다양한 빈혈의 원인들이 있긴 한데 나머지 원인들은 크게 생명이 위협이 되거나 빠른 치료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출혈이나 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빈혈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0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동해안, 일부 충북과 경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경남권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 전남 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전국 내륙에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2.5m로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전북 북부와 경북 중북부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밤에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수량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5mm, 수도권과 제주도 5에서 10mm, 강원도 5에서 20, 충청과 남부지방 5에서 30mm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모레 내륙지방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6도,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가 예상입니다. 내일은 남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서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요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고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8도, 29도까지 올라가면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수원 21도, 인천, 서울, 수원 24도, 인천 21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철원 23도, 춘천 24도, 대관령 21도, 강릉은 27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대전 26도, 충주, 세종 25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26도, 군산, 목포 23도, 광주 25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26도, 부산 22도, 울산 25도, 창원 23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서귀포 21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20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백령도 낮 최고 기온 16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0.2도, 습도 57%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조사단은 나무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정부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에 배치됩니다.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국적 해상보호 임무에 참여할 체비를 갖추기 위해 구축함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현지시각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프랑스도 샤를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 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를 지나는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있습니다. 강경 성향의 파르스 통신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이 인프라에 대해 이란이 주권적 관할권과 규제권, 사용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좁아 공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없으므로 모든 해저 케이블은 이란의 영해 주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1차 지급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공천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하면서 이번 선거에 필요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미가 여러 현안에 이견을 노출하는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찾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번째인 이번 미국 방문에서 현지 시각 1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미 정부와 의회 인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과 핵 추진 잠수함 등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의 쓰레기 야적장에서 불이 나 현재 진화 중입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규모는 50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민간자율소방대와 경찰, 해경, 해군 등 115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또 산불 진화차와 헬기도 투입돼 불이 산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에서 7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전북 서해안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대구시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50대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의 대기가 건조해 불이 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엔 최대 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인가 싶으면 다시 뒤집히고 이제 정해졌나 싶으면 또 바뀝니다. 수출이 주축인 우리 경제는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가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자영업의 포화와 대기업의 고용 회피 등 안으로는 이미 오래된 구조적 문제들이 쌓이는 가운데 밖으로는 AI가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위기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대로 짚는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4월 28일 도산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애기에타 리더십 9기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였고요. 연사는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IT 비즈니스와 정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는 정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우리가 직면한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많은 만큼 해결해야 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연사로 나선 이병태 부위원장은 우리의 과제와 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했나요?
1: 네, 이 부위원장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세 가지로 먼저 짚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정부가 시장의 선수 역할을 자처하는 국가 자본주의적 관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허용하기보다 억제하는 거미줄 규제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신기술을 실험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환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대기업이 고용을 회피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빛나 할 시절을 입시 경쟁으로 소진하고 그게 저출산과 비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서비스업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대우하고 규모별 역차별 규제를 풀고 대기업 고용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산업의 방향을 직접 설정하고 주도하는 선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심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네. AI 시대에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 그게 기술 투자보다도 또 먼저라는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0: 네. 그럼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의 변화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가 많으면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신나는데 변화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이 BCAC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였는데 한 2년 전부터 비포 챗GPT, 챗GPT, 애프터 챗GPT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의 변화가 많죠. 우리는 뭐 그런 거 코로나의 경제 충격 때문에 전 세계에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이 어렵고 뭐 그런 거 있다가 AI가 또 충격을 주고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충격이 우리 경제를 또 때렸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트럼프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고 살아온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데 그 미국의 자산운용사에서 내는 보고서가 늘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내는데요. 미국은 특별한 자비로운 전승국으로 2차 대전 후에 부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전승국은 패전국들한테 전쟁 보상비 내라. 이렇게 하고 강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어마어마한 전쟁 보상비를 독일한테, 패전국한테 요구했고, 그것이 독일이 정치 불안이 가져오고 보호 무역주를 가고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다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젠 그러지 말자. 그래서 미국이 소련 편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내품만 들면 자유롭게 항해를 보장해주고 우리 시장을 다 개방해주고 환율 변동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거안 가게 하기 위해서 유럽의 화폐를 미국의 달러에다 다 연동시켜주고 금본위 제도를 하고 경제 개발하는데 돈 필요하면 세계은행하고 IBRD에서 돈도 빌려주고 UN이라고 하는 정치 안전기구도 만들고 또 유럽의 대규모 지원인 마샬 플랜도 시행하고 뭐 이런.

자비로운 승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비로운 승전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 경제는 크게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업이 경제가 글로벌화 했다는 거죠. 네, 대규모 글로벌화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의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돈이 풍부해진 세상이죠. 금융화가 진행이 됐고, 세 번째는 디지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세 가지를 가장 잘 이용한 나라 중에, 신생 국가 중에, 또는 그 저개발 국가 중에 가장 잘 이용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이세 개의 큰 변화가 세상의 경제를 변화하는 3대 축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미국과 중국하고 헤게모니 경쟁이 들어가면서 트럼프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고, 미국에서는 금기 시대든 산업정책,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산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뭐 반도체 산업을 다시 끌고 와야 된다고 해서 대규모 지원금을 준다든지, 미국에다 투자 안 하면 관세를 때리겠다든지, 이런 게 와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산업정책의 정부의 힘이 커지는 정부 주도 자본주의, 스테이트 스폰서드 캐피탈리즘으로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부유해졌던 지난 60년의 기본 질서가 지속될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세계는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인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실험 경쟁을 지속해왔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쁜 선택을 해서 그 공산주의 하에 약한 2억 9천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그두 개의 대결의 참사의 와중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로 판결이 끝났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학자가 역사의 종언, 더 이상 역사적 실험이 필요 없다, 역사는 이미 결론이 났다, 이렇게 낙관적인 책을 썼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니까 마가들이 미 의사당을 급습하고 이러면서, 미국도 지금 마치 킹 정도가 아니라 엠퍼러 정도의 황제적인 트럼프가 미국의 헌정기술을 다 허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당연하라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과연 확고한가, 우리가 당연하겠다고 했던 자유시장 개방경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는 90년대 이후에 서방하고 교류하지 않던,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던 많은 나라가 다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들어왔죠, 새 글로벌 경제에. 그러고 동구 유럽 국가들이 다 왔습니다. 지금 서방 경제하고 거의 교류를 안 하는 나라는 쿠바, 북한 정도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변화를 하버드의 경제학자 리차드 프리만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다국적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도하고 중국만 들어와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걸 그레이트 더블링이라서 두 배가 됐다, 위대한 두 배가 됐다, 기업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선진국에 못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은 해외의 풍부한 값싼 노동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2005년에 리차드 프리먼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거죠. 여러분, 그 선진국 중에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절망의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저기 약물 과남용, 그리고 총기 자살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대학을 못 나온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고 자살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공장의 노동자로 일을 해왔죠, 건설 현장이나. 근데 이게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트럼프가

유혹을 했습니다. 니네 일자리 없는 거는 남쪽에서 오는 불법적인 이민자하고 중국이 공장을 다 뺏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중국 때리고 남쪽에다가 벽 세우면 다시 옛날에 미국의 영화가 돌아올 거라고 했고 그 스윙 스테이트가 넘어가면서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했던 거죠. 이제 이게 글로벌화의 현상입니다. 글로벌화는 기업들한테 많은 기회를 줬지만 선진국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위기이고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게 된 거죠. 미국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어느 산업이 많이 올라간 날을 보면 되게 세개 산업이 많이 올라갑니다. 하나는 기술, IT 쪽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입니다. 가장 크게 크는 쪽이 사실은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그만큼 금융회사의 경제에 영향력이 커졌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신도리코라는 제조회사 다닐 때 월급 받아서 은행에 주면 자유예금에도 12%의 이자를 줬거든요. 실제 이자는 우리나라의 실제 금리는 거의 20%였어요. 80년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국가의 은혜를 입고 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때 수출금융을 줘가지고 정부가 차관을 들여다가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3%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20% 실제 금리 할때 3%에 줬으니까 그걸로 땅 사면 부자 됐고 남 혜택 많이 준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돈을 두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금융회사에다 돈을 갖다 집어넣고 있고, 그래서 그 금융회사에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70년대 이후로 70년대, 80년대 석유 파동 때 금리가 올라가고, 그 이후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가서 코로나 직전까지 거의 0%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돈이 흔해지니까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흔한 세상이 됐습니다. 시장은 개방됐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이 잘 사나를 보면, 45년서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인데, 제일 상단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가장 상품 수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 소득 성장률도 높은 나라였던 거죠. 이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우리나라가 2022년에 1인당 국민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능가했거든요.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렇게 기적이고, 전 세계 저개발 국가 중에서 민주적 제도나 경제 개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럼 우리는 행복한가?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불행히도 아니다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선진국은 다 미래를 불안하게 봐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잘살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최근 전 세계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의 23%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보다 잘살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7%는 못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23%는 낮은 거냐? 아닙니다. 프랑스는 6%만이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잘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독일도 8%, 일본은 14%입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미래를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왜 시진핑 같은 독재가 중국에서 견고하냐? 우리가 경제개발할 때하고 똑같은 긍정적인 견해를 중국 사람들은 갖고 있고 베트남의 공산주의 독재 하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잘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60%가 다음 세대가 70% 가까운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말기에 독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지가 있었던 거는 경제적인 발전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IMF 이후에 이런 부정적인 심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했는데, 미국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의 IMF 외환위기만큼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맥킨지가 특집 보고서를 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선진국이 아버지보다 가난한 아들들의 세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양극화와 국내 갈등과 불신의 정도가 미국하고 한국이 가장 심합니다. 누구를 얼마나 믿느냐고 보면, 자기 경영자, 자기의 고용주에 대한 신뢰가 이 조사 대상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꼽힙니다. 다른 비즈니스 리더들, 여기 경영자들 많은데 그 신뢰도 우리나라가 꼽힙니다. 미디어, 소셜 미디어나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거의 바닥입니다. 정부의 신뢰도 바닥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나 빼놓고는 다 도둑놈이야.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온갖 정치인들은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선거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2030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써낸 경제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경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 개의 도시를 보면 된다. 하나는 일본의 수도 동경을 봐라. 그게 뭘 상징하냐면 노인네들만 버글버글한 세상이 다 된다. 선진국.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젊은이가 적고. 두 번째는 에스토니아의 틸른을 봐라. 그게 뭐냐면 모든 게 스마트폰이고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이런 데 가면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 IT 사용은 게임이 안될 정도로 성숙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봐라. 그걸 뭘 뜻하냐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진다. 그러니까 선진국 모두 아무리 애를 써도 고령화는 피할 수 없고 기술이 지배하는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세상도 피할 수 없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세상도 피할 수 없다. 한 사회가, 한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나 부정적인 사이클러지 심리가 지배하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언론인들하고 선생하고 기업가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면 언론인들하고 교수는 문제 지적질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사업 기회라고 보고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기업가입니다. 근데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는 어마어마한 긍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 빼놓고는 다 불신하는 심리, 인솔레러리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다 잘못된 거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건내 탓이 아니에요. 세상, 남의 탓이고, 제도 탓이고, 국가 탓이. 그러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희생자. 그러면, 사회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죠. 예, 그러고,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다 저기. 그 심리 상태로 지금 세상이 왔고, 우리 사회가 거기에 극심한 상태가 있고요.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걱정을 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은 분노의 시대고, 불만의 시대고, 너나 없이 피해자라고 하고, 전부 정부가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주인의식은 없어지고, 정부 피해자만 자처하고, 그런데 피해자를 자처하면 괜찮은데, 피해자들이 사람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은 갑을 관계였는데, 을이 더 무서워졌어요. 갑은 소수고, 을이 숫자가 많아지면, 그리고 사람을 모으면, 그게 권력이 됩니다. 정치가 그쪽 편을 들게 돼요. 예, 그러면 자꾸 사소한 과거에 대해서도 다 보상을 해주고, 복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가 타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명예가 기준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대해서 욕을 해? 그럼 결투로. 존엄의 문화가 지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너나 없이 피해자라고 자처한다는 거죠. 피해자가 되는 순간 사회의 인생의 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다 종속적인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
미국의 거대한 실수가 뭐냐? 중국을 개방시키고 도와주면 민주주의가 와서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그렇게 안 갔다. 그게 이제 듬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솔루션 없다. 한동안 중국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강대국이 있는데 신흥 강대국이 오면 늘 기존 강대국을 무너뜨리려고 늘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미중 갈등은 한동안 갈등으로 계속됐거다. 뭐 이런 책들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부정이 지배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느냐 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이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면 다른 나라가 선진국이 됐을 때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속도에 3배 빨리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잠재 성장률이 1%가 떨어지는데요. 그 1%의 잠재 성장률은 보통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주는 거죠.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미국이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사고 큰 경제인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 우리보다 지금 월등히 높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낮은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000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하면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나 보면은 하나는 인구, 일하는 인구와 시간이 줄은 거예요. 노동 투입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이 투자를 국내에 잘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 투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시간에 일해서 돈더 많이 버는 산업으로 잘 이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거는 농사 짓다가 공장을 간 거고요. 공장에서 신발 만들다가 반도체 만드니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에 벌어오는 돈이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도 훨씬 많으면 그게 부자가 되는 거죠. 같은 옷을 만들어도 청계천의 평화시장에서 봉제해가지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거하고 구찌나 버버리가 옷을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르죠. 자기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자기 창의성이 있고 글로벌 장악력이 있으면 같은 의류 사업을 해도 전혀 돈이 다른 거. 우리는 첫 번에 대우가 와이셔츠 하나에 1달러짜리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팔아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큰돈못 벌어요. 그죠? 예, 부가. 근데 그게 잘못 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진국들이 선진국에 진입했어요. 3만 불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 잠재 성장이 떨어진 속도를 보면 우리가 3배 급격한 추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일본의 제로 경제 성장으로 거의 다 치닫고 있습니다. 가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삼을 수 있어요. 옛날보다 사람들 다 많이 배웠죠. 금융 많이 풍부해서 돈 많아졌죠. 고속도로, 항만, 다 인프라 좋아졌죠? 그럼 왜 경제 성장을 하면 경제가 점점 더 빨리 성장하지? 왜 낮아지냐? 성장이 늦어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제의 여건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인적 자원도 훨씬 더 좋아졌고, 금융도 풍부해졌고, 정부도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졌고, 사회 인프라도 다 좋아졌는데 왜 경제 성장이 줄어드냐?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이 늦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늘면 성장률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산성의 향상은 거의 다 제조업에서 일어나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의 향상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제조업이 인건비를 올려주면 서비스업도 올라가는데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인건비를 올려주면서도 전에보다 많은 걸 만들기 때문에 물건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인건비 올려주면 그걸 고객한테 다 높은 임금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고 의사들 치료비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가 되면 생산성 향상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비중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이 없는 쪽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 사회의 경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이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부가 가져가는 전체 GDP에 정부가 끌어가 세금으로 뺏어가는 돈의 비중인데 비슷했는데 70년대에 유럽은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가져갔죠. 그때부터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하고 성장률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휘둘러 쓰기 때문에 민간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표적으로 이 잘못을 답사해서 그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했냐면요. 개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복지를 크게 늘렸다기보다 기업 복지를 늘렸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비 기업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것이 일본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서 정부유는 워낙 커졌거든요. 국가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정부가 커지면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 다 그런데 그럼 왜 한국만 유독 더 빨리 줄어드냐. 이건 또 한국만의 특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 어떤 게 선진국이 되냐 그러면 월급 많이 받는 데서 많은 사람이 일하면 선진국인 거예요. 그럼 국민 전체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치인들은 맨날 일자리 보호하고 보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리차드 맥켄지가 월스트리트에다가 경제를 돕고 싶냐? 그러면 정부는 일자리를 빨리 파괴시켜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하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수입 적은 택시기사의 일자리는 보호하는데 하다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만들고 빅데이터 만들고 인공지능 하는 프로그램의 일자리는 못 만드는 거죠. 예. 아,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자동차가 생기 전에. 마부의 일자리를 보호했으면 자동차 산업은 없는 겁니다. 얼음 장사의 일자리를 보호했으면 냉장고 산업은 없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산업으로 빨리 돈 조금 주는 일자리가 파괴되게 도와주는 게 세상을 돕는 거다. 이제 경제를 돕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일자리 변화가 국민소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는 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90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볼때 경이로운 나라였어요. 그게 뭔, 왜 경이롭냐면 고도 성장을 하는데 소득 격차가 아주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상태를 유지하던 지니 계수가 92년부터 쫙 올라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가 확대돼요. 92년에서 97년이 YS 정부였고, 그다음에 DJ였고, 노무현 정부였고, MB 정부. MB 초기까지 쫙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요.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저임금 그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이 다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78년에 등소평이 개방개혁을 선언을 했고 어떤 사회가 경제개발하면 한 10년 지나야 제대로 공장이 돌아갑니다. 수돗물 놔야 되고 도로 닦아야 되고 항만 만들어야 되고 전기 확보해야 되는 그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고 5년 사이에 어떻게 되냐면 옷 만들던 회사, 섬유회사, 가죽회사, 신발회사의 고용이 반으로 줍니다. 우리 식탁의 반을 중국 음식으로 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농민도 반으로 줍니다. 그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중국으로 가니까 노동자들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배운 거 없는 분들이. 아, 자영업 섹터로 갔습니다. 갑자기 모텔이 막 생겨가지고 숙박업소의 고용이 한 5, 60% 늘고 식당으로 막 가니까 식당의 고용인원이 확 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하고 구멍가게가 막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다 갔습니다. 저기 회사에서 받던 소득을 벌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저쪽에서요. 훨씬 못 번다. 노동시간은 길어지고 급여는 적어지고. 그래서 글로벌화에서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사회에 어떤 현화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이때 90년대에 겪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는 그래프를 저는 이 그래프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얼마나 큰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맨 위에가 250인 이상입니다. 파란색이. 그런데 그 2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나라가 대한민국.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미국은 57%가 25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우리는 14%입니다. OECD 평균이 한 2% 되는데 우리는 그 반도 안 되는 14%입니다. 아주 극소수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의 고용 구조가 고용이 극도로 적죠. 예. 네.

하실 거예요. 아, 내가 하이닉스 다녔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다니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2015년부터 17년에는 약간 반등을 해요. 근데 저거는 대기업이 많이 망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조선해운철강이 구조조정되면서 거기서 급여가 줄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 내려 하강이에요. 그 작은 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 수준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격차.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와야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큰 교육격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나는 청소년기를 가장 불행하게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 왜 한국에 블랙핑크나 BTS나 LPGA 우승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학교가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획사에 들어가지고 연습생으로 10년을 스파르타 교육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못 먹고 그래도 춤추고 노래하는 게 학교 교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신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행하게 보여요. 왜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나처럼 불행한 애를 또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게 저출산입니다. 비혼이요. 이 보시면요. 수능 상위 20%하고 바닥 20%하고 임금 격차가 얼마나 많이 되냐면 40대 중반 되면 바닥 20%에 속했던 대학을 나온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상위 20% 사람 소득의 40%밖에 못 받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갔기 때문에. 자영업을 갔기 때문에. 대기업에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2017년에 스마트폰 업체들의 마켓 쉐어입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7년. 근데 그 옆에 그래프가 뭐냐면 이익 점유율이에요. 전 세계 이렇다 할 전자회사가 다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돈은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애플이 91%를 가져갔어요. 마켓 쉐어는 14%인데 소득은 91%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14%를 가져갔습니다. 2017년입니다. 좀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그 합치면 105%예요. 그 얘기는 나머지 전 세계 대기업이 스마트폰 만들어서 5% 적자 봤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 LG전자가 연간 조 단위 손실을 보다가 손을 들고 포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켓 쉐어만큼의 이익을 나눠갔지 1등 기업이 다 가져가고 2등 기업이 조금 가지고 나머지 못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스마트폰은 이게 자주 다니면서 자랑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좋은 명품백,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신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자기의 신분 상태를 보여주는 상품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지위제라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품인 거죠. 왜 강남 산다는 걸 자랑합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유럽의 성들이 망루를 만듭니다. 성주인은 망루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왜 만들었냐면 나는 부자라는 거 자랑하느라고. 왜 남자들이 돈을 벌면 수억짜리 스포츠카를 삽니까? 이런 게다 위치제잖아요. 들고 다니는 순간 디자인이 중요하고 브랜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1등 기업이 다 가져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서비스업이고 제조업이고 1등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하고의 이익과 부가가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벤슨이 슈퍼스타 경제다. 1등이다 가져가는 경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은 엄청나게 보상. 그러면 카이스트 졸업한 엔지니어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하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화에서 동시에 잡오퍼를 받으면 어딜 갔을 것 같습니까? 거의 유사한 일을 했는데 연말에 가면 프로핏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익이 많은 회사니까 5천만 원을 더 줘요. 그러면 1등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계속 끌어모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을 더잘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인재들 중심으로 경제가 옮겨갔기 때문에 디자인 잘못하는 회사는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허영심에 입각해서 성공한 기업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커피의 테이크아웃 커피가 미국에서 50센트에 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워드 존스라는 친구가 나는 4불 받고 팔겠다, 5불 받고 팔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1차 타겟 커스터머가 누구였냐면
월급 많이 받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스타벅스 컵은 들고 다니면 저게 스타벅스 컵인지 당연히 눈에 띄어야 돼. 흰색에 녹색 큰 로고가 있어야 되고요. 이름도 영어처럼 안 붙여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뭐 벤티니, 그란데니 막 이렇게 하고. 제품 이름도 얼마나 뭐 브로우처럼 붙이고 이탈리아처럼 붙여요. 이게 다 거기에 전략이거든요. 제가 곳곳에 질문합니다. 옛날에 식당에서 일하면 잘 되면 주방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주방장이라고는 화냅니다. 셰프라고 그래야 되지. 셰프하고 주방장하고 뭐가 다르냐? 주방장은 사수한테서 육개장 끓이는 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만듭니다. 짜장면 만드는 거예요. 셰프는 뭐냐면 식재료를 가지고 자기만의 디시를 크리에이션 할수 있는 사람.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이너냐? 그냥 몸 써서 뜨겁고 수증기 많은 데서 참고 일하는 사람이냐 차이입니다. 그만큼 창의성이 대접받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창의성 지식주도로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고학력이 높은 월급을 받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미국의 64년서부터 2000년까지 보면 수십 년 동안 고졸이하는 임금이 늘어나지 못했어요. 석박사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빚을 지고 늦게까지 다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평생 수입으로 보면 교육의 프리미엄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게 80년부터 눈에 확 띄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가지고 진보적인 쪽에서는 아, 이게 레이건 대처가 신자유주의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산업이 지식 창의성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신자유주의 선택 안 했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은 돈을 많이 주는데 중소기업 가면 시작할 땐큰 차이가 없지만 한 20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한번 중소기업 가면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인적 교류도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교육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저출산 비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대기업에서 다 일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중소기업에만 다 바글바글 하냐? 원인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을 하는 게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해고를 못 하니까. 일을 안 하고 분위기 다 버리든 경제가 나빠서 인력이 남아도는 듯 해고를 하면 안 돼. 노동 규제가 결국은 고용 회피적으로 바뀐 거죠. 한번 잘못 고용하면 그냥 30년짜리 빚을 진 겁니다. 계속 매달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매달.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기업은 때려잡아야 되고 규제해야 되고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원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커지면 안 돼. 그러니까 300인 이상 안 되려고 애를 씁니다. 300인이 넘으면 법인을 쪼개서 두 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청 주고 해외에다가 공장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별적 규제가 하나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을 기업화를 못하게 해요. 자영업을 만듭니다. 정부가. 이게 뭔지 좀 있다. 이 우리나라가요. 의외로 경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 세계 한 30위권이라는 얘기는 우리 국민 수준이나 제도가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경제 자유도를 측정하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19위로 상당히 높습니다.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런데 대만은 5위예요. 그런데 대만하고 우리하고 결정 차이가 뭐냐면 노동 규제입니다. 우리는 노동 규제는 100입니다, 100위. OECD 국가에서는 우리 같은 나라가 없어요, 노동 규제가. 한번 고용하면 해고 못하게 하는 나라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전 세계 1위고요. 대만이 5위고, 우리가 19위고, 일본이 30위입니다. 이게 경제 발전 속도하고 같습니다. 대만이 우리보다 빨리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게 경제 자유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크게 낮추고 있는 게 노동 규제입니다. 노동 규제에 대한 게 그렇습니다. 이게 유럽 국가 중에 노동 규제가 우리처럼 경직돼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보면 프랑스의 실업률이 경제가 자유로운 미국. 미국은 이제 이렇게 금융위기가 왔을 땐 실업률이 확 내려오고 코로나 왔을 때 실업률이 확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미국이 낮고 프랑스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미국, 프랑스는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을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해고를 못 하니까 경기 나빠질 때 상태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되면 대대로 노동 참여율이 낮다. 집에서 좀 취업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시장의 과잉 보호가 한국의 그 노동의 이중화, 대기업은 많이 받고 정규직은 많이 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 경제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제기구의 보고서에 수십 년째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개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고용 종사자 대비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을 안 쓰고 파업 안 하고 해고할 때 어렵게 만드는, 않으니까 로봇을 많이 쓰는 겁니다. 최저임금 올릴 때 제가 엄청 싸웠죠.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최저임금 올려도 경제적 피해 없고 소득 개선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화가 나서 한번 골프장 가봐라. 여러분 가보시면 그늘집 다 없어졌어요. 최저임금 올려주고 나면 그늘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마다 다 요새 키오스크 쓰잖아요. 인건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우리도 지금 72%가 서비스업에 종사합니다. 아까 14%, 15% 정도가 제조업이고요. 농어촌에 한 5%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에 종사해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5%. 그럼 여기서 반등할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 겁니다. 아무리 반도체 투자하고 뭐 해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가 2011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줄고 있어요. 고용도 2011년서부터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피크는 이미 2011년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년째 이미 탈제조업 사회로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온 국민이, 온 정부가 맨날 전략산업화라면 첨단 제조업이에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뭐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의 70%는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이게 중국의 제조업 일자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 일자리인데요. 중국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중국 이전부터 줄어드는 추세가 그냥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인건비 올라가면 다 설비, 좋은 설비 사게 되고 좋은 설비 사게 되면 인원 줍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퍼레이션하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보세요. 그냥 계속 줄고 있어요. 트럼프가 무슨 짓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그뭐 해방의 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로 난리를 치고 우리한테 몇백조 투자하라고 난리 쳤는데 지난 1월하고 금년 1월 사이에 8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회사들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공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애플 중국에다 다 만들잖아요. 코카콜라 다 다른 나라에서 바틀링해요. 예. 나이키 다 해외 공장에다가 위착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조업이 가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제조업이 더 이상 옛날처럼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다른 분야가 훨씬 월급 많이 주는 분야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게 시간당 버는 돈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일 바닥권에 있잖아요. 저 앞에가 아일랜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입니다. 이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 하는 제조업 내가 하겠다라는 나라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부가가치가 거의 비슷해, 생산성이.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 돈잘 버는 서비스업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직책이 뭐냐면 사장님이에요. 자영업이 700만 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사장님은 700만 명이 넘어요. 이 영세하잖아요. 그죠?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대기업이 부상하지 않는 거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못하게 막는 거죠. 예. 디램 만들다, HBM 만드는 건그 회사의
같은 산업에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밀가루 팔던 삼성이 반도체 하는 거는 산업을 전환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경제

0: 성장을 하는 데에는 이 파란 거는 뭐냐면 짙은 색은 업종을 변경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하늘색은 같은 업종에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 그 뒤에 보면 점점점 업종 변경하면서 올라가는 생산성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게 별거 없다는 얘기. 그런데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을 투자를 많이 100대 기업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업할 수 있나 보니까 27%만 사업하고 72%는 규제 때문에 못하는 나라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하고 자영업 단체는 1600가지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일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큰 장애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늘 얘기해요. 저도 이제 노인인데 저안 가난합니다. 청년들보다 부자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가 OECD 자살 중에 1위라고 그러는데요. 저 보시면 이게 연령별 자살률인데 모든 연령에서 1위가 아니고요. 55세 이후에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집에 가라고 그럴 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를 못 해놨죠. 왜?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30년 전에 직장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그때는 우리가 3,000불 국가였습니다. 10%를 예금 해도 한 1년에 300불밖에 저축 못했어요. 그때 이미 스위스는 2만 불 국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난해서 그랬던 거고요. R&D 투자에 전 기업에서 하는 R&D 투자에 80% 이상은 대기업하고 곧 대기업이 될 벤처 기업이 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은 전체 비중의 10%밖에 안 됩니다. R&D 투자를 안 하면 생산성 올라가지 않고 세계 시장을 장악 못하고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업이 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R&D 투자 많이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건 삼성전자하고 LG하고 현대차가 워낙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착시현상입니다. 그렇고요. 자, 보세요. 의사분들한테 가서 제가 자영업 사장님이라고 그랬더니 무지 원장님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병무위원이 자영업이지 그게 뭡니까? 기업화 안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비영리라고 해서. 약국, 약사만 할수 있어요. 자영업 사장님이에요. 공인중개사? 우리는 국가 전체에 부동산 거래하는 플랫폼 회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규제법 때문에. 정부가 라이센스 주는 거는 다 자영업이에요. 개인 택시도 그렇고 다 자영업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돈 많이 주는 산업이 안 생긴 겁니다. 그 기업화를 못하게 해서 서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 소득이 올라가면 대도시 인구 집중은 점점 커지는 게전 세계 공통 현상입니다. 신규 벤처 투자 많이 받는 78개 중에 73개, 4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것도 테헤란로하고 판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집값 우리나라 정부가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은요, 미국 연준이 결정합니다. 통화량을 얼마나 남발하느냐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결정이 되고, 국제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 인구 줄어드는데 되돌릴 방법 없습니다. 예. 네. 그러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27개국 중에 5개 빼놓고 22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습니다. 1,000만 명 넘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다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나라들은 저 몰타 50만 명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4만 7천 명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미소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소득 3배 높습니다. 인구 그렇다고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인구 많으면 갈등만 더 심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뭐냐? 대기업의 고용 비중을 너무 작게 만들었다. 규모별 역차별을 너무 심하게 했다. 아, 그리고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안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갈 길이 없다. 그러게 결론이고, 제가 계속 설득하는 게 이거 해야 성공한 정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국가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능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휴일인 오늘 전국이 맑겠는데요. 낮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지만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 8도, 서울 10.8도, 광주 11.6도, 대구 1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이 맑은 만큼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남부 곳곳에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 지방에, 오후부터는 전북 북부와 경북 중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수도 수도권의 5에서 1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서울과 경기, 강원 동해안과 충북, 경북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 세율이 적용되면 기본 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단의 화재 원인 조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조사단은 남우호의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폐쇄 회로 TV 영상 등을 검토했고 전날부터 선원들의 증언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은 정부 조사단과의 대면 조사를 마치고 일단 배에서 내렸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4월 13일 대이란 해상봉쇄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군은 이런 유조선이 공격을 당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각으로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8일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미군이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1차 지급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공천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선대비 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정성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하면서 이번 선거에 필요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산과 대구 등 영남 지역을 찾아 지방선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부산 북갑을 찾아 박민식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대구로 이동해 이진숙 달성군 보궐선거 후보 개소식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오는 19일 방한에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어제 다카이치 총리가 19일에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 중요 광물에 대한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약물을 탄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의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이 썼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범행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서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 충북과 경북의 대기가 건조해 불이 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합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나들이 많은 5월 화창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맑은 건 좋은데 한낮 자외선이 꽤 강하다고 하죠. 선크림 당연히 바르시곤 하는데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뭐 양산이라든가 챙이 넓은 모자 또 선글라스 쓰고 나온 분들도 꽤 보이죠. 아직 한여름은 아닌데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과하진 않다고 합니다. 강한 볕에 노출되면은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열기에 체력도 금방 소진되니까 오늘도 외출하시기 전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고온 현상 있다고 합니다. 기온 변화가 큽니다. 건강관리 신경 써야겠습니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먼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우리 지금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1: 네.
0: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거 그대로인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 때 같이 한번 국민투표해서 개헌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 민주당 비롯해서 여야 6당이 이제 국회에 이제 개헌안을 이제 발의를 했죠. 7일 날 이제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이제 되고 말았고.
0: 예.

0: 날인 8일 날 이제 우원식 의장이 상정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 본회의가 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의 직후에 우원식 의장이 상정 자체를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기 때문이고요.
1: 네.
0: 우원식 의장은 이 관련해서 어떻게든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 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헌법 개정안 상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 예.
0: 이 관련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기록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 개헌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던 저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1: 예. 이번에 이게 무산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총선 때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싶은 상황인데 청와대도 유감을 표시했죠?
0: 네. 7일 날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왔을 때 1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 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 내일 본회의가 다시 한번 또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8일 결국 이제 무산이 되고 나자 또다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의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국가의 지역균형 발전과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한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와대는 앞으로도 시대적 과제인 개헌 논의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계속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된 게 이번으로 세 번째입니다.
1: 네.
0: 2018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의했던 정부 개헌안이 있었고 2020년에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 발안 형식으로 내놓은 개헌안이 있었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인 겁니다.
1: 예. 그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조작기소 특검 이거 지금 발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요.
0: 예.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난 6일 날 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규탄대회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대명천지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본인의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을 또 향해서도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고요. 규탄대회 직후에는 또 의원총회 열어서 특검법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는 저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대통령 칭호까지 생략하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1: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비상계엄 탄핵 관련한 발언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커지고 있어요.
0: 네. 안 그래도 지금 윤핵관 논란이 계속 있었고 진정으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뭐 사과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
1: 네.
0: 이번에 그 또다시 좀 논란을 유발할 만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8일 날 이제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초청 간담회가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 비상계엄에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장 대표가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네.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계엄 옹호성 발언을 한 거죠. 장도표는 지난해 3월 탄핵정국 당시에 이 개신교 단체의 그 반탄 집회 연사로 나서서 계엄에도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발언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을 유발했던 바가 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계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은 아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로 인해 그건 관철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다. 마찬가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1: 네.
0: 민주당은 이번 발언에 대해서 내란으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지는 못할 망정 상처를 짓이기는 장 대표의 행태에 분노와 경합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1: 예, 국민의힘 그 공천 상황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남은 자리 같았는데 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궐에 나가겠다고 이제 후보 이제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철회했어요?
0: 네. 6월 3일 이제 지방선거하고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이제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 전 실장은 충남 공주 부여 청량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1: 예, 예.
0: 그런데 7일 날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면서 그러면서 이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공천 후보 신청을 했을 때
1: 네.
0: 김태엄 충남지사 후보가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이 선거에 나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어려운데 민주당에 공격 빌미를 주는 것과 같다. 만약에 공천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1: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지금 3인 경선으로 이제 선출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좀 났고요. 경선 대상자는 소정임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미나 전 국무총리실 사무관, 윤영근 경기 성남 중원구 당협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 예.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은 민주당은 다 끝났나요? 완료됐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에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4차 선거 인재 영입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주 출신의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재보궐선거 공천 모두 마무리한 거고요. 이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거쳐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이력이 알려지고 있고요.
1: 예.
0: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14곳 가운데서 12곳 공천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2곳 가운데 한 곳인 충남 공주부여 청양 공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고.
1: 한 곳은 또 어디예요?
0: 그리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이제 그 남은 곳인데 비공개 공천 신청자가 한 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면접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충남 공주부여 청량은 이제 뭐 어제하고 오늘 그 이틀에 걸쳐서 선거 운동 실시를 하고 내일 모레 이렇게 본경선 치르고 13일 날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이번 지방선거 그 사전 투표가 이미 5월에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0: 네.
1: 선대위 체제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공천이 다 완료되면서 선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하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국가정상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 뭐 그 인성 관련한 몇몇 지금 다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관련해서 이 강준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난 7일에 브리핑을 좀 했어요.
1: 예.
0: 상임위 선대위원장은 당대표가 당연히 맞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동위원장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AI 전문가, 젊은 전문가 등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고 각 지역 선거연대는 지역 판단에 맡기겠다. 중앙당에서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후보 단일화를 아마 좀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13일에 공천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중앙선대위가 선대위를 이제 출범시킬 계획인데 관례대로 장동혁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예.
0: 한동안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 뭐 이선 후퇴 얘기가
1: 당내에서 꽤 있었죠.
0: 뭐 이래서 네. 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선대위 산하에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 취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1: 예.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뭐 진보 보수 1대1 체제 뭐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맞대결이 있었는데
0: 네.
1: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후보 단일화 얘기가 꽤 있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소수 정당 이제 후보와 함께
0: 네.
1: 이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0: 예, 그 논의가 뭐 이제 주요한 곳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는 않죠. 일단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14일하고 15일로 예정이 지금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등록일 전 후보 단일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여권 야권 모두 단일화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이 등록일 전 단일화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1: 그럴 때도 뭐 이 그 시간 지나도 용지 인쇄할 때 하기 전에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표 용지 인쇄가 이제 시작되는 18일이 이제 2차 마지노선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투표 용지에 각 후보들의 기호 소속 정당이 이제 표기가 이제 되죠. 그런데 인쇄 전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이제 표기가 됩니다. 뭐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단일화 논의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18일 날까지 또 어떻게 또 상황이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범여권에서는 울산시장 경남지사 선거 단일화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그런 그 상황입니다. 울산의 경우에 그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직접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하긴 했는데
1: 네.
0: 협상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1: 경남도
0: 아직 그 양당 간의 물밑 대화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단일화가 이제 주요 변수로 좀 떠오른 그런 그 상황인데
1: 네.
0: 김용남 민주당 후보, 유희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혁 신당 후보, 김재현 진보당 후보,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 등이 출마한 경기 평택을이 지금 가장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최대 관심사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두 후보 모두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측입니다.
1: 예. 국회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2년씩 하는데 주로 이번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2년 이제 채웠고 이제 차기 국회의장단 구성도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관례처럼 이어져 온 국회 공백 상황을 이번에는 용인하지 않겠다. 5월 20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당 선출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상임위원장 선출도 곧장 마무리해서 이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의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4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은 54일 이렇게 지연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1: 아, 의장 등 구성하는 그 시기만 해도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0: 네, 주로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제 협상이 길어지죠, 대체로. 민주당에서는 현재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 세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한 상태고,
1: 예.
0: 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민홍철 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경선을 좀 하게 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의원 투표 비율을 80%로 줄이고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1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이제 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그리고 13일 의원 현장 투표 80% 결과를 합산해서 이제 선출을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1: 네.
0: 국민의힘 목 국회의 부의장 후보로는 조배숙, 박덕흠 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13일 의원총회에서 아마 이제 선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당내 최다선이죠. 6선의 조경태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권에 좀 어떤 이슈가 좀 챙겨봐야 될까요?
0: 예, 본격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이제 서로 프레임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요. 당장은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공소취소 여부 이 논란이 가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지층 결집 속도가 빨라지면서 여론조사 지표도 상당히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 또 부동산 정책 공방도 뜨겁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7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은 속도를 내기 쉬운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아는 길이라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 운행하셔야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내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에서 보수작업이 시작돼 부근 차량들 서행하고, 고속도로 중에선 경부선 부산 쪽 천안 호들계소 부근 3차로와 갓길이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쭉 내려가선 남북권인 부산 순천 간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냉정 분기점을 앞둔 1, 2차로 양동 나드목 부근이 1시간 가까이 고장난 차로 막혀 있는데요. 차량이 두 개 차로에 걸쳐 멈춰서 있어서 뒤로 1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한편 조금 전인 7시부터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한남에서 신탄진 구간 1차로는 비워두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간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휴일인 오늘도 전국이 맑고 따뜻하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 8.7도, 서울 11.8도, 광주 12.3도, 대구 1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에는 볕이 강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일부 중부와 경북 곳곳에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0: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올해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열립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 우리 유력한 황인범 선수가 지금 큰 부상을 당했어요?
1: 그렇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원의 핵,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의 부상인데요. 황인범 선수 지난달 네덜란드 리그 경기 도중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상대와 이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등을 밟혔고요. 결국에는 곧바로 교체가 됐는데요. 이후에 계속 재활을 해왔습니다만은 현지 보도에 따르면은 남은 시즌 더 이상 경기에 나서기 어렵고 지금 상태로는 월드컵 출전도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대표팀이 황인범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는 건데요. 황인범 선수가 일단 부상 중이라는 것도 그렇고 한 달 남짓 지금 월드컵이 남아있는데 이 대표팀 중원의 중심 선수가 실전을 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축구에서 미드필더는 단순히 수비와 공격을 이어주는 허리를 넘어서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황인범 선수의 자리는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피가 돌게 심장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 축구에서도 미드필더는 공이 돌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황인범 선수가 있고 없고가 대표팀 경기력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황인범 선수는 압박을 받아도 쉽게 당황하지 않고 공을 지켜낸 뒤에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같은 공격 자원들이 좋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황인범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데 대체 자원도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0: 네.
1: 뭐 박용우라든지 원두재 같은 미드필더들이 또 이미 부상으로 합류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인범 선수를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플랜 B를 빨리 가동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황인범 선수가 아직 월드컵 출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대표팀 스태프들이 황인범 선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요. 회복 속도에 따라서는 본선 무대에 맞춰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온다고 해도 실전 감각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재활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경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황인범 선수의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 또 하나는 황인범이 없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중원 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한숨을 쉬는 것보다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숙제인데요. 황인범 변수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이 북중미 월드컵의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0: 우리 대표팀 최종 명단은 언제쯤 나와요?
1: 네, 5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정말 선택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큰 틀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일단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서령우 같은 선수들은 뭐 이름만 들어도 아, 이 선수는 당연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이제 최전방에 오현규라든지 조규성 선수가 가장 앞서 있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뭐 대표팀의 뼈대, 기둥, 지붕까지는 뭐 거의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남은 거는 인테리어인데요. 마지막 몇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입니다. 일단 중원에서는 황인범 선수의 몸 상태가 가장 변수입니다. 뭐 황인범 선수가 어쨌든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김진규 선수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독일 혼혈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또 박진섭 선수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고요.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했던 백승호 선수도 지금 경쟁에서 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쪽은 우리가 3백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수비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민재를 중심으로 이한범, 김주성 선수가 안정권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조유민, 김태현 같은 선수들이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 윙백에는 뭐 서령우, 김문환, 이태석이 유력하고 이명재 선수도 승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따지면 한 두세 자리 정도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 네.
1: 그 자리를 젊은 선수들, 젊은 후보들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엄지성이라든지 양민혁, 배준호 같은 그런 젊은 공격수들이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이 월드컵이 북중미에서 열리는 만큼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0: 앞에서 뛰는 정상빈처럼 공격과 측면, 수비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 또 이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호재 선수나 또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J리그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오세훈 선수도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키퍼는 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체제가 유력한데요. 이 골키퍼 3명이 확정된 만큼 필드플레이어 경쟁은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예. 아, 그리고 그 북한의 여자 클럽 대표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경기한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에서 아주 반가우면서 또 아주 이례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북한 여자축구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무대는 아시아 최강 여자 클럽을 가리는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고요.
1: 예.
0: 북한의 내고향 여자축구단이 우리나라의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 내고향 축구단은 선수 27명과 스태프 12명이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고요. 수원FC 위민과 이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오는 2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사실 이 경기는 뭐 일찌감치 예고가 돼 있긴 했습니다. 다만 이 경기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축구는 국제무대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일본과 관련된 원정 경기에는 불참하거나 이 홈경기도 제3국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 북한 팀이 수원에 올까? 이 제3국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지금 전망이 많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한국 방문을 결정한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배경은 이 대회의 위상과 상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는 출범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 여자 클럽 가운데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회고요. 무엇보다 우승 상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준우승 상금도 50만 달러나 되고요. 그러니까 여자 클럽 축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실익도 더 큰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내고향 여자축구단은 아시아 클럽에서 굉장한 강팀입니다. 북한은 뭐 전통적인 여자축구의 강팀인데
1: 예.
0: 이 팀도 아시아 클럽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뭐 북한의 연령별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이 팀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조별리그에서 우리나라 대표인 수원FC 위민을 3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1: 아, 한번 싸워봤군요.
0: 네, 조별리그에서 이미 싸웠는데 두 팀이 이제 같이 통과해서 4강전에 다시 맞붙게 된 겁니다. 어쨌든 수원FC 위민 입장에서는 안방에서 서력할 기회가 되겠고요. 내고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아시아 정상급 전력을 증명할 기회인데요. 뭐 이번 경기는 보통의 축구 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북한 스포츠단이 한국 땅에서 공식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상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축구공 하나가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꽉 막힌 남북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작은 창문 하나가 열린 느낌은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여기서 그 내고향 팀이 이기면 결승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요?
0: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일단 4강전만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위하고 6위 팀이 결승에 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0: 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위 이 고양 소노와 6위 팀 부산 KCC가 지금 챔피언 결정전 한창 치르고 있는데요. 6위 팀 부산 KCC가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부산 KCC는 고양 소노를 88대 87, 단 한 점 차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우승까지 딱 1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0: 한 건데요. 그런데 플레이오프에서 이 팀이 완전체 전력을 구축하면서 전혀 다른 팀이 된 겁니다. 6강에서 DB를 넘고 4강에서 정관장을 꺾더니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소노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6위의 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어제 경기도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KCC가 이 최준용 선수가 반칙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4쿼터 초반에 5반칙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위기 속에서 허웅과 허훈 형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3점슛을 꽂아 넣으면서 분위기를 지켰고요. 결국에는 이 소노의 마지막 추격을 끝까지 풀이치면서 88-87 한 점차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역대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모두 이긴 팀은 100% 우승을 했습니다. 확률이 100%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6위 팀이 챔피언에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차전은 바로 오늘 오후 4시 30분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KCC가 과연 새 역사를 완성하게 될지, 소노가 벼랑 끝에서 반격에 나설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프로야구 상황은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삼성라이온즈 현역 최고령 타자 최영우 선수가 어제 이 통산 550번째 2루타 고지를 밟으면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최영우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NC를 5-4로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순위도 단독 3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부산 원정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3-1로 꺾고 최근 롯데전 4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고척에서는 키움과 KT가 연장 11회 끝에 6-6으로 비겼습니다. 잠실에서는 부산이 SSG를 9-4로 꺾었고요. 대전에서는 한화가 LG를 11-3으로 크게 이기면서 전날 한 점차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2: 예, 이루스포스 2대1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시간입니다.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2: 가족과 관련된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가족?
2: 그렇습니다.
1: 예.
2: 첫 곡은 미국 가수입니다. 루서 밴드로스라는 가수의 Dance with my father라는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루서 밴드로스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R&B 가수 중에 한 명이다.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1: 남자예요, 여자예요?
2: 남자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롤링스톤이라는 잡지에서 선정한 역대 최고의 가수 200인이 있는데 그중에 또 들어가 있고 2015년에는 빌보드가 선정한 최고의 R&B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이 좀 됐습니다. 뭐 그런 어떤 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흑인 소울 가수인데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2: 예, 네. 그런 가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음악 좀 들어보실 텐데 오늘 들을 노래는 어린 시절에 생을 마감한 부친을 생각하면서 네. 만든 Dance with my father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아빠를 뭐 추억한 노래인가 봐요?
2: 그렇습니다. 이 루서 밴드로스의 아버지가 8살 때 당뇨 합병증으로 좀 생을 좀 마감하게 됐는데
1: 네.
2: 뭐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춤추는 모습, 춤추던 모습, 또 그때 어린 시절의 어떤 순수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가사로 좀 써내려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잠들 때까지 놀아주고,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즐거운 기억이냐.
1: 어렸을 때.
2: 그렇습니다. 네, 어렸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1: 누구나 그런 추억이 있죠.
2: 그렇습니다.
1: 절대 그래서 돌아올 순 없지만.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사 속에서 나열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곡으로 루서 밴드로스는 2004년에 그래미상 올해의 노래 받았고 최우수 남성 R&B 보컬 퍼포먼스도 상을 받았고 근데 요 상을 받던 그 시기에
1: 예.
2: 본인도 당뇨 합병증이 유전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러 본인 나오지 못하고
1: 네.
2: 어머니가 대신 받았습니다.
1: 아, 그 완쾌했어요?
2: 완쾌 못하고 다음에 2005년에 생을 좀 마감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생각해 오시면서 루서 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가족 노래 루스 밴드로스의 댄스 윗 마이 파더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은요.
1: 가족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 보이후드라는 영화의 예. OST에서 주제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보이후드는 이게 영화가 나온 지가 역사가 100년 좀 넘습니다.
0: 예.
1: 그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0: 예.
1: 이 영화를 만든 리차드 링클레이터라는 인물은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연출한 일이 있고 그때 에단 호크라는 배우를 좀 만나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에단 호크에게 청소년의 성장기를 담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0: 감독이?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얘기하면서 근데 대신 12년 동안 찍고 싶다.
0: 한 영화를요?
1: 그렇습니다.
0: 어.
1: 그래서 어린이를 캐스팅해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0: 예.
1: 계속 조금 조금씩 매년 찍어보자. 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살 엘라 콜트레인이라는 인물을 이제 캐스팅하고 12년 동안 영화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0: 예.
1: 12년을 정한 이유는 미국 초등학 초중고 학제가 이제 12년입니다. 그래서 7살에 입학해서 18세에 졸업을 하는데
0: 네.
1: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찍어 나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0: 어.
1: 그래서 영화 제목도 보이후드, 그러니까 소년 시절을 의미하는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영화 감독이 이제 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하려는 어린아이 한 명을 캐스팅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12년간 쭉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러면 매년 그렇게 찍었다는
1: 매년 15분씩 촬영을 했습니다.
0: 15분간?
1: 예.
0: 오.
1: 그래서 이 엘라 콜트레인이라는 인물이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성장기가 매년 이게 담아진 거예요. 15분씩.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0: 한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당연히 이제 에다노크가 아버지로 나오고 엘라 콜트레인이 아들로 나와서 계속 커가면서 서로 뭐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영화 속에 좀 담겨 있습니다.
1: 그 과정에서 사춘기도 겪고 뭐 다 있었겠네요.
0: 그렇죠. 그 과정이 전부 다 영화로 이제 담겨 있어서 실제로 엘라 콜트레인이 영화가 이제 개봉하는 시절에는 굉장히 성인이 됐던 것이죠.
2: 예, 예.
0: 그렇게 해서 인터뷰할 때도 보면 정말 그 자체가 되게 감동적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오늘 좀 들어보실 텐데 제목이 히어로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를 부른 팀은 미국 밴드입니다. 그 패밀리 오브 더 이어라는 팀이고 여기서 히어로라는 의미는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죠. 성공해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하지만 자녀가 얘기합니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히어로이고요. 나를 놔주세요 하고 노래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패밀리 오브 더 이어가 부르는 히어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12년간 가족의 성장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보이후드의 OST, 패밀리 오브 더 이어가 부른 히어로 들어봤습니다. 자, 5월 맞아서 가족의 노래 오늘 골라보고 있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그 네 명의 자매들이 결성한 그룹이 있습니다. 네.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예, 예.
1: 이 곡은 79년에 나왔는데요. 이 시절에 디스코가 되게 세계적인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0: 1979년.
1: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곡을 이 곡은 레코드사의 의뢰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디스코의 히트곡을 많이 만든 뭐 버너드 에드워즈와 나일 로저스라는 인물이 이제 만들게 됐는데
0: 네.
1: 뭐 처음에 레코드사가 거절했습니다만은 크게 뭐 나온 다음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차트 뭐 R&B 부분 1위, 팝 부분 2위 또 뭐 여러 가지 뭐 받았었는데 그리고 또 2017년에도 빌보드 매거진이 발표한 역대 최고의 걸그룹 순위 100명 중에 100곡 중에서 이 We Are Family가 220위로 좀 차지를 했습니다.
0: 예. 이 자매 그룹이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그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가족들끼리 무슨 작은별 가족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밴드를 꾸린다거나 지금은 이런 거 거의 악뮤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진짜 작은 별 가정 오랜만에 듣는 그룹인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팀 이름이 슬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슬레지가 썰매타면서 미끄러지는 걸 뭐 슬레이처럼 슬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썰매타면서 노래 부르는 자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는 우린 가족이고 인생은 재밌고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예.
1: 네, 마지막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들으면서 팝스 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 노래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는 8시에 돌아옵니다.

0: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1: 봄?
0: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 어떻게?
0: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0: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1: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0: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어제만큼 전국 하늘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춘천 9.3도, 서울 13.2도, 광주 14.6도, 대구 14.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또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이 좋아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양산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북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2부는 정인이 부르는 오르막길로 시작합니다.

0: 오르막길 정인이 불렀습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2부 첫 순서는 일요일인 책과 함께 시간입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여러 가지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요즘 서점 가에든 좀 인기 있는 도서가 어떤 책들이 꼽혀요?
1: 네, 김애란 작가의 소설이 고른 인기를 얻으면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 올렸어요.
0: 김애란 작가?
1: 네. 예, 예. 2022년에 대학 재학 중에 대산 대학문학상에 당선되어 등단한 소설가인데요.
0: 예.
1: 25년이라는 활동 기간 동안 지금까지 발표한 책이 소설집이 5권이고 장편소설이 2권이니까.
0: 25년 동안 뭐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작품 수가 많은 작가는 아니에요.
0: 예, 예.
1: 작품을 신중하게 발표하는 것처럼 방송에도 많이 등장하는 소설가는 아닌데
0: 네.
1: 얼마 전에 그 TV 인터뷰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후에 작가의 소설 역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0: TV 인터뷰에 처음 나왔어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0: 네,
1: 좀 저도 좀 놀라웠는데요.
0: 네.
1: 김애란 작가가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은 망설임이더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0: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 없는 게 뭘까 했더니 망설임이 그렇더라.
1: 네, 그래서 이 장면이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 손석희의 질문들 거기에서 하신 말씀 그거 아니에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많이 화제가 됐죠.
1: 네, 그래서 네. 김애란 작가의 소설이 주목하는 것이 이런 망설임의 장면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답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김애란 작가의 소설을 읽는 분들이 늘어나서. 네, 현재 베스트셀러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0: 어떤 책이에요, 최신작이?
1: 네, 2025년 출간된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소설집인데요. 예, 저자가 40대에 접어들면서 원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봐요. 이전에는 저자가 좀 어떤 젊은 개인의 마음을 봤다면
0: 네.
1: 이제는 사회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0: 나이 들어가면서.
1: 네, 그래서 수록작인 좋은 이웃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독서 지도사인데요.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 학생이 있어서
0: 예.
1: 이 학생을 배려하면서 돈도 많이 올리지 않고 선의로 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큰 평수의 좋은 집으로 자가로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0: 학생이 네. 이사 가는 거예요? 네. 좋은 집으로?
1: 네. 예. 한편으로 또 자기는 자기가 사는 집에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된단 말이죠.
0: 그래서
1: 내가

0: 누구한테 이렇게 그랬나.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인데. 이런 좀 부대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1: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0: 이런 걸 보면서 좀 손해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이 참 재밌었습니다.
1: 예. 네.
0: 김혜란 작가 초기작부터 읽어온 청취자분들도 많을 텐데요. 작가의 초기작에 등장하던 청년들이 자라서 이제는 사회의 허리세대가 됐다. 이 흐름으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기도 했어요.
1: 예, 예.
0: 반지하 자취방에 비가 들이칠 때 빗물로부터 책을 지켜내려 애쓰던 청년들의 풍경이 있었는데
1: 예.
0: 이제 이사를 위해 책을 무심히 버리는 중년이 된 거죠.
1: 아, 네. 그러네요. 네.
0: 그래서 이런 상상의 여지를 김혜란 작가가 다른 인터뷰에서 이어서 읽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뭐 책을 버려도 뭐 책을 전혀 안 읽는 건 아니니까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만한 신간은 어떤 책을 갖고 오셨을까요?
0: 네, 김혜란 작가의 소설을 읽으면은 우리 사회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들게 돼요.
1: 네.
0: 뉴스를 보면 답답한 소식도 많고.
1: 많죠.
0: 예, 권력을 네. 가진 사람들이 왜 중요한 자리에서 저런 결정을 할까 궁금하다는 느낌 들 때 있는데요.
1: 네, 네.
0: 권력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카르스텐시 셰르물리라는 저자의 책이고요. 권력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1: 권력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책이고 제목이 권력 중독이다. 근데 부제가 그들은 왜 지배할수록 괴물이 되는가 하네요.
0: 네. 네.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1: 예.
0: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자리에 가면은 변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냉정한 기질이 있어야 권력을 쥘 수 있는 건지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는데
1: 네.
0: 이 책은 후자가 맞다고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1: 아, 사람은 권력을 쥐면 변한다.
0: 네. 권력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사람이 상하기 쉽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인데요.
1: 예.
0: 예. 이 저자는 독일의 심리학자고 조직심리 및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예요. SRH 베를린 응용과학대학에서 조직과 리더십을 둘러싼 심리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인물이고 경영 컨설턴트로 연구 결과를 기업에 실제로 적용해 본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권력을 쥐면은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이 되는 게 인간에 비롯한 유인원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1: 아, 이 종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1: 오.
0: 음식에 중독되는 것처럼 권력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요. 권력에 중독되면은 공감 능력이 무뎌지고 충동성이 강화되며 도덕적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시로 드는 인물이 있는데
1: 예.
0: 독일의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도널드 트럼프를 관찰한 뒤에 한 말이 있다고 해요. 방 안에 사람이 많을수록 그는 승자가 되려는 욕구를 더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1: 트럼프가?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그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어요. 모든 만남이 경쟁입니다. 나 아니면 너의 싸움이죠. 서열, 지배를 인식하는 이런 행동 패턴이 유인원의 생물학적 특성이기도 하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저자가 1부에서는 권력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2부에서는 권력의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건설적으로 권력을 다루려면 임파워먼트라는 것, 권한부여 또는 권한 이형이 필요하다라는 방법을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큰 권력을 우리가 쥐어본 적이 없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을 쭉 봐왔는데 쭉 보면서 느끼는 건 다들 뭐 옛날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명언에도 있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 그런데 예.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이 책이 주목하는 게 권력 없는 사람은 무기력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고향감을 얻게 된다고 해요. 이런 심리 상태의 차이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1: 네.
0: 우리도 사실 무기력하죠. 권력에서 배제된 사람은 세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력하던 사람이 권력을 쥐면 어떻게 되느냐. 저자가 영국의 수상인 처칠의 일기에서 실마리를 얻게 돼요.
1: 네.
0: 1940년 5월의 일기인데 제2차 세계대전 총리로 임명된 처칠이 새벽 3시 잠자리에 드는 순간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어디에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마치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로 이 시간과 이 시험을 위한 준비였던 것처럼 느껴졌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1: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안도감을 느꼈다고요?
0: 네. 권력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적으로 고양이 되는 효과를 주었다고 해요. 처칠에 관한 일화가 한 가지 더 책에 나오는데요. 처칠이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명명한 1940년 6월의 역사적인 연설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거리에서도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되는 이 연설이 유튜브에서도 검색하면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1: 처칠의 직접 육성이요?
0: 네. 네. 한 집단에는 이 연설을 들려주고 다른 집단에는 여행기 낭독을 들려준 다음에 예. 각 집단의 아드레날린 수치를 비교하니까 처칠의 연설을 들은 집단은 아드레날린 수치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해요.
1: 호르몬이?
0: 네. 그래서 처칠의 음성이 권력욕을 자극하고 좀 고양되는 느낌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던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권력욕이라는 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후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 패배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잃은 후에 무력감이라든지 패배 후에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권력을 쥔 사람은 권력에 중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1: 히틀러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권력자들 나오지만 그 폭군들 나오지만 그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여러 가지 지지를 받으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발했던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1: 네.
0: 합법적으로 정당성으로도 출발을 하는 권력이 변질되는 순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 예.
0: 이 책에서 권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기반을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처벌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합법성과 정당성, 전문성, 카리스마에 기반한 권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전문성에 기반한 권력이 망가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권력이 왜 잘못되는지 이 속성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 예.
0: 소셜미디어가 중요해지면서 실제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인지가 중요하지 않 인물인지 못지않게 전문가처럼 보이는 것이 권력 획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코로나19 시대에 갑자기 건강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했고
1: 네.
0: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도 받아들였다라는 외국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독일 태생인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저자가 있는데
1: 예, 예.
0: 끊임없는 거짓말로 인해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된 국민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 이 말처럼 쓰레기로 뒤덮어버리기 전략으로 소셜미디어 시대의 정보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거나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대량으로 퍼뜨리면 공정 여론의 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헛소리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을 검증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무너지며 사회의 이성이 마비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세력이 바라는 바다. 권력이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 우리도 이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망가지는 권력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칼을 들이대기도 했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책에서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얘기해 줘요.
0: 네. 권력이 윗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일상의 일부이다. 자신의 권력욕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 예.
0: 보통 권력을 쥐게 되면 보통 사람들도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타인의 생각보다 자신의 직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권력은 행동의 억제력을 무너뜨리고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운전도 빠르게 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발언권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 권력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권한을 나누자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고 정치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저 말이 헛소리인가? 이런 발언의 진위어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게 저자의 말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 권력 중독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죠.
0: 네. 다음 네. 책은 묵직한 책을 만나봤으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1: 가벼운 책.
0: 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주원 선생님이 쓴 책이고
1: 예.
0: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라는 책입니다.
1: 제목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0: 네. 제목이 재밌습니다. 저자가 불안과 중독을 연구하고 환자를 만나는 전문의예요.
1: 예.
0: 이전 책으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어쩌다 도박 이런 책들이 있었고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다 보니까 환자들이 도저히 운동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작해보셔라 라는 걸 권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고요. 섭문 목차가 재밌어요. 체육인과 남원을보 사이의 평범한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1: 체육인과 남원을보 사이의 평범한 우리를 위하여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요.
0: 네. 네.
1: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다 알면서도 의사들은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운동을 권하는 이 저자. 이분도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0: 네. 저자가 요즘에 폴댄스를 한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요 폴 타고 이렇게 동글동글 도는 그 예. 운동이죠. 책에 이 운동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원래 운동신경이 나쁘고 체력이 나쁜 반면에 맨몸 운동을 매일 거르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1: 아, 특별한 분이네. 이분.
0: 네. 어릴 적 체력장 기억하시죠?
1: 예.
0: 예전에 뭐 멀리뛰기, 달리기 이런 걸 하면서 특급에서 5급까지 체력급수를 나눴었는데
1: 네.
0: 저자는 늘 5급이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늘 사실 5급이었어가지고.
1: 너무 5급 받기 쉽지 않은데.
0: 네, 한갑더라고요.
1: 예.
0: 네.

0: 폴댄스가 춤이라기보다는 기계체를 쫓아 사력에 가까운 운동이라고 해요.
1: 예.
0: 이 운동은 발이 느려도 상관이 없고 한 단계씩 어려운 동작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점수를 잘 따는 운동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운동신경하고 이 운동신경이 순발력 민첩성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1: 예.
0: 네. 그런데 막상 어른의 실전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근력이나 유연성, 지구력 같은 것이어가지고 예, 학교 때 운동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 성인에 대해서 하는 생활체육 운동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게 저자의 말씀이고요.
1: 예.
0: 다행히 연구에 따르면은 유연성 근력은 운동신경 없는 사람도 후천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니까 도전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이 나의 건강과 휴식, 즐거움을 위한 도구니 눈치 보지 말고 하자라는 게 저자의 조언입니다.
1: 예. 근데 운동은 본인이 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절대 안 하거든요. 본인이 알 때가 있어요. 아, 나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야, 운동해야지. 오늘 같은 휴일에 운동하면 참 좋잖아. 라고 하면 절대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빈둥거리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0: 네, 그렇죠. 네. 누워있으면 진짜 좋죠. 네. 근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잠들지 않은 채로 계속 누워있는 게 건강에 나쁘다고 해요. 누워서 하루 종일 쇼폼 영상을 보면은 뇌는 수면 모드인 느린 뇌파를 뿜어든다고 합니다.
1: 네.
0: 잠들지 않은 채로 누워있는 습관이 수면에도 방해가 돼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쉽다고 하고요.
1: 예,
0: 누워있는 상태가 길어지면 뇌의 각성도가 떨어져요.
1: 예.
0: 저자가 의과대학 수업을 들으면서 척추도 결국 뇌의 일부다라는 수업 내용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하는데요. 뇌척수액이 머리뼈 안쪽에서 출발해서 목, 등 꼬리뼈까지 이어져서 순환하기 때문에
1: 네.
0: 예, 이 척추를 제대로 세워야지 예, 좋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척추가 단단해야 기분 조절이 잘 되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합니다. 누운 나, 앉는 나, 걷는 나는 같지만 다른 존재다. 뇌만 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뇌를 통제한다. 행동이 쌓여서 뇌가 바뀐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읽으면서 네. 뜨끔했습니다.
1: 예. 네. 진짜 움직이기 싫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 손 하나 까딱하게 흐를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계속 스마트폰만 보게 될 때 있잖아요.
1: 예.
0: 네, 그럴 때라도 계속 보더라도 누워서 보지 말고 앉아서 보고 서서 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라는 게 저자의 조언이에요.
1: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애들.
0: 네.
1: 예.
0: 너무 좋죠. 앉는 것조차 힘들다면 손가락 움직임부터 시작해볼 수 있다고 하고요. 십자수를 하는 것도 운동이고 입 주변과 성대 근육을 움직여서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도 운동이라고 해요. 손을 움직여서 글씨로 책의 내용을 써보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움직임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그런 도움말도 있어요?
0: 네. 저자가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하나씩 체험해보는 게 좋다라고 해요.
1: 예.
0: 운동을 하면 기분 좋게 피로해서 잠 잘 드는 사람도 있고 각성이 돼서 잠이 달아나는 사람도 있는데 금방 피로해지는 사람이면 집 근처에 센터를 정하는 게 좋고 잠들기 두세 시간 전에 운동을 마쳐야 되면 직장 근처에서 운동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또 강박이 있는 사람한테는 완벽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10분 센터에 지각하기. 그리고 100회를 채우지 않고 99회까지만 하기, 5km 달리지 말고 4.9km만 달리기.
1: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강박을 깨트리는 걸 권하고 있네요.
0: 네. 이렇게 숫자 강박을 약간 깨트릴 것을 권하기도 해요.
1: 예, 예.
0: 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고르는 방법을 저자가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1: 예.
0: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지루한 반복을 못 견뎌야 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자유롭게 개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가 있고 규칙이 있는 운동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네, 예.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은 격투기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수영이나 춤, 요가처럼 호흡이 규칙적이고 움직임이 반복적인 운동, 리듬이 있는 운동, 움직임을 하는 운동이 지금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다,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자가 권하는 게 장비를 쉽게 사지 말라는 것이에요.
1: 아, 근데 장비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네. 사람들 운동하기 위해서는.
0: 네, 그런데 네. 운동복을 충동적으로 많이 사지 말라.
1: 네.
0: 회원권의 기간을 짧게 잡아라. 큰맘 먹고 시도에다 작심삼일이 되면 더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결정은 미루라는 것이 저자의 조언이었습니다.
1: 아이가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다 그러면 야 운동 좀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 이런 책 하나 살짝 건네주고 이거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본인이 보다가 어 나 운동해야겠어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하면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 요 책 받고 그리고 앞서 소개해 주신 책은 카르스텐 씨 세르물리의 권력 중독이었습니다. 일요일인 책과 함께

0: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8시 22분 막됐습니다. 이번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5월을 맞아 가족 나들이가 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선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탑승해야겠고요. 7세 이하 영유아 보용 카시트를 착용할 때는 아이의 겉옷을 벗긴 후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작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곳들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월드컵 대교 부근 1차로가 보수 작업으로 차단돼 부근 서행하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작대교 부근으로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집중되겠고요. 그중 5시 무렵에는 정점을 찍겠는데요.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정체의 절반 이상이 충청에서 경기권인 당진에서 서평택 쪽으로 집중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 이 시각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오늘도 나들이 즐기기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또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0도, 춘천 6.8도, 광주 10.2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고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조심해야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일부 중부와 경북 곳곳은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2: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1: 예.
2: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의 마음, 동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1: 예.
2: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는 동화 어린 왕자 서문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22살이나 많은 친구인 작가 레옹 베르트에게 헌사를 남기면서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모두 어린아이였습니다.
1: 네.
2: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쳐 쓰고 싶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이렇게 이제 서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는 어른들의 나라와 어린이들의 나라를 대비해서 표현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이 되신 분들도 과거에는 모두 예민한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어린 아이였었는데
1: 네.
2: 어른이 된 뒤로는 그런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1: 네.
2: 그럼 어른의 마음과 어린 아이의 마음 어떻게 다를까요?
1: 아이 땐 다 순수했는데 네. 이제 커가면서 네. 나이 들면서 네. 때가 많이 묻어서.
2: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생텍쥐페리는 책에서 어른들의 특징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1: 예.
2: 가령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도 어른들은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뭐니? 나비를 채집하는 건 좋아하니? 등과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몇 살이지?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지? 아버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니? 등과 같은 것만 묻는다.
1: 집은 어디 사니? 몇 그렇죠. 평이니?
2: 요즘으로 지금 거. 그런 거죠. 그렇죠?
1: 네. 네.
2: 이런 질문만으로도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텍쥐페리는 어른들이 세상을 숫자로만 파악하려 할 뿐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진짜 중요한 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해. 그러니까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외향, 직함, 재산 등으로 세계와 사물을 파악하려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컨대 어른들은 외형이나 숫자에 집착하는 반면 아이들은 마음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보려 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1: 앞서 제시해 주신 숫자 위주로만 세상을 보면
2: 네.
1: 속물이 되죠.
2: 예, 맞습니다.
1: 네.
2: 예. 소설가 알랭드 보통도 불안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도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속물들이 지배하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리를 잡고 그들처럼 변하고 만다고 봤습니다.
1: 네.
2: 하지만 보통은 어른이 되어 속물로 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물의 세계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일정 부분 속물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교육과 사회학에서 교육이 아동을 사회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직 사회생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어린 세대에 대해 성인 세대가 행사하는 영향력이다. 교육의 목적은 아동에게 전체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디르켐에 따르면 교육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특성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이른바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속물의 특성이 몸에 밴 어른들에게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1: 네.
2: 점점 속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어찌 보면 불가피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근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데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잖아요.
2: 그렇죠. 맞습니다.
1: 안 그러면 늑대손이 될 수도 있는데.
2: 교육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필요한데 그 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방향이 반드시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한 것 같아요. 디르켐의 주장과 달리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의 특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 잃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도 꽤 많거든요. 예컨대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네. 에밀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처음에 만물을 창조할 때는 네. 모든 것이 선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루소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1: 예.
2: 하지만 인간의 손이 닿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두 선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사회적 관습이나 인위적 제도 등에 의해 점점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루소는 교육의 목적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선한 천성이 사회적 타락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 루소, 철학자 루소는 교육시키지 말라는 건가요?
2: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소가 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사회적 간섭이나 지식을 강요하는 이른바 주입식 교육 방식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그들만의 고유한 시각과 그들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자연스러운 발달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루소는 어른들 관점에서 진행되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이가 직접 자연 속에서 사물과 접촉하며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게 가장 위대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
2: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란 어른들의 규칙이나 질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특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동양사상가 맹자도 비슷한 말을 한 바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인군자는 적자지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적자지심이란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보기에 대인이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른이 되어도 속물근성에 물들지 않아야 네. 대인군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 그 영화 있어요. 빅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예, 예. 컸는데 아이의 마음 예, 갖고 있는 사람. 예,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른이 돼서도 아이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2: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저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1: 예.
2: 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도 있듯이 어른이 되어서 속물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아가려면 일정 부분 속물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죠. 하지만 대다수 어른들이 속물의 질서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굳이 속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속물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굳이 속물 대열에 동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좀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2: 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속물 세계에 이미 발을 들인 사람의 관점이거나 변명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나라 사상가 이타고 선생이 분서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동심이란 진실한 마음이다. 만약 동심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실한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이는 사람의 처음 모습이고 동심은 사람의 처음 마음이다. 처음 마음이 어찌 없어질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러니까 이타고 선생은 어른들도 동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았는데
1: 네.
2: 그 이유가 바로 그 동심이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타고 선생이 말하는 동심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처음 마음, 초심이기도 합니다.
1: 동심은 초심일 수도
2: 예,
1: 있다.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 결국 동심을 지킨다는 건 초심을 지키는 것이고 초심을 지키는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갖는 거죠.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동심을 잃지 않는 편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동심이 곧 초심이고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 동심이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어 그런가 싶은데 초심이라고 딱 얘기해 주시니까
2: 예, 그렇죠.
1: 팍 꽂혔어요.
2: 그렇죠. 좀 예. 필요한 게 같죠. 그렇죠?
1: 그러면 예. 동심을 잃지 않으려면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2: 예. 이타고 선생은 사람들이 동심을 잃어버리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심은 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일까? 처음에는 견문이 귀와 눈으로부터 들어와 우리 내면의 주인이 되면 동심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타고가 보기에 사람들은 자라면서 견문, 네.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것이 내면의 주인이 되면 더는 동심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라면서 견문이 넓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1: 예, 예.
2: 하지만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내면의 주인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가령 아이들은 어릴 적에는 자기 아빠가 타는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보고 경험하면서 아, 우리 아빠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1: 그리고 창피해.
2: 그죠? 그러니까 예. 이때 아빠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 그친다면 그건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내면의 주인이 되면 그래서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사람처럼 멋진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1: 네.
2: 동심은 사라지고 말죠. 이처럼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와서 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으면 동심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속물로 변하고 있는 거죠.
1: 보고 듣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만 네. 이게 내면으로 들어와서 주인이 되면 안 된다.
2: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럼 예. 곤란하다는
2: 예.
1: 거죠.
2: 예. 맞습니다. 이타고 선생은 견문 외에도 도리나 명

0: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준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면 더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일정 부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어른들의 질서를 마냥 무시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심이나 초심, 진실한 마음마저 잃어버리는 건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동심을 잃지 않는 사람,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행복감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지금 동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동심, 초심 예. 잃지 말아야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겠습니다. 더 클래식이 부릅니다. 마법의 성.

0: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이 불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희가 비빔밥도 했었고
1: 네.
0: 또 뭐 했었죠? 냉면 했었죠?
1: 네.
0: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해 볼까요?
1: 오늘은 좀 이제 시기에 맞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0: 예.
1: 저희가 오늘 5월이잖아요. 이제
0: 예.
1: 거리마다 꽃이 만개하고 이제 가족들 손잡고 외식 나가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0: 예예.
1: 그래서 그 뒷모습만 봐도 제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0: 예.
1: 이제 어린이날에 어버이날까지 정말 그야말로 가족의 달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 5월에 딱 어울리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0: 5월의 음식. 네. 어울리는 음식.
1: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대표 외식 메뉴이자 아이들의 최애 음식이고요. 또 이 남자들의 소울푸드 하면 제육볶음이랑 꼭 함께 거론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돈가스 이야기입니다.
0: 돈가스.
1: 네.
0: 돈가스.
1: 제가 돈가스 설명하는데 서론이 길었죠.
0: 아니. 뭐 추억이 많은 음식이죠. 예,
1: 네. 예. 이게 돈가스가 참 신기한 게요. 이제 아빠들은 뭐 매콤한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탕을 먹자고 할 때
0: 네.
1: 이제 엄마들은 뭐 파스타나 뭐 예쁜 디저트 먹자고 이제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좁혀지지 않는 이 평행선 같은 입맛에 딱 하나로 모아주는 음식이 저는 바로 돈가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전골집에 가든 국밥집에 가든지 뭐 심지어 어른들을 위한 이 안주만 가득한 식당에 가도 이 메뉴판 가장 아래에
0: 예.
1: 아이들을 위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0: 어린이 저녁 메뉴
1: 네.
0: 이런 거.
1: 늘 하나씩 있는 게 바로 돈가스죠.
0: 어.
1: 그래서 어른들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그런 존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돈가스의 이 바삭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참 예전에 돈가스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1: 네.
0: 그 가만있어 봐. 이 돈가스가 우리 음식은 아니잖아. 이게 어디 나라 거예요, 이게?
1: 네. 돈가스의 조상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슈니첼이나 이 프랑스의 커틀렛인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얇게 두드린 고기에다가 빵가루를 입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버터에 지져내는 서양식 요리였어요.
0: 한때는 이 돈가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포크 커틀렛이다. 이렇게 뭐 주장하던 때가 있었었어요. 맞아요.
1: 그 원조격을 이제 따지다 보니까 그런 아마 이슈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0: 네.
1: 이렇게 먹던 서양 요리가 이제 19세기 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큰 변화를 겪습니다.
0: 네.
1: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집기 편하도록 이제 미리 썰어서 내놓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고기에다가 이제 고운 빵가루를 입혔다면 일본에서는 좀 거칠고 이 뾰족뾰족한 판코 빵가루를 입힙니다. 그러면 좀 더 바삭해진 식감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방식을 고안해냅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요즘 우리가 즐겨 먹는 이제 돈가츠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반전이 하나 있는 게요. 우리가 어릴 때 먹어온 그 경양식 돈가스 있잖아요.
0: 네.
1: 그거 돈가스는 사실 일본에 없습니다.
0: 아, 그거 일본에 없어요?
1: 네, 그 경양식 돈가스는 이제 네.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음식이에요. 우리가 테이블 세팅은 보면 이제 서양식으로 나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함께 나오는 이 곁들임 음식을 생각을 해보면, 뭐, 깍두기, 단무지, 풋고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0: 경양식 가면 그래요. 김치 줬어요.
1: 꼭 깍두기 같이
0: 네,
1: 나오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전형적인 한국식 반찬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돈가스가 이제 여러 문화권을 거쳐서 이 한국에서 우리만의 문화로 이 새롭게 탄생한 그런 혼종의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그 우리가 한때 뭐 유행이 경양식 집에 가서
1: 네.
0: 뭐 썰러 가자 그랬었거든요.
1: 그렇죠.
0: 말 자체를.
1: 네.
0: 이 경양식 돈가스는 우리나라 스타일인 거죠?
1: 그럼요. 이 경양식 돈가스가 1960년대랑 70년대 이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서 이제 탄생을 한 음식이에요.
0: 예.
1: 지금 우리에게 파인다이닝이 있었다면 그때는 무조건 경양식 집으로 갔죠. 그래서 그만큼 당시에 고급 외식 문화였는데요. 이제 식당에 들어서면 이 하얀색 테이블보가 있고 포크와 나이프 쫙 세팅돼 있고요. 또 이제 코스로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프가 먼저 나오고
0: 아, 스프 나왔다. 맞다.
1: 그다음
0: 예.
1: 주인공으로 돈가스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릇에 꽉 차게 이제 고기도 넓게 나오고 그 달짝지근하고 이 걸쭉한 그 데미

0: 돈가스 소스 있죠.
1: 예, 예. 돈가스 소스.
0: 네. 네, 그럼요. 그게 이제 굉장히 넉넉하게 이제 부어 나오고 꼭 옆에 뭐 단무지 그리고 마카로니 샐러드 뭐 공깃밥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외식 문화의 어떤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뭐 졸업식 날이든 아니면 연인들의 데이트든 아니면 결혼기념이든 이 특별한 날에 가는 곳이 바로 이 경양식집이었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요즘 젊은 층한테는 이 돈가스가 그냥 수많은 뭐 음식 중에 하나겠지만 이 중장년층에게는 좀 각별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1: 그 인테리어도 딱 그 경양식집스러운 그 인테리어가 있어요.
0: 이렇게 촛불 있고. 어,
1: 그 요즘도 그런 집들 아직 변치 않은 집들 찾아가는 네. 그런 뭐 여행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0: 네, 네.
1: 또 돈가스 하면 그 유명한 데가 있는데 남산 돈가스 유명하거든요. 거기는 왜 이렇게 돈가스 집이 많은 거예요? 유명하고.
0: 아, 또 남산 돈가스 빼놓을 수 없는데요.
1: 왕 돈가스.
0: 어, 엄청 큰 돈가스죠. 네. 사실 이 남산 돈가스 신화의 숨은 주인공은 택시 기사님들입니다.
1: 네.
0: 이 1980년대 90년대 이 남산 인근에 기사 식당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님들이 빠르고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왕 돈가스가 혜성처럼 이제 등장한 거죠. 이제 큰 접시에 뭐 돈가스랑 밥이랑 한 번에 다 담겨 나오고 뭐 가격 대비 양도 굉장히 푸짐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님 한 끼 식사로 굉장히 적격이었던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여기 남산의 스타일의 어떤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아삭한 풋고추가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1: 경양식 아 남산 돈가스에 풋고추가 나와요.
0: 네, 경양식도 우리 마찬가지였죠. 어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튀김의 느끼함을 이 한국식 풋고추와 쌈장으로 이제 싹 잡아주는 조합인데요.
1: 예, 예.
0: 사실 이 조합은 어떤 요리책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 어.
0: 오로지 이 한국인의 정서와 기호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남산에 드라이브 코스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데이트 명소가 되면서 연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사 식당이 자연스럽게 데이트 코스의 성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 남산에 올라가서 그 쫙 펼쳐진 야경 보고 이제 왕돈가스까지 맛있게 먹는 게 그 저녁 데이트 코스의 어떤 공식적인 룰이었죠.
1: 네. 그 옛날에는 돈가스 귀했어요. 그리고 흔한 음식이 아니었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대중적으로 이게 확 변했거든요. 그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0: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 돈가스가 진짜 대중음식으로 자리 잡은 그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1: 네.
0: 이 1990년대 학교 급식의 전국 확대입니다.
1: 네.
0: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돈가스는 외식할 때 먹는 특별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급식 메뉴에 등장하면서 이 전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돈가스와 함께 먹으면서 자라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 때 예전에는 국민학생이었죠. 그때 이제 매달 한 달치 급식 식단표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그때 하는 게 맛있는 메뉴에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그날만 기다렸거든요.
1: 아, 이주연 씨는 급식 세대군요.
0: 오, 급식 세대죠.
1: 전 도시락 세대라. 그게 없었습니다. 예, 예.
0: 네. 이제 급식을 이제 세대였던 분들이 들으시면은 근데 이제 그때 형광펜에 치던 단골 인기 메뉴가 돈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제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30, 40대 이상이라면 그 설레던 기억이 아마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후반 패밀리 레스토랑 붐이 일어나면서
1: 아,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0: 예. 돈가스 문화가 또 한 번 진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라진 곳도 있지만 뭐 TGI 프라이데이 그리고 뭐 베니건스 빕스 같은 레스토랑이 엄청 인기를 끌죠.
1: 2, 3층 건물에 딱 그 있었어요. 맞아요.
0: 맞아요. 딱 네. 들어갈 때 입구에서 분위기부터 달랐잖아요. 그때 이제 뭐 치즈가 올라간 돈가스나 크림 소스 돈가스 같은 퓨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아, 돈가스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히레가스나 뭐 로스카츠는 기본이고 뭐 로제 소스 돈가스 그리고 뭐 고구마 돈가스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돈가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가스 전문점의 어떤 전성시대라고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밥 메뉴 1순위로도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먹던 이 특별한 음식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이제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변하게 된 거죠.
1: 요즘에 돈가스집 보면은 이제 주로 라멘집하고 같이 하는 데가 많아요.
0: 네.
1: 그 규동 뭐 이런 거 뭐 팔고 막 하는 일식집들 있잖아요.
0: 네.
1: 일본 식당. 그 일본식 돈가스는 그건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0: 맞아요. 요즘에 이제 일식집 가면 항상 이제 있는 메뉴인데요. 일식 돈가스

0: 라오스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한국에 본격 상륙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돈가스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 두께인데요. 이제 두툼한 등심이나 안심은 그대로 살리고 겉은 이제 판코 빵가루로 굉장히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살아있게 튀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바삭함과 속의 촉촉함이 동시에 터지는 그 식감이 바로 핵심입니다.
1: 네.
0: 여기 이제 우스터 계열의 이제 돈가스 소스에다가 우리가 노란색 연겨자 살짝 나오고 이제 가늘게채 썬 양배추 채를 듬뿍 쌓아주는 것이 일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양식이 이 소스와 함께 촉촉하게 먹는다면 일식은 이 고기 자체를 바삭하고 두툼하게 먹는 게 핵심이죠.
1: 일본 사람들은 돈가스 많이 먹어요?
0: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이 중요한 시험 전날에 돈가스를 꼭 먹습니다.
1: 시험 전날에?
0: 네, 시험 전날에.
1: 왜 그러지?
0: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언어 유희에서 비롯된 문화 풍습입니다. 일본어로 돈가츠의 카츠가 이기다라는 뜻의 동사 카츠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능 시험 전날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꼭 돈가츠를 이제 먹인다고 해요. 이제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죠. 가서 시험에서 이기고 돌아와라.
1: 우리가 딱 붙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0: 네, 이제 얼마나 간절하면 이제 돈가스를 먹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들이 뭐 잘한 일이 있거나 보상이 필요할 때 돈가스 꼭 먹으러 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돈가스를 먹는 거는 좀 더 비슷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돈가스도 소스 이거 뭐 부먹 찍먹 이런 거 해요?
0: 사실은 뭐 어떤 정해진 룰은 없지만 네. 어떤 스타일의 돈가스를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양식 돈가스라고 부르는 그 얇고 넓은 왕돈가스는
1: 예.
0: 좀 이렇게 소스에 푹 찍어서 촉촉하게 이제 드시죠. 그래서 뭐 찍먹 부먹이 있으면 부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고기가 두툼한 일식 돈가스는 이제 소스를 따로 찍어 먹잖아요.
1: 찍먹이네요.
0: 그거는 이제 찍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문제 같지만요. 이게 보면 그 각국의 식문화 차이를 살짝 엿볼 수 있거든요. 이 경양식 돈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접시에 뭐 고기도 엄청 크고 그리고 소스도 넉넉하게 부어주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인의 푸짐한 나눔의 정을 엿볼 수 있고요. 이 반면에 일식 돈가스의 경우는 이제 소스가 따로 나와서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절제의 미학을 엿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먹는 방법도 뭐 달라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0: 글쎄요. 이거는 뭐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게 최고긴 한데요.
1: 네.
0: 경양식 돈가스의 경우에는 이제 한 조각씩 잘라서 이제 소스를 충분히 배어들게 해서 촉촉하게 드시는 게 맛있고요. 일식 돈가스는 우리가 꼭 양배추채가 같이 나오잖아요.
1: 양배추채?
0: 네.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거를 이제 돈가스 사이사이 곁들여 드시면 훨씬 이제 느끼함이 덜하죠.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먹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마요네즈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에다가 그 연겨자를 이제 섞어요. 그러면 이 마요네즈의 부드러운 맛과 이 연겨자의 알싸함이 이 바삭한 돈가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식당에서 마요네즈 살짝 달라고 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어떤 것이든지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돈가스는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바로 튀긴 거?
0: 네. 돈가스가 튀긴 음식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눅눅해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돈가스는 나오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돈가스 먹고 싶네.
0: 오늘 점심 메뉴는 돈가스로 한번 가보시죠.
1: 알겠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 가스를 피하기 위해

0: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0도, 대전 8.8도, 광주 10.2도로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또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25도, 대전과 대구 26도, 강릉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 곳곳에서는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에,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군은 이란 유조선이 공격당할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9일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도 생긴다면 이는 지역 내 미국 거점과 적의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8일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미군이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지난 4월 13일 대이란 해상 봉쇄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이 발생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위해 이라크 영토 안에 비밀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정체 노출 위기에 처하자 이라크 군을 상대로 공습까지 감행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직전 이라크 서부 사막 지역에 비밀기지를 건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밀리에 운영되던 이 기지가 3월 초 우연히 이라크군에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공습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라크군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이 내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1차 지급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어제 종료되면서 오늘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기본세율 6에서 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